0: 과다복용에 따른 심장마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목을 끄는 것은 그녀가 숨질 당시 곁에 있던 인물입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페네티어가 쓰러졌을 때 마지막으로 그녀를 목격한 사람 중 한 명이 전 남자친구 브라이언 히커슨이었습니다. 히커슨은 과거 페네티어를 폭행한 전력이 있는 인물로 여자친구 상해 등 7건의 혐의로 기소돼 2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페네티어는 2020년 방송 인터뷰에서 히커슨의 폭력을 직접 폭로했고 올해 5월 펴낸 회고록에서도 구체적인 피해 경험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히커슨에게 사망과 관련한 혐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페네티어의 어머니 레슬리 보겔은 오랫동안 딸의 삶에서 없애려 했던 바로 그 사람이 딸이 숨지는 순간까지 곁에 있었다며 히커슨을 직접 지목해 비난했습니다. 페네티어는 아역 배우로 출발해 10대 시절 약물 중독과 성추행 피해 등 오랜 고통을 겪어온 사실을 회고록을 통해 뒤늦게 세상에 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하이디 오버턴 백 악관 정책 보좌관을 미국 식품의약국 FDA 국장으로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버턴 지명자를 행정부의 록스타 같은 존재라고 소개하며 보건의제를 이끌어온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의사 출신인 오버턴 지명자는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건정책을 주도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버턴 지명자가 더 빠른 치료법 개발과 의약품 가격 인하 그리고 임상시험 개혁 등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DA는 의약품과 백신, 의료기기 식품 등의 안전성을 규제 감독하는 기관으로 지난 5월부터 수장 자리가 공석이었습니다. 전임 마티 맥케리 국장이 과일랑 전자담배 승인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 사임한 것이 배경입니다. 오버턴 지명자가 정식 임명되려면 상원 청문회와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오버턴 지명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요구와 공화당의 규제 완화 기조, 그리고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의 반기업적 입장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백신 접종 권고를 축소하고 백신 회의론자들을 보건 당국 요직에 기용해온 만큼 오버턴 지명자의 백신 정책 방향이 주목됩니다.
1: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미정부 당국자 누구도 발표 전에 내용을 몰랐다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결정을 전격 공개했으며 한국 정부는 발표 직전까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를 두고 야권이 한국 패싱에 따른 안보 공백을 강하게 우려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남북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는 등 여야의 시각이 엇갈렸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외교 안보 수장 모두 미국 측의 사전 통보가 없었다고 말을 한 건데요. 국회에서는 한국 패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을 전격 공개했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발표 직전까지 이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측의 사전 통보가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4: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3: 조 장관은 다만 한미동맹에 균열이 있는 것은 아니라며 발표 직후부터 국방부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는데 같은 시각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5: 한미 정부 당국자는 아무도 내용을 몰랐습니다.
3: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야권에선 우리 정부가 미국의 결정을 뒤늦게 접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한국 패싱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6: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국민들이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7: 이거 몰랐던 건 외교 실패 아닙니까?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하기 어려운 분이라 하더라도
3: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속내가 있을 거란 의견에 이어
8: 또 뭐 이란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서 발표한 거 아니냐
3: 오히려 이번 결정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고 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9: 김정은 위원장 국제무대에서 끌어들이고 소통하고 대화하겠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타당한 일이다.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
3: 정부 역시 이번 훈련 축소가 올가을로 거론되는 북미 정상회담 설과 맞물려 대화 재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
10: 남북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단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 이 같은 여야의 시각차는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둘러싼 이념 공방으로도 번졌습니다.
11: 북한은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5: 위협입니다.
2: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두고 여야는 안보 우려와 대화 마중물이란 엇갈린 목소리를 내놓고 있지만 북미 간 접촉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도 담보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2: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13: 배달 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12: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3: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14: 5시 이브닝 뉴스는 PCB뱅크가 함께합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15: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플랫폼을 상대로 한 대형 소송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뉴저지 등 29개 주 법무장관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이른바 중독 소송입니다. 메타가 청소년들의 중독성 사용을 조장하도록 플랫폼을 의도적으로 설계했다는 것이 핵심 혐의입니다. 연방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과 각 주의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가 재판의 초점이며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법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가 배심원 재판을 이끌고 있습니다. 위법 판결이 나올 경우 건당 최대 2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수 100만 명에 달하는 청소년 이용자 수를 감안하면 벌금 총액은 빠르게 불어날 수 있습니다. 메타 측은 패소할 경우 벌금이 최대 1조 4천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메타의 시가총액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측 대리인은 주 정부들이 요구하는 벌금 총액이 1,930억 달러에 가까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담배 회사들이 20여 년 전 2,060억 달러 규모의 합의에 이른 담배 중독 소송에 비견되고 있습니다. 한편 뉴멕시코주 법원은 별도 소송에서 메타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5억 6,7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미 내린 상태입니다. 메타는 주 법무장관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금전적 요구는 지나치게 불균형적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지난달 말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했습니다. 의사록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다수가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을 경우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금리 인상을 지지한 일부 위원들은 물가상승 압력이 경제 전반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 긴축을 늦추면 나중에 더 가파른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했지만 3명의 위원이 인상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의사록 어디에도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의견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이 우세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위원들은 미국 경제 자체는 견조하고 노동시장도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중동 분쟁이 재격화될 경우 공급망 차질이 길어지고 물가 압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연간 8차례 열리는 회의를 6차례로 줄이는 방안도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했으나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올해 회의 일정도 변동이 없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고 추가 인상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른 만큼 대출금리와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됩니다. 하버드대학교가 일론 머스크의 우주항공 인공지능 기업 스페이스X에 대규모 투자를 해온 사실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하버드대 기금을 운용하는 하버드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분기보고서를 통해 스페이스X 주식 1,293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이 지분의 가치는 2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후 스페이스X 주가가 다소 내리면서 현재 지분 가치는 18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스페이스X는 하버드대가 보유한 주식 가운데 단일 종목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는 반도체 기업 TSMC와 인공지능 칩 기업 세레브라스 등을 포함해 총 43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귀금 속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머스크가 최근 몇 년 사이 하버드대를 여러 차례 공개 비판해 양측 관계가 불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버드대가 머스크의 핵심 기업의 가장 큰 비중의 투자를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공시는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1: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오늘 새벽 3천자 분량의 장문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북미 정상 간 소통에 대해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대해서도 훈련의 규모가 줄어든다고 군사연습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관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주장한 북한군 추가 파병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정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6: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정상 간 소통을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엔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는데 북미 대화 재개를 둘러싼 기대감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개훈이 기자가 전합니다.
17: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북미 지도자 간 소통이 있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아마 자신이 모르는 최고 지도부의 유일한 대외 정책일 거라고도 했습니다. 북미 정상관계는 훌륭하지만 사적 친분과 상관없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무력 강화는 매우 상식적 행동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한밤중 공개한 3천자 분량 장문의 입장 발표에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 북미 대화를 둘러싼 섣부른 기대감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18: 그런 관계가 정책적 양보를 만들어내가 이런 것들 그 서류 확 그어버리는 거죠. 현재 조건에서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17: 비슷한 맥락에서 김여정 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도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훈련의 규모나 기일이 줄어든다고 군사연습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며 오히려 UFS가 진행 중이란 현실에 더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이 주장한 북한군 추가 파병설은 사실 무근이라고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동맹국은 무한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는데 향후 추가 파병 가능성까지는 닿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근 중국이 부쩍 불편해하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 기조에는 다시 한번 바짝 날을 세우며 만에 하나 잘못된 선택을 하면 선멸적 맹격을 직접 받게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12: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19: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20: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19: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12: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21: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22: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23: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22: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24: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25: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1250만 불, 1250만 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이적이 라이브 콘서트를 엽니다. 9월 26일 토요일 회차 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이적을 만나세요. 걱정 말아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하늘을 달리다 등 수많은 명곡으로 사랑을 받아온 이적. 그의 감동적인 라이브 무대가 남가주에서 펼쳐집니다. 조기 매진이 예상되니 888-820-8871번으로 전화하거나 회차한가.com을 방문해 티켓 예매를 서두르세요. 회차 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멋진 공연과 카지노 엔터테인먼트의 완벽한 조합을 즐겨보세요.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6: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7: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8: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손해보험사는 일리노이주에 본사를 둔 스테이트팜 보험으로 확인됐습니다. LA 비즈니스 저널이 2025년 가주보험료 매출을 기준으로 발표한 순위에서 스테이트팜은 114억 달러가 넘는 매출로 시장 점유율 8% 이상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선두를 지켰습니다. 2인 자리에는 워런 버핏 회장이 이끌었던 버크셔 해서웨이 보험그룹이 올랐습니다.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 본사를 둔 이 그룹은 지난해 3위에서 한 계단 뛰어오르며 86억 달러 규모의 가주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3위는 LA에 본사를 둔 파머스 보험으로 매출 규모는 버크셔 해서웨이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상위권에는 스테이트팜과 파머스 외에도 올스테이트, AAA, 트래블러스, 머큐리 등 전국 대형 보험사들이 대거 포진해 가주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위에 오른 26개 보험사 가운데 본사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곳은 파머스를 포함해 모두 6곳이었습니다. 이들 손해보험사는 자동차와 주택건물 의료 종업원 상해 등 소비자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 에이전시는 이들 대형 보험사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구글이 미국 반도체 설계회사 마벨 테크놀로지와 맞춤형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대규모 지분 인수권을 확보했습니다. 마벨은 오늘 공시를 통해 구글의 자사 보통주 약 5,900만 주를 주당 206달러 수준에 매입할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이 이 권리를 모두 행사하면 투자 규모는 약 122억 달러에 달하고 구글은 마벨의 5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다만 이 지분 인수권은 구글이 마벨 제품을 실제로 구매한 만큼만 단계적으로 주어지는 구조입니다. 구글이 구매 목표를 모두 달성할 경우 마벨은 구글로부터 최대 1,200억 달러에 이르는 누적 매출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구글은 자체 인공지능 칩 설계에서 세부 공정관리와 연계 반도체 공급을 맡길 협력사가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주로 브로드컴에 이 역할을 맡겨왔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구글이 브로드컴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마벨 주가는 장중 9% 이상 급등한 반면 브로드컴 주가는 4%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인공지능 기업과 반도체 회사가 단순 거래를 넘어 금융동맹으로 결합하는 흐름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도 최근 OpenAI와 유사한 방식의 금융연계 계약을 잇따라 체결한 바 있습니다.
9: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저녁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가졌습니다. 자리에는 전당대회에서 새로 선출된 김민석 대표와 당권 경쟁을 벌인 정청래 의원 그리고 송영길 의원이 함께했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계파 간 갈등이 심화돼 일각에서는 심리적 분당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만큼 이번 만찬은 여권의 단합을 다지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 사람 모두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지이자 국민주권정부의 책임있는 주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일부 과한 표현에 대해 사과하며 당의 단합과 국정 뒷받침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 의원은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의 사선을 함께 넘은 동지이자 전우라며 총선과 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 재창출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송 의원도 정청래 의원과의 오해를 풀고 싶다며 전당대회 과정의 논란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더 강한 원팀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정청은 시대적 소명을 함께 짊어진 운명 공동체라며 올해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만찬 메뉴로 참석자 각자의 고향 식재료를 섞어 만든 단합육회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10: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 서울을 방문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 추진 의사를 밝힌 이후 이루어진 방안이라 이번 회담은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왕이 부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국도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한반도 비핵화 표현은 끝내 사용하지 않아 우리 정부와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회담에서는 서해 구조물 문제와 문화 교류 등 양국 현안도 폭넓게 논의됐으며 왕이 부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예방할 예정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11: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한중 외교장관이 지난해 9월 베이징에 이어 11개월 만에 서울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이번 방한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대화 추진 소식이 전해진 후라 더욱 관심을 끌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최우방국인 중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13: 한중관계 복원의 성과가 한반도를 포함한 영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12: 왕이 부장 역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우리 요구에 화답했습니다.
14: 저희 반도의 최중요한 민국. 중方将会为 반도의 화평과 안정 继续发挥 建设性的 소용.
12: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중 간의 미묘한 온도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조 장관은 한반도 평화가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13: 한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12: 중국은 북한을 의식한 듯 비핵화라는 표현은 쓰지 않은 채 해야 할 역할을 하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양측의 실무자들까지 참석한 가운데 서해 구조물 문제와 한안녕 해제 등을 위한 문화 교류 등 양국 간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예방할 계획이어서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를 전할지도 주목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15: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6: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7: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엔트로픽의 7월 기준 연환산 매출이 65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매출이 약 100억 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7개월 만에 7배 가까이 뛴 것입니다. 경쟁사인 OpenAI의 연환산 매출 400억 달러와 비교해도 한 배 반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엔트로픽은 올해 2분기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조정 영업이익 흑자도 달성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 호조는 올가을을 목표로 추진 중인 기업 공개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은 지난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비공개 상장 서류를 제출하며 기업 공개를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평가받는 기업 가치는 약 9,650억 달러이지만 상장 시 2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3조 달러에 육박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놓고 있습니다. 식탁 물가를 위협하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전쟁이나 공급망 차질이 아닌 폭염과 가뭄 같은 기후변화가 식료품 가격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를 히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열기가 농산물 생산량을 줄이고 공급 부족을 일으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유럽에서는 장기 폭염으로 닭 300만 마리가 폐사하고 우유 생산량이 30% 가까이 줄었으며 채소 일부 품목은 생산량이 절반 가까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 충격은 글로벌 농산물 시장을 통해 미국 소비자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올해 전체 식품 가격이 약 3% 오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소고기 가격은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2%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가뭄으로 목초지가 줄고 사료비가 오르면서 미국 소 사육 규모는 7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영국 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기후변화가 장기적으로 전쟁 같은 지정학적 요인보다 식품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과거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이나 공급망 회복으로 완화될 수 있었지만 기후변화는 단기간 해결이 어렵다는 점에서 주거비와 의료비 부담이 이미 커진 중산층 가계에도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입니다.
8: 하버드대학교가 일론 머스크의 우주항공 인공지능 기업 스페이스X에 대규모 투자를 해온 사실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하버드대 기금을 운용하는 하버드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분기보고서를 통해 스페이스X 주식 1,293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이 지분의 가치는 2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후 스페이스X 주가가 다소 내리면서 현재 지분 가치는 18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스페이스X는 하버드대가 보유한 주식 가운데 단일 종목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는 반도체 기업 TSMC와 인공지능 칩 기업 세레브라스 등을 포함해 총 43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귀금 속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머스크가 최근 몇 년 사이 하버드대를 여러 차례 공개 비판해 양측 관계가 불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버드대가 머스크의 핵심 기업의 가장 큰 비중의 투자를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공시는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10: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우크라이나의 집중 공습으로 피해를 입은 물류망 복구를 러시아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 와일드베리의 창고 20곳이 피격돼 피해액이 약 8조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서는 반부패 당국이 대통령실 고위직을 대상으로 자금 세탁 수사에 착수했으며 수사 발표 직후 대통령실 부실장이 해임됐습니다. 전현직 의원이 이끄는 조직이 에너지 부패 사건 보석금 지급에 사용된 약 46억 원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8: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거론하면서 연쇄 타격을 입은 물류망 복구를 지시했습니다.
19: 우크라이나에선 대통령실 고위 당국자들이 연루된 자금 세탁 수사가 시작돼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추가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20: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집중 공격을 받은 물류 창고들을 복구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 와일드베리즈의 창고 20곳이 피격돼 피해액이 8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공습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고 강조하면서도 경제에 해로운 것은 분명하다고 인정했습니다.
21: понятно, что на экономических темпах сказывается целый ряд факторов, включая и внешнее давление, и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е атаки на объекты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20: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는 반부패 당국이 대통령실 고위직 수사에 착수하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리더십이 또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전현직 의원이 이끄는 조직이 에너지 부패 사건의 보석금 지급에 사용된 335만 달러, 약 46억 원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부패 당국이 수사 개시를 발표한 직후 대통령실 부실장이 해임됐습니다. 지난 5월에도 젤렌스키 최측근이었던 안드리 예르마크 전 비서실장이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되면서 젤렌스키의 정치적 입지에 타격을 줬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의 드론전을 성공적으로 이끌다 돌연 해임된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도 부담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페도로우 전 장관은 전쟁 중에도 민주적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대권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22: У нас є системна криза управління. Стара система занадто часто живе за власними правилами.
20: 35살인 페도로우는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정치인 신뢰도 2위를 기록한 반면 젤렌스키는 6위에 그쳤습니다.
23: 이번 대통령실 고위직 수사가 연이은 악재에 시달려온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0: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24: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5: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26: 놓치지 마세요.
27: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1 우메켄.
1: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저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녀분들과 가까이에서 손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터 4 LA에서 만나요.
2: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3: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2: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4: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5: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6: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8: 로스앤젤레스 시장 자리를 놓고 현직 캐런 베스 시장과 도전자 니티아 라만 시의원이 오늘 밤 처음으로 공개 토론에서 맞붙습니다. 토론은 셔먼 오크스에서 저녁 7시부터 10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예비선거에서 베스 시장은 34%를 얻어 29%의 라만 의원을 앞섰지만 과반에 미치지 못해 두 후보 모두 11월 결선에 오르게 됐습니다. 베스 시장은 노숙 텐트촌 감소와 저렴한 주택 허가 건수 증가를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 노숙 문제와 치솟는 주거비 그리고 팰리세이즈 산불 대응 논란으로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으며 부정적 평가가 절반을 넘는 상황입니다. 라만 의원은 자신이 담당하는 제4 선거구에서 노숙 인구를 49% 줄였다고 강조하며 올림픽 개최 전까지 시 전체 거리 노숙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베스 시장은 LA 카운티 민주당과 노동연맹 그리고 상공회의소 등 주류 정치권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라만 의원은 시 감사원장 케네스 메히아와 지역 민주당 클럽들 그리고 웨스턴 스테이츠 카펜터스 협회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두 후보가 노숙과 주거 문제를 놓고 어떤 해법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오늘 밤 토론이 본선 판세를 가르는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7: 로스앤젤레스 시의회가 13지구 일부 공공장소의 노숙자 텐트 단속구역을 해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른바 41.18조례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노숙자 텐트를 단속할 수 있었던 규정이 풀리게 된 것입니다. 이 안건을 주도한 인물은 13지구를 대표하는 휴고 소토 마르티네스 시의원입니다. 단속구역 해제 결정을 두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의 공공장소 이용권보다 노숙자 텐트 설치를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을 놓고 시의원과 지역 주민 간의 시각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 상황입니다. 단속구역은 공원이나 보도 등 공공장소에서 텐트 설치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해당 구역이 해제되면 그동안 단속 대상이었던 장소에서 텐트 철거를 강제하기 어려워집니다. 소토 마르티네스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이번 결정이 지역사회 내 갈등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LA시가 운영하는 DASH버스가 벤나이스 교차로에서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DASH버스는 LA시 내 각 지역을 연결하는 저가 시내버스로 저소득층과 대중교통 의존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선입니다. 이번 사고는 일부 버스 운전자들의 난폭 운전과 안전 불감증에 대한 시민 불만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발생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버스는 공공교통수단인 만큼 운전자의 안전의식과 운행 규정 준수가 일반 차량보다 훨씬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DASH버스의 난폭 운전을 목격했다는 시민 제보가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번 충돌 사고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버스 운행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LA시 교통국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해당 운전자에 대한 조치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캐런 베스 LA시장이 샌퍼난도 밸리 지역을 대상으로 치안 개선과 노숙자 문제 해결 그리고 도로 보수 분야의 성과를 직접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시장 측은 범죄 감소와 노숙자 캠프 정리 그리고 도로 상태 개선 등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밸리 주민들의 반응은 냉랭한 편입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범죄 불안감과 노숙자 문제 그리고 교통체증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시장이 내세우는 수치와 주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현실 사이에 온도차가 존재하는 셈입니다. 이 같은 간극은 LA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베스 시장은 임기 중반을 넘어서며 가시적인 성과를 부각해야 하는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성과 홍보가 주민 체감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9: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의 목표가 비핵화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재개하려는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핵보유국 인정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목표로 명시하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바이든도 오바마도 좋아하지 않았지만 자신을 좋아한다며 우리는 훌륭한 회담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뿐 아니라 일본이든 한국이든 자신이 대통령일 때 다른 누군가가 대통령일 때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북한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훈련 축소를 지시한 배경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2년 반 동안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김정은과의 우호적 관계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이 이란전 당시 호르무즈 해협 관련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의 60%를 들여온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원 요청에 사양하겠다고 답했다며 다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0: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8월과 9월에 집중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인 17일에는 경남 남해안에서 이 같은 극한 호우가 하루 3차례나 관측됐습니다. 지난해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 호우 15차례 가운데 11차례가 8월과 9월에 집중됐으며 2024년에도 같은 기간 7차례가 발생했습니다. 늦여름과 초가을에도 대기 중 수증기가 풍부한 데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물러나면서 태풍이 한반도로 북상할 가능성도 있어 가을까지 경계가 필요합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 호우. 최근에는 8월과 9월까지 잦아들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길목에서 기압 배치가 달라지고 태풍까지 더해질 수 있어 가을까지는 경계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거제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지난 17일.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경남 남해안에 3차례나 관측됐습니다. 최근 기록을 보면 이런 극한 호우는 8월뿐 아니라 9월까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 15차례 가운데 11차례가 8월과 9월에 집중됐습니다. 2024년에도 같은 기간 7차례나 나타났습니다. 2022년 서울의 기록적인 폭우도 8월이었고 2024년에는 태풍 플라산이 남긴 저기압의 영향으로 9월 21일에 남부 5곳에서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늦여름과 초가을에도 대기 중 수증기가 여전히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기온과 해수온이 이어지는 데다 기후변화로 대기가 품는 수증기가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절이 바뀌면서 우리나라 주변 기압 배치도 달라집니다. 한여름 한반도를 덮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물러나면 찬 공기와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맞부딪혀 이른바 2차 장마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태풍이 한반도 쪽으로 북상할 수도 있습니다.
4: 계절이 가을로 넘어가는 이제 준비하는 계절이니까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이제 점차 약해져 갑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11월 고기압 세력이 점점 커가고 그런 과정에서 그 이런 기압능이 서도 이제 조만간 약해질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는 태풍이 또 발생하면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3: 풍부한 수증기에 정체전선과 태풍까지 극한 호우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은 가을까지 남아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0: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후임 인선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전 독대 없이 서면 제청이라는 강수를 택한 것입니다. 제청된 후보는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지난 1월 추천위가 올린 4명 가운데 이해충돌과 선관위 책임 등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인물로 선택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년 가까이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가 해소될지는 대통령의 수용 여부와 향후 인사청문 과정에 달려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배경에는 청와대와 후임 인선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불편한 기류 속에 반년 가까이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가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5: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 추천 몫이 정해져 있는 헌법재판관과 달리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이 필요한데 그간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독대해 사전에 조율된 인선을 제청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정 조율마저 불발됐습니다.
6: 두 분이 만나서 합의한 이후에 서면으로 보냅니다. 근데 두 분이 만난 합의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5: 관례를 깨고 서면 제청이라는 강수를 둔 건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청와대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제청 대상으로 추린 후보자는 모두 4명. 청와대는 여성 법조인이자 진보 성향인 김민기 판사를 염두에 뒀지만 남편이 이재명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으로 아내가 관여한 사건을 남편이 심리하게 될 수도 있는 이해 충돌 우려가 내부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중앙선관위원을 겸하는 박순영 판사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관위 관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윤성식 판사는 지난 2월 추첨을 통해 내란전담 재판부를 맡게 돼 제청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남은 후보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최종 합의 없이 고유 권한인 제청권을 행사하되 가장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반년 가까이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에 제청 절차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명분도 서면 제청을 강행한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여권에서 사법 정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안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이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하더라도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7: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1: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0: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1: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0: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1: LA 3237345656 노루왕 562-868-0788.
2: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우리 아들, 딸 새학기 새 출발 백투스쿨 스타트!
7: 엄마, 근데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기숙사 가려니까 매트리스 커버부터 스탠드, 청소기 등등.
8: 아빠, 나는 가습기도 있으면 좋겠고 컵라면 먹으려면 라면 포트도 필요해요.
9: 아이고, 걱정들 마. 전자레인지용 뚝배기찜기, 미니 휴지통, 빨래바구니, 탁상램프, 탁상용 미니 에어쿠러 등 다 말하기도 숨차다. 그냥 김스 전기로 다 같이 지금 가자.
10: 기숙사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 총정리. 김스 전기에서 해결하세요.

0: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0: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2: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안을 이스라엘이 거부한 직후 가자지구에 또다시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항구를 겨냥해 공습을 감행했으며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6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민방위대는 항구 일대에 설치된 피라민 텐트가 직접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습이 이스라엘 공격을 모의하던 하마스 지휘관들을 겨냥한 정밀 타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최근 가자지구 내 군사작전을 축소했으며 임박한 위협을 제거하는 제한적 목적으로만 공습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안과 중재국들의 휴전 요구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 평화 중재에 나선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이 계속되면서 협상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피라민들이 몰려있는 항구 지역이 공격을 받은 만큼 민간인 피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4: 배우 장동건이 오늘 최근 불거진 얼굴 시술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했습니다. 장동건과 배우 고소영 부부는 오늘 고소영의 유튜브 채널에 결혼 16년 만에 첫 부부 토크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 장동건은 설영 수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잘 나와야 한다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시술 논란은 패션지 데이즈드 코리아 공식 SNS에 올라온 영상에서 장동건의 얼굴이 달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작됐습니다. 고소영은 해당 영상이 보정 앱으로 촬영된 것이었다며 당연히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 줄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동건 역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사흘 전에 만난 아버지로부터 하루 사이에 얼굴에 무슨 짓을 한 거냐는 전화를 받고 나서야 사람들이 실제로 믿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고 글카 밝혔습니다. 그는 작품 개봉 때보다 전화를 더 많이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정 앱 하나가 만들어낸 논란이 당사자 가족에게까지 닿은 셈입니다.
5: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6: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7: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6: 네.
7: 수영도?
6: 그럼요.
7: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6: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7: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8: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9: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10: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9: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10: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9: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1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0: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0: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0: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0: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2: 타이어.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3: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2: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3: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4: 일반적으로 융자 금액이나 신용 점수, 주택의 용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25%에서 40% 정도의 다운 페이먼트를 요구하며 이자율은 풀닥 융자에 비해 약 0.5%에서 1.5%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 점수나 다운 페이먼트 조건은 양호하지만 직장이나 수입 증명이 부족하신 분들께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상품이며 랜더마다 심사 기준과 이자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랜더와 거래하는 융자 나라를 통하실 경우 보다 나은 조건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나아가 재직 확인조차 필요 없고 직장이나 수입과 관련된 서류를 전혀 요구하지 않는 융자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신청 시와 비슷하게 수입 증빙 서류 없이 본인의 수입을 신청서에 기재만 하는 방식은 스테이티드 인컴 융자라고 하며 수입 기재조차 하지 않는 경우는 노인컴 융자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는 실제 주택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임대용으로 간주하고 임대를 주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임대 수입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DSCR 융자도 노닥 융자의 한...
5: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6: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8: 수요일 여의도 한약방이 상암동으로 이전했다. 상암동 한약방 시간입니다. 정옥임 전 의원, 정은혜 전 의원, 기반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9: 안녕하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8: 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최종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아, 이 공백 사태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네. 왜 이렇게 지연됐는지 그 점도 있고 또 이 제청으로 인해서 지금 말이 많아요. 그동안 관례였던 청와대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다. 뭐 협의를 했는데 합의를 못했다. 그래서 원 플러스 원 끼워넣기를 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 그러니까 지금 7개월이 넘었죠. 대법관 임명되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대법관 임명되지 않았던 배경에 이제 대법원 법원과 청와대가 생각하는 인사가 달랐다. 추천은 4명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화됐고 근데 이게 결국에는 대법원장이 제청을 해야 그다음부터 프로세스가 가동되는 네. 구조여서 대법원장이 그동안 제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 뭐 민주당의 반응 굉장히 격앙되게 나왔는데 이제 기습적으로 제청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명의 대법관인데 한 분은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고 한 분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데 김성수 후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합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손봉기 이제 판사가 전혀 합의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민주당 이 부분 강하게 성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법원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공색해졌어요. 예를 들면 원래대로 이거 우리의 제청권이고 네. 합의하는 게 오히려 헌법권을 침해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그동안 왜 7개월이나 임명을 안 했었냐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이 필요해 보이고 그러면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 협의하는 과정을 일방적으로 말하자면 중단시키거나 뭐 논의하지 않고 왜 갑자기 제청했냐 그 이유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좀 설명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민주당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도발을 했다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8: 그 뭐 대법원이나 야당에서는 관례는 관례인 거고 이 법대로 하면 제청하는 거고 국회가 그 다음에 동의를 하면 대통령 임명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걸로 논란이 되느냐 뭐 그런 것 같아요.
9: 네, 그러니까요.
8: 그러니까 뭐 지금
9: 아니 그 동안에 예. 사실은 뭐 그 당과 당 사이에 또 입법부 내에 입법부와 사법부 사이에 관례라는 게 많았는데 관례를 깨왔잖아요. 그동안에. 뭐 그동안 관례가 지켜진 것도 있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라기보다는 사전에 뭔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 거의 그 합의된 상황에서 재청권을 행사해 왔는데,
8: 왔는데
9: 일방적으로 이제 재청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불만을 지금 아마 청와대도 그렇고 민주당도 이제 토로하는 것 같은데 또 대법원 측에서는 사실은 만나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못 만났다. 안 만난 게 아니라 못 만났다. 그러니까 예.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김한 기자께서 얘기하셨듯이 한 후보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부부가 다 대법관이 네. 되는 케이스니까 대법원에서는 그거보다는 뭔가 다양성 나름대로 이제 지역 배치도 좀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오늘 아주 김민석 당대표가 정말 무섭게 화를 내더라고요. 예. 근데 아무튼 간에 그 화를 내면서 말한 내용을 보면은 듣기에 따라서는 이 삼권분립 사회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대법관들이 특별히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게 아니라면 이렇게 문제를 삼아서 만약에 뭔가 대법관 사퇴하라 심지어는 탄핵 얘기가 나온다면은 그렇다면은 오히려 여론으로는 상당히 민주당이 오만한 게 아니냐라는 소리를 들을 여지도 있죠.
8: 예. 자, 정은혜 전 의원님.
11: 네.
8: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늘 해왔던 관례를 깬 게 대통령을 패싱한 거다.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이대 대법관이니까 조금 더 의심하는 것 같아요. 과거 뭐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청와대는 사실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 것 같고 아직 로키로 대응하는 것 같고 민주당이 상당히 개강된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뭐 정전 방금 얘기했습니다만 뭐 탄핵 이야기도 벌써 나오고 있고 민주당 입장 어떤 거예요?
11: 네, 일단은 저는 그 정옥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이게 뭐 법대로 하면 된다. 그 절차대로 하면 된다. 물론 헌법 104조에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재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법안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그게 관례상의 그전에 그 협의가 이루어졌던 것은 오히려 삼권분립을 더 보호하기 위한 저는 그 장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그 후보를 허락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서로 독립된 헌법기관이고요. 그리고 최고 법원의 인사를 놓고 정면 충돌을 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 굉장히 잘못된 점이 뭐냐면 첫 번째 이제 시기입니다. 이제 노태학 전 대법원 관의 그 후임 후보를 압축한 뒤에 지금 7개월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209일입니다. 209일 동안 재청을 하지 않았어요. 이 공석 기간을 장기간으로 방치를 하다가 굉장히 갑자기 두 명을 한꺼번에 서면으로 재청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역대 대법원장들이 대통령과 사전 협의하고 직접 만나서 재청했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패싱하고 나서 이렇게 기습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뭐 단순히 우리가 뭐 대통령 개인을 무시했다 뭐 이런 측면이 아니고요. 대통령은 누굽니까? 국회에서 아니면 국민이 직접 선출한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통령에게 부여한 임명권과 국민의 정당성을 협의가 아니라 저는 통보의 대상으로 취급했다라는 네. 비판을 하고 네. 싶습니다.
8: 그러면 지금 여당에서는 김성수 후보자하고는 협의가 된 거고 손봉기 후보자는 안 됐다는 거예요?
10: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닌데 네.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이고
8: 그러니까 이제 1 플러스 1으로 네. 끼워넣었다. 거 아니냐.
10: 한 명에 대해서는 협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끼워넣었다라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예. 하여튼 쓸 수 있는 표현을 다 써서 지금 자,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 그러고는 있는데 뭐 논란은 뭐 여야 뭐 또 평론가들이 뭐 다양히 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문제잖아요 이게. 방법은 뭐 일단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네.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국회 동의 안 해주면 되잖아요.
10: 근데 그 지점에서 놓고 보면 민주당도 전략적 어떤 전략을 쓰는 게 효과적일지가 지금 굉장히 좀 곤혹스러울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이제 부결시키는 방법이 있죠. 부결시키는 네.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대법관 빨리 임명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주장해놓고 대법관 사태를 장기화하려고 한다 이렇게 될 수 있고 동의해버리면 이게 이제 기습 적인 이제 대통령 패싱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청한 인사를 동의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8: 한 명만 그러면은 국회 동의는
10: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민주당이 지금 이제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전략을 택하는 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 수위는 굉장히 높거든요. 조희보 대법원장을 향한 발언 수위는 근데 결국엔 대법관 공백 사태도 있으면 안 되는 집권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늘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나온 평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칼 타이밍에 이걸 치고 들어왔다 이런 평가도 좀 있습니다.
8: 자, 그러면 일단은 한 가지 방법이 한 명만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넣는다. 아니면 뭐 두 명 다 넣어서 한 명만 부결시킨다. 뭐 이런 방법을 지금 얘기했고 또 하나는 대법원하고 다시 대협의를 하는 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처음 이거 이런 논란이 될 줄을 모르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협의 이 방법은 안 될 것 같은데.
9: 아니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네. 그동안 만나려고 그랬는데 못 만났다라고 입장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안 만난 게 아니다. 못 만난 것이다. 그리고 제3자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그동안 그 사법부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한 어떤 서로의 협의라는 것이 일련의 신사협정처럼 그러한 그 내용이었다면은 그동안 그 사법부 개혁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던 법 왜곡제라든지 사심제라든지 대법관 증언에 있어서 대법원 측과 긴밀히 협의했는가 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가 있는 측면이 있고요. 바로 그런 점이 있었을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진 않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그런 관계 때문에 못 만난 건지 안 만난 건지 부분이 상당히 불명확하다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이게 아마 이제 대법관을 이제 그 제청해가지고 동의를 구할 때 보통 두 명 다 통과가 되거나 그렇게 하지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하고 그런 관례도 제가 있었던 것으로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대법원과 그다음에 집권당이 힘겨루게 하는 식으로 예. 이런 그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8: 뭐 그것 당연히 좋지 않겠죠.
9: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최선은 안 나오겠지만 차선 내지는 차악의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물밑 협의는 좀 필요한 것인가 싶은 예. 생각이 듭니다.
8: 그런데 지금 만난지 안 만난지 모르겠다 이런 언론보도 나왔는데 오늘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한 말은 청와대가 끝까지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소영기 법사위원장이 다시 한번 대통령실과 협의를 했냐라는 질문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협의는 끝까지 했다라고 했는 거 보니까 만난 것 같네요.
10: 예. 이 두 분이 사실 계속 이제 대법원 후보로 거론이 됐던 분들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아예 뭐 전혀 뭐
9: 근데
10: 리스트에
9: 뭐가
10: 없었던 인물이다.
9: 한 분은 호남이고 한 분은 영남이고 어쨌든 부부는 빠진 거죠, 그러니까.
10: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과정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민주당이 영 못 받을 카드냐 이건 아니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9: 말이에요.
10: 지금 이제 문제 삼는 건 대법원이 어쨌든 도발적 행위를 했다 이 부분이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11: 그래서 저는 그 김민석 오늘 신임 당대표님께서 굉장히 막 이렇게 발언을 너무 잘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거를 국회에서 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법관 들에게 요구합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사법부가 지금 이 상황에서 법관회의를 열어서 조희대 나가라를 결의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주십시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더 이상의 그 조희대의 이러한 행동 자체는 우리가 뭐 대법관으로서의 결정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이제 드디어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것이고 직무유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저는 사법 와 국민의 지금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9: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요. 김민석 당대표가 뭘 잘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그런 식의 어떤 당대표가 대법원장을 향해서 그렇게 일갈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들리는 건가? 저도 한국인인데 저 솔직히 이거 굉장히 낯설었던 대목입니다. 예, 그래도 삼권분립이고요. 우리나라가 유난히 대통령 권력이 강해서 그렇지 대법원장의 권한이라는 게 그렇게 당대표에 의해서 당신 자진퇴역해요.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역할과 그런 영향력과 권한은 아닙니다. 왜 사법부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역사적 의미라든지 그런 걸 생각한다면 물론 지금 정치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에 소위 그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그런 어떤 그 파기환송이라는 예. 문제 때문에 그걸 정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대법원장에 대해서 당대표가 해야 될 그런 언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8: 그러니까
9: 개인적으로.
8: 양쪽이 아마 다 불편한 기운이
9: 매우 불편해요.
8: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 때 당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가 네. 나왔었거든요.
10: 송영길 후보가 얘기했죠.
8: 네, 나왔었고 그 박지원 의원이 오늘 회의에서 세상에 서면으로 하는 경우 어디냐 이렇게 개강성 네. 반응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조희대 대법관이 또 서면으로 한 것도 어떻게 보면 불안듯이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쪽에 지금 뭔가 좀 안 좋은 기류 계속 쌓였다가 터진 게 아니에요.
10: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뭐 부정적인 불신이야 오래된 문제인데 그 문제들이 어쨌든 뭐 전당대회 치르고 그 전의 과정들이나 이런 데서 상당한 이제 또 잠복기가 있었어요. 잠복기가 있었고 그때 계속적으로 이제 대법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협의를 해왔는데 어쨌든 청와대 쪽에서 대법관에서 협의를 하려고 했던 인사가 이제 부부가 한 분이 헌법재판관으로 있어갖고 이제 그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됐었고
8: 그러니까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 네. 이제 남편이 이제 헌법재판관이 네. 있으니까 네. 이게 충돌 네. 이슈가 있다 이거잖아요.
10: 그래서 이제 소강 상태가 됐는데 그런 상태에서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치른 거죠.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조희대 대법관이 이걸 서면으로 제출한 거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어떤 대목에서도 뭐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 과정 자체가 민주당 굉장히 정치적인 플레이를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장도 존경을 받고 그러니까 삼권분립의 한 축이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예. 보고 있는 거죠.
8: 근데 아까 뭐 정원재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뭐 물밑에서 재협의를 하든가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한 명만 임명하고 한 명은 부르시고 안 돼요. 이거는 모양새도 네. 좋지 않고 결국은
9: 근데 어쨌든 협의는 했는데 잘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11: 그러니까 협의라는 게 했다가 안 됐다가 아니고요. 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할 때까지 하는 게 협의인 거고요. 그러니까
8: 협의를 했는데 그, 합의가 안 됐다는
11: 네,
8: 거죠.
11: 그렇죠. 그 예.
9: 협의는
11: 하는 것이
9: 네.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예. 협의와 합의는 법적으로 다릅니다. 예.
8: 아니 뭐 법에는 그냥 제청
9: 협의를 했으면은 네. 그걸로 된 거예요.
11: 네. 사실은 법에는
9: 합의라는
11: 네.
9: 거는
11: 헌법에도
9: 서로 협의를 해서 네. 합의점을 아, 예. 만들어야 되는 거죠.
11: 그렇죠.
9: 것이고.
11: 협의와 합의가 헌법에 지금 나와 있는 건 아니죠.
8: 아니니까, 예.
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는 이것이 삼권 분립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거죠.
8: 결국은 사태가 길어지면 대부분 쪽보다는 결국은 청와대가 조금 더 정치적 부담감이 있을 테니까 뭐 어쨌든 어떤 방안이든 해결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대법관 공백 사태가 너무 길어졌기 네. 때문에 더 이상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10: 네, 부담은 임명이 안 되면 이제 시간이 뒤로 길어질수록 이제 정부와 집권당에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김무성 당대표도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냈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요구해온 뭐 개혁의 선명성에 대한 어떤 본인의 어떤 오늘까지는 그거가 가능한데 투사가 가능한데 이제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타이밍을 치고 들어왔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제 그런 정치적 평가인데 어쨌든 조희대에 대한 불신 플러스 법원이 정치적인 플레이를 한다. 이거에 대한 불만은 지금 민주당 안에 상당히 차오른 것 같습니다.
8: 뭐 그래서 이제 일부 민주당 강경파들이 탄핵 얘기를 하잖아요.
10: 네.
8: 근데 이게 가능할 거예요, 법적으로?
10: 탄핵을 내려면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그러니까. 행위가 확인이 돼야 되니까 사실 그 부분을 정치적 주장으로는 할 수 있지만 현실이 됐을 때 그리고 법원에 갔을 때 인정될 거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카드로는 쥐고 있을 수 있는데 실제 그 카드를 내기에는 난관들이 많이 있죠.
9: 탄핵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로.
8: 그러니까 이게 뭐 헌재가 다시 돌아올 게 명확하긴 한데 네. 정치적 후폭풍도 고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11: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그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법관이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8: 예.
1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헌법적으로 좀 해석을 하기가 좀 어려운
8: 그러니까,
11: 부분이 있어요.
8: 예.
11: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탄핵이라고 했을 때는 거의 전직 대통령들 정도의 탄핵이 있었지 이런 뭐 헌법재판관이라든지 이런 행정부에 관련되신 분들이 탄핵이 직접적으로 된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8: 그러니까 뭐 예전 뭐 이재명 그 후보 시절에 이제 재판이 있었잖아요. 뭐 음모론적으로 조희대 대법관이 누구를 만났대더라. 뭐 그런 게 밝혀진다면 모를까. 모를까.
9: 예. 아니 그것도 사실이 아닌 아니죠. 걸로 또 확인이 네.
8: 그러니까
9: 않았어요.
8: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10: 그러니까 할 수 있었으면 지난 1년 동안 언제 어느 예. 타이밍인가 했었겠죠.
9: 그 더군다나 행정부가 아니고 사법부입니다. 네.
8: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민주당도 고민이 좀 깊어지는 것 같고 어쨌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결국은 사직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고 청와대가 후속 인사 때까지 역할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뭐 사의를 사실상 수용했다고 보면 되겠죠.
10: 네, 수용을 했는데 당장 이제 처리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후임자가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중수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출범을 하려면 법무장관의 역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공백 없이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긴 한데 정성호 장관 어제 퇴근길 표정이 많이 보도가 됐던데 예. 얼굴이 굉장히 맑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내가 사표됐고 내가 관두는 걸로 정리는 일단 됐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8: 그런데 그 정성호 장관이 국회로 다시 돌아가면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또는 혹은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 또 국민들이 피해 입는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민주당 강성 의원들이랑 또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당내에서.
10: 해야 될 일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뭐 시행령이나 하위적인 어떤 조항의 조절까지 치면 뭐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이제 정성당과 가장 높은 거고 그렇지 정성당 돌아간다고 생각한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 그걸 것 같은데 강하게 그걸 밀어붙였던 의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디테일이나 이런 거를 챙기는 거가 지금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인식이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되는 건 입법권이니까 그 여당의 안으로 통과가 됐는데 그 후속 작업을 챙기는 거는 국회에 돌아가서 해야겠다. 본인 페이스북에도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11: 제가 작년 말부터 굉장히 청와대 쪽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성호 그 장관님께서 건강이 정말 안 좋다. 사실 이거는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일 겁니다. 네, 그리고 거의 뭐 잠을 못 자실 정도로 스트레스가 올해 초에도 굉장히 심하다고 저는 들어서 사실은 올 봄에 정도에 이제 사퇴를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결국에 지금 이제 여름 이제 거의 가을 까지 다가오고 있잖아요. 오랜 시간 사실 버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성호 장관이 그 공소청 중수청의 체계 뼈대를 만들었고 이제는 국회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형사소송법과 보안입법을 저는 책임지면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 역할이 바뀌었건 뿐이지 이게 뭐 도망을 갔다 뭐 포기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8: 예. 그래서 후임 인사는 누가 될 것이냐. 언론에 뭐 항화평이 여러 사람 모르는데 이건태 의원, 박균택 의원, 송영길 의원 이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뭐 법률가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건데 뭐 언론에서 치지 않은 건 없죠? 아직.
10: 아직 뭐 후임을 얘기할 정도로 이제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쨌든 뭐 법무부 장관이 법조인 출신이 그동안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민주당에 있는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쨌든 사직서는 공식적으로 수리가 됐는 이거가 접수가 됐는데 수리까지는 또 오래 걸리지 않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8: 뭐 황의 정성입니다.
10: 네. 그래서 그 정성호 장관 황의설이 나오고 있잖아요.
8: 그래요. 자, 대통령 지지율이 추세가 계속 하락세인데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인사를 통해서 뭐 미니 개각이라도 해서 반전을 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네. 또 반대편에서는 뭐 인사 개편을 한다고 해서 오르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해요.
9: 근데 보통 이제 대통령 지지도가 내려갈 때 그 어떤 쇄신이라든지 분위기 쇄신이죠. 그런 일환으로 개각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이미 빈자리도 꽤 많지 않습니까?
8: 예, 맞습니다.
9: 그래서 중폭 정도의 개각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9월부터 국정감사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정감사를 끝내고 그리고 이제 아마 공소청 중수청도 10월 초 이렇게 되지 예.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이에 모르겠습니다. 법무차관이 대리를 할지 여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아마 개각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마평에 특히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 여러 사람이 오르기는 하는데 정치권에 있는 율사 출신의 그 잠재적 후보 외에는 상당히 이 자리를 부담스러워한다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 정성호 장관이 국회로 돌아가서 뭐 한 300여 개의 법을 좀 손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도 있지만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 그동안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로서 법무장관으로서 정말 이가 다 빠질 정도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이 일을 맡아서 과연 그 감당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지금 이제 정치 당의 지금 두 사람 외에는 나머지 사람들은 굉장히 이 포지션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한다는 얘기가 예. 더 많습니다.
8: 뭐 그런 것도 있겠고 법무부 장관 힘이 많이 빠졌잖아요.
9: 그렇습니다. 그렇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앞으로.
8: 세간부로 다 가버려가지고.
10: 예전 같지 않죠.
8: 예전 같지 않으니까 과연 뭐 예. 그런 게 있고 지금 법무부 장관도 이제 공석이 될 테고 중소벤처기업부도 공석이고 뭐 국방장관 교체설도 네. 나오고 있고 또 뭐 청와대에서는 AI 미래기획 수석도 공석, 대변인도 공석, 국토교통비서관도 공석, 뭐 정무수석 교체설도 나오고 있고. 하여튼 인선은 꽤 많이 하게 되면 꽤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10: 그러니까 그 가을 안에 소폭이던 네, 개각이 있고 그 내년 연말 연초에 중폭 이상의 개각이 또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성은 있어진 때인 것 같아요. 어쨌든 당대표도 바뀌었고 여러 가지 지지율이라든지 필요성은 있는데 이제 뭐 장관 같은 경우에는 또 인사청문회도 밟아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고 지금 이제 여의도에서 그 개각설에서 가장 관심은 당에서 이제 전당대 출마했던 두 주자가 입각을 하는 거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여러 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9: 심지어는 정청 내 법무장관 설도
10: 있고 뭐 행안
9: 만주 변호사 법무장관 설
10: 행안장관 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11: 지금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번 주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상황에서 지금 당정청의 새로운 진영을 짜기 굉장히 적기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뭐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AI 미래기획 수석단 국토교통비서관 그다음에 지금 사실 기관들도 굉장히 많이 좀 아직 그 임명이 되지 않은 경우들도 맞아요.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좀 너무 아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정부에서 훌륭한 분들을 지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신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8: 지금 경찰청장, 네. 검찰총장도 다 공석이에요.
11: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고 정홍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을에 또 이제 국회가 개원하고 국정감사가 있고 하면 그 시간에는 또 다른 일들을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하니까 지금 8월 이 시기가 저는 적당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8: 그런데 뭐 송영길 의원은 사실 꽤 오래전부터 뭐 외교부 장관 설이 좀 있었어요. 또 본인도 예전부터 하고 싶어 했고. 그런데 네. 정청래 의원은 전당대회 전에
9: 태양보.
8: 청와대에서 제안을 했다는 거잖아요. 내각에 들어오라고. 네. 본인이 거절했잖아요.
10: 네.
8: 그런데 지금 들어갈까요?
10: 오늘 만나시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든 이위가 갈등에 좀 김을 빼고 퇴로를 열어줘서 정청래 의원이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된다. 그래야 이 갈등이 좀 치유가 된다. 이런 이제 시각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그냥 당내에 두고 어쨌든 갈 거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는 썰으니까 그리고 이 정도 체급의 정치인들은 어쨌든 대통령과 정청래 의원이 간에 이제 대화로 결정되는 거지 주변에서 이렇게 하죠 저렇게 하자라고 되는 건 아닌데 이제 그게 있고 근데 다만 오늘자에서 그 부담스러움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선을 뛰었던 두 명이 다 입각설이 동시에 지금 언론이나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청와대도 이 부분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8: 근데 뭐 두 분은 이제 국회의원도 해보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는 현역 불패가 있었잖아요. 청문회 하면 현역 네. 국회의원들은 요즘에 그런 것도 없어졌거든요. 없어졌고. 아유, 살벌하게 고격해요.
10: 정청래 의원이 실제로 경선 기간 중에 라이브 방송에서 외교부 장관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송 후보. 자기가 외통이다. 청문회 때 보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걸 검증을 하겠다. 벼르는 발언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분위기입니다.
9: 그거야말로 관례가 깨진 대표적인 사례예요. 관례 깬 거 많아요.
11: 그리고 사실 이제는 그 시민들의, 국민들의 눈높이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과거에 했던 뭐 갑질이라든지 뭐 이런 과거 경력도 재산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이 이제 너무나 투명하게 다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 이런 측면에서도 조금 더 스틸하게 이렇게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누구를 위한 청문회인지 정말 거기에 그 부처에 맞고 일을 잘할 사람을 뽑기 위해서 우리가 청문회를 하는 건지 도덕성 비난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고 이렇게 청문회를 하는 건지 청문회 자체도 좀 변질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조금 좀 제도적으로 좀 손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9: 아니 근데 대통령제라면 그 직위에 맞는 적합한 인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각 책임제적 요소가 있으니까 우리 지금 자연스럽게 이 두 사람 당권 경쟁에서 떨어졌으니까 뭔가 정치적으로 하회 내지는 그런 어떤 그 통합의 제스처로서 장관 자리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과연 그 사람들이 적절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깊이 숙고하지 않습니다. 단지 위원회는 했겠죠. 국회 내에서. 근데 장관이라는 직책은 단순히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몇 년 일했다 그래서 그 문제와 내용을 전부 숙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한국식 정치의 또 하나의 특징이기도 하죠.
8: 근데 제가 청문회 문제 좀 지적한 것은 이게 이렇게 이제 도덕성을 파고 망신 주기로 이어지다 보니까 일단 본인이 힘들어하고 가족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진짜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도 못 가는 거예요.
10: 안 나가려고
8: 하고. 안 나가려고 하니까.
10: 예. 이게 이제 국회에서 늘 개정하자 논의가 있는데 야당일 때는 안 하죠. 그러니까 여당일
9: 맞습니다.
10: 때는 개정하자고 하고 야당 대회 바뀌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뭐 여러 제도적인 개선 방안들은 이미 나와 있어요. 나눠서 하자는 것도 있고 도덕성이라든지 개인적 윤리 뭐 이런 부분들은 비공개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 뭐 한데 이게 이제 야당이 안 받아주니까 본인들은 어쨌든 야당 시절에는 청문회를 통해서 정부 인사를 공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하니까 사실 제 고질적인 문제죠.
9: 근데 그거 아세요? 처음에 청문회 열렸을 때는 주민등록만 잘못돼도 낙마였어요. 근데 지금은 끝까지 버티고 대통령이 그냥 사인하면 그냥 장관하는
8: 그렇죠.
9: 거예요.
8: 네, 장관, 그렇죠.
9: 오히려 더 도덕적인 기준이 내려간 측면도 있어요.
8: 알겠습니다. 자, 이 청문회 얘기가 왜 나왔냐면
9: 전당대회 나왔죠.
8: 전당대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민주당 새로운 당대표로 김민석 대표가 선출됐어요. 세 분은 전당대회 어떻게 보셨는지요? 정전 의원님.
9: 저는 그 여러 군데서 얘기했는데요. 그 아이디어가 누구 아이디어인지 궁금해요.
8: 예?
9: 그 저 삼성전자 광주 클러스터 그거하고 송영길 네. 페이스메이커 카드. 그 두 가지가 아주 그 정말 그게 저는 승리의 결정적인 요소였다라고 생각합니다.
8: 네.
10: 정전 의원님 말 정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결국 대통령이 던진 승부수인데 왜냐하면 이제 메가 클러스터는 국책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고 송영길 의원도 대통령과 1대1로 만난 이후에 출마를 결정했다고 하니까 저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핵심은 어쨌든 1차에서 과반이 안 났기 때문에 치열하게 붙었고 송영길 후보가 없었더라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작동했다고 봅니다. 예.
11: 이번에 그 당대표 선거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그리고 당의 성과로 만들 대표를 저는 선택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호남의 나침판이 제대로 작용했다라는 예.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사실 쇼츠 정치 뭐 인터넷으로 너무나 많은 정보가 많아서 사실은 인기 영합주의가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선택해 주셨던 것은 진짜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대통령과 함께 갈 당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겠다라는 그 명확한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그 나침판이 제대로 작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1인 1표를 하면서 사실 여론조사의 비중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 여론조사 자체가 오히려 그 또 여론조사는 그 전화를 받으면 마감이 되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전화를 빨리 조직적으로 많이 받는 팀이 유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게 정말 민심과 당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30%나 반영을 해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유세를 하기 직전에 투표를 했다는 거죠. 투표를 하고 유세를 했다. 이 부분도 저는 이거는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다음 전당대회 때는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좀 규칙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8: 그러니까 대의원 표가 뭐 1대 60이다. 이거는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 해서 바꾼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여론조사는 1대 80 정도.
10: 네, 80 정도.
11: 사실 대의원도 1대 16이었어요. 네. 근데 그것도 많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1대 80, 뭐 1대 뭐 몇 배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8: 이게 이번에 봤습니다만 대의원은 거의 압도적으로 친명을 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1대1로 낮추고 여론조사 파일 늘린 게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있긴 하던데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까지 여론조사 흐름과 추세에 맞지 않게 쳤단 말이죠.
10: 네, 굉장히 튀었죠.
8: 그래서 이것도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10: 논란이 되고 있고 뭐 전화가 뭘로 온 거냐, 표본이 어떻게 된 거냐, 샘플링이 맞냐, 뭐 여러 이제 지지자들이 볼 때도 좀 약간 납득이 안 되는 추세,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세 선거와는 다른 결과가 나온 거죠. 예를 들면 이성윤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에서 1등을 했는데 이성윤 최고위원은 여태까지 조사된 수십 번의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1위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여론조사에서는 1위로 나왔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여태 정촌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그 부분도 이제 말하자면 김민석 후보가 많이 이기는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좀 튀는 뭐 이런 상황이 되었고 말씀하신 대로 1인 1투표제를 도입한 제도의 취지와 이 여론조사에 한 4천 명이 너무 과다 대표되는 지점 그리고 여론조사의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투표 방식에 비해서는 훨씬 비공개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뭐 한국적 정치의 특성이긴 합니다만 팬카페나 이런 데서 조직적으로 여론조사에 달려들었을 경우에 이 실제 민의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 뭐 이런 것까지 해서 고 이 확실히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8: 그러니까 친명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070 전화로 왔는데 친청 유튜버계에서 여론조사 전에 070으로 전화가 올 테니까 070을 차단을 풀어라라고 했다는 거죠.
10: 네, 게시판에 뭐 그런 글들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8: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뭐 이런 논란이 되니까 뭐 김민석 후보가 이겼으니까 뭐 좀 사그라들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거 포함해서 정전 의원이 얘기했던 먼저 투표하고 연설하고 이거는 네. 어불성설이다. 네. 뭐 그런 생각이
11: 그리고 사실 유세 이번에 지역의 선정도 저는 그 순서가 굉장히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보통은 우리가 거의 시계 방향으로 많이 돌았어요. 이제 강원도를부터 시작으로 해서 이제 경상북도 뭐 대구, 부산, 경남 뭐 이렇게 제주 뭐 이렇게 도는 구조였는데 이번에는 그 경선 지역 자체를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하게 예. 동선 자체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더라고요.
8: 그러니까 우리가 순회 경선을 왜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강원도를 경선을 가요. 그럼 내가 강원도에 이렇게 발전을 그렇죠.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강원도 가기 전에 이미 투표가 끝났거든요.
10: 강원도 가서 호남 얘기를 하죠.
8: 그게 몸이 이상한 거잖아요. 조금 네. 이상하다.
10: 현장의 열기도 굉장히 떨어져요. 왜냐하면 투표는 하고 이미 온라인상으로 하고 와서 연설을 듣는 거라서 열기 굉장히 떨어지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대의원들이 표의 대표성이 높으니까 대의원들을 사로잡는 연설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필요성도 없어졌고 그래서 이 방식이 아 막 붐을 일으키는 전당대회에 대한 기억 추억 이 방식과 지금 이제 미디어 환경과 전혀 조응하지 못하는 방식이어서
11: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네. 좀 라떼넨을 말씀을 네. 드리면 과거에는 전당대회 때 대의원들이 직접 거기에 뭐 투표하는 기계들이 쫙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의원들은 직접 방문을 했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투표를 하고 근데 거기에 대한 긴장감도 굉장히 높았고 기대감도 높았고 그런 열기가 좀 있었는데
8: 버스도 동원하고 있죠.
11: 네. 이제는 그런 게 좀 약해졌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것들을 보완하면서 다시 좀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 국민의힘은 원샷 으로 하는 거죠.
9: 네.
8: 여론조사하고 원샷. 근데 그러면 원샷 경선 하기 전에 순회를 합니까? 아니면은 TV 토론 이런 걸로 대체하는 겁니까?
9: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국민의힘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또 그 현장에서 하면은 지금 딱 지적하신 대로 버스 동원. 그건 정당한 것인가? 그다음에 당원 투표라는 것도. 특정 조직이 또 조직화돼가지고 들어가서 있죠. 투표하고 예. 그다음에 여론조사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투표를 하거나 경선을 하면서 여론조사를 맞아요. 반영하는 나라가 몇이나 될지 이게 애초부터 문제거리예요. 그런데다가 특히 민주당 전준희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소위 이제 정견 발표를 하고 그 전에 온라인 여론 투표를 끝내고 예. 이런 그 여러 가지 웃지 못할 광경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고 어쨌든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거는 A라는 투표 후보한테 유리했다면 또 다른 건 B라는 후보한테 유리해갖고 똔똔이가 맞습니다. 됐을지도 모르죠. 근데 아무튼 이거 자체 지금 제기하신 문제 자체는 지금 사실 이게 경선이 됐든 투표가 됐든 이 굉장히 예. 심각한 문제예요.
8: 예. 뭐 민주당에서는 1대1 투표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정전원 말처럼 다음에는 바꿔야겠죠. 세 분 말씀 1부에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광고 듣고 와서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와이텐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정은혜 전 의원, 정옥임 전 의원, 한겨레 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1부 끝부분에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전당대회 때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앙금이 남아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로 화합이 되겠느냐. 물론 오늘입니까? 대통령이 청와대로 초청해서 새 후보자들과 만찬을
10: 네.
8: 지금쯤 하고 있겠네요.
10: 6시 반에 모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8: 예. 네. 곧 있으면 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걱정 없이 잘 통합이 될까요?
10: 여의도는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오늘 만남도 그렇고.
8: 그러니까 뭐 그럼 국회의원들은 정리가 된다.
10: 네, 국회의원들은 정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지지층이 문제인
8: 그렇죠.
10: 거죠. 그러니까 이 지지층이 네. 어떻게 될 거냐. 이 지지층 근데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이 지지층이 더 멀어지게 할 거냐 좀 그래도 봉합이 가능할 거냐는 역으로 그 정치인들이 어떤 언행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서 사실 이제 물려있는 부분이긴 한데 오늘 세 명의 후보 한 명 당선자 두 명 낙선자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를 통해서 일단 이제 1차적으로는 한번 정리는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지금 지지층들이 여전히 사납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수준이 그래서 이거는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11: 그래서 지금 그 최민희 의원의 입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어떤 말을 할까 그러면 그게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고 실제로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이제 정치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경선에서 이렇게 지더라도 또 본선이 되면 힘을 합치고 또 이런 네.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지자분들이 받은 상처는 사실 금방 회복되긴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정치인들이 노력해서 화합하고 하나가 되게 모아야 하는 역할이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김민석 그 대표가 이제 앞으로 비공개 사안이 유출이 됐을 때는 네, 회의에서 퇴출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개 회의는 공개대로 우리가 하는 거지만 비공개 공개를 유출하지 말라는 건 이게 뭐 입틀막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겁니다.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정되지 않았던 비공개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공개가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거든요.
8: 김한 같은 사람이 막 쓰는 거 아닙니까? 취재해가지고 비공개인데?
10: 그러니까 뭐 비공개를 의도적으로 흘리는 경우도 있고
8: 경우도 있고
10: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이걸 흘리는 거는 당에서는 이렇게 일사불란한 의사결정에 반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어제 그 부분에 대한 단속부터 시작했고 오늘 그 장면이 묘했는데 최민희 최고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청래 대표 시절에 했던 의원총회에 생중계하자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약간 문답을 보니까 아, 예, 대표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도 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오늘은 이제 갔는데 이게 점점 강도가 세지거나 하면 그리고 오늘 역시 기자들의 주목도는 말씀하신 대로 최민희 의원이 무슨 말을 하나 이거 굉장히 주목도가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최민희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8: 어떻게 보십니까?
9: 이게 AI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비공개 내용이 공개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공개됐다 그래서 그거 퇴출시키는 것이 과연 다원주의 민주정당 체제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만찬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전히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 무엇보다 지지도가 중요하겠죠. 지지도가 이제 지금부터 뭔가 올라가면서 통합과 연대의 어떤 모습이 보여진다 그러면은 그동안 친청계라 하더라도 일단은 거기서 뭐 브레이크를 걸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지도가 여러 가지 정책 사안 때문에 더 떨어지거나 그렇게 해서 갈등 요소가 생긴다. 그러면은 아마 뭐 누가 뭐 어떤 자극을 줬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치 못한 일들이 개진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도와 대통령의 통합시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경선에서 2, 3위를 한 사람들을 장관직으로 임명해서 같이 포용하는 게 어떠냐라는 아이디어까지 나왔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제 내년쯤 되면 이 최고위원들도 자기 공천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 예. 그런 요소들이 작동하지 뭐 지금 대표가 한마디 한다 해서 그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은 그건 민주당이 아니죠. 예. 원래 민주당은 민주적인 정당 아닙니까?
8: 뭐 정치인은 뭐 그렇다 치고 문제는 일반 지지자들인데 일반 지지자들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휙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정치인 아니에요. 외곽 스피커들이거든요. 네.
9: 김어준 유시민 작가 아니에요? 전 아까부터. 네.
8: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또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은데.
10: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한 오늘 뭐 유심 작가의 논평을 기다리는 뭐 딴지 게시판 이런 글들이 오늘 막 SNS에 돌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국회 민주당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정청래 개가 누구야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정청래는 계보를 갖고 있는 정치인은 예.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그 구성의 N분의 1인 거지. 정청래 의원이 독자적으로 자기 이제 뭐 밑에 의원들의 계보를 쫙 세워놓고 이런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조직적으로 당장에 움직일 수는 없어요. 여의도에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 그 팀 정청래라고 불리는 이제 그룹이 주창했던 가치들은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주장했던 개혁 노선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 뭐 이런 건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외곽 스피커들은 또 사실 당장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없기
8: 그렇죠.
10: 때문에
8: 예.
10: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흔들기나 공격 같은 거는 있을 것 같고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공장에서 좀 그런 얘기들을 김어준 씨가 이제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계속되는 자극점이거든요. 지지층들한테는 이제 그게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어쨌든 지금 2015년 이후에 보면 이 빅스피커가 지원했던 후보가 처음으로 진 거거든요. 민주당 경선에서 보면 역사적으로 치열했던 경선에서 보면 그런 거기 때문에 여전히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하다는 것과 동시에 그 영향력의 시대에도 점점 흐르고는 있다. 이것도 동시에 보여준 이번 경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8: 뭐 당내 경선에서는 사실 친노 친문 그룹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 적이 없죠.
10: 진 적이 없죠.
8: 네, 없는데 이번에 처음 졌는데 당내 경선 이외에 다른 것까지 포함하면 합당 과정도 그렇고 그 평택 선거도 그렇고 이번까지 3연패였거든요.
10: 최근 3연패죠.
8: 김어준 유심히 밀었던 네. 사람 3연패였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 같은 그런 큰 영향은 좀 못 미치는 거 아니냐. 그런 무속도.
10: 네. 있어요. 지금 실제로 하고 거. 있고 그러니까 2015년, 2021년, 2020몇 년이죠? 2020 2년 세 번에서 어쨌든 이 김어준 유시민을 비롯해서 친노 친문이 밀었던 사람이 다 됐었는데 그 영향력이 올해 들어오면서 지금 조국혁 신당과의 합당, 평택, 이번 경선까지 보면 어쨌든 화력을 집중했던 거에 비해서 성과가 안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게 결국에는 영향력이 어떤 축소라든지 뭐 기울어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수도권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 여전히 막강하다 이런 얘기도 같이
9: 하죠. 근데 제3자의 눈으로 볼 때는 그동안에는 자당이 배출한 최고의 권력과 갈등을 일으킨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합당 문제도 그렇고 평택에서의 선거도 그렇고 당대표 경선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권력과 맞짱을 뜨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향후에는 그 소위 비주류 세력의 이제 좌장이 이제 내부에 있을 거고요. 아마 나 외곽이다라는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몇 개의 사건들이 전개되지 않을까.
8: 가능성 있겠죠.
9: 그럴 거 보여요.
8: 저 하나만 더 얘기해보죠. 민주당 이야기. 최민희 최고가 오늘 지명직 최고 두 명 당대표가 지명하는 거죠. 네. 청년은 하나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경선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경선으로 치열하게 얼마 전까지 싸우다 끝났는데 여기서 경선을 하면 또 친청 후보 한 명, 친명 후보 한 명 나올 거 아니에요.
10: 그렇죠.
8: 또 해야 되느냐.
11: 네, 사실 제가 그 청년 비례 대표를 해본 경험자로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도 400명이 그때 2012년에 경선을 했고 그중에 4명이 후보가 돼서 그 당시에는 이제 김광진 장안 의원이 앞번으로 받고 제가 뒷번으로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경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이게 굉장히 세밀하게 디자인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서로를 경쟁자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거든요. 나중에도 끝나고 나서도 화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저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지금 이제 전당대회 있기 직전에 최고위원을 한 명을 뽑자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최고위원 사실 그때 넣었으면 됐죠. 그럼 우리가 사실 비용도 안 들고 그러니까 전당대회 하는 사이에 최고위원 청년을 한 명을
8: 근데 친청계에서 반대해서
11: 네,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이제 전당대회가 다 끝나고 우리가 화합하고 봉합해야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또 경선을 하자고 하면 그 말은 뭐냐? 지금 우리가 지금 임명직이 두 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당대표가 임명해야 하는 권한 두 명의 한 명을 선출직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당대표는 한 명만 임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갈등도 증폭될 뿐더러 당대표가 하고자 하는 그리고자 하는 그 지도부의 그 배에 그 배를 제대로 우리가 잘 구상을 그 선원들을 잘 구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걱정이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8: 네. 자,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죠. 오늘 정정식 원내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고 의원 연찬회에 박 전 대통령을 초청했고 박 전 대통령이 검토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보수를 재결집하기 위한 뭐 신호탄이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던데. 근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못난이 삼선들이 모여서 장동혁으론 총선 대선 모출이니 정정식을 중심으로 결을 했다. 1.5선 당대표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10: 삼선들이 모여서 12명인가 3분이 모여갖고 식사를 하면서 지금 장동혁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냐. 장동혁 체제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 사실 정치적 수순은 뭐냐면 퇴진을 요구하는 입장을 낸다든지 아니면 우리부터 이제부터는 장동혁 퇴진 투쟁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선언한다든지 이런 거에 되는데 그런 이제 말하자면 수준의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기자들한테 브리핑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을 놓고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 못난이들이다 삼선식이나 돼갖고 얘기를 했고 뭐 사선 의원들도 그런 모임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 거긴 또 실명으로 아직 나오진 않은 상황이어서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비판한 것 같고. 이렇다 보니까 정정식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제 백그라운드라고 해야 될까요? 뒷배경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보수적인 어떤 그 정통성을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한 달 전쯤에 PK 지역 의원들하고 이제 식사를 했는데 맞아요. 이것도 이제 한동훈 그 무소속 의원이 PK를 중심으로 어떤 블록을 형성하는 거를 차단하기 위한 그런 식사 자리가 아니었냐 이런 전망까지 나오면서 다시 지금 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 을 활용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8: 그런데 장동혁 대표 임기가 내년 여름까지인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장동혁 체제로 총선을 못 치른다 얘기 나오죠? 장동혁 대표가 임기 다 하고 한 번 더 한다는 얘기인가요?
9: 아니 그 임기를 다 하다가 다 끝나기 전에 다시 사퇴를 하고 다시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다른 견제 세력이 없으면 본인이 또 당대표가 되면 이제 공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 또 그런 야무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정점식 원내대표는 머릿속에 생각은 많아요. 옳은 생각도 있고. 근데 제가 보니까 추진력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이제 TK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가지고, 왜냐하면 TK 지역은 거의 다 국회의원이 아마 국민의힘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로 보면 거기가 제일 많지 많죠,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머리를 지금 쓰고 있으니까. 또 홍준표 전 시장은 사실 이분 은퇴하신 분 아니에요? 예. 도대체 국민의힘하고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이분은 또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남의 얘기할 때는 아주 정확해요. 본인하고 관계될 때는 조금 이제 네. 그 약간의 윤색이 들어가는데, 홍준표 전 시장은 또 은근히 장동혁 대표에 대한 그런 어떤 뭐랄까 공감? 뭐 이런 걸 좀 하고 싶어 하는데, 그 배후에는 한동훈에 대한 증오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이런 얘기 하기 싫어요. 그렇긴 한데 아무튼 지금 그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이 안에서 한 110명 됩니까? 국회의원이?
10: 110명이라는가? 110명이요.
9: 자기네들끼리 이합집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많은 세력이 TK, PK거든요. 수도권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가 TK를 잡느냐, 누가 PK를 잡느냐. 근데 PK는 가만히 보니까 총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한동훈과 연대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TK 의원들은 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분위기인데 거기에 또 여러 가지 그 조변수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뭐 한동훈 단계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지. 그래서 아직까지 무정형적이죠. 아직 뭐 이렇게 형체가 지금 드러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와중에도 막상 또 선거 때가 되면은 정신줄을 또 잡는 측면도 있거든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11: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국민의힘 쪽의 분을 좀 만나서 자세히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예. 일단은 장동혁 측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임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연임을 해서 본인의 다시 공천권을 행사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대선 후보까지 그림을 그리는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반대쪽 입장에서는 지금 실제로 한동훈이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한동훈을 중심으로 지금 비공식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현역 의원들이 접촉을 시도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물론 뭐 한동훈을 앞으로 내세우진 않겠지만 그 한동훈 개라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의원이 다음 당권을 노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공천권을 행사하고 그래서 한동훈 개를 키운 다음에 그 안에서 나중에 뭐 한동훈을 다시 입당을 시키든 뭐 어떤 방법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권력 구도를 지금 좀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8: 네. 여야를 막 하고 사실은 당대표 연임은 잘 없던 일인데 요즘은 다들 연임하려고 하네요.
10: 그렇죠. 아니 뭐 장동혁 대표 체제를 못 무너뜨리니까 지금 별의별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자들이 국민의힘을 요새 보면서 가장 많이 하는 나 얘기는 무기력하다. 그러니까 무기력합니다. 중진들.
8: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정은혜 전 의원, 한겨레 김한 기자, 정호김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0: 네. 감사합니다.
9: 감사합니다.
1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13: 시작합니다.
1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따라 한미가 현재 진행 중인 훈련을 일주일 앞당겨 끝내기로 했습니다.
13: 반격 위주의 야외 기동 훈련이 사실상 취소되면서 반쪽짜리 훈련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제이미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국방부를 다녀간 직후 한미연합훈련 축소 전망이 잇따르자 합동참모본부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미국 측의 제안으로 연습기관과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며 오는 27일까지로 예정된 한미훈련을 일주일 앞당겨 끝내기로 했다고 밝힌 겁니다. 이에 따라 방어와 반격 두 갈래로 계획됐던 연합훈련은 오는 21일 국가 핵심 시설에 대한 공격을 막는 방어 훈련만 하고 종료됩니다. 예정됐던 계획이 그것도 훈련 중에 축소되면서 몇 달간 훈련을 준비했던 군 내부는 하루 종일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방어 훈련 이후 한미연합군이 모든 장비를 총동원하는 야외 실기동 훈련인 반격 연습이 제외되면서 일각에선 대비태세 약화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16: 지금 현장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혼선이다. 그럼 파행적인 훈련은 불가피하다. 그러면 이건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막대한 손실이고, 이걸 지금 안 해버리면 모든 게 파행으로 가버리면 일단 우리 대비태세도 문제가 있는 거고.
15: 우리 군 당국은 이번에 예정됐던 야외 기동훈련은 일단 순연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일시적으로 일부 훈련 규모를 축소하는 상황인 만큼 우려할 만한 요소는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7: 공백 기간이 길면은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북한에 대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제 견인하기 위해서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연합훈련을 절반으로 축소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크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15: 하지만 이번 훈련 축소가 미국의 갑작스런 결정으로 이루어지면서 한미 동맹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계속 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여건을 조성하거나 비용 문제 등 다른 목적을 이유로 훈련을 축소해 나갈 경우 다른 연합 훈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0: 달성하게 되면 올해 SCM에서 미래연합사 FOC 검증과 전환 시기를 건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공동평가를 마무리하고 10월 양국 국방장관이 FOC 검증 결과를 승인하면 내년에는 마지막 3단계 검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인 2028년 안에는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다는 구상이었지만 갑작스러운 한미연합훈련 축소로 정부 로드맵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미군이 트럼프 대통령의 축소 지시 이후 전시지휘소인 CP-10구의 인력부터 평시지휘소인 캠프 험프리스로 옮긴 건 신설될 미래연합사의 전시 임무 수행 능력을 적극적으로 검증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방증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축소된 한미연합훈련 기간 안에서도 FOC 평가를 충분히 끝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2: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미 전쟁부나 우리 한국의 국방부나 빈틈없이 준비태세와 여러 가지 협의가 굉장히 긴밀하게 되고 있다.
1: 하지만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지시에 여러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는데 대미 투자 지연과 전작권 불만을 함께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한국 정부에 대한 몇 가지 현안에 있어서 압박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1: 통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유화책에 집중하며 북미 대화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6: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5: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7: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태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6: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일본에서 뉴스 왔당 시작할까요? 네. 뉴스 왔당의 터줏대감 시사저널 정용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뉴하.
3: 뉴하. 뉴하는 거예요?
4: 저희 인사입니다.
3: 아, 그래요?
4: 네,
3: 뉴하.
4: 뉴하, 뉴스 명당 하이란 뜻이에요.
3: 아, 못된 걸 만들어놨군요. 반가워요, 이래야지. 아, 민심은 천심, 뉴스는 소용주의 관심. 오늘 우리 뉴스 명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당. 하고 BGM이 나오는 거구나. 예. 자, 뉴하 당원 여러분 안녕하시죠? 자, 그럼 오늘 뉴스 특보 현안 보고 받겠습니다.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님, 첫 번째 뉴스.
4: 네.
3: 바로 들어가 보시죠.
4: 첫 번째 뉴스는 트럼프 한마디에입니다.
3: 네. 트럼프가 입만 열면 사고가 나죠?
4: 그렇죠.
3: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4: 네.
3: 뭐라고 던져서 지금 난리가 난 거죠?
4: 그러니까 한미훈련 줄이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네.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군이 좀 움직였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을 줄이라고 지시한 게 우리 시간으로 봤을 때 그제 오전 6시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가 바로 최고 사령관의 지시를 적극 이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제 오후에는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국방부를 찾아서 안규백 장관 또 만났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움직임만 봐도 얼마나 좀 급박하게 움직였는지 알 수 있는데요. 사령관 어제 오전에 JSA 행사에 참석을 할 예정이었는데 긴급한 일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오후에는 예정에도 없던 국방부를 찾았고요. 기자들이 왜 왔습니까? 이렇게 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럼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보지 않았냐, 이 문제 논의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 그러면 브런슨 사령관도 갑작스런 통보를 받은 거네요?
4: 네.
3: 그러면은 브런슨 사령관 입장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인가요?
4: 사실 원래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움직임이 그래서 더 눈에 띄는 건데, 브런슨 사령관 지난해 연합훈련 축소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반대를 했던 인물이거든요. 한미동맹의 강점은 실제로 함께 훈련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랬던 사령관이 지금 직접 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또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 그런데 청취자들 입장에서는
4: 네.
3: 훈련 몇 개 줄인다고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
4: 네.
3: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궁금해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된다는 게 어느 정도 규모로 좀 축소가 되는 거죠?
4: 네. 그러니까 쉽게 비유를 해드리면요. 네.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 좀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이 각자 개인 훈련만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한미연합훈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지휘소에 앉아서 북한의 공격 상황을 가정을 해서 여기에 대응해서 하는 훈련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실제 병력이랑 장비가 움직이는 야외 훈련이 또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머리로 좀 맞춰보는 훈련이고요. 다른 하나는 몸으로 함께 맞춰보는 훈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야외 훈련 일부를 축소하거나 한국군과 미군이 따로 하는 방안이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축구는 사실 각자 좀 실력이 좋아도 손발을 좀 맞춰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 축구 국가대표팀도 각자 해외에 흩어져 있다가 중요한 뭐 월드컵 있으면 함께 뭉치고 그러는 그렇죠. 것처럼 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그렇다고 당장에 안보 구멍이 생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걱정할 대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연합훈련의 목적 자체가 유사시에 한국군 미군 얼마나 빠르게 손발 맞추느냐 이걸 좀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번 훈련이 좀 더 중요했던 게 전시작전 통제권 넘겨받기 위한 이런 검증을 위한 훈련도 함께 할 예정으로 돼 있었는데, 이 훈련이 크게 줄면 이 검증도 제대로 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좀 한 번 더 비유를 들어주자면 네. 시험 앞두고 우리가 모의고사 줄이겠다 이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옆에 부모님들이 만약에 우리 수험생들 앞두고
4: 네.
3: 모의고사 안 보겠다 하면 그 선생님한테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4: 맞아요. 수능 앞두고 모의고사 줄이겠다고 하면 정말 난리가 나잖아요.
3: 그럼요. 그게 트럼프가 그런 선생님 역할을 하는 거네요.
4: 네, 맞습니다.
3: 근데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지금 굳이 이 훈련 축소를 하겠다고 막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건지 이유가 네. 있나요? 뭐 예산 때문인가요? 아니면 통상 때문인지 아니면 김정은과의 어떤 관계 때문인지 이 속내가 좀 궁금하거든요.
4: 네. 사실 우리 정부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의도가 더 커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에 대한 한국에 대한 불만도 좀 무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 축소를 지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내가 좋은 관계가 있다 이런 점을 좀 강조했거든요. 아무래도 미국이 좀 중간 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랑 대화하겠다는 걸 큰 성과로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 함께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한미 사이 분위기가 원래 좀 좋았느냐 이런 걸 좀 보시면 그건 또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을 다녀온 정치권 인사한테 현지 분위기 어제 좀 물어봤는데요. 한미 관계가 노란불이라면 쿠팡 문제 이건 짙은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비유를 좀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상하원 의원들을 좀 만났는데 먼저 하는 얘기가 쿠팡 문제를 꺼내서 자기가 좀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쿠팡 문제를 단순히 한 기업의 잘못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한국이 미국 기업을 상당히 좀 차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상당히 강하게 좀 퍼져 있다. 이런 점을 짚었고요. 여기에다가 한국의 대미 투자 지원 문제 이걸 좀 놓고도 미국이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를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훈련 축소가 단순히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것만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게 그 정치권 인사의 평가였습니다.
3: 그러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네. 북한에 손을 내밀고 있는 게 일단은 가시적으로는 보이는 거잖아요. 네네. 그 속내야 뭐 통상 압박도 있는 것이고 한국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것이고 뭐 중간선거가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4: 네네.
3: 모든 게 다 본인의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북한에 손을 내미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런 상황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그렇죠. 한국에 와요.
4: 네.
3: 그러면 이 최근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광복절 연설에서 뭐 종전의 의미를 네. 담은 메시지도 남기셨고.
4: 네.
3: 그러면 이런 트럼프의 한미 훈련 축소와 그다음에 왕이 부장의 방한.
4: 네.
3: 그리고 대통령의 종전 선언.
4: 네.
3: 이 세 가지가 이게 복합적으로 네. 이루어지면. 어떤 탄력을 좀 남북관계를 받을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4: 네네. 일단 한마디로요. 종전 논의를 꺼내볼 판은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대통령 한미훈련 줄이면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대화 신호 보내고 있고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한국을 찾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종전 논의가 남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함께 해야 되는 거잖아요.
3: 그렇죠.
4: 그러다 보니까 마침 주요 선수들이 테이블로 하나 둘씩 모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은 아직 그 테이블 협상을 위한 의자에 앉지 않았다는 건데 실제 종전 논의에 불이 붙을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역시 이 외교 문제는 늘 복잡한 것 같아요.
4: 맞아요.
3: 이게 양국 간에 풀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4: 네.
3: 주변국과의 관계도 잘 설정이 돼야만 되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또 남북관계의 어떤 실타래를 풀
4: 네.
3: 시작점에 놓여 있다라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그 국회에 민주당 외통위 간사를 맡고 있는 홍기원 의원님 모시고 2부에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물어볼게요.
4: 네.
3: 우리 정 기자님 얘기만 들어 다 이해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외통위 간사 얘기를 들으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4: 그럼요.
3: 자 이제 두 번째 더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4: 네, 두 번째 뉴스는 결국 물러난 정성호입니다.
3: 정성호 장관 사의 표명 하신 지가 두 달 정도 되신
4: 맞아요.
3: 것 같고 결국에는 사직서를 제출했죠.
4: 네.
3: 건강 악화가 주된 이유 같은데 좀 안타깝긴 해요. 정성호 장관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만 이분이 체력이 좋아요.
4: 그럼요.
3: 근데 오죽했으면
4: 맞아요.
3: 사직서를 제출했을까 생각하는데 일단은 대통령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말렸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4: 네네. 그러니까 맞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도 이번에는 좀 받아들이는 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그 정성호 장관을 오래 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굉장히 건강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정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만 해도 국회 안에 헬스장이 있잖아요. 네네. 이때 국회 헬스장에 거의 빠지지 않는 인물 중 한 명이 이제 정성호 장관이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몸 관리에 자신이 있었는데. 법무부 장관 맡고 나서는 운동할 시간도 거의 없어졌고 수면 장애가 굉장히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심해졌고 잇몸까지 크게 상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는 얘기 나오는데 헬스장에서 이제 근육 자랑하던 사람이 장관 되자마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정 장관 본인도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담이 될 정도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사의 표명을 몇 달간 얘기를 하다가 대통령도 만류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쪽으로 정리가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3: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 그 10월 2일 날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공소청 중수청 네. 나왔을 때 그 처음부터 시작했던 분으로서 많은 책임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일도 일이지만 네. 사람이 살고 봐야 되지 않나요?
4: 맞아요.
3: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을까 좀 아쉬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4: 네.
3: 그러면은 일단은 뭐 정성호 장관께서는 이번 있을 수도 있는 개각에 네.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4: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사실 좀 걱정이 되고 있는 게 네. 이제 공소청이랑 중수청 출범을 좀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법무부 장관의 공백이 좀 더 크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네. 사실 검찰청 사라지고 공소청이랑 중수청이랑 새 조직이 좀 출범을 해야 되는데 이 조직이랑 인력부터 관련 법령까지 좀 손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 물러나고 대검찰청도 이미 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밝힌 상황이거든요. 사실 좀 비유를 해드리자면 집을 완전히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공사를 좀 앞두고 현장 소장이랑 책임자가 동시에 자리를 비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후임 인선 얼마나 빨리 하고 새 형사 사법 체계 흔들림 없이 얼마나 어떻게 넘겨봤는지가 좀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3: 네. 일단 뭐 정성호 장관의 고치는 일단은 네.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밖에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이거를 대통령도 더 이상은 계속 잡아두기는 힘든 상황 같다라고 네. 보는데 자. 사법부 인사가 하나 있었는데 네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그 대법관 자리 이게 조금 갈등의 소지가 있어요.
4: 네, 그렇습니다.
3: 저기 청와대와 조율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의 대법관 재청권을 행사했다.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4: 네,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랑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새 대법관 후보로 임명 재청했거든요. 특히 노태학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에 5개월째 비어있던 자리도 이제 채워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일단 오랫동안 재판 실무를 해온 현직 법관인데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랑 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임명하게 되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취임하는 첫 대법관들이 될 예정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치권에선 관련 공방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라 또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좀 더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아, 저도 이걸 보면서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좀 조용했었는데 이게 대법관 선정에 있어서 지난번에 이제 대법관 추천위에서 한번 그 정성호 장관이랑 뭐 그 네. 추천위원들이랑 붙었다더라고요.
4: 네.
3: 그래서 이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관행적으로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을 해서 본인이 시청할 수 있는 사람을 조율을 하는데 이게 또 하나의 또 갈등이 돼서 정치권으로 이게 정쟁 소재로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있어요.
4: 네.
3: 왜 조희대 대법원장 왜 자꾸 일을 만드시는지 조용한 게 최고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역시 이 뉴스와 땅 최고의 이 뉴스 특집 주변국의 현안에 대해서 심도 깊게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5: 네, 반갑습니다.
3: 지금 한미훈련 축소가 갑자기 툭 떨어졌어요. 거기에다가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대화까지 공개하면서 조금 외교 근래에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를 내세워서 한미훈련 축소 지시 이게 이제 대북 유화책이라고 하는데 그 속내가 궁금하거든요. 우리 의원님께서 어떻게 읽고 계신지.
5: 예, 오늘의 이 대화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한미 연합훈련 실질적인 감축 뭐 이거를 올리면서 우리가 그 의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국가 간의 문제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입장이다 또는 뭐 이런 거에 불만이 있다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고 풀어져 나가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방식은 우리가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그 메시지의 뜻이 뭐냐를 갖고 논하는 거는 정치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자주 있지만 국가 간의 관계나 외교의 세계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예,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이 들었던 게 아, 김정은과의 대화를 좀 간절하게 원하고 있구나. 그래서 북한이 김정은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인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이렇게 메시지를 던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또 그 메시지 내용에 보면 이란 관련한 게 들어있잖아요. 본인이 우리에게 이란 전쟁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는데 우리 대통령이 뭐 노땡스 했다고 그런 식의 그런 메시지까지 들어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잘못된 거죠. 정상 간의 대화는 양쪽 간 양쪽이 합의하지 않으면 공개해서는 안 되고 공개의 범위나 내용도 서로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일방적으로 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고 우리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내용을 전혀 모르잖아요. 모르는 게 정상인 거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타부터 해석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 의도를 보자면은 첫째 이란 전쟁이 지금 미국이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게 기본적인 인식이거든요. 종결할 수도 없고 또 손을 떼기도 어려운 그래서 미국 내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0%대 초반으로 떨어질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 그거에 대한 답답함이 표출이 된 것 같고 또 하나는 김정은과의 그 사진 만남 사진도 공개했잖아요. 네네. 그걸 보면은 김정은과의 그런 회담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또 그걸 위한 기본 조건을 좀 들어주는 형태를 취했고 또 미국 내 언론 보도를 보면 한국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 같다. 특히 투자가 적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제가 몇 달 전에 파악하기로는 주로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하기로 상당히 순조롭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아직까지 사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뭐 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원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메모리 반도체 투자는 우리가 하기 어려운 거죠. 네네. 예, 이미 우리 대규모 투자를 다 계획해 놓은 게 있고 그거를 다 하면서 또 미국에 투자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이고 등등 또 우리가 대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우리에게도 이득이 되는지를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미 간에 합의한 내용에도 우리가 상업적 합리성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게 맞는지도 따져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해가지고 우리가 또 미국 대통령이 불만을 표출했다 해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 일단 뭐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은 트럼프가 이 한미 훈련 축소 부분들이 여러 가지 그 계산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중간 선거 얘기를 좀 하신 것 같고요.
5: 네.
3: 사실 뭐 본인의 중간 선거가 제일 중요하겠죠. 정치인이기 때문에.
5: 네.
3: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0: 그이 대미 협상, 그러니까 그 통상 투자 같은 부분들에 대한 압박인데, 근데 트럼프도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서로 간의 그 대미 협상 부분들을 순조롭게 진행한다는 걸알거 아닙니까?
1: 네.
0: 그런데 갑자기 이 메모리 반도체, 최근에도 샌프란시스코에서 AI 선언이 있었고,
1: 예.
0: 그러면 그걸 뉴스를 봤으면 국내 투자가 저희가 4천조가 넘게 투자가 되는 상황에서 그거를 지금 훅 치고 들어온다는 건안 되는 걸 알면서 이거를 압박을 한다는 건 조금 저번에 그 말하자면 외교적인 좀그 이례적인 상황 결례 양국 간의 대화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조금 감정적인 부분, 사적인 감정이 좀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오해도 있거든요.
1: 예, 그 사실 서방
0: 네네.
1: 언론에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독일이나 스페인을 상대로도 그런 메시지를 냈었고,
0: 네.
1: 실제로는 독일에 있는 주한미군, 아, 저 독일에 있는 아, 미군
0: 미군,
1: 500명
0: 예.
1: 감축을 발표하고 추진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방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 특히 동맹국들에 대해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감정적인 그런 표현을 드러내거나 또 조치를 취하는 게 잘못된 거다. 이런 식의 논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국내 언론에서만, 또 그리고 우리 야당에서는
0: 네.
1: 마치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그리고 정부한테 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그 접근 방법이 잘못된 거죠.
0: 그럴 수 있겠죠. 이제 저도 통상적으로 외교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양국의 정상 간의 대화는 말씀하신 대로 공개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지렛대로 삼았다는 거는 신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1: 예, 그렇죠.
0: 예,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나중에 다그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1: 예, 그리고 그 대미 투자가 지지부진해서 뭐 이렇게 불만을 표출했다 하는 것도 소위 미국 언론의 해석이고 미국 전문가들의 그 해석입니다.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 무슨 마음으로 이런 메시지를 올렸는지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밖에 모르는 것 같고, 특히 한미연합훈련의 경우는 양국의 군사당국 간에 오랜 기간 협의와 준비를 거쳐서 진행하는 거거든요.
0: 네.
1: 근데 훈련 개시를 몇 시간 앞두고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거 자체도 사실 정상적인 거라고 보기 어렵죠. 예.
0: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이 터프가이라고 했던 그 산자부 장관 김정관 장관 미국을 가잖아요.
1: 네.
0: 이 보복 관세 우려 등이 좀 있어요. 트럼프가 지금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요. 이 부분을 잘 해소할 수 있을까라고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고 기업들도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좀 혹시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1: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슈퍼 301조를 발동을 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소위 이제 보복 관세를 부과하려고 한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했던 그 상호관세가 미국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 받으면서 그거에 대한 대체의 그런 수단으로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 정도의 그런 관세는 부과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상호관세 때 부과했던 것보다는 높지 않은 수준에서 되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 또 예상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그 김정관 장관이든 또는 통상교섭본부장이든 또 우리의 그 재무당국이든 이런 문제에 관해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김정관 장관이 미국 간 것도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특히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중시하고 또 미국과의 그런 관계를 대화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잘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왔던 거거든요. 지금도 거기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0: 근데 잘 하실 거라고 믿는데, 저는 아까 의원님께서 통상본부 얘기를 하셔서 이 질문 안할 수가 없어요.
1: 네.
0: 최근에 그 여한국 통상본부장이 갑자기 경질이 됐어요.
1: 네.
0: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국민들 좀 궁금해해요. 뭐 개인적인 사유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한참 이렇게 트럼프가 통상 압박을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통상본부장이 그만둬서 자리가 빈다는 부분도 요 내용과 좀이 대안 향후에 이 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지 이런 게좀 궁금합니다.
1: 일단 여한구 본부장이 이렇게 면직된 것은 첫째로는 이번에 이제 전에 통상교통본부장을 했었고 이번에 두 번째 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일을 잘 했었기 때문에 또 지금도 일을 잘 하고 있다고 저는 네. 계속 얘기를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물러난 것은 한미 간의 협상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또는 일을 잘 못해서라든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일을 잘 못한다는 얘기를 들은 게 전혀 없고 만약에 물러날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경로로든 저도 알 수 있었을 텐데 두 번째로는 면직된 게 영시입니다.
0: 참 예, 그 영시라는 게
1: 그래서 저도 좀 의아한데 예. 그래서 이게 미국과의 협상 또는 미국과의 어떤 그런 대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면직됐다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0: 그러면 개인적인 뭐 신상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1: 예, 그렇죠. 만약에 그 일을 못해서 경질하는 거라면은 네. 이런 형식을 취하지 않을 거고 또 면직을 뭐 영시를 개사한다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개인적인 무슨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저희가 알 수 없는 예, 네. 알 수 없는 그런 문제이고요. 그리고 그 이 통상 협상이든 또는 뭐 산업이나 경제 분야 협상이든 이것은 그 개인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 예, 물론 통상에서 본부장이나 산업부 장관이 가서 협의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시스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네. 예, 기본 방침도 다 정부 전체적인 뜻을 모아서 하는 거고 다만 그 대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통상에서 본부장이 이번에 면직됐다 해가지고 한미관계 무슨 큰 문제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0: 뭐 실무자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네. 지금 이제 트럼프의 통상 압박이 시작되는 와중에 조금 이 자리가 조금 크게 보여서 짐을 드렸고요.
1: 예, 시간이 겹친 거는 조금 네, 예.
0: 예. 이게 뭐 이제 그 국민의힘의 공격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거 아마 이제 곧 있으면 국정감사잖아요.
1: 네.
0: 이 부분도 이제 외통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1: 예, 오늘
0: 있지
1: 오늘 또 우리 외통이 있는데 예, 예. 그때도 아마 얘기가 있을 거고 그러시죠. 다만 인사 문제니까 아마 외교부 장관도 뭐라고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이건 한번 뭐 국회의 질의과정 한번 지켜보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트럼프가 지금 이제 김정은 그 위원장을 만나겠다라는 의사를 좀 밝히고 있잖아요. 근데 그 김정은 위원장이 반응을 했다고 그래요?
1: 트럼프 대통령이
0: 얘기로는 그런데 예. 공식적으로는 북한에서 지금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서 한미 훈련 축소가 어떤 거다 나는 어떤 그 입장 표명은 없어요 공식적으로.
1: 네.
0: 근데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는 뭘까요? 이게 반기는 걸까요? 아니면 반기게 되면 트럼프를 만나야 돼서 그런 걸까요?
1: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서부터 김정은과의 관계가 좋다 또 대화를 하고 싶다는 뜻을 일관되게 비춰왔습니다. 지난번 작년 11월에 APEC 정상회의 참석차 경주에 왔을 때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번 발언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북한이 남북 간에 또는 북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처럼 내세운 게 한미연합훈련 축소입니다.
0: 네.
1: 우리는 일관되게 이 한미연합훈련은 방어적인 훈련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말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게 북한에 대한 공격 준비용 훈련이다 이러한 의심 내지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훈련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했고 또 마침 어제 주한미군 사령관이 국방부를 방문했고 네. 그래서 훈련 축소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또 김정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길 만한 그런 움직임인데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북미 간의 대화에 네. 어찌 보면은 아쉬울 게 없는 상황입니다. 첫째로는 이제 하노이 딜이 깨진 이후에 미국에 대한 그런 불신 이게 굉장히 높고 또 하나는 지금 국제 정세가 북한에게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거든요. 잘 아시는 대로 러시아하고 협력이 굉장히 긴밀해졌고 또 중국과의 관계도 상당히 개선이 됐고 그래서 사실 유엔 대북 제재가 지금 유명무실한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트럼프의 이런 대화 제2, 9회에 반응을 보이지 않아 왔는데 다만 특이할 것은 북한이 우리 남쪽을 공격하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0: 네네네.
1: 언어적으로. 그런데 트럼프나 미국에 대해서는 자극적인 발언을 굉장히 자제하고 네. 있는 걸로 보이고
0: 네네.
1: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대화 제의에 예전에는 좀 반박성 또는 우리는 뜻이 없다는 부인성으로 이렇게 많이 대응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화 제의에 특별한 반응을 안 내놓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지금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다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조금은 대화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내는 메시지가 많은 부분 좀 허풍인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게 꼭 현실이 됐으면 바란다? 좋겠다.
0: 아.
1: 예, 지금 남북 간의 대화가 완전히 끊겼잖아요.
0: 네네.
1: 특히 윤석열 정권 때 우리가 무인기를 보내고 또 대북전단 보내서 북한을 굉장히 자극하고 도발을 한 편이었는데
0: 네.
1: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작용을 했겠죠. 그래서 지금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이 완전히 끊어졌고 교류 협력도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0: 네.
1: 예, 그렇지만 그게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움직임이 북미 간의 대화로 이어진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 이게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광복절 메시지가 오랜 전쟁을 끝내자.
1: 네.
0: 사실 이제 종전에 대한 메시지라고 읽히는데 이게 이제 그 야당에서는 또 이게 약한 모습 보이는 거 아니냐? 라고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외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여야 간에 이게 하나의 또 트럼프발 남북관계의 불씨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인데 우려하는 거는 이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가지고 조금 더 주도권을 갖고 갔는데 이번에는 남북 문제가 경색이 돼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와 북한이 직거래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이게 트럼프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게 우리는 좀 빠지는 거 아닌가? 뭐 우리 이 대한민국 정부는 패싱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뭐 방안이라든지 대안이라든지 뭐 좀 구체적으로 우리도 같이 남, 북, 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좀 좋은 해법을 제시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1: 사실 북한과의 대화에 네. 핵심 목적은 북한 비핵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0: 네네네.
1: 북한이 비핵화해야 된다는 목표 하에 북한과의 대화를 하자는 거고 그게 되면 협력을 해서 서로 잘 살자 또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지 않냐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핵 문제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NPT 네. 체제를 이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의 그 기본적인 주체가 북한과 미국인 것은 기본적인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노이 딜 깨지기 전후에 북한이 우리 문재인 정부에 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해왔거든요. 특히 제재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아쉽게도 그런 모습을 하나도 보이지를 못했어요.
0: 네.
1: 그래서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거고 우리보다는 미국과 더 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던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 때문에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네. 때 북한 핵 문제, 북한과의 네. 대화 얘기하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달라. 자신은 페이스메이커가 되도록 하겠다.
0: 네.
1: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주체는 미국과 북한이 되는 거고 다만 우리가 북한 핵 문제의 가장 당사자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예? 해결은 할 수 없지만 그 핵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빠진다는 건 또 있을 수 없죠.
0: 최소한 예. 옆자리는 타야 된다는 소리죠.
1: 예, 그렇죠. 그리고 네. 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결국 우리의 역할도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 네네.
1: 그게 교류가 됐든 대화가 됐든 협력이 됐든 우리가 빠지고선 미국과 북한 간에 둘이에서 해결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당사자로서 참여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그 우리 외교 안보 당국이 미국과 충분히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도 인간적인 신뢰가 있잖아요. 예, 이번에는 뭐 노땡스 이런 얘기하면서 좀 불편함을 표시했지만 전반적으로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은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노땡큐 했던 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에 참여해달라는 것이잖아요.
1: 예, 그때 아마 이제 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네. 푸는데 네. 또 항해의 자유 그 확보하는데 우리도 뭐 군함을 보내서 좀 역할 해달라 이런 취지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우리 헌법상 또 우리 현실상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전투병을 파견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다 평화유지군이나 네. 또는 전후 복구 재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갔던 거지. 그래서 그건 어려운 거고 다만 우리가 그 중동 전쟁 또 이란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무 역할도 안 하겠다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하면은 역할을 할 텐데 다만 전투병 파병 이런 쪽은 우리가 하기 어려운 현실을 아마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좀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0: 네. 일단 뭐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러는데 네. 정치 현안 좀 네. 하나 여쭤볼게요.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금 사표를 내셨어요.
1: 네.
0: 사직서를 냈다고 하죠. 네. 이제 이 사직서 제출이 대통령이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정성호 장관이 이제 국회로 돌아오면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은지 한번 우리 의원님께 시견을 좀 묻겠습니다.
1: 제가 네. 지난 아마 일요일인 것 같은데 경기도당 당원대회 때 정성호 장관님을 행사장에서 만났어요. 그분도 국회의원이시니까 네. 오셨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 이제 나 다음 주면은 국회로 올 거야.
0: 그러셨어요?
1: 예, 예, 예. 이제 아마 이제 전당대회 끝나니까는 가능한 걸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와가지고 본인이 이 형사소송법 지금 보안 사건이 완전히 폐지된 상태로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거에 있어서 보완하는 보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역할을 내가 국회에 와서 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또 페이스북에도 그런 메시지 올리셨더라고요.
0: 네.
1: 예, 그게 형사소송법이 10월 2일서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전에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전에 보안을 해야 되고 시행 이후에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안을 해야 된다. 그거에 있어서 역할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거를 보완하는 것이 반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우리가 검찰개혁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물론 정치검찰을 없애고 또 부패검찰을 없애는 데 목적이 있지만 궁극적인 그 최후의 목표는 국민을 위해서잖아요. 또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0: 네,
1: 위해서고
0: 네.
1: 예,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메시지를 올리셨던데 아마 조만간 돌아오실 것 같고
0: 네네.
1: 오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좀 활발하게 하실 것 같습니다.
0: 네, 국회로 돌아오면 건강이 좋아질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정성호 장관이 돌아오시게 되면 아마 보안 수사권에 대한 입법을 국회에서 하겠다 네. 그런 의지로 읽히는데 일단 네. 시간이 없어요. 홍기현 의원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한번 다시 오실게요.
1: 예, 저도 네. 이 형사소송법 네.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서 네.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0: 네. 그때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1: 네, 네.
0: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현 네.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의 구애에 북한은 아직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멈출 트럼프가 아니죠. 이번엔 연내에 만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세계 곳곳에 손을 대고 있지만 제대로 해결한 건 거의 없죠.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의 승부수에 우리 안보가 희생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4: 김은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납니다. 용산공원 주택공급 문제가 주로 다뤄질 전망인데요. 오 시장은 반대, 청와대와 정부는 이 반대를 정치적 목적으로 보고 있어서 접점을 찾긴 어려워 보입니다. 정치적인 공방보단 용산공원밖에 방법이 없는지, 또 부작용을 줄일 방안은 뭔지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겠습니다.
5: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미 57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며 구체적인 숫자를 처음으로 언급했는데 이란과 달리 김정은은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밤 입장문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정상 간 소통을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한미연합훈련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훈련 기한이 줄어든다고 공격적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5: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온도차를 보였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4: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대면 논의 없이 신임 대법관을 서면 제청한 걸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리를 깬 사법농단이라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법원 행정처장은 제청권은 대법원장에 있다며 사법정치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5: 김인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만납니다. 용산공원 활용과 국제업무지구 공급량 확대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북한이 이미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숫자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창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직접 밝혔네요.
2: 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백악관에서 올해 후반에 김정은을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럴 거라고 답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서신을 주고받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말할 수 없지만 김 위원장과 잘 지내고 있고 그건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57개의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3: He has 57 very powerful nuclear weapons. Should have never allowed it to happen. They should have never allowed it. If I were president, I wouldn't have allowed it. But he's got them.
2: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지만 김정은은 괜찮을 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3: I can't let Iran have a nuclear weapon. And I know Kim Jong-un very well. And he's going to be fine. As long as we have a smart president, he's going to be fine.
2: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김 위원장을 관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고 분석했습니다.
0: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목표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요.
2: 네, 잠시 전 백악관에서도 기자와의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북미 정상회담 대화 목표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가 맞느냐는 질문에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정은과 좋은 관계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북한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이란은 핵 프로그램 초기 단계로 선제 공격이 가능했지만 이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적용할 수 없다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관리하는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북한에 대해 핵 보유국이라고 반복적으로 지칭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3: So I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and we'll see what happens, but certainly he's a nuclear power.
2: 네, 워싱턴 포스트는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됐던 2018년과 2019년보다 지금의 전략적 환경이 트럼프 대통령에겐 훨씬 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탄두 약 60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최소 30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제조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 능력이 상당히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거래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견해 러시아를 지원했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평양을 국빈 방문하면서 이 북중, 북러 관계도 훨씬 더 강화됐다고 짚었습니다. 따라서 오는 11월 중국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세간의 이목을 끄는 외교적인 순간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이어 연내 북미 정상회담을 확언하면서 이 북미 대화를 위한 속도를 낼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특히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국 내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11월 3일 중간선거 전에 이 관계 개선 등 외교적인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연합연습 축소를 통해서라도 대화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하며 그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 방위를 스스로 감당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춰가면서 한반도 안보는 대한민국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거쳐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북한의 반응도 살펴보죠. 김여정 총무부장이 한밤중에 입장문을 내고 트럼프가 언급한 정상 간의 소통을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습니다.
1: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는데 북미 대화 재개를 둘러싼 기대감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개운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북미 지도자 간 소통이 있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아마 자신이 모르는 최고 지도부의 유일한 대외 정책일 거라고도 했습니다. 북미 정상 관계는 훌륭하지만 사적 친분과 상관없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무력 강화는 매우 상식적 행동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한밤중 공개한 3천자 분량 장문의 입장 발표에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 북미 대화를 둘러싼 섣부른 기대감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5: 그런 관계가 정책적 양보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들, 그 서로 그어버리는 거죠. 현재 조건에서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너무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4: 비슷한 맥락에서 김여정 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도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훈련의 규모나 기일이 줄어든다고 군사연습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며 오히려 UFS가 진행 중이란 현실에 더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이 주장한 북한군 추가 파병설은 사실 무근이라고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동맹국은 무한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는데 향후 추가 파병 가능성까지는 닿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근 중국이 부쩍 불편해하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 기조에는 다시 한번 바짝 날을 세우며 만에 하나 잘못된 선택을 하면 선멸적 맹격을 직접 받게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YTN 개운입니다.
0: 이런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 참석차 서울에 왔습니다.
1: 왕이 외교부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는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6: 한중 외교장관이 지난해 9월 베이징에 이어 11개월 만에 서울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이번 방한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대화 추진 소식이 전해진 후라 더욱 관심을 끌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최우방국인 중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7: 한중관계 복원의 성과가 한반도를 포함한 영내에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6: 왕이 부장 역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우리 요구에 화답했습니다.
8: 저희 반도의 중요한 민족, 중方将会为 반도의 和平 稳定 继续发挥 建设性的 作用.
6: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중 간의 미묘한 온도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조 장관은 한반도 평화가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7: 한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6: 중국은 북한을 의식한 듯 비핵화라는 표현은 쓰지 않은 채 해야 할 역할을 하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양측의 실무자들까지 참석한 가운데 서해 구조물 문제와 한안녕 해제 등을 위한 문화 교류 등 양국 간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예방할 계획이어서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를 전할지도 주목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0: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한 걸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법원 행정처장은 싸우자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이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9: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청사로 들어섭니다. 신임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 이후 첫 출근길. 하지만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10: 대법관 후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하신 이유 있으실까요? 제 5개월간 공석이었는데 청와대하고 조율이 잘 안 되신 건가요?
9: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인데 합의를 거친 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재청하던 관례를 깬 선택이니만큼 파장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도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이른바 2인자인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에게 관련 질의가 집중됐는데
11: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준을 해줄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번 싸워보자.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는 거예요? 싸워볼 거예요?
9: 노 처장은 싸우자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청와대와 교착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12: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협의했습니다.
13: 뭐라고 협의를 했습니까?
12: 이분을 재청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봤고.
13: 협의가 있었습니까?
12: 협의는 마지막 순간까지 했습니다.
9: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가 필수는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있고 대통령과 국회는 각각 임명권과 동의권을 행사하면 된다며 사법 정치를 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0: 정치권도 정면 충돌했습니다. 발끈한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고요. 국민의힘은 헌법이 보장한 고유의 권한 행사에 여권이 발작을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4: 민주당 김민석 대표 취임 뒤 처음 열린 공개 최고위원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성토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사전 논의도 없이 후임 대법관 임명을 제청한 건 관례를 깬 사법농단이라며 즉각 사퇴하라고 직격했습니다.
15: 최악의 법 기술자의 지금 농가를 부린 것 아닙니까? 국민이 바본 줄 압니까?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십시오.
14: 투톱 한병도 원내대표도 209일 동안 재청을 뭉개더니 대통령을 패싱했다며 국회는 거수기가 아니라고 사퇴 요구에 힘을 실었습니다. 나아가 조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해 거취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 조 대법원장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재청권은 헌법에 규정된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여권의 공세를 사법부 장악 시도이자 발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16: 대법관 임명하는 그 권한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가진 협박과 압력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4: 대법원에 장악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0: 따라야 된다고 지금 전전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재청권이 왜 있습니까 도대체?
1: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도 의결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신임 지도부는 이번 대법관 임명재청 논란을 계기로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구상으로도 풀이되지만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 속 향후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2: 여야의 대립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죠. 용산공원 부진의 주택공급 논란의 파장도 정쟁거리입니다. 김인덕 장관은 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서 수습에 나섰는데요.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여전히 강경합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3: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열린 국회 국토위 회의. 국민의힘은 용산공원 일부 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상임위 번안 절차를 밟자고 주장했습니다. 용산공원 전체를 공급부지로 검토한다는 김윤덕 장관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해당 개정안을 발판 삼아 당정이 공원 개발을 본격화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겁니다.
4: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은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알레르기성 비염, 만성기침, 각종 위장병을 특진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좋은 한약 처방전으로 질병을 고치려면은 그 방제가 나온 시대와 역사 배경 그리고 그 방제를 쓴 사람에 대하여 공부를 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중익기탕은 한의원에서 지금까지도 많이 처방되는 보약으로 이동원이라는 천재의사가 쓴 유명한 방제입니다. 이동원 선생님은 중국 하북성 의주 사람인데 이 보중익기탕이 나올 시기는 몽골족이 중국을 통일하느라 금나라, 송나라와 함께 전국이 끊임없이 전쟁을 할 무렵입니다. 초상부터 유명한 이사 집안인 이동원 선생님도 전쟁 중에는 쫓겨다니는 신세였지만 피난길에도 가는 곳마다 환자들이 넘치고 약재는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쟁과 기아 때문에 풀뿌리로 겨우 연명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소량이 드시는 음식만으로도 우리 몸에서 영양을 최대한 섭취하게 하려면 비장과 위장의 길을 충분히 북돋아야 되겠다고 연구 끝에 나온 방제가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 효과가 검증된 보중익기탕입니다. 지금은 상상을 못할 정도의 소량이 양으로 모두 8가지 약재를 사용했는데 그때 그 당시의 한약재들은 지금 대량으로 재배하는 약재보다는 퀄리티가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모두가 자연에서 채취한 올게닉 약재들입니다. 한약 처방도 시대에 맞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너무 먹어서 병이 생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한약 처방을 해야지 옛날 서적에 나오는 그대로 처방하면 안 됩니다. 전통 의술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학문이 아니고 끊임없이 연구되고 발전하고 있는 학문입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4: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국민의힘 윤리위. 뭐 정치권에선 징계 정치라고 하는데요. 윤리위가 징계 절차 조경태 의원, 권영진 의원, 진종호, 소범수 네 분의 징계 절차가 시작됐는데 곧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어제 소명차 직접 윤리위에 출석했던 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 의원 연결해서요.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4: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3: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4: 아, 네, 안녕하세요.
3: 예, 뭐 지금 그 국민의힘 윤리위가 그냥 뉴스의 중심에 있는데 그 윤리위의 네 분 중에 가장 정점에 있는 분이 지금 조경태 의원님이세요. 또 아, 육선 고맙습니다. 중진 의원이시기도 하고요.
4: 네네.
3: 어제 윤리위에 출석하셔서 징계권과 관련해서 소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주로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을 하셨어요?
4: 제일 그 핵심 그 키워드는 네. 내란 동조자는 절대 국회 부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왜냐면 헌법의 가치와 그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내란 동조자는 절대로 그 국회 부의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시민단체의 뜻 그리고 저의 생각을 윤리위에 그 소명을 했습니다. 사실 강주 5.18 4개 단체와 부마민주항쟁 7개 단체 이 단체들은 헌법 새로운 헌법이 개정이 되면 헌법의 전문에 적시될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3: 그렇습니다.
4: 이 시민단체에서 내란 동조자는 절대 부의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두 차례나 걸쳐서 그 성명서를 당시 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그 양심상 이분들의 그 주장을 내면할 수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3: 네네.
4: 그리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었다는 것을 저는 그 윤리위원들한테 강조했습니다.
3: 그러면 윤리위가 지금 의원님의 그런 소명과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4: 어제 그 분위기로서는 네. 상당히 좀 진지하게 제 네. 얘기를 좀 경청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3: 네.
4: 국민의힘이 내란당으로 전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치 행위를 윤리위원회에 여는 것 자체도 정치적 행위인데 이런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사람 조경태 의원 아니냐. 당시에 그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단 한 명도 12.3 비상계엄을 해제시키는데 참여를 안 했다면 국민의힘은 바로 내란당으로 제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 네네.
4: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켜낸 사람은 바로 저 조경태라는 생각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상당히 좀 진지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끝으로 드러나기에는 좀 진지하게 듣는 그런 네네. 모습. 가지는 것 같습니다.
3: 뭐 듣기로는 의원님께서 이 국회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민주당 쪽 의원들에게 그런 내용을 보냈다는 게 이제 징계의 주된 내용 같은데 전화도 하시고 텔레그램도 보냈다 이런 것들이 윤리위 쪽에서 좀 소명이 됐다고 하던데요. 그게 좀 그걸 심각하게 보고 있나요?
4: 그런 이야기 일부 언론에서 잘못된 그 표현들을 많이 썼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3: 네네.
4: 그 제가 이제 주로 전화로 한 게 아니고
3: 네.
4: 제가 뭐 일일이 그 민주당 의원들 다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3: 그러겠죠.
4: 국회 특석상 그 전화로 하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그 의원들에게 시민단체의 성명서 있지 않습니까? 성명서 내용을 제가 전달하는 식이었거든요.
3: 아.
4: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바로 잡아야 된다. 그 전화를 한 사람들은 사실은 한 자리 숫자 정도입니다만은 어쨌든 전화는 했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런 행위가 저는 1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동조자는 절대로 국회 주요직에 앉아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저희 시권은 저희 신념이거든요.
3: 네네.
4: 그걸 그리고 국민들 또 저는 그 부합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 행위의 그 속뜻을 장동혁 체제가 모르겠습니까? 과연 저희 둘을 잘 알고 있겠지요. 네. 저희 그 이 민주주의와 헌법수호를 지키려고 한 의도를 알면서도 결국은 그 다양한 그 기득권 그리고 당권 유지 그리고 내란 옹호 세력의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저는 눈을 감고 있다 보고 있고요. 이러한 행위는 무지가 아니라 저는 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나쁜 생각을 뜻을 품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 그러면 이제 이게 장동혁 지도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의원님을 포함해서 징계 대상 네 분 모두 장동혁 지도부에 조금 그 나를 세웠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보를 보였던 네 분에 대해서 표적 징계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4: 예. 제가 이게 그 표복 징계라는 표현을 해도 뭐 보복 징계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5: 네네.
4: 그게 아니라면은 장동혁 대표가 우리 당에 가장 큰 해당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조금 전에 KBS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자는 네. 사람은 절대로 선출직에 가서도 안 되고 국회의원이 돼서 안 됩니다. 본인은 그러면 본인 지역구는 부정선거가 아니고 나무 지역구만 부정선거로 당선된 겁니까? 그건 개변이잖아요.
5: 네네.
4: 그야말로 그는 얼토당토한 아는 그 자기 부정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큰 해당 행위자를 꼽으라면은 저는 장동혁 대표고 그리고 또 이진숙 의원은 왜 징계하지 않습니까?
5: 네.
4: 이준석 의원은 5.18 정신을 훼손시킨 그야말로 헌법 정신을 훼손시킨 자이지 않습니까?
5: 네.
4: 예, 그래서 국민들은 아 이거는 그 윤핵연 세력들이 지금 이런 어떤 자기들의 당권 강화를 위해서 이런 징계 정치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5: 그러면 어제 이제 의원님께서 윤리위 소명을 하시고 어제 징계 여부가 결정될 거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이게 좀 미뤄졌어요. 이게 아무래도 의원님의 소명에 대한 내용 자체를 윤리위원들이 좀 받아들여서 늦어진 건가요? 아니면 어떤 뭐 판단을 지금 좀 오랫동안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제가 이 이야기는 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경선 불복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네. 저는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답변을 했거든요. 만약에 그런 잣대로 해석한다면은 그 당시 작년 5월 9일 날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후보로 네. 교체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5: 네네.
4: 그것이 훨씬 더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 아니었느냐. 당시에는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직접 이 내용을 다루고 또 주요 인사에 대해서 3년 당원권 정지라는 그런 중징계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윤리위원회 하면은 조경태가 무슨 사적 이익이 있었냐 국회 부의장이 지금 현재 박덕흠에서 조경태로 바뀌었느냐
5: 네네네.
4: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5: 아, 아마 윤리위에서 그 얘기를 하셨군요.
4: 예, 아마 많이 그 흔들릴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윤리위원회의 잣대는 공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 근데 이제 네, 이 국민의힘 윤리 잣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앞서서도 그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5.18 폄훼 논란을 좀 일으켜서 지금 사실상 그 이 3,700명 정도의 당원들로부터 윤리 징계 제소를 당했어요. 그런데 당 지도부가 나서서 징계 검토를 안 한다라고 이게 사실상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정당에서 윤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데 윤리 결정 전에 당 지도부가 징계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좀 중진으로서 좀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지금 이분의 그 무관하다는 그런 표현을 그 뭐 본인도 쓰고 또 일부 그 정치인들이 그 뭐 대변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네. 무관하다면 왜 그런 행사를 개최했는지 거부파 인사들과 12.12 군사 반란 및 5.18 관련자들을 모아놓고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5: 네네.
4: 그 여기서 전두환에 대해 그 학살당한 그 사람들을 조롱을 했습니다. 그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진 그 거부들의 그 말잔치에 판을 깔아준 게 누굽니까? 바로 이준수 의원 자신이거든요.
5: 네.
4: 그 이준수 의원의 그 변명, 그 주변 사람들의 변명은 결국은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건 그런 말과 네. 같은 말이거든요. 네.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그 5.18의 어떤 희생자분들과 그리고 또 국민들께 또 사과와 반성해야 되고요.
5: 네네.
4: 또 국회의원에서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그것이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12.3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이 일어난 지가 불과 뭐 1, 2년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5: 그렇습니다. 2년쯤 지났죠.
4: 네. 그런데도 벌써부터 그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거든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결국 윤 어겐 세력들이 국민의힘의 지금 주요 인사로 자리 잡고 있고 판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이 당을 바로 올바르게 보겠습니까?
5: 근데 이제
4: 이 부분에서 상당히 그 네. 국민의힘이 지금 장동현 대표 체제로 간다면은 희망이 없다 이런 거죠.
5: 그럼 일단 의원님께서는 이진수 의원의 이 5.18 행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게 부적절한 일이다라고 얘기하셨고 뭐 정치인으로서의 자격까지 좀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4: 사실 일단 그 비슷한 사건으로 해서 이종명 전 의원 같은 경우 체면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당해서
5: 네네네.
4: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빠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해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5: 네, 잘하겠습니다. 저기 그 윤리로 다시 돌아와서요. 윤리가 이제 그 징계 결정을 하게 되면 당원권 1년 정지 뭐 이 정도의 중징계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1년 이상에. 그러면은 사실상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이거는 엄중한 사항인데 뭐 윤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좀 예측하시고 혹시 이런 결정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실 건지 뭐 안 하신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지만 정말 안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4: 저는 어느 결정이 되더라도 그 악의가 불의가 그 정의를 이길 수는 없다 이래 보거든요. 저를 심판할 수 있는 사람 그 자격 있는 분들은 국민들이지 그 저는 윤핵의 세력들이 저를 심판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그 윤리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린다면 저는 그 결정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어제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저는 장동혁 의원처럼 장동혁 대표처럼 그런 비루한 정치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판단들이 그러한 판단들이 저는 국민들과 역사가 저는 또 그 똑똑히 기억할 것이고요. 역사와 국민들께서 심판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5: 일각에서는요, 원님 뭐 조심스럽지만 이 징계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은 하지 않으시겠다고 밝힌 거는 뭐 납득이 되나 탈당을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그 장동혁 지도체제가 바뀌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런 그 중징계를 맞고 나서 국민의힘에 있을 이유가 있냐 이런 또 시각들도 있거든요.
4: 좀 참 조심스러운 신뢰된 말씀입니다만
5: 예, 예.
4: 장사님께서는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5: 정치적 선택은 이제 정치인들이 하긴 하시는 건데
4: 우리가 저희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예.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예단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5: 네.
4: 이런 생각이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행위의 그 속뜻
5: 네.
4: 민주주의와 그 헌법 수호를 지키려고 했던 또 처절하게 국회 담장을 넘어서 그 12.3 비상계엄을 막았던 유일한 4선 이상 의원, 중진 의원이거든요.
5: 네, 네.
4: 저는 그것을 지금도 저는 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5: 네, 그럼요.
4: 그런 행위를 한 의원을 징계하겠다. 국민의힘이 징계하겠다
5: 네.
4: 하는 것은 아마도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다 이래 보기 때문에
5: 네.
4: 국민의 몫으로 우리가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5: 일단은 뭐 이제 윤리가 조만간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 그 조경태 의원님께서는 일단 그 윤리의 결정에 따르겠다 인정하겠다라고 네, 네.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4: 네, 윤리 저희가 그 뭐 제가 그렇게까지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일종의 그 침대 축구라 하듯이 침대 징계로 만약에 한다면
5: 네.
4: 예 그걸 어떻게 제가 뭐 그들에게 그 저항할 가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5: 가치의 문제로 네. 지금 따지시는군요.
4: 징계하고 싶으면 해라. 다만 여러분들은 13 비상계엄을 진정성 있게 사간 세력들이 아니다는 것을 국민들이 평가하겠죠. 예, 저는 지금도 아직도 진행 중이라 보고 있거든요.
5: 네네.
4: 그 내란 세력의 그 장당들이 남아서 국회를 특히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하게 해야겠다는 그런 행위는 잘못된 행위라고 보고 있고요.
5: 네네네.
4: 자기들이 모셨던 분이 지금 감옥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소위 말 친윤이라고 불리는 윤의견 세력들은 부끄러워해야지요. 왜 그 전면에 나서 있습니까? 그 진정한 장동의 체제의 그 쇄신이라고 하면은 예, 윤의견 세력, 부정선거 주장하는 세력들과 결별하고 또 친윤파들을 이 선으로 후퇴시키는 그 선언이 저는 쇄신의 출발점이 돼야 되는데 아마도 그렇게 하지는 못할 거라 저는 그렇게 예단을 합니다.
5: 일단 뭐 그 진종원도 같이 윤리 소명에 임했었잖아요. 근데 진종원이 소명 마치고 나와서 윤민우 그 윤리위원장이 한국말 못 알아듣냐는 식으로 말에 불쾌했다 이런 말을 전하기도 했는데 우리 의원님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무래도 육선 중진이라서.
4: 저하고는 비교적 좀 길게 어제 그 토론이라고 할까요? 얘기가 이어졌고요. 저의 그 얘기가 대해서 쭉 상황 설명을 쭉 많이 경청하는 분위기였거든요.
5: 네네.
4: 예, 그래서 그게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고요.
5: 네네.
4: 어쨌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윤리위원들이라면은 아마 잘 판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침대 징계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5: 네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징계하겠다 하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5: 근데 이게 지금 그 국민의힘 윤리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결국에는 5인 체제예요. 네. 우정남 부위원장하고 환경성 위원 사퇴해서 5인 체제로 갔는데 이게 윤리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이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건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의원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리 결정을 그냥 받아들이겠다. 뭐 이 받아들인 결정에 대해서 평가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가 될까요?
4: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 절차적 정당성 얘기를 했거든요.
5: 네네.
4: 그 5인 체제인데 그중에 또 겨우 3명만 모여가지고 징계 개시를 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5: 네.
4: 분명히 절차적 하자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5: 네.
4: 그렇다면 이걸 그런 그 징계 개시는 저는 중단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걸 계속 진행하겠다. 억지로 어거지로 하겠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5: 근데 법률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이거는 뭐 이길 수 있는
4: 상황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예. 말씀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꾸 법률을 따지거든요. 사실 법률보다도 장선생님 잘 아시다시피 위에 있는 게 상위의 개념이 정치입니다. 정치.
5: 네. 그렇습니다.
4: 그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불구하고 지금 장동혁 체제는 또 현재 정치권은 정치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법도 잘 지키지 않는 자들이 법 논하거든요. 예, 그게 상당히 그 아이러니한 일이지요.
5: 네, 네.
4: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정치를 꿈꾸는 분들 또 정치하는 분들은 꼭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치적 행위를 해야지 자꾸 법률에 의존하는 식의 그런 행위를 하지만 그러려면 정치하지 말고 법률가로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
5: 그 장동혁 대표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4: 네.
5: 장동혁 대표가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조강특위를 가동했어요. 정치권에서는 줄 세우기다 이렇게 하고 그 효과가 있었는지 최근에 올공에 현역 국회의원 뭐 20명 정도 그다음에 원외 당협위원장 한 40명 정도가 찾았어요. 이게 효과가 조강특위가 있다고 보는 건지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그 장동혁 대표의 조강특위 줄 세우기가 긍정적으로 보이시는지 어떤 시각인지 좀 궁금합니다.
4: 그 당의 위원장을 재선출한다는 그 공갈 협박 정치는 결국은 국민들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올림픽 공원에 가서 외쳤던 구호를 내가 자세히 보니까 그중에 부정선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5: 네.
4: 그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자리에 국회의원 한 20여 명이 갔다.
5: 네.
4: 저는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부정선거가 있습니까? 라고.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본인들도 부정선거로 당선되었으니까 배치 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그러니까 본인 20개 지역은 부정선거가 없고 나머지 지역은 부정선거가 있는 겁니까? 부정선거도 선택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부정선거를 저지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야말로 선동정치지 않습니까?
5: 네네네.
4: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을 참으로 부끄럽게 만드는 거고요. 처음에 순수하게 모였던 젊은이들 그 참정권을 지켜달라.
5: 네.
4: 선거관리위원회 잘못된 부분을 질타한 그 젊은이들의 정신마저도 오염시키고 훼손시키는 행위입니다.
5: 네네네네.
4: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때 참석했던 20여 명이 저는 징계 대상이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5: 정정지 원내대표는 그 여기 올공에 가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삼선 의원들을 만나셨고 이제 20일 날 사선 이상 의원들 비공개 회동 예정돼 있는데 의원님도 가시죠?
4: 저는 그 일정을 보고 판단하기로 했고요.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5: 아, 그러셨구나.
4: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5: 네.
4: 예, 뭐 현실적으로 너무도 확실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의총을 열어서 좀 당당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선거를 외치는 사람은 우리 당대표가 될 수 없다. 당대표 물러나라. 이런 주장들을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주장들이 네. 좀 더 용기를 내어서
5: 네.
4: 우리 의원들이 좀 상식적이고
5: 네.
4: 또 국민들의 그 어떤 어떤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치 행위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5: 네.
4: 진정으로 우리 그 12.3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그것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네. 필요하다
5: 네.
4: 봅니다.
5: 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쭙게요.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모식이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그 투톱 두 분 다 거제 현장 방문 일정으로 참석하지 않았어요. 잠시 들렸다 갈 수 있었었는데 갔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4: 저는 그 여야가 그 어떤 합의의 정신 그리고 또 소통과 협치의 정신을 네. 이어나간다면은 그 지도부는 좀 당연히 가서
5: 네.
4: 저 추도를 좀 같이 애도하는 것이 좀 더 좋은 모습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5: 네, 알겠습니다. 윤리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시고요. 조영태원님 감사합니다.
4: 네, 고맙습니다.
5: 네, 지금까지 부산 사구을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6: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0: 자, 이제 4부에서는요 대한민국 최고의 여론조사 심의위원들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정현 한국일보 기자,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 모시고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네.
0: 이게 제가 희마리가 없네. 자,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2: 텐션을 좀 높이셔야 될 것 같아요.
0: 김수민 시사평론가 오셨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0: 김정현 한국일보 기자님 오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0: 윤희웅 오피니언스 대표님 오셨습니다.
4: 네, 안녕하십니까.
0: 이게 이제 장 소장님 스타일이잖아요. 네. 소장님 좀 다르게 해야지. 근데 대한민국 최고의 요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맞는 것 같아요. 이분들 세 분이 있으면 웬만한 여론조사 분석은 끝난다. 여론조사가 듣고 싶으면 장성철의 뉴스 명당으로 지금 오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끝났어요. 네. 정말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사실 뭐 볼거리도 많았고 이야기거리도 많았던 전당대회였는데 세 분 매주 예측하셨었죠?
3: 네.
0: 맞추셨어요? 세 분 다? 어떠셨어요?
3: 자랑 좀만 해도 되겠습니까?
0: 자랑하시죠.
3: 당원 70%, 제가 김민석, 정청래 48, 41 예상했는데요. 오. 정청래 40을 맞췄고 정청래 1% 정청래 맞췄고 네. 김민석은 1% 포인트 오차가 있었습니다. 과반 달성자 없을 거라고 했고 최종 결과는 54-45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대로 맞았습니다. 54-45.
0: 그러면 김정현 기자님은 기자보다는 다른 걸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작두 탔다고 봐야죠.
0: 그러니까요. 일단은 뭐 윤희웅 대표님은요? 네, 지금 아셨어요?
4: 크게 이제 당대표 선거는 이제 큰 이제 이변이 뭐 없었다고 할 수 있겠고 네. 비슷한 이제 과반을 넘기는 쉽지 않고 아마 선호투표제의 도움으로 받아서 이제 당선이 김민석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대체적인 이제 흐름들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누구 두 명이 나와서 당선자를 뽑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투표권자가 70%의 권한을 행사하는 이제 권리당원은 베일에 쌓여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여론조사 대상자하고 아무리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민주당 지지자와 권리당원은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아주 미세한 차이의 순위를 사실은 명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이 합리적 근거를 갖고 예측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최고위원 예상하는 부분들에서는 좀 더 이제 오차들이 좀 더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0: 최고위원 순위를 다 맞추신 분은 어이없었을 거예요. 김수 평론가 네. 맞추셨나?
1: 순위뿐만 아니라 예. 몇 명, 그러니까 친명, 친청이 몇 명씩 들어갈 거냐 이것도 저희가 아마 다 틀린 걸로 기억이
0: 아마
1: 나거든요.
0: 아마 틀리신 분이 대다수일 거고 네.
3: 김용이 될 거라고 봤죠 대부분.
0: 그러니까 나는 다른 대답해야지 하시는 분은 맞췄을 거예요.
1: 네, 일부러 다른 대답 그러니까. 하시는 분은 맞췄을 네. 것 같고 저도 이제 일단 뭐 김민석 후보가 이기고 그다음 정청래 후보가 크게 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뭐 여기까지는 맞지만 사실 최고위원 이상으로 의외였던 거는 제가 틀린 부분인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후보가 이길 거라고 저는 예측을 했었고 아마 다른 분들도 비슷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오히려 네. 표차가 좁혀지는 계기가 됐거든요. 정청래 후보가 그것 때문에 또 뭐 본인이 지지 않았다는 식의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이 부분이 조금 의외였었고 굳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의 그 결과가 나온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보자면 그러면 왜 그동안에도 여러 여론조사에서 네. 김민석 후보가 승리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권리당원에서는 모를까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이길 걸로 보였는데 왜 이기지 못했는가 이 부분은 저는 이재명 정부 지지율 저하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자체가 저하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 무당층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네, 거기서 조금 지지가 딸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이는 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좀 정청래 후보 쪽이 구성했었던 약자 프레임 또 어느 정도는 뭐 이게 통용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0: 윤희웅 우리 대표님께서는 네. 이 국민 여론조사에서 예. 지금 김수민 평론가가 얘기했듯이 좀 예상을 뒤엎고 정청래 당시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그동안 보여왔던 요조의 흐름과는 좀 다른 양상인가요?
4: 많은 이제 지금 이제 최종 결과 여론조사에서 정청래 50.7%, 김민석 49.3%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아주 미세한 차이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여론조사에서 흔히 얘기하는 네, 오차범위 뭐 해서 이제 사실은 어디가 앞섰다 뒤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제 정치적으로는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많은 이제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싱크로율이 비슷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전 같은 경우도 사실 격차가 이제 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정청래 후보에 비해서 다소간 이제 앞서는 흐름들 보여줬는데 이것이 이제 뭐 두 자릿수 이상으로 확연히 앞서거나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막판에 보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 김수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제 이게 조사가 실시되는 이제 그 흐름 지음에 어쨌든 뭐 정부에 대한 평가, 대통령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되게 되면서 제가 봤을 때 이제 격차가 상당히 이제 줄어들면서 누가 우열을 다투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라고 하고 사실 이제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 제도 관련해 가지고는 네. 좀 더 많이 정교해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역선택 뭐 문항 제거 문항이라고 해서 어느 정당 지지하냐고 물은 다음에 민주당 지지자들과 무당층 대상으로 이제 이것을 하게 되는데
0: 그 거짓말하면은 못 걸는
4: 실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고 이게 날짜 또 예고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임박해서
0: 대기시켜 놓는다.
4: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약간 이제 지역에서는 사실은 이것이 반대쪽 정당들 응답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전국은 사실 크게 영향을 미치질 않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좀 정교하게 정비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0: 김 기자님, 네. 보면은 이 여론조사에 대한 그 정교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윤영 대표가 했는데 네. 정치권에서도요,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경선의 결과치에 반영하는 게 맞나?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역선택 방지도 조금 허술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조직적인 동원도 가능하고 네. 그리고 여론조사의 수치의 모수가
3: 네.
0: 이게 충분히
3: 4천 샘플.
0: 그러니까 4천 샘플인데 이 4천 샘플로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전당대회를 치를 때 당대표를 뽑는데 네. 우리가 당의 당심만 받아들일 거냐 그래서는 안 된다 민심도 같이 섞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민심의 결과로서 이걸 보면 1등 2등 3등이 이성윤 최민희 한민주 이렇게 세 분이 1 2 3위를 했어요. 네. 그럼 민심은 이 세 분을 좋아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분 세 분 같은 경우에는 줄기차게 내세웠던 게 이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인데 그것과 관련해가지고는 국민 전체 여론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확인한 상황에서
0: 그렇죠.
3: 이분들이 1, 2, 3일 했잖아요. 그럼 사실 결과가 충돌하는 거거든요. 민심과. 그래서 제도 설계를 좀 다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민심과 굉장히 어긋난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4: 네. 여론조사에서 ARS 방식으로 실시를 했거든요. 근데 ARS는 많이 얘기를 이제 들으셨겠지만 어쨌든 양쪽 진영의 성향이 매우 강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ARS로 이제 민심을 반영한다는 부분에서 사실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도적 성향에 가까우신 분들은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네요.
0: 근데 김수민 변호사님, 이게 그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 여론조사 일반 여론조사 때문에 최고위원 순위가 확 바뀌었거든요.
1: 네.
0: 이 바뀐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를 좀 제기하는 일부 당원들은 어떻게 우리는 2인 1표제를 하면서 여론조사는 비당원인데 물론 이제 거기가 당원일 수도 있지만 1인 80표를 적용을 하느냐
1: 네.
0: 이거는 너무나 조금 그 과도하지 않냐 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1: 네네.
0: 그리고 이제 수치 자체도 최민희 의원이 1등이면 그냥 인지도 때문에 1등일 텐데 이성윤 의원이 1등으로 여론조사에서 나왔다라는 것들도 좀 납득하기 힘들다. 이게 과연 어떤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좀 뭐 추측이 네. 됐는지 궁금해해요. 일부 네네. 이제 사람들은
1: 네 일단 비당원의 표가 과대평가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결국에 민심이라든지 또 당원이 아닌 지지층의 민심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론조사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0: 그렇죠.
1: 예 그렇다면 그 목적이 있다면. 감수해야 될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그리고 지금 한국 정치의 정당의 문제들이 당원들의 성향이 지지층 전반의 성향을 대변하지 않는다 있는 거예요. 한쪽에 그러니까 지지층 스펙트럼 중에서도 한쪽에 몰려 있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여론조사가 좀 불가피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가 1위 이성윤 최고위원이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최민희 최고위원에 비해서 대중성이 높지 않은데 어떻게 1위를 했느냐. 근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 있는데 앞서도 ARS 여론조사의 특성을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핵심 지지층, 정치 고관여층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또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이 최민희 후보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여러 가지 태도 논란을 불러일으켰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지지층이나 무당층 쪽에 또 영향을 줬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이 결과 자체가 아주 이상한 것인가. 예, 이거는 좀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뭐 조사 방법 자체를 이거를 개선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을 모색해볼 수 있겠지만 결과가 뭐 심하게 왜곡된 것이냐 그렇게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0: 민주당 전당대회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좀 설명을 우리가 논의해보는 네, 것이고
1: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이제 보안수사권 문제에서는 보안수사권 존치 여론이 대중적으로 높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걸 반대하는 그러니까 폐지하자고 했던 최고위원 후보들 적극적으로 더 얘기했던 후보들이 순위가 더 높은 이유는 그러니까 대다수의 대중이 정치 초고관여층을 제외하고는 저 사람이 그 보안수사권 폐지 밀어붙였어 이렇게 잘 알지는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또 그런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특별하게 뭐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 보안수사권을 존치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후보가 있었는가 그것도 또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그렇게 크게 반영이 안 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0: 윤 대표님 보면 네. 이 여론조사 하면 070으로도 걸리잖아요.
4: 네.
0: 근데 그거 스팸으로 막 넘어가고 그러거든요.
4: 네.
0: 이걸 왜 070을 쓰는 이유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4: 이번에 반영이 됐다고 보도에 나왔는데 네. 정확한 거 하면 확인이 또 필요한 그런가요? 측면이 있다고 예, 할 수 예, 있을 것 같고 예. 또는 이제 착신을 걸려놓은 사람도 있고 할 텐데 통상적으로는 하지 않거든요. 070으로는.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 논란은 한번 확인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뭐 4천 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30% 반영돼서 뭐 8천 명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약간 이제 비약된 논리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응답한 사람이 그런 것이지 그 샘플이 실제 이제 일반 국민 전체 어쨌든 민주당 지지자들 무당층들 전체를 이제 반영하기 위해 다 물어볼 수 없으니까 샘플링 방식을 통해서 표본을 통해서 조사를 한 것이 뿐인 것이지 그것을 당원과 권리 예, 대의원, 당원과 대의원들처럼 1인 1표가 왜 아니냐라고 단순 비교하는 건 약간 이제 논리가 좀 예, 안 맞는 부분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0: 윤희용 대표님께서요. 이 여론조사 1인 80표 이거는 불만 갖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론조사의 기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은 네. 오해가 있으신 분들은 풀기 바라고요. 네. 저 김정희 기자님. 네. 최근에 보면 네. 김어준 씨가 네. 사실 정청래 후보를 초반에는 막 밀다가 네. 조금 그 말하자면 왔다리 이게 중립 지역으로 네. 온 느낌이에요.
3: 네. 근데 어제 또 다른 얘기.
0: 네, 근데 끝나고 나서 또 다시 이제 시동을 걸고 있다. 네. 예를 들면은 뭐 좀 그 친명 친청 간의 어떤 이런 그 이 프레임을 다시 네. 김어준 씨가 짜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보시기에
3: 김어준 씨 행보는요. 뭐 정치나 이념이나 이런 걸로 해석하면 안 되고 사업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출 400억의 딴지그룹의 주 고객층은 친문 친노 지지층인데 여기에 가장 큰 위협이 사업의 리스크는 전 친명 지지자들 확대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친노 친문 지지자들은 더 이상 확대되기가 어렵고 친명 지지자들은 상승세에 있고 이분들은 커질수록 김어준의 영향력은 축소됩니다. 그리고 이 친명 지지자들의 특징은 유튜버들을 교주처럼 맹신하지 않아요. 그런 성향이 있고 또 지금은 문재인의 시대가 아니라 이재명의 시대잖아요.
0: 네.
3: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김어준 씨가 현존 권력의 잠재 위협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 동시에 주 고객층의 니즈도 반영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어떤 이중적인 수익 구조가 수익 구조의 어떤 이중성이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만들어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야당이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여당이 되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가 생겨난 것 같아요.
0: 이게 그러면은 다시 시동을 걸고 뭐 이제 속된 말로 이 프레임을 갈라치기 프레임을 쓰면 이게 이득이 될까요? 김호준 씨에게?
3: 이득이 되지 않을까요? 될까요? 되니까 어. 하는 걸로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그 딴지 게시판이나 담화왕 뭐 뽐뿌 이런 그쪽 계열 정청래 후보를 밀었던 게시판들 가보면 대통령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0: 아 그래요?
3: 이 선생이라고.
0: 아 이 선생. 네. 이 선생은 타짜에나 나오는 이 선생인데.
3: 왜 그게 어디서 유리한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 선생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굉장히 정부가 안 되기를 바라는 얘기들이 거기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그런 정서를 김어준 씨가 아예 무시 깡그리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정서를 어느 정도 반영하면서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고 메시지를 하지만 또. 현종 권력이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위협을 느끼면서 그 리스크들을 적당히 관리해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0: 윤영 대표님.
4: 예.
0: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서 지금 김어준 씨가 그럴까요? 아... 지지율 이게 보면 5주 연속 최저치예요.
4: 네.
0: 이게 리얼미터 지지율부터 좀 우리 윤영 대표님께서 한번 짚어주시면.
4: 예,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ARS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0: 감사합니다.
4: 예, 여기서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긍정평가, 우리가 흔히 국정지지율이라고 불리는 비율이 43% 나왔고요.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는 54.1%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국정 지지율 43%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이제 최저치라고 할 수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5주 연속 이 리얼미터 조사 결과로는 수치가 낮아지는 흐름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정당 지지율도 이 조사에서 했는데요. 정당 지지율은 13일, 14일 양일간이었는데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47.9%, 국민의힘은 33.1%로 나타났습니다.
0: 근데 이게 보통 전당대회 끝나면 그 당은 컨벤션 효과가 있어요.
4: 있는 거죠.
0: 그래서 아마 소폭 오를 것이고.
4: 네.
0: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 지지율도 소폭 영향을 받아서 올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를 걸로 예상은 되는데 네. 이게 지금 현재는 민주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4: 네.
0: 이게 원인은 좀 주요한 원인은 뭐라고 보시고 이게 다시 이게 회복되려면 어떤 뭐 좀 이벤트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지 왜냐하면 이게 뭐 정치적 문제라서 내가 윤영 대표님한테는 묻긴 그렇지만
4: 이게 사실은 이제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우리가 네.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미디어에서. 네. 그래서 그것을 정당 지지율과 비교하고 또 대통령 당선될 때의 득표율 과도 비교하고 이제 이러는 문화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 보면 이게 틀린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지지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했다면 요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식적인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내가 정치적으로는 지지하지만 지금 여러 악재들이 많은 상황에서 잘 못 풀어가는 건 아니냐.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난 주가에서 손실도 발생했고 뭐 이러신 분들은 아 요즘에는 일을 잘 못합니다라고 부정평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적 지지율과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의 이 긍정평가는 동일시하면 안 되는 지표예요. 그런데 지금 진행자께서도 대통령 이 국정수행 평가 이 비율하고 정당 지지 디커플링했다 이 말도 사실은 맞지가 않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지지하지 않지만 잘한다 할 수 있고 지지하지만 잘 못한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게 좀 약간 우리나라가 과도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대통령 정치적으로 지지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일본은 그렇게 물어요. 내각제는 뭐 이제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하십니까? 다카이치를 지지하십니까라고 하는데 대통령제에서는 이게 사실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내각제는 이제 떨어지고 하면 해산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뭐 영국 이런 데도 어프로블 레이트라고 하거든요. 서포트 레이트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제 그 지지랑 멀어지는 일 잘하냐 못하냐라고 하면서 이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측면은 이제 있어요.
0: 전문가들은 그렇게 분석이 가능한데 일반 국민들은
4: 그렇죠.
0: 이저 그렇게 예, 합리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4: 맞아요. 이제 그런 어쨌든 그래도 낮아지는 것은 안 좋은 대통령 정권에 대한 평가에 이제 총체인 것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워낙 악재가 트리플 악재가 있는 상황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근데 전당대 대통령이 전당대회 사실 연루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한민국 전체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전당대회 연루되면 어느 진영의 이제 리더 같은 이미지가 부각되니까 전당대회가 끝내고 나왔으니까 그 부분 먼저 이제 해소가 되고 그러면 이제 민생에 강조하는 부분들이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단계로 이제 밟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 네, 김수진 평론가님 이번 전당대회 제가 앞서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조금 눈에 띄는 그 인물들 당 대표 세 명의 후보 중에 누구였고 최고위원 누구였는지 한 명씩만
1: 누구셨어요? 눈에 띄는 인물은 글쎄요 세 명
0: 다 띄었어요?
1: 세 명 다 눈에 띄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0: 재발견
1: 역설적으로 이 경선이 끝나면서 눈에 띈 사람은 정청래 후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끝나자마자
0: 뒤끝을 보여줬다.
1: 지지 않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는 졌다고 하면서도 정청래 지지자는 이겼다. 김민석의 주장은 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0: 왜 그런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본인이 대통령이나 이 친명계한테 공세를 받은 거에 비해서는 득표를 잘했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막판에 일반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조사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거 여기에 좀 고무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졌지만 영토를 마련해놓고 졌다. 이렇게 뒤끝이 좀 나온 것 같고 비슷한 의미에서 저는 또 최고위원 후보로서는 역시 뭐 태도 논란도 많았지만 최민희 후보, 최민희 신임 최고위원을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마지막에 꽃다발 들고 이 당선됐을 때 일렬로 딱 서서 인사를 하는데 최민희 최고위원만 다른 옆에 있는 최고위원 당선자의 손을 잡지 않고
0: 그리고 굳은 얼굴이었어요. 나와버렸죠.
1: 굉장히 굳은 얼굴이었어요. 내가 수석 최고위원 돼서 기분 좋아 이런 얼굴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나 정청래 그 대표 후보 떨어진 거에 대해서 불만과 유감 있다. 좀 이렇게 시그널이 가면서 정청래 지지층을 또 내가 좀 흡수를 하겠다 이런 생각 같은데 결국에 이제 장 외에서 그러니까 최고위원회라는 장대가 있다면 장 외에서 그 정청래 후보가 어느 정도 존재감이 있을 것이고 장 내에서 또 김민석 대표를 상대로 싸우는 사람으로 또 최민희 최고위원이 그렇게 또 행보를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이 좀 보인 것 같습니다.
3: 네, 좀만 더
0: 김용 기자님. 이 보니까
3: 그 최근에 후보가 라방한 거 관련해 가지고 좀만 더 보자면은 그러니까 41% 받았잖아요. 여기서 이제 고무됐다기보다는 저는 뭔가 모르게 굉장히 초조함이 느껴졌어요.
0: 초조함.
3: 다급하다. 왜 이렇게 보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정청래 후보 본인도 41%가 온전히 내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숟가락 올릴 사람들이 많다. 41%에다가
0: 누가 올릴까요? 숟가락?
3: 추미애 지사 올릴 거고요. 조국 대표 올릴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 온전히 내 밥그릇이 아니다.
0: 유시민 작가가 올릴 거고
3: 이거를 뭐 어느 국면 촌선이든지 대선이든지까지 그때까지 내가 이 사람 41% 계속 끌고 가야겠다 라는 어떤 그런 초조함 그런 긴장감 같은 것들이 깔렸기 때문에 통상적인 패자가 보여주는 루틴이 아니라 굉장히 이상한 정신승리 루틴을 했기 때문에 그런 초조함이 좀 보였습니다.
0: 그 들리는 얘기로는 지지층이 워낙 이렇게 이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고 난리를 쳐서 지지자들을 달래기용으로 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3: 그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지지자들은 이번에 좋았던데요. 정청래 후보가 이 정도 성적을 낸 거에 대해서
0: 좋지만 잘 싸웠다?
3: 네, 잘 싸웠고 그리고 정청래의 서사가 만들어졌다. 대권 후보로서의 서사를 갖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1: 근데 그 서사가 유지가 되려면은 그 대우가 그대로 남아서 권토중래를 해줘야 되는데 탈당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청래 후보가 많이 좀
0: 그래서 탈당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1: 그렇죠. 다급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본인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나가버리면은 네, 그거야말로 낙선한 거 이상의 충격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0: 비상이 걸리는 거죠.
1: 네, 그래서 비상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0: 유진 대표님.
4: 네.
0: 그 코어 지지층이란 말이 전당대회 내내 있었어요.
4: 네네.
0: 코어 지지층. 코어 지지층이 그 여론조사 이 전문가 입장에서 뭐예요?
4: 사실 대한민국의 이 코어 지지층을 확인할 수 있는 여론조사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0: 아,
4: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먼저 사회과학에서 어떤 개념이 나오면 그 개념 정의가 분명하게 먼저 있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정당의 코어 지지층, 핵심 지지층이라고 한다면 뭐 세 번 연속의 전국 선거에서 그 정당의 후보만을 뭐 선택했던 사람들이라거나 그래서 지금도 정당도 지지하고 대통령도 강력하게 지지하는 뭐 이런 사람들을 놓고 어떤 지표에서 지금 약화되고 있다라고 나오면 이제 이 논란이 사실은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개념이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또 다른 정치적 논란들을 이제 불러오는 오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측면이 이제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론조사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정권의 코어 지지층이 이탈한다. 이제 대개는 보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있잖아요.
0: 네.
4: 그러면 제일 먼저 빠지는 것은 반대쪽 진영 이념층에서 이제 빠지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보수층에서 막 많을 땐 40%까지 막 이제 잘한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었어요. 근데 점점 이제 낮아질 거 아닙니까? 자연스러운 것이 1차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중도층이라고 하시는 분들에서 중도 성향층에서 막 이제 60% 70%까지 긍정 평가했어요. 한때 그것이 쭉 해서 중간 수준으로 평가 나오는 거예요. 한 40%까지.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사실은 양파 껍질처럼 층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지 강도 약한 분들이 또 이렇게 부정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좀 약간 자연스러운 이것은 역대에도 항상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 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일단 뭐 코 지지층은요. 사실상 정치적 개념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누가 규정을 할지 뭐 누가 맞는지 이거는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고 아니 뭐 세 분하고 얘기하면 시간이 금방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4: 네. 네.
0: 그래서 매주 이제 우리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다음 주 또 만나 뵙기로 하고요. 거제 남부지방 쪽에 비폐가 심합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를 지금 들어갔다고 하는데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시고 오늘 뉴스망당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6: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7: 이어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8: 네, 북미 정상회담의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냐는 질문에는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직접 밝혔네요.
9: 네,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백악관에서 올해 후반에 김정은을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서신을 주고받는지는 밝힐 수 없지만 잘 지내고 있다면서 북한이 57개의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10: He has 57 very powerful nuclear weapons. Should have never allowed it to happen. They should have never allowed it. If I were president, I wouldn't have allowed it. But he's got them.
9: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지만 김정은은 괜찮을 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10: I can't let Iran have a nuclear weapon. And I know Kim Jong-un very well, and he's going to be fine. As long as we have a smart president, he's going to be fine.
9: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김 위원장을 관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고 분석했습니다.
7: 네, 그런데요. 북미 정상회담 목표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았네요.
9: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백악관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대화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 들어보시죠.

0: 네, 지금 녹취가 나오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1: Well, I don't want to talk about that, but I do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as you know.
0: 네, 잠시 방송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북한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든 한국이든 자신이 대통령일 때 훨씬 더 안전할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배경에 대해서도 북한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임기 동안 잘 행동해온 누군가에게 매우 모욕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모욕적이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 자신의 남은 임기 2년 반 동안은 적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의 60%를 수입하면서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지원 요청을 이 대통령이 거절했다면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됐던 2018년과 2019년보다 지금의 전략적 환경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훨씬 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핵탄두 약 60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최소 30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거래에는 관심이 없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병력을 파견해 러시아를 지원했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평양을 국빈 방문하는 등 북중, 북러 관계도 더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11월 중국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세간의 이목을 끄는 외교적인 순간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네, 보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축소를 고리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일단 냉랭

0: 대화를 하겠다는 거죠.
1: 예.
0: 이거를 하지 않으면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볼수
1: 아,
0: 있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핵심 질문. 이 과정에서 우리가 패싱 당할, 우리는 소외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0: 네, 한미 간의 소통이 원활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코리아 패싱 가능성 역시 매우 높습니다. 한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핵 보유를 공인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해서 한국과 긴밀하게 상의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1: 예,
0: 않습니다.
1: 알겠습니다.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 들어봤고요. 왜 그렇게 보시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확인을 해줬어요. 연내에 김정은과 만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당장 북한 쪽에서 반응은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뭐 조율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0: 일단 일방적인 구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1: 아,
0: 일단 이제 미국과 북한이 만나는 채널이 한세개 있습니다.
1: 예.
0: 일단 뉴욕의 유엔 대표부 채널이 있고요.
1: 예.
0: 또 스웨덴에 미국과 북한 양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 스웨덴 스톡홀름 채널을 통해서 양측이 소통할 수 있고요.
1: 네.
0: 또뭐 제3국의 채널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1기 때 27통의 러브레터,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의 편지가 미국을 통해서 북한에게 전달됐는데
1: 예.
0: 이런 노력이 아마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1: 아.
0: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한테 11월 에이펙 18일에 19일간 중국 선전에서 에이펙 회의가 열리는데
1: 예.
0: 요거 앞뒤로 좀 내가 가는 김에 가서 만나겠다. 그걸 빨리 만들어라고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뭐 반응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1: 예.
0: 미국이 매우 서두르고 있는 것은 분명한
1: 아.
0: 것으로 보입니다.
1: 왜 그렇게 서두를까요, 트럼프가?
0: 일단은 이란 전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봅니다.
1: 아, 예.
0: 60일간의 휴전이 끝났습니다. 8월 17일 날로. 그런데 MOU의 합의 사항이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죠. 종전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1: 그렇죠.
0: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을 설득할 소재가 필요한 거죠.
1: 이제 두달 조금 더
0: 여전히
1: 남았네요.
0: 김정은과의 만남은 본인의 노벨 평화상 수상 관심과
1: 예.
0: 함께 북한으로 관심 돌리기 전략이 일어남으로써 이란 전쟁의 교착 상태를 빠져나오려는 그런 눈길 돌리기 전략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1: 최근에 보니까 로이터와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한30% 초반까지 떨어졌다라는 소식을 보니까 확실히 중간선거에 대한 어떤 절박감 같은 게 느껴지는데요. 역시 말씀하신 대로 노벨 평화상에 대한 욕심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이미 핵무기의 57개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지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일단 57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숫자는 별로 신뢰가 안 가서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네, 57개, 57이라는 단어를 저두 번, 세번
1: 네.
0: 들었는데, 우리 앵커께서 지금 말씀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숫자를 2만 8,500명인데 맨날 3만 8천,
1: 그렇죠.
0: 4만으로 얘기를
1: 아,
0: 해서
1: 저 숫자 읽을 줄 모르는 줄
0: 트럼프
1: 알았어요.
0: 대통령이 숫자 개념이 없다 그러는데
1: 예.
0: 트럼프 대통령의 숫자는 항상 과장돼 있고 본인이 부풀리기를 일삼는데 이번에 57개 핵무기는 초유의 이건 발언입니다.
1: 예.
0: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저희가 뭐한 50개 정도로 추정을 하지만 세계 최강의 미국 정보대국에서 57개를 얘기한 이상 우리는 이걸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에 대해서는 매우 우리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고 이제 북한 핵무기는 57개고 또 30개를 추가로 제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 트럼프의 발언의 의도는 이렇게 북한이 핵 보유를 이미 끝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 즉,
1: 아,
0: 정상회담의
1: 예.
0: 필요성, 절박성을 강조하는 수준에서 나왔고, 또 이란과 북한이 다르다. 그런데 이란은 절대 안 된다.
1: 예.
0: 아직 핵무기 전 단계인 우라늄이 뭐한 40kg 정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북한은 이미 핵무기에 들어갔거든요.
1: 네.
0: 제조에. 끝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북한을 다루겠다. 이제 그래서 이 정상회담을 잘 지켜봐라. 이것도 역시 관심 끌기
1: 아.
0: 발언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 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 건요. 우리가 원하는 건 한반도의 비핵화인데.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각 가정당 $2,000씩 주겠다라는 약속, 줄 수 있는 방법, 이 스토리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대만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대만 정부가 AI 산업 호황에 따른 경제 성장의 이 성과를 국민들과 모두 나누기 위해서 내년에 전 국민에게 1인당 1만 대만 달러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만 대만 달러는 미국 달러로 보면 약 400불 정도입니다. 400달러.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돈을 벌면 미국 내 각 가정에 나눠주겠다라고 언젠가 그 공언했던 $2,000라는 액수와 비교하면 좀 초라합니다만은 왠지 그 400달러가 $2,000보다 더 커 보입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 보고를 받은 뒤에 내년에 전 국민에게 1인당 만 대만 달러를 지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라이 총통은 AI와 고성능 컴퓨팅 등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 증가로 대만 경제가 올해 크게 성장했다라며 그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만은 올해 국내 총 생산 성장률을 11.05%로 전망했습니다. 기존의 전망치 9.64%보다도 1%포인트 이상 높아진 것으로 3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전망치가 아니라 지난 1월부터 6월까지에 이미 이룩한 상반기 경제 성장률은 무려 14.15%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이 50년 만에 가장 높은 지난 6개월, 1분기와 2분기 6개월 동안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대만의 라이 총통은 경제 성장의 혜택이 일부 산업이나 계층에만 집중돼서는 안 된다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평균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국민,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국민들과 나라 경제 성장의 결실을 함께 나눠야 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나저나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이 관세 정책을 시행하면서 그렇게 관세를 통해서 벌어들인 재정으로 미국 내 각 가정당 $2,000씩 나눠주겠습니다라고 했던 약속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 하는 뜬금없는 기억이 지금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부의 그 어떤 자료를 찾아봐도요, 국민들에게 지금 $2,000을 나눠주기 위한 후속 조치가 있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나눠주기 위한 재정 소스는 관세 수입이었는데 지금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관세를 각 대기업에게 돌려주고 있는, 환급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천억 달러나 환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2,000는커녕 $200조차 나눠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눠주기는커녕 올 회계연도 연방의 재정 적자는 무려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이란 전쟁으로 인한 전쟁 비용으로 인해서 연방정부의 재정 상태는 국민들에게 뭘 나눠주기는커녕 더 걷어갈까 봐 걱정될 정도입니다. 이번 이란 전쟁에 들어간 비용만 해도 국방부 추산 375억 달러인데요. 국방부는 여기에 추가로 876억 달러의 전쟁 예산을 의회에 추가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얼추 계산해봐도 이미 사용했다라는 375억 달러에 추가 요청하고 있는 876억 달러, 합치면 1251억 달러입니다. 1250억 달러 이상이 이번 전쟁에 들어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역사에 있어서 가정은 없다라고 합니다만은 억지로 가정을 해서 만일 이번 이란 전쟁을 벌이지 않았더라면 그 1251억 달러를 쓰지 않아도 될 터였는데 1251억 달러를 미국 내 각 가정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계산을 해본다면 가정당 약 $9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걸 전 국민에게 주는 건 아니고 고소득층은 좀 빼고요, 중산층과 하위소득계층만을 대상으로 지원을 한다면 가정당 약 $1,860씩 줄 수가 있습니다. 얼추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2,000 지원금에 근접한 금액을 줄 수 있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란 전쟁에 이 돈이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가정에 의한 것이었고요. 지금 상황에서 $2,000 지원금은 사실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0: gonna be the lady raking on the chips is gonna be Roxy.
1: 자, 이제는 뮤지컬도 K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가수 겸 뮤지컬 배우인 아이비가 마침내 브로드웨이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습니다. 지난 17일 저녁 뉴욕 엠베서더 극장에서 열린 뮤지컬 시카고의 주인공 락시 하트 역으로 데뷔 공연을 치른 아이비는 공연 후에도 벅찬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공연을 마친 아이비는 진짜 노력 많이 했다라며 한국분들도 많이 오셔서 감사했고 공연 중에 몇 번이나 울컥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총 1,100석 규모의 이 극장은 이날 1,000명 이상의 관객이 들어와서 객석이 가득 찼습니다. 현지 관객과 관광객들 사이로 이 아이비를 응원하기 위해서 찾은 한국인 관객들도 상당수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비는 영어 대사와 영어 노래를 능숙하게 소화해냈습니다. 공연이 진행될수록 긴장이 풀리는 듯 한층 자연스러운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빠르게 아이비는 여유를 찾아가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공연은 관객들의 기립박수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첫 등장 때와 마찬가지로 아이비에게 유독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미국인 관객들은 아이비가 이번 무대를 위해서 영어를 따로 준비한 한국 배우다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들은 아이비가 자신의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공연했지만 다른 배우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했다. 너무 좋았다라며 극찬했습니다. 공연 직후 극장 인근에서 열린 축하 리셉션에서는 현지 제작진과 동료 배우들이 참석해서 이 아이비의 성공적인 데뷔를 축하했습니다. 한국 내 무대 출신 한국 뮤지컬 배우가 뉴욕 브로드웨이 현지 프로덕션의 주연으로 직접 발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뮤지컬도 K 뮤지컬 이제 시작입니다.

기름 하나 없이 오로지 배터리만으로 첫 비행에 성공한 초대형 전기 항공기의 시연 영상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시각 대형 항공기 한 대가 활주로를 도약하며 부드럽게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여느 공항에서 흔히 보는 이륙 장면 같지만 사실 이 항공기는 오로지 배터리 동력만으로 비행하는 대형 전기 항공기입니다. X-1이란 이름의 이 전기 항공기는 스웨덴의 한 항공우주업체가 개발했는데 무게만 최대 11톤을 웃돌고 날개 길이는 32m에 달하며 전 세계 전기 항공기 가운데는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뉴욕주 북부의 한 공항에서 지상 주행부터 이륙, 상승, 기동, 착륙까지 모든 주요 과정을 수행하며 약 30분 동안 첫 시험 비행을 성공리에 마치는 데까지 전기 요금은 약 5달러가 들었습니다. 업체 측은 같은 규모의 비슷한 출력을 내는 기존 항공기의 항공료 가격과 비교하면 엄청난 경제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 비용에서도 역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국제유가 상승으로 출렁이는 항공업계에 긍정적인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해외 체류 시민권자의 온라인 여권 갱신이 불가능해집니다. 국무부가 해외에 체류하거나 여행 중인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연방정부의 온라인 여권 갱신 시스템을 이용하지 말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갱신은 미국 내 또는 미국 영 안에 실제로 체류하고 있는 신청자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외 체류자가 온라인으로 갱신을 신청할 경우에 기존 여권이 즉시 무효화된다라는 점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권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간 국무부 시스템에서 갱신 대상 여권이 전자적으로 취소돼버리기 때문에 여권의 만료일이 남아있더라도 국제선 여행에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온라인 갱신은 신청 과정에서 기존 여권을 실제로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에서 우편 갱신과 차이가 있지만 처리 기간 도중에는 해당 여권을 여행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온라인 갱신은 일반 서비스만 가능하며 신속 처리 제공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연방이민국이 정부 혜택 수혜자들에 대한 새로운 공적 부조, 즉 퍼블릭 차지 심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공적 부조라고 불리우는 이 퍼블릭 차지란 정부로부터 현금 지원 혜택이나 의료 지원 혜택 등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공적 부조 규정이 신청하는 이민 관련 카테고리에 따라서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족 초청 및 취업 이민 등 상당수 영주권 신청자는 심사 대상이 되고 있는 반면에 난민이나 망명자 등 인도주의적 보호 대상은 법률에서 면제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민국이 제시한 공적부조 심사 주요 적용 대상은 가족 초청 영주권 신청자, 또 다양성 비자 추첨 영주권 대상자, 그리고 기타 미국 내 신분 조정 신청자 등입니다. 반면에 연방법에 따라서 공적부조 입국 불허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는 난민 및 망명 신청자, 특정 인신매매 피해자, 그리고 특정 범죄 피해자,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등입니다. 한편 이번 지침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7월 바이든 행정부의 2022년 공적 부조 규정을 폐지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앞으로 가족 초청 영주권 등을 준비하는 한인 이민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료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개인 가입자는 물론 기업들의 재정 부담도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직장을 통해서 의료보험이 있어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매년 크게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도 의료보험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재정 부담입니다. 한인 기업에 근무하면서 본인과 아내의 의료보험 커버리지를 받고 있는 한인 정모 씨는 매달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850를 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금액이 매달 월급에서 고스란히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건강보험료가 매년 많게는 거의 $100 가까이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보험료만 $10,000 이상을 부담하는 셈입니다. 월급에서 매달 수백 달러, 많게는 $1,000 이상이 빠져나가면서 주택비와 식료품비 그리고 자동차 비용 등이 모두 오른 상황에서 직장인들의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동차 보험사인 스테이트팜이 보험 고객 4,9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총 50억 달러 규모의 현금 배당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지급은 일회성 캐시백 배당으로 회사 100년이 넘는 역사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대상 고객에게는 수표 또는 기타 지급 방식으로 배당금이 순차적으로 전달되며 전국적인 지급 완료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입니다. 배당금 규모는 각 고객이 지난해에 납부한 해당 자동차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됩니다. 지급 비율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며 최소 4%에서 최고 10% 사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주의 배당률이 8%로 정해져 있고 지난 한 해 동안 대상 보험료를 $2,000를 납부했다라면 약 $160를 받을 수 있다라는 방식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고객별 보험 계약과 적용 대상 보험료 또 거의 모든 주의 이 배당률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스테이트팜은 지급 대상 고객에게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서 배당금 지급 예정 사실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 회사는 수천만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지급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대상자가 동시에 돈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아직 수표나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다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테이트 팜 자동차 보험 고객이라면 앞으로 몇달 정도 동안 이메일과 우편을 확인하고 지급 대상 통지를 받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 식량 시장에 새로운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전쟁과 원유 가격 상승, 또 물류망 차질 등이 과거 물가를 끌어올렸던 주요 요인이었다면 이제는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 가뭄, 산불 등 소위 기후가 식당 물가를 위협하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라는 분석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를 히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뜨거운 폭염을 뜻하는 히트에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단어 히트플레이션입니다. 즉, 폭염이 농산물 생산 감소와 공급 부족을 초래하면서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최근 유럽 전역에서는 섭씨 30도를 넘는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농업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폭염 이후 닭 무려 300만 마리가 폐사했고 우유 생산량도 약30% 감소했습니다. 연방 농무부에 따르면 올해도 식료품 가격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 식품 가격은 약3% 수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마트에서 구입하는 식료품 가격도 약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품목 중에 하나는 소고기 가격입니다. 가뭄으로 목초지가 줄어들고 사료 비용이 상승하면서 미국 내소 사육 규모는 최근 7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연방농부부는 2026년 소고기와 송아지 고기 가격이 전년 대비 약10% 이상 상승할 가격이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6월 기준으로 소고기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1.8% 이미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고기 공급 부족은 단순히 마켓 내에서 소고기 가격 상승에 그치지 않습니다. 햄버거, 그리고 스테이크 전문점, 또 패스트푸드 업체 등 외식 업계의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자 메뉴 가격 인상으로 연결됩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소비자들이 예전처럼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를 구매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폭염은 또 농작물 수확량도 줄이게 됩니다. 특히 채소류는 날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이나 공급망 회복으로 완화될 수도 있었지만 기후 변화는 단기간에 해결이 어렵다라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2: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3: 찜뜸의 명가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4: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3: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우니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6: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2: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7: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 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네, 공부 모드가 장착된 청소년용 챗 GPT 출시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청소년들이 챗 GPT를 사용하다가 자해를 하는 등 정신건강 관련 논란으로 여러 건의 소송을 치르고 있는 오픈 AI가 청소년용 챗봇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오픈 AI는 청소년들의 학습을 돕고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한 청소년용 챗 GPT인 챗 GPT for Teens를 출시했습니다. 이용자가 자신의 나이를 13살에서 17살 사이로 직접 입력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시스템이 이용자의 연령을 18세 미만이다라고 추정을 하게 되면 해당 계정은 자동으로 청소년용 챗 GPT 모드로 적용이 됩니다. 청소년용 모드는 자해, 폭력, 섭식장애, 위험행동, 성적 또는 노골적 콘텐츠 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질문이 있거나 청소년들의 대화가 시도될 때 답변을 강하게 통제하는 안전장치가 적용이 됩니다. 이용자가 민감하거나 사적인 사진을 올릴 때 주의를 주거나 경고를 주는 기능도 탑재됩니다. 특히 청소년용 모드는 챗 GPT가 인간처럼 행동하며 정서적 교감을 자극하거나 의존증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게 되었습니다. 로맨틱한 분위기의 단어나 표현을 사용할 수 없으며 정서적인 유착을 또 유도할 수도 없습니다. 챗봇이 감정이나 자의식을 가진 인격체인 것처럼 묘사하는 행동도 금지했습니다. 부모의 관리 도구도 강화해서 자녀의 챗 GPT 사용을 아예 차단하는 방해 금지 시간, 소위 quiet hours나 공부 모드를 기본 값으로 설정해 놓는 공부 시간, study hours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공부 모드인 study hours는 청소년들이 숙제할 때챗 GPT가 제공하는 정답만 베끼는 그런 부정행위를 막는 장치를 추가했습니다. 이용자가 질문을 하더라도 단번에 요약이나 답변을 제공해주는 대신에 챗 GPT가 다시 질문을 이용자에게 던지거나 또는 단계별 원리를 짚어가면서 해법을 찾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또한 부모가 study hours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제의 지름길만을 찾으려는 청소년들의 의도를 기계가 감지해서 study hours 모드로 자동 전환시키는 기능도 장착했습니다. 이처럼 오픈 AI가 안전장치를 대폭 추가한 청소년용 챗봇을 내놓은 것은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쨌든 자기들이 필요해서 만든 모드라 하더라도 청소년들에게 훨씬 덜 위해하고 가능한 한 공부에 도움을 주는 그런 모드가 출시됐다라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컴퓨터 회사들이 노력해서 만들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는데 왜 처음부터 만들지 않고 그렇게 끔찍한 사고가 난 후에야 이제서야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아니 이제서야 자기들이 사업상 필요하니까 이렇게 만들어낸 것인지 그 부분은 심히 유감입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테슬라가 핸들과 브레이크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 로봇 택시 사이버캡을 빠르면 이달 안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테슬라는 최근 직원들에게 가능하면 이달 중에 사이버캡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이버캡은 핸들과 브레이크 페달 등이 없이 만든 2인승 차량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도 사람이 개입할 수 없도록 설계된 차량입니다. 아마존의 그 죽수와 비슷한 컨셉입니다. 테슬라는 원격으로 차량을 관리하고 비상시 제어할 수 있는 운영자가 있다라며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본격적인 시범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차량을 넘어서서 이제는 운전석과 핸들, 페달 등이 아예 없는 진정한 자율주행 차량 시대가 본격 돌입하는 것 같습니다. 구글이 최근에 파산한 저비용 항공사 스피릿 항공의 내부 데이터 자료를 돈을 주고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구글은 AI 학습 데이터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파산한 기업의 내부 자료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구글은 스피릿 항공의 기업 데이터를 $1,000만에 인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의 인수 대상 데이터는 스피릿 항공의 내부 이메일, 또 채팅 내용, 각종 업무 문서 등입니다. 이번 거래 대상이 되는 이메일만 해도 무려 1억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 같은 방대한 자료를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한다라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스피릿 항공의 내부 데이터는 익명으로 처리가 돼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로 판매되며 구글은 이메일 사용자 개인을 특정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구글은 이번 데이터 인수에 대해서 어떤 개인 정보도 받지 않는다라며 모든 데이터는 개인 식별 정보가 철저하게 제거된 뒤에 판매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피릿 항공을 이용한 승객 정보나 상용 고객 우대 프로그램 정보 등은 이번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스피릿 항공의 내부 데이터 매각과 관련해서는 AI 데이터 기업인 머코어도 750만 달러로 주겠다라고 제안했었습니다만은 구글이 이보다 250만 달러가 더 많은 1,000만 달러를 제안하면서 결국 구글이 최종 구매자로 선정됐습니다. 이 AI 시대에는 기업이 파산해도 기업 자료를 팔아서 일정 부분 현금화할 수 있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평소 자전거를 즐겨 타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시민들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자전거 헬멧을 착용한 인증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어제 자신의 SNS에 자신이 헬멧을 쓰지 않는다라는 시민들의 댓글을 휴대전화로 확인한 뒤에 집무실에서 새 헬멧을 착용하는 짧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여러분들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더 잘해야겠습니다. 라며 자전거 헬멧을 꺼내 착용한 뒤 안전이 제일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평소 정장과 넥타이 차림으로 뉴욕의 공유 자전거인 시티 바이크를 자주 이용해 왔으며 경호 인력도 자전거를 타고 뒤따르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종종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헬멧을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반복적으로 비춰지면서 일부 시민들로부터는 안전수칙을 좀 지키라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0: 최근에 전기료를 내신 분들은 뭐 7월 그리고 8월 초까지 어쨌든 가장 더웠을 때 전기료니까 꽤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아우,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에어컨도 조금 줄여 봅니다. 선풍기를 틀고 버티고 있는데 뭐 평소라면 선풍기 바람이 어느 정도 땀을 말려주면서 몸을 식혀주겠죠. 그런데 실내가 극도로 달아오르는 날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네, 세계보건기구도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실내가 85도 이상이 된다면 선풍기가 오히려 체온을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우리는 피부에서 땀이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기는 방식으로 체온을 조절하고 있죠. 그런데 주변 공기가 지나치게 뜨겁고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지면 열을 내보내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뜨거운 공기를 계속 몸쪽으로 보내면 결국 선풍기를 틀고 있으면 역효과가 나겠죠. 자, 폭염에 영향을 받는 것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약품, 의료기기 등도 마찬가지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인슐린입니다. 이게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혈당 측정기, 시험지, 인슐린 펌프 같은 것도 높은 온도에 노출된다면 손상될 수 있고요. 자, 흡입기 사용하시는 분들, 높은 온도에 있던 흡입기가 오작동할 수도 또 아예 파손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단순히 오작동한다거나 약효가 떨어지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죠. 일부 이뇨제라든가 심혈관계 약물, 일부 정신과 약물들은 말 그대로 체액 감소로 이어지면서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네요. 또 일부 혈압약은 혈압을 더 떨어뜨리기 때문에 어지럼증이나 뭐 실신, 낙상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래저래 전기료 보고 놀란 가슴이 나중에 더 큰일로 인해서 크게 놀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에어컨으로 식혀준 뒤에 선풍기를 돌리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정말 에어컨과 선풍기의 콜라보레이션을 잘 활용하셔서 당분간은 이어지게 될 더위를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트로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동명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숨겨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트로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LA에서 만나요.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2: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3: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213-388-7979 213-388-7979
2: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5: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
6: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7: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6: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7: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6: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7: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8: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인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9: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9: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인 변호사 그룹
11: 213-383-3838 213-383-3838.
0: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12: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듣고 계십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지난 월요일 시작해서 2주간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훈련과 관련해서 북한에서는 뭐 매번 그러죠. 북침을 위한 훈련이다라면서 매번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그 말 100%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군요. 엄밀히 말하면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아, 통상적으로 2주 동안 하는 이 훈련은 정식 명칭이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입니다. 영어로는 을지 프리덤 쉴드 훈련이라고 해서 줄여서 UFS라고 합니다. 2주간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게 첫 일주일이 스테이지 1, 그리고 두 번째 일주일이 스테이지 2로 나뉘는데요. 스테이지 1은 북한이 먼저 남한을 선제 공격했다라는 가정하에 이를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 들어가게 되면 이후 한국과 미국이 함께 북한을 밀고 올라가서 북한을 괴멸시키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런데 올해 을지 훈련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한 축소하라라는 지시를 갑자기 내림에 따라서 첫 일주일만 하고 진짜 중요한 이 두 번째 훈련은 취소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미군 장병들은 훈련하다 말고 짐 싸서 그냥 다 가버렸습니다. 대부분 황당하다라는 반응입니다. 자, 현장의 보도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13: 17일 시작된 하반기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UFS. 북한의 남침 상황을 가정해 오는 21일까지 일부 방어작전을,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는 2부 반격작전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북한이 한미연합연습 때마다 북침연습이라고 반발하는 건 2부 반격연습을 겨냥한 겁니다. 그런데 한미 군 당국이 어제 긴급 회동을 갖고 이번 연합 연습을 방어 작전인 일부까지만 진행한 뒤 종료하기로 합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군 소식통은 KBS에 일부 연습이 종료되면 미군 인력은 빠지고 기간 단축으로 못한 연습은 추후 방법을 찾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연합 연습은 당초 계획에서 절반이 줄어 이번 주 종료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가운데 일정이 반토막 난 것도, 또 이미 시작된 가운데 일정이 바뀌는 것도 초유의 일입니다.
14: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한미 간에 뭔가가 의견 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13: 제이비 어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어제 오전 공식 일정을 급히 취소하고 오후에 국방부를 찾아 안규백 국방장관과 회동했는데 연습 축소는 이 자리에서 최종 확정한 걸로 보입니다. 연합연습 시 미군의 지휘병력이 들어가는 성남의 CP-탱고 벙커에서도 인력이 철수했고 지휘 기능은 평시 지휘시설인 경기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유의 연습 축소에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위한 한국군 작전능력 검증에도 영향을 줄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음 달 미국 방문을 앞두고 북미 대화 재개가 주요 의제로 부상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면서까지 김정은에게 대화 메시지를 보낸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북미 대화 촉진을 위한 역할을 당부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 지시는 김정은에 대한 공개적인 대화 재개 요청이나 마찬가지다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한 영향력이 큰 시진핑 중국 주석을 상대로 북미 대화를 위한 역할을 당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예상은 사실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이전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김정은이 조만간 화답할지 또 화답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일지 등은 아직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오는 9월 24일 시진핑 주석과 미국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아직까지는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5월 이 중국 방문에 대한 답방이 어떠한 형태로든 또 언젠가는 있기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최고위 인사 2명을 제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ICC의 권력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일본의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과 압둘라예 세이의 공판 법률가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ICC는 로마 조약에 따라서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입니다. 전쟁 범죄나 대량 학살 등 소위 반인도주의적인 범죄를 저지른 나라의 전 현직 국가 원수 등을 기소해서 처벌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로마 조약의 비당사국이며 ICC가 미국인을 재판할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안팎에서는 이란 전쟁 초기에 발생했던 이란 여학교 오폭 사건이나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들을 공격한 것 등이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어서 이번 조처는 추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사안으로 국제재판소에 기소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0: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이 주 정부 간의 이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키스 앨리슨 미네소타 법무장관은 민가 총격 사건을 일으킨 뒤 텍사스로 도주했다가 체포된 한 아이스 요원의 신병을 인계해달라라는 소송을 텍사스 주지사를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미네소타주가 인도를 요청한 이 아이스 요원 크리스천 카스트로는 지난 1월 미네아폴리스의 한 주택을 향해서 총을 발사해 주민에게 부상을 입히고 이후 당시 상황을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로 지난 5월에 기소된 인물입니다. 그는 그런데 체포령이 내려지자 도주했다가 지난 5월 텍사스주 수사당국에 체포돼서 현재 텍사스주 내에서 구금상태에 있습니다. 팀 월드 미네소타 주지사는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에게 신병을 넘겨달라라고 신병 인도를 요청했지만 텍사스주의 에버트 주지사는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해당 영장의 서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즉 신병을 넘겨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가 서명하지 않으면 텍사스 주법에 따라서 카스트로는 체포 90일을 맞는 다음 주에 석방됩니다. 미네소타주 법무장관실은 이에 따라서 주정부 간 범죄인 인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텍사스가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에버트 주지사가 아이스 요원을 이유 없이 비호하고 있다, 법적인 근거 없이 비호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카스트로가 석방되면 기소를 피하기 위해서 텍사스주에서 탈출하거나 아니면 아예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신병 인도를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사스주가 신병을 넘겨주지 않자 미네소타주 법무장관이 결국은 텍사스 주지사를 상대로 신병 인계를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이스는 올해 초 미네소타주에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미네소타 주민 2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친 바 있습니다.
1: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2: 당신 너무 더워서 더위 먹었어? 갑자기 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라고 하는 거 보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신가 보군.
1: 역시 우리 남편 빨라. 지금 김수전기에서 코끼리 제품 50불 이상 사면 50불마다 10불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한대요.
2: 보온 보냉 물병 조지루시 대표작 보온 도시락, 전기 보온밥솥, 전기 전골냄비 및 전기생선구이기, 전기그릴 등
1: 주부들의 애정템 조지루시.
2: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좋은 제품과 특별한 혜택을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3: 신나는 백투스쿨 준비 H마트와 함께하세요.
4: CJ 백투스쿨 모음전 간편하고 맛있는 두루두루 만두부터 햇반, 냉면, 볶음밥, 컵빵까지 다양한 CJ 인기 상품을 만나보세요.
3: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빠질 수 없죠. 꼬북칩 4종 세트, 말차 초코파이, 고소미 고래밥, 초코몽 등 오리온 인기 과자들도 한자리에서 만나보세요.
4: 새학기 장보기부터 달달한 간식까지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 한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9: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8: 네.
9: 수영도?
8: 그럼요.
9: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8: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9: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1: 빅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현재 진행 중인 대화는 없고 예정된 것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뒤에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조처가 현재 유지되고 있으며 유효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이란 전쟁 해법이 뚜렷이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휴전이나 종전을 위한 대화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란에 대한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 압박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개방돼서 현재 운영 중이다라는 기존의 입장만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는 또한 모든 기뢰는 제거됐거나 폭발됐다라며 이란이 해협 통제를 위해서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선박의 주요 항로에 심어놓은 기뢰는 모두 처리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의 새로운 영토로 표시한 지도 이미지를 SNS에 또다시 게재했습니다. 일본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절반가량 급격히 감소했습니다만은 올 상반기 일본을 찾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은 이 같은 중국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큰 타격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빈자리를 여러 국가의 관광객이 메운 것입니다. 지난 6월에는 한국, 대만, 미국, 인도 등 15개 국가에서 일본을 찾은 관광객 수가 6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빈자리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찾지 않아도 일본 내 관광객 감소는 대략 2% 정도로 이전과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인원수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또 여행 소비액수였습니다. 올해 1분기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액은 전년 동기보다 오히려 2.5% 증가했습니다. 중국인들이 빠지고 대략 2% 감소는 있었지만 관광객의 소비액은 오히려 더 늘어난 것입니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분을 메운 것은 한국과 대만, 미국, 호주 등으로 분석됐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했음에도 일본 관광시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일본 내 일각에서는 시끄럽고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빠져나가면서 관광 분위기는 오히려 더 좋아졌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0: 태평양에 배치됐던 미 해군 항공모함이 중동 쪽으로 이동하면서 태평양 안보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당장 무력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은 작지만 중국이 태평양에서의 영향력 확장에 나서면서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지역 동맹국의 의문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입니다. 군사 전문 매체 워존에 따르면 태평양에 배치되어 있던 미 해군 조지 워싱턴 항모 강습단은 지난 13일 싱가포르 해협을 지나서 현재 중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9개월째 해상 임무를 수행하면서 승조원의 투신 시도까지 벌어진 항모 이 에이브라함 링컨함과 교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항모 없는 태평양이 현실화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의 현장인 태평양에서 미국 해군 전력의 상징인 항공모함이 실종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특히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중국과의 이 주도권 경쟁 속에 중국이 이번 기회를 태평양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활용하려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이어서 태평양에 미군 항모가 없는 이 초유의 사태는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거대 미디어 기업 디즈니가 자회사인 ABC의 방송 면허 취소 문제를 저지하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디즈니는 어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연방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8개 ABC 계열 방송국 면허 취소 절차를 중단시켜 달라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전역에는 200개 이상의 ABC 계열 방송국이 있지만 이들 8개 방송국은 디즈니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집권 2기 취임 후에 줄곧 자신에게 불리한 뉴스나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방영해온 ABC 방송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라고 압박해왔습니다.
1: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2: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2: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3: 99세까지 팔팔하게.
4: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5: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4: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5: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4: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

0: 1-888-5600.
1: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0: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 융자나라 좋은 나라.
0: 융자라면 콜미.
1: 213-388-5600. 213-388-5600.
2: 융자 나왔어요.
3: 우와 빠르네.
4: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5: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5: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사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6: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다른 수입 증명 없이 렌트 수입만 가지고 융자 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DSCR, Debt Service Coverage Ratio 융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렌트 주는 집의 수입이 총 집 페이먼트의 70% 이상이면 융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렌트 주는 집의 모든 페이먼트가 월 만불일 경우 렌트 수입이 월 7,000불 이상만 되신다면 아무 수입 증명 없이 융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집을 하나 가지고 계신데 연세가 드셔서 살고 계시던 큰 집을 렌트 주시고 다른 작은 집을 렌트하셔서 사실 경우 렌트 수입만으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렌트 주는 집에 에쿼티가 많으시면 활용하시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7: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네, 옛말에 청풍명월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청풍, 맑은 바람, 명월, 밝은 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꼭 아름다운 이 자연 풍경만을 직설적으로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의미는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되찾고 이 정신건강을 회복하라라는 숨은 의미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 정신건강, 그 당시에는 이 뭐 멘탈이라는 그런 영어가 당연히 없었을 테니 정신건강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요즘으로 따진다면 멘탈쯤 되겠습니다.

네, 요즘 많이 덥습니다. 이번 주 내내 더울 것입니다. 더워서 짜증날 때 청풍 명화를 떠올리시면서 시원하게 멘탈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

0: 정확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굿모닝 차차차

0: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굿모닝 탱자 여러분.
1: 아우, 왜 이렇게 쑤셔? 아우, 아프다. 왜 이렇게 찌릿찌릿?
0: 살다 보면 몸 어디 한 곳쯤 찌릿하고 결리거나 살짝 부어올라서 신경 쓰이는 날 있죠. 왜 이렇게 더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아유, 딴 생각이나 하자, 잊어버려야지, 이렇게 모른 척 넘어가곤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과학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인데요. 몸에 염증이나 통증이 생겼을 때 난청을 피우는 것보다 어머 여기가 좀 아프구나, 아유 이렇게 아프고 그래, 그 부위에 가만히 마음과 신경을 집중해 주는 것만으로도 염증과 붓기가 훨씬 더 빠르게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우리 뇌가 그 부위에 신호를 더 정밀하게 읽어내서 면역계에 야 여기 빨리 살펴봐, 아프대, 이렇게 다정한 명령을 내리기 때문이라는데요. 참 신기하죠. 우리 마음이 닿는 곳으로 몸의 치유 능력도 함께 따라간다니까요. 오늘 혹시 왠지 몸 어디가 뻐근하거나 또 마음이 지치는 곳이 있다면요, 외면하지 마시고 아 그래 오늘도 네가 고생이 많다, 응? 그러면서 따뜻하게 시선으로 또 마음으로 에너지를 모아서 보내주세요. 내가 나를 안아주면서 오늘도 한결 가볍고 편안하게 차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 한 잔 원샷으로 때릴까요? 햇살 한 잔.

0: 정말 그러네요. 아플 때 어머나 왜 이렇게 아프지 하고 보살펴주는 어머니 손이 약손이었고 할머니 손은 더 약손이었죠. 그게 정말 일리가 있네요. 옆 사람이 그렇게 보내주는 에너지만으로도 힐링이 되는데 내가 내 스스로에게 주도권을 잡고 아픈 곳에다가 세심하게 이렇게 눈을 감고 아유 하고 에너지를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 놀라운 그런 변화가 있다라고 최근 네이처지에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런 무한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받을 때도 마음을 잘 다스려라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우리가 훈련하는 대로 진짜 변한다고 해요. 최근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진이 재미있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5주 동안 간단한 감정조절 훈련을 진행했더니 참가자들의 스트레스 수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뇌의 회로 자체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을 썼냐? 바로 시선 돌리기입니다. 충격적이거나 부정적인 장면을 볼 때 문제의 중심에서 눈을 살짝 돌려서 주변의 평범한 배경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 현장 어떤 그런 사진을 볼 때 막 충격적이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파손된 차가 아닌 옆에 서 있는 나무나 하늘을 보는 거죠. 그렇게 시선 돌리기도 아주 중요하다고 그래요. 두 번째, 생각 바꾸기. 부정적인 상황을 접했을 때 상황을 다시 해석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연습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5주간 훈련을 하고 뇌의 MRI를 촬영해 보니까 감정과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예민함은 줄어들고 이성과 통제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훨씬 활발하게 작동했다고 합니다. 눈동자도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 요인을 피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정말 여러 가지 뉴스도 그렇고 정보의 홍수 속에 삽니다. 그럴 때 차단해줄 거는 좀 차단해주면서 우리 몸을 좀 쉬게 스트레스로부터 막아줘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우리의 마음과 뇌도 근육하고 같아서 자꾸 정돈하는 연습을 해주면 단단해집니다. 오늘 하루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다면 잠시 시선을 돌리고 숨을 한번 깊게 쉬어보면서 하, 괜찮아. 응? 시선 돌리기. 예를 들어 누군가와 크게 다투었던 안 좋은 기억이나 속상했던 일이 있으면 다른 주변 상황으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심한 말에만 꽂힐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있었던 그날 우리가 앉아있던 그 식당에 그렇지 그 조명이 어땠지? 창밖의 날씨는 어땠지? 아 맞아 그때 내가 마시던 찻잔 모양은 뭐였더라? 이러면서 무덤덤하게 배경 요소에 집중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감정의 핵심에서 한 걸음 벗어나서 우리 뇌가 순간적으로 강렬한 스트레스 자극에서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그렇게 시선 돌리기 그리고 딴 쪽으로 생각 바꾸기 그때그때 우리 마음을 잘 운전을 하실 거죠? 자, 탱자의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 말씀드리고 곧 돌아올게요. 이 시간은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취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팔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두환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 사회 행사까지 함께 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숨어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3: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4: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
5: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6: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5: 장례비는요?
6: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5: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6: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7: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2: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3: 굿모닝 차차차. 우리 다정탱자님은 어제 LA에 뮤지컬 미녀와 야수를 보고 오셨다고 해요. 너무 재밌었다고. 9월까지 한다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적극 추천해봅니다 하셨습니다. 럭키위키님, 할리우드 지나갈 때 저도 미녀와 야수 보고 싶었는데 어머 보셨군요. 우리 가수 아이비도 뉴욕에서 뮤지컬 시카고의 주연 배우로 등장을 해서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나. 대단해요. 요즘은 뭐 정말 우리는 웬일이야, 웬복이야.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기억나십니까? 아이들의 마음을 들썩이게 했던 그 명대사 기억하시죠? Carpe diem, 오늘을 살아라. 자유와 낭만을 노래하며 우리에게 따뜻한 스승이 되어줬던 배우 로빈 윌리엄스. 최근 그의 자녀들이 10년 넘게 비어있던 아빠의 공식 SNS 계정을 다시 되찾았다는, 다시 열었다는 소식이 있네요. 요즘 AI 기술로 고인이 된 로빈 윌리엄스의 목소리와 얼굴을 무단으로 합성한 조잡한 영상들이 인터넷에 넘쳐나자 자녀들이 직접 나서서 아빠의 진정한 그 추억과 그 모습을 지켜나가겠다라고 계정을 다시 시작한 겁니다. 로빈 윌리엄스, 야, 저 배우는 정말 밝고 참 괜찮은 사람인데 했는데 2014년 우리 곁을 갑자기 떠났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단순한 우울증 때문인 줄 알고 마음을 아파하셨는데 사후 부검을 통해 밝혀진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의 뇌를 갉아먹고 있던 그런 루이 소치 치매라는 희귀 난치성 뇌질환이 있었대요. 그래서 환각을 보고 극심한 공황 발작을 하고 또 기억력이 사라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래도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웃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자신의 인지 능력이 부서져 내리는 공포와 싸우면서도 세상에 오직 따뜻함과 웃음만을 남겨두고 떠났죠.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바로 로빈 윌리엄스가 그렇게 연기한 키팅 선생님, 꽉 막힌 교실 책상 위에 올라가서 탁 그렇게 말해요. 다른 각도에서 세상을 보기 위해 내가 이 위에 선 거다. 스스로 극심한 아픔을 견디면서도 우리에게 늘 새로운 희망과 웃음의 각도를 선물해 주었던 로빈 윌리엄스. 그가 남긴 명대사 카르페 디엠. 바로 응?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자 죽은 시인의 사회의 마지막 장면 제자들이 하나 위 책상 위에 하나 둘 올라서면서 오 캡틴 마이 캡틴 하고 외칠 때 그때 이 음악이 흘러나왔죠. 죽은 시인의 사회 OST.

0: 타워 오브 러브. 셀렌디온 반가운 소식이인데요. 희귀질환인 강직 인간중후군을 앓으면서 긴 투병 생활을 이어온 셀렌디온 씨가 올가을 프랑스 파리 공연을 앞두고 자신의 최신 건강 상태를 전했는데요. 무려 17년 동안이나 갑작스러운 성대경련과 몸이 뻣뻣해지는 증상으로 홀로 남모를 고통을 견뎌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않고 다시 무대에 서기 위해 매일 피어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해요. 주 3회씩 90분 동안이나 필라테스를 하고 발레와 물리치료 또 성대 훈련까지 받으면서 차근차근 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해요. 정말 사랑하는 그의 후원자이자 지지자였던 남편도 후두암으로 지난 2016년도 향년 73세, 아, 그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그 투병 과정,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그 깊은 애정이 우리에게 감동을 줬죠. 이렇게 다 가진 것 같은 사람들도요, 이런 아픔 속에 또 이런 절망을 딛고 또 셀렌디온 씨가 활동을 시작한다니까, 아, 기대되네요. 파워블럭 셀렌디온의 노래 들으면서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아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에 절반 가격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요즘요 정말 아주 미니멀하게 나만의 집을 뒤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또 미니멀 또 이 타이니하우스 이런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런 걸 지으려면 좀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저도 궁금증이 많거든요. 잠시만 말씀드리고 오늘 K-얼반빌더의 우리 대표님 모시고서 이 빌딩에 관한 얘기 건축에 대한 얘기 또 태양에너지 솔라를 어떻게 좀 설치를 해서 앞으로 에너지난에 대비를 할까 이런 궁금한 얘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말씀드리고 곧 돌아올게요.
1: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1: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김수정기
3: 신나는 백투스쿨 준비 H마트와 함께하세요.
4: CJ 백투스쿨 모음전 간편하고 맛있는 두루두루 만두부터 햇반, 냉면, 볶음밥, 컵빵까지 다양한 CJ 인기 상품을 만나보세요.
3: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빠질 수 없죠. 꼬북칩 4종 세트, 말차 초코파이, 고소미 고래밥, 초코몽 등 오리온 인기 과자들도 한자리에서 만나보세요.
4: 새학기 장보기부터 달달한 간식까지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9: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8: 네.
9: 수영도?
8: 그럼요.
9: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8: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9: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0: 굿모닝 차차차
11: 굿모닝 차차차 굿모닝 차차차
0: 이 시간 이재영 변호사 그룹 건강안경 검안과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브라이언즈 이용자 법무사 권도환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매일 머무는 집을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서 든든한 미래 투자 자산으로 바꾸는 아주 특별한 노하우를 준비했습니다. LA와 OC 지역에서 리모델링 그리고 ADU 그리고 태양광 솔러까지 원스톱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죠. K-Urban Builders와 BTS 솔라 디자인의 폴김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1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 요즘 주변에 보면 대표님 구조가 불편해서 리모델링을 고민하시는 분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유독 오늘 요즘 그런 문의가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12: 첫째 이자율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0: 네.
12: 업그레이드해서 좋은 집 더 큰 데로
0: 네.
12: 옮기려고 계획하셨던 분들이
0: 네.
12: 포기하시는 단계에
0: 네.
12: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네. 되고요.
0: 그래서 고쳐 쓰자.
12: 예, 고쳐서 이제 옛날 스타일이 아닌
0: 네.
12: 이제 이렇게 오픈 스타일로.
0: 네.
12: 전에는 리빙룸과 다이닝룸과 패밀리룸이 이렇게 다 막혀 있었는데 그걸 다 터서 네.
0: 주방도 음식 냄새 들어온다고 다 막혔잖아요. 예. 요즘은 다 터더라고요.
12: 예, 키친을 좀 오픈 스타일로 하고
0: 네.
12: 화장실도 특히 마스터 베스를 좀 네. 넓히고.
0: 네.
12: 또 워킹 크로젯을 좀 넓히고
0: 네. 이렇게
12: 쾌적하게 바꾸는
0: 네.
12: 그런 리모델링 문의가 많아졌고요.
0: 네.
12: 그리고 ADU 문의는 당연히 더 늘어났고요.
0: 그렇죠.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를 뽑으라면 바로 ADU인 것 같아요. 제가
12: 네.
0: 그때 에디셔널 듀웰링 유닛이에요? 그랬더니 에디셔널이 아니라고 그러셨죠?
12: 네. 액세서리입니다.
0: 액세서리. 집에 액세서리 추가적인 거라는 거죠.
12: 네. 그렇죠.
0: 액세서리, 듀웰링 유닛, 이 추가 주거 공간인데 이 핵심 비결이 뭔가요?
12: 일단 시디의 빌딩 퍼밋을 받기 위한 그 단계가 복잡하고
0: 네.
12: 까다로우니까 그걸 좀 일단은 간소화했고요. 퍼밋이 좀 쉽게
0: 네. 쉽게 됐어요.
12: 이제 건축을 네. 하려면 파운데이션부터 프레이밍, 전기, 그러니까 일렉트릭, 플러밍, HVAC까지 모든 퍼밋을 받아야 되는데
0: 네.
12: ADU는 그렇지 않습니다.
0: 네.
12: 그냥 콤비네이션 퍼밋이라 그래서
0: 네.
12: 일단
0: 그냥 다
12: 네, 빌딩 퍼밋만 받으면
0: 네.
12: 한꺼번에 다 해결되는
0: 아.
12: 네, 특별한 경우가 네. 아니고서는 일렉트릭 퍼밋이나 플러밍 퍼밋이나 HVAC 퍼밋이 필요 없는
0: 네.
12: 그러니까 간소화된 거죠. 그리고 CDN에는 퍼밋 피도
0: 네.
12: 어떠한 일이 있어도 5,000불이 넘지 않게끔 딱
0: 네.
12: 상한선을 규정해놨어요.
0: 네.
12: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을 짓게 되면
0: 네.
12: 반드시 이제 거주하는 인원이 늘어나니까
0: 네.
12: 파킹 스페이스를 확보해야 되는데
0: 네.
12: 그걸 이제 드라이브웨이도 허용을 하고 이제 허용을 하는 거죠. 별도의
0: 네, 네.
12: 그라지를 만들지 않아도
0: 네.
12: 되는 거죠.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0: 그러니까 훨씬 수월해졌네요.
12: 차고를 없애면
0: 네.
12: 차고를 지어줘야 되고 파킹 스페이스를 없애면 또 파킹 스페이스를 확보해야만 건축허가가 났었는데
0: 지금 드라이브웨이도
12: 그러니까 건물을 짓고 싶어도 파킹 스페이스를 확보를 못해서
0: 네.
12: 건물을 못 지은 경우가 많았죠.
0: 근데 네.
12: 그 모든 것을 간소화하고 좀
0: 네.
12: 쉽게 한 것이 ADU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너무 반갑습니다. 이게 단순히 뒷뜰에 만드는 작은 별채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이게 뭐 별도 매매까지
12: 네.
0: 가능합니까?
12: 예, 주소 따로 나오고요. 모든 미터 네. 다 별도로 나오고
0: 네.
12: 심지어 매매까지도 가능합니다.
0: 어,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완전히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형 자산이 되는 거네요.
12: 그렇죠.
0: 네. 집의 크기를 넓히는 걸 넘어서 내 부동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확실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요즘 이걸 추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가요? ADU?
12: 네.
0: 네.
12: 이제 또 작년이나 예전하고 달라진 네. 점이
0: 네.
12: 본체 싱글 패밀리 하우스 본체 외에
0: 네.
12: 3D 유닛을 만들 수 있습니다.
0: 그럼
12: 본체 포함해서 4유닛까지도 가능하게
0: 네.
12: ADU법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0: 어, 그러면 이제 뭐 어, 이제는 큰 집 필요 없어. 이걸 잘 나눠가지고 렌트 놓고 어? 그리고 좀 믿는 사람을 잘 드려야지 렌트도요. 네. 어떤 분 렌트 놨는데 너무 얌전해서 드렸대요. 그랬더니 막 그 에어비앤비로 그래가지고 가서 야 왜 이랬더니 또 그걸 또 막 협박을 해서 내기가 네. 없는 사이에 나에게 막 이래서 막 협박하는 메일을 또 보내온 거예요. 외국 사람인데. 그래서 네. 진짜 이 렌트 넣는 것도 잘해야겠어요.
12: 그렇죠. 쉽지가 않죠.
0: 네, 네. 진짜. 그래서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래 우리 이렇게 뭉쳐서 좀 살자 그래서 쪼개가지고 그러면서 좀 저렴하게 좀 받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2: 네. 렌탈 네. 프로퍼티도 렌탈 프로퍼티지만
0: 네.
12: 가족끼리 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0: 어떻게 해요? 들어와서
12: 이제 네. 본체에 살려고 했었는데
0: 네.
12: 뒤에 이제 ADU로 별채를 짓고 나니까
0: 네.
12: 새로 지은 게 자기 취향에 맞게끔 모든 자재 및
0: 네.
12: 분위기를 본인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게
0: 네.
12: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0: 네.
12: 사이즈는 적지만
0: 네.
12: 본체는 2,500이고
0: 네.
12: 뒤에 새로 지은 ADU는 1,200인데도 불구하고
0: 1,200이면 충분하죠.
12: 19 이제 자식들 다 나갔으니까.
0: 네.
12: 두 분이서 글로 옮겨가시고
0: 네.
12: 매일 손자 볼 수 있게끔
0: 들어가서 살아라.
12: 자식을 자녀분들을 이제 네. 들어와서 살게 해가지고
0: 네.
12: 손자도 봐주고 손자
0: 네.
12: 라이드도 해주고
0: 오.
12: 그렇게 가족끼리 다시
0: 네.
12: 횟가족 시대가 아닌 이렇게
0: 요즘은
12: 뭉쳐 살아야
0: 돼요.
12: 네. 네.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
0: 네.
12: 같아요.
0: 가족이 없는 분들은 싱글끼리 또 이렇게 뭉쳐 살아는 데 있으면 좋겠어요.
12: 특히 그 손주 사랑이 대단하더라고요.
0: 손주 사랑, 손주 자랑하려면 5불씩 내야 되는데
12: 네.
0: 막 사진 다 보면 막 사진 전화기에 다 손주 사진들밖에
12: 네.
0: 없어요. 네, 제 휴대폰에도 고양이 사진밖에 없어 진짜. 아니 이렇게 하는데요, 이 리모델링이나 ADU 공사를 한다 그러면 몇 달씩 걸리고 먼지 날리고 힘들다라는 선입견 때문에 좀 망설이는 분도 계시거든요. 실제로 공사 기간이 근데 많이 짧아지셨다면서요?
12: 네, 네. 리모델링은 파격적으로 짧고요.
0: 네.
12: 하우스 전체 리모델링도 6주, 8주면 되고요.
0: 오, 네. 네.
12: 화장실은 5, 6일.
0: 화장실만 하는 건 5, 6일?
12: 키친
0: 네.
12: 4, 5일.
0: 네.
12: 하여튼 일주일 미만에
0: 네.
12: 만약 키친하고 화장실을 동시에 한다 그러면
0: 네.
12: 2주 안에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0: 네. 뭐 어디 딴 집에 피난도 가기도 하시고 또 옆에서 뭐 살기도 하시지만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것만 잘 견디면
12: 네.
0: 그다음에 내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주거 환경에서 사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12: 예.
0: 어, 그때 말씀하실 때 굉장히 그 기한 내에 못 맞추면 워런티 이런 것처럼 뭔가 그 있으시던데요? 그죠?
12: 기한 내에 맞히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0: 없어. 야, 대단하십니다.
12: 그래서 심지어
0: 예.
12: 약속을 못 지키면 잔금을 안 받겠다고까지 공언을 했죠.
0: 대단하십니다. 그런 거 이렇게 리모델링 하다가 슬그머니 사라지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아주 가끔 계시던데요. 네.
12: 그런 염려 안 하셔도
0: 혹시,
12: 되는 게
0: 네.
12: 저희는 300만 불 보험에 들어있고요.
0: 아.
12: 저희가 공사를 못 마치는 경우도 없지만
0: 네.
12: 가정을 하면
0: 네.
12: 우리가 마무리를 못해도
0: 네.
12: 2만 5천 불 본드가 있으니까
0: 네.
12: 그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아, 정말 그러면 믿고 맡길 수 있는 또 법적으로도 이렇게 만드가
12: 네.
0: 300만 달러까지 라이어빌리티 보험이 가입된 정식 허가업체
12: 네.
0: K-Urban Builders입니다.
12: 네.
0: 어, 정말 놀랍습니다. 욕실과 주방이 그렇게 새 집처럼 바뀌는 거 제일 중요하잖아요.
12: 네.
0: 그것도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된다는 게 참 놀랐습니다. 자, 우리 집의 가치를 높이는 리모델링과 ADU 상담, LA와 OC 두 곳 모두에서 친절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번호 213-310-1800 213-310-1800입니다. LA에도 사무실이 있으시죠?
12: 네.
0: 네.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파게 사무실이 있으시고요. 213-798-2200 213-798-2200 K-Urban Builders 우리 폴김 대표님과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2: 네. 쇼룸은 네. 부에나파게만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부에나파 바로 6904 온 크랜 서클 부에나파게 네. 위치해 있습니다. 213-798-2200 798-2200입니다. 자, 이번 여름 더워서요. 에어컨을 너무 트셔가지고 이 전기료 폭탄하냐 이러고 걱정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12: 전기료가 걱정이 되시면 네. 솔라를 설치하셔야죠.
0: 네, 바로 태양광 솔라 솔루션을 운영하고 계시죠. BTS 솔라.
12: 네.
0: 네. 요즘 물가도 오르고 2026년 전기 요금이 무려 17%나 또 이제 인상된다고 그래서
12: 네.
0: 전기료 폭탄 수준인데요. 태양광 설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게 우리 집에도 설치가 될까 하는 점이거든요. 이 설치 조건이 까다롭습니까?
12: 아닙니다.
0: 네. 어떻게 하면 되죠?
12: 일단 한 달치 전기 빌만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0: 네.
12: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립니다.
0: 네.
12: 어느 정도 세이빙이 되고
0: 네.
12: 어느 정도 발전이 돼서
0: 네.
12: 이익이 되는지
0: 네.
12: 명확하게 아실 수 있게끔 쉽게
0: 네.
12: 설명해드립니다.
0: 아, 전기요금 청구서 한 장만 있으면 되는군요.
12: 한 달치 네. 빌 전체가 필요합니다.
0: 전체가 네. 전체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2: 네.
0: 그 수많은 태양광 업체들 중에서 옛날에 많았는데 요즘은 많이 좀 줄어든 느낌이에요.
12: 네, 네. 많이 줄었죠.
0: 왜 그럴까요?
12: 정부 지원금이 없어져서
0: 네. 네.
12: 힘들어졌죠.
0: 아, 그렇습니까?
12: 그리고
0: 네.
12: 이제 현상 유지가 안 되니까
0: 네.
12: 아마 난가주에서 넘버원 빼놓고는 다 문을 닫았죠.
0: 네.
12: 넘버투, 넘버쓰리, 넘버포, 넘버파이브 업체가 다 그 큰 업체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0: 네. BTS 솔라 디자인만이 그렇게 넘버원으로 살아남은 또 다른 업체들과의 확실한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12: 저희는 합리적인 가격과
0: 네.
12: 정확한 시공
0: 네.
12: 그리고 이 뭐 변동 없습니다.
0: 네.
12: 뭐 나중에 말이 바뀐다거나
0: 네.
12: 불량 자재를 쓴다거나 이런 것 없이
0: 네.
12: 확실한 제품만 쓰고
0: 네.
12: 확실하게 보장을 해드리고 워런티까지 보장을 해드립니다.
0: 네.
12: 그러니까 믿고 맡겨주시는 거죠.
0: 네.
12: 그리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우리가
0: 네.
12: 성실하게
0: 네.
12: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고
0: 네.
12: 뭐 또 덕을 본 것도 있죠.
0: 네.
12: 회사들이 많이 문을 닫아서 저희는 오히려 일이 늘어났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2: 네.
0: 그리고 아까 리모델링, 집의 건축도 네. 그렇고 솔라 패널의 경우는 리퍼런스, 소개해주는 게 굉장히 많죠.
12: 네.
0: 서비스에 만족하신 분이 또 입으로 전해줘서 소개해주고
12: 네.
0: 그런 쪽으로 굉장히 크레딧이 많으신
12: 네.
0: 그런 BTS 솔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12: 네.
0: 자, 매달 오르는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우셨다면 지금 바로 BTS 솔라 디자인으로 문의하셔서 우리 집 전기료 절감 플랜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름이 아마도 제일 시원한 여름일 것이다. 이런 무서운 얘기들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더 덥고 이러면 이거를 진짜 솔라로 빨리 이제 바꿔놓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12: 전기요금은
0: 네.
12: 10년에 더블로 오른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0: 네. 네.
12: 매 10년마다 더블이 됩니다.
0: 네.
12: 그러니까 한 해에 뭐 10% 17% 오른다고
0: 네.
12: 안심하실 것이 아니라
0: 네.
12: 장기적으로는 솔라를 설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2: 그리고 아까 정부 지원 및 세제 혜택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그거는 가정용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0: 네.
12: 아직 커머셜과 네. 비영리단체, 교회 이런 네. 데는 정부 지원금이 40%가 남아 있습니다.
0: 오, 네.
12: 예를 들면
0: 네.
12: 공사비가 솔라 설치 공사비가 만 불이다.
0: 네.
12: 그러면 4천 불을 지원받고
0: 아.
12: 6천 불에 공사할 수 있는 찬스가
0: 네.
12: 2027년
0: 네.
12: 내년까지 있습니다.
0: 네.
12: 그런데
0: 네.
12: 지금서부터 서두르셔야 되는 거죠.
0: 네.
12: 내년이면 뭐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0: 그렇죠.
12: 네.
0: 지금부터 해서 이렇게 솔라 친환경이고 하니까
12: 40%면 네. 작은 금액이 아니죠.
0: 그렇죠.
12: 예.
0: 아, 그렇습니다.
12: 특히 교회 같은 경우에는 네. 세금 납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0: 네.
12: 직접 IRS로부터 40%를 현금으로 아, 돌려받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2: 네.
0: 자, 솔라 패널, 솔라 디자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커머셜 그리고 넌프로핏은 네. 40% 아직 지원을 내년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미루지 마시고 결정을 네. 내리시고 문의하세요. 213-310-1800 213-310-1800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 솔라 패널을 다루시고 만족하신 분의 사례 좀 얘기해 주세요.
12: 다들 처음에 네. 믿지 않으셨죠.
0: 네.
12: 뭐 전기비를 뭐 1000불이 나왔든 500불이 나왔든 전부 다 기본 요금만 낼 수 있게끔 해드린다고 했는데
0: 네.
12: 대부분이 믿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0: 네.
12: 다
0: 네.
12: 15불, 14불 내고 계세요.
0: 어머나, 14불, 15불 내고 계세요? 전기료를?
12: 기본, 예, 그건 기본 야. 요금이죠.
0: 아, 진짜 한번 이렇게 투자를 해서
12: 예.
0: 그리고 든든하잖아요.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전기가 네. 차단이 돼요.
12: 네.
0: 뭐 천재지변. 그렇지만 내가 솔라 패널이 있으면 내가 자가 발전을 해서 전기를 쓸 수 있는 거죠.
12: 그렇죠.
0: 아, 이건 꼭 해야 되겠네요.
12: 어? 백업 배터리가 있을 경우에는 뭐
0: 네.
12: 2, 3일도 가능하죠.
0: 네. 그러면 뭐 내 집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들고 이렇게 유사시에 전기 쓸 수 있는 포터블 그 솔라 패널 이런 건 없을까요? 조그만한 거라도?
12: 있죠.
0: 유사시에 있어요.
12: 있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캠핑용이나 야외에서
0: 네. 네.
12: 셀로폰이나 이제 뭐 차지할 수 예. 있는 그 정도지.
0: 네. 그렇죠.
12: 많은 양을 쓸 수 있는
0: 네.
12: 그런 건 아닙니다.
0: 네.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 사놓고 유사시에. 그렇습니다. 대표님 그거 하나 여쭙고 싶어요. 요즘 뭐 렌트비도 점점 오를 거라고 그래요. 지금은 주춤한 상태지만 이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또 건물들을 너무 또 안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12: 네.
0: 몇 년이 있다가는 또 아파트가 모자랄 것이다. 그래서 렌트비가 그때 또 많이 오를 거다라는 그런 전문가가 쓴 칼럼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요즘 타이니 하우스라고 해서 뭐 5-6만 불 해서 조그맣게 짓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12: 그건 짓는 게 아니고 네. 갖다 놓는 거죠.
0: 갖다 놓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짓던데 막 이래서 자기가
12: 아니요.
0: 쉽지 않죠 그게.
12: 대부분 문의가
0: 네.
12: ADU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 문의
0: 네.
12: 전화가 많이 오는데
0: 네.
12: 이 시간을 빌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12: ADU는 뭐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다 뭘 뭐 이렇게 별채를 만들어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0: 네.
12: 정식으로 건물을 짓는 겁니다.
0: 네.
12: 저희는 그것만 취급을 합니다.
0: 네.
12: 뭐 조그만 컨테이너 박스 옮겨다 놓고
0: 네.
12: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0: 아닙니다.
12: 예.
0: 완전히 짓는 겁니다.
12: 예. 그런데 그래서, 네. 앞으로 렌트비가 어떻게 될지
0: 네.
12: 참 걱정이 되는 게
0: 네.
12: 건축비가
0: 네.
12: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0: 예전보다
12: 자재비, 네. 부자재, 인건비
0: 네.
12: 말도 못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0: 네.
12: 앞으로 건물값이나 렌트비나 다 오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0: 네.
12: 실제 우리가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물가의 반영이 다 안 된 상태입니다.
0: 네.
12: 앞으로 계속 오를 것 같고
0: 네.
12: 지금도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라
0: 네.
12: 렌트비나 건축비는
0: 네.
12: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0: 네, 빠르면 빠를수록 세이빙 하는 거겠네요. 지금
12: 그렇죠.
0: ADU를 짓겠다 하시는 분들은.
12: 네, 솔라 자재비도 오르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2: 작년 대비 30% 이상 올랐습니다.
0: 아, 뭐 이렇게 다 올라요 진짜. 우리 폴 대표님과 함께한 내용 요약을 해보자면 집 구조가 답답하고 불편하시다면 전문 리모델링 해주시고요.
12: 네.
0: 그리고 집의 가치 이 자산 가치와 렌트 수익을 동시에 올리고 싶다면 ADU를
12: 네.
0: 지으시고 그리고 매달 찾아오는 전기료 폭탄이 무섭다면 바로 태양광 솔라를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은 그냥 돈을 이렇게 그런 공간이 아니라 가치를 키워가는 자산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 K-얼반빌더 그리고 BTS 솔라 디자인 대표이신 폴김 대표님 가시기 전에 끝인사 부탁드릴까요?
12: 네. 요즘 힘드시죠? 여러모로 힘드실 텐데 그래도 이럴 때는 나가는 돈을 줄여서 아끼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쾌적하게 살아야 되는데 돈이 든다고 해서 리모델링을 안 하고 돈이 든다고 해서 솔라를 안 하고 그러면 나중에 다 오른 다음에 또 하시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네. 하시게 될 것.
0: 네.
12: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오고 태양광 시대가 오기 때문에 솔라도 서둘러 하시는 것이 가격 오르기 전에 하시는
0: 네.
12: 것이
0: 네.
12: 이익이 될 것이고
0: 네.
12: 리모델링도 어차피 하셔야 될 거
0: 네.
12: 더 이상 오르기 전에 상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2: 네, 감사합니다.

신티 산티가 아니에요. 신티 바로 without you 너 없이는 이란 뜻입니다. 로스 판초스의 신티. 이번 금요일 헐리우드홀에서는 로스 판초스가 공연을 합니다. 바로 LA 필하모닉 또 구스타보 두다멜의 임기 마지막 주말 공연의 일환으로 연주가 이끌어진다고 그러는군요. 제가 좋아하는 또 릴라 다운스 이 가수도 나옵니다. 아 좋겠다. 이 여름이 가기 전에 헐리우드홀에 여유가 되시는 분은 가셔서 좋은 공연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후니탱자와 곧 찾아뵐게요.

0: 이상 절약의 기회, 용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 재용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용자 비용도 없습니다.
0: 주택 용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용자, 비즈니스 용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 용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2: 99세까지 팔팔하게.
3: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4: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5: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6: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5: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6: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5: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8: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7: 선택하세요 품질을,
8: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7: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8: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7: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8: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9: 세븐디아스 타이어.
10: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1: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0: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1: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2: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3: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4: 카페보넨?
13: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4: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3: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4: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3: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1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0: 최고지.
1: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0: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1: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0: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2: 밥 한 그릇 더요.
3: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2: 웨스턴 도마 칼국수.
3: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2: 우리 엄마 최고. 투고디죠?
3: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4: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3: 213-381-2424 213-381-2424
5: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6: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우미노시 축구는 바다의 물방울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예전에 비해 참으로 암이 흔해진 것 같습니다. 많은 종류의 암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폐암에 관한 정보를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폐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시죠? 바로 흡연에서 직접적인 요인을 찾을 수 있을 만큼 폐암은 90% 이상이 담배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엔 비흡연자의 폐암, 특별히 여성분들의 폐암 발병률이 늘어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폐암은 크게 암세포의 크기에 따라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나누어지는데 소세포암은 말 그대로 암 조직이 작다. 그리고 비소세포암은 암 조직이 작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발생 비율을 보면 소세포암이 20%, 비소세포암이 80%를 차지하는데 우선 소세포암은 특징이 빨리 자라며 전신으로 퍼져 전이가 잘 되는 특성이 강하고 수술보다는 항암 항요법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0%를 차지하는 흡연과 관련이 깊은 비소세포암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진행되고 조기 발견 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며 완치율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들 수 있습니다. 폐에는 통증 수용체가 없어 찌르거나 잘라도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종양이 10cm까지 커져도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관과하기 쉬운 일반적인 자각증상으로는 먼저 몇 달 동안 기침을 하거나 혈액이 섞인 가래, 호흡곤란, 가슴 통증, 목소리가 쉬는 증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폐는 면역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면역력 지원을 위해서 우미노시 주구 후코이단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며 치료하시면서 겪는 힘든 부분에 도움을 받으신 분들의 실제 호전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산화 다당체로 구성된 우미노시 주구 후코이단은 우리 몸의 독소와 중금속, 발암물질 등을 몸 밖으로 신속히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건강한 세포활동을 돕는 황산화 작용을 지원해 폐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우미노시 주구 후코이단 제품이
7: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0: 어린이 여러분
11: 안녕.
12: 굿모닝 차차차 야이런 원모닝 굿모닝 차차차 굿모닝 차차차
10: 어서오세요 우리 훈이 어린이.
11: 이거 좋다. 얘들아 안녕.
13: 왠지 막 이따고 싶어 이러면서.
11: 아, 사탕 먹고 싶어요. 사탕 먹고 싶어요.

0: 네. 어느새 우리가 이렇게 커가지고 네? 말이에요.
1: 아니 진짜 사탕이 네. 확 땡기는데 그 맛대 사탕 큰 거 있죠 이렇게 네. 동그란 거.
0: 오.
1: 그게 막 땡기는데요?
0: 아, 난 그거 말고 네. 진짜 어렸을 때 먹던 우물에서 건져 올린.
1: 그 뭐 불량 과자?
0: 아니. 불량... 옛날에 뭐요?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1: 왜 없어요?
0: 어렸을 때
1: 어느 시대를 말씀하시죠? 저 있었어요. 아니 말도
0: 그러면
1: 안
0: 그
1: 돼요.
0: 우물에 아, 아. 우물에 이렇게
1: 우물에요? 내과도 아니고
0: 네, 네.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김치단지 뭐 수박 참외 이런 거 넣고 우물 속에 넣으면 그렇게 시원해. 겨울에는 또 따뜻해서 그물로 세수하고 그러면
1: 제가 아는 우물은 네, 네. 귀신이 나오는 그 링이라는 영화에
0: 아, 그 우물에서 그냥 저희 언니 안경을 몇 번이나 떨어뜨려서
1: 아니
0: 그
1: 정말로 집 거기 마당에 우물이 네, 있었어요? 네,
0: 우리 동네에 우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단수되면 다 줄 서세요 이러고 내가 제가 줄반장 줄 서세요 이러고
1: 식수예요 식수? 아니면
0: 네, 그거 다 먹었죠.
1: 와 좋다. 지하수잖아. 네, 천연 지하수.
0: 그렇죠. 수도산 밑에 대전 태미고개.
1: 확실히 좋은 물 먹고 잘하시니까 건강하시구나.
0: 아, 네. 좋은 덕담을 또 해주시네요. 네.
1: 아니 여러분 조금 전에 네. 그 미용님께서 잠깐 얘기 제가 좀 꺾여 오다 운전하다가 좀 담이 와가지고
0: 네.
1: 아, 좀 그랬더니 돌아서 봐더니 제 어깨를 빡 누르셔 주먹을 때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0: 왜요?
1: 야 이렇게 파워풀할 수 있다니.
0: 이렇게 세?
1: 오 진짜로. 확실히 운동하고 네. 어릴 때 좋은 물 드신 분들이 네. 아 손의 힘이 좋아요.
0: 근데 저는 손으로 마사지하는 것보다 네. 주특기는 밟는 거예요.
1: 아 올라가서 밟는 거요?
0: 네.
1: 그거 못 하시는 분 진짜 아픈데.
0: 저 진짜 잘
1: 잘못 밟으면 네. 진짜 아프거든요.
0: 그걸 잘 해야 돼.
1: 그리고 몸이 또 기본적으로 가벼워야 돼요.
0: 아니에요.
1: 무거운
0: 안 가벼워도
1: 밟으면 안 돼.
0: 그러니까 다 올라가지 말고 한쪽 발만 옆에 폴 잡고.
1: 폴까지.
0: 그리고
1: 꾹꾹.
0: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네. 밟아봐라, 밟아봐라 이래서 이제 밟는 거 전문가가 됐어.
1: 저도 어릴 때 시키셨거든요 아버지가. 근데 저는 남자잖아요. 네. 그리고 무게가 나가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부터는 네. 제가 한번 올라갔다가 하면서 쓰러지시더라고. 자지러지시더라고. 그러더니 다시는 올라가면 안 하시던데.
0: 그래요? 그것도 반복이구나.
1: 거의 척추 부러질 뻔하셨다고. 무겁죠 남자애는. 네. 저도 아들이 올라가면 이제 무거워서 못 올라가요.
0: 네.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왜 주물러주기 이렇게 귀찮잖아요. 네. 그러면 대충 이렇게 주물러서 아유 저렇게 하지 마 이런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아, 너무 시원하게 좀 자꾸 해달라고 그러니까.
1: 그런가? 잔머리인가?
0: 네. 아무튼 서로 좀 주물러주면서요 시원하게 혈액순환이 되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1: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0: 네.
1: 일주일의 중간이 왔어요.
0: 아 벌써 꼭대기. 벌써 수요일이야.
1: 월요일 인사했는데 수요일이에요.
0: 이러다 네. 금방 금요일. 어머 한 주가 갔네.
1: 그러니까요.
0: 너무 빨라요.
1: 근데 이번 진짜. 주말 또 폭염이 또 예상된다고
0: 그렇죠.
1: 하네요. 그러니까 혹시 외출하시거나 네. 야외 활동하신 분들은 네. 조심하세요.
0: 우리는 여긴 천국이에요.
1: 왜요?
0: 저기 뉴델리 보니까 세상에 거기 뭐더라. 저기 온도가 50 몇 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 섭씨로?
0: 어, 와. 섭씨로. 야, 그래서 너무너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바닥에서 자는데요.
1: 바닥이 더 덥자 지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0: 옷을 물에 적셔서
1: 와.
0: 그래서 피부병도 걸리고 특히 빈민가 좀 너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
1: 근데 50도면 진짜 그러겠다.
0: 50 몇 도나 되니까 와. 어떻게 되고 견디나 모르겠어.
1: 그 섭씨하고 화씨 어원 아세요? 갑자기 이게 나왔어요.
0: 뭐예요?
1: 우리가 네. 그 50도가 섭씨에 화씨에 이렇게 하잖아요.
0: 네.
1: 얼마나 분 아실 텐데
0: 네.
1: 갑자기 떠올랐어요. 지금 하시다가 네. 이게 셀시어스잖아요.
0: 예. 셀시어스. 섭씨.
1: 네, 화씨가 뭐예요?
0: 파렌하이트.
1: 파렌하이트.
0: 네.
1: 그걸 중국 사람들이 발음한 거예요.
0: 네.
1: 이 사람이 네. 셀시어스니까 네. 씨, 성, 네. 한 씨, 뭐 김 씨, 박 씨 할 때 네. 이거 섭씨가 만든 거야.
0: 네.
1: 그 섭씨.
0: 아, 셀시어스가.
1: 그다음에 파렌하이트가 파씨.
0: 파씨.
1: 화가. 파.
0: 오, 진짜 말 되네.
1: 아, 진짜요. 진짜요. 그래서 섭씨 화씨가 된 거예요.
0: 그런데 그게 또 한국으로 와서 완전히
1: 그러니까
0: 우리는 섭씨 화가 화씨 이렇게 됐구나.
1: 된 거예요, 진짜로. 너무 웃기지 않아요?
0: 네. 그러네. 아니 왜 두 개라 맨날 헷갈리게 만들어.
1: 아, 그러니까 하나만 하지 좀.
0: 마일, 킬로미터. 뭐. 그러니까
1: 미국만 유일하게 또 그러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나폴레옹 키도 사실 작은 게 아닌데 네. 그 유닛 잘못돼갖고 네. 나폴레옹 키가 168인가 그랬대요. 근데
0: 옛날로는 뭐
1: 절대
0: 그냥
1: 작은
0: 노멀이야.
1: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는 그 유닛이 잘못돼갖고 센치인데 네. 이제 뭐 이거 피트로 하다 보니까 잘못돼갖고 단신으로 생각했고
0: 네.
1: 두 번째는 원체 황제니까
0: 네.
1: 옆에 근위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키는
0: 네, 네.
1: 그 친구들은 그 나라에서 제일 건강한 애들이 할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러니까 키가 컸겠지.
0: 응.
1: 그러니까 그 친구들 옆에 있으니까 160에 좀 작아 보일 뿐 사실은 절대 작은 키가 아니었다라는.
0: 네. 그래요. 우리 훈인 씨는 마일이 편해요? 킬로미터가 편해요?
1: 저는
0: 여러분 어떠십니까?
1: 저는 마일이 네. 좀 더 이제는 익숙하죠.
0: 마일이?
1: 네.
0: 어, 마일이 몇 미터게요?
1: 1.6km.
0: 그렇지. 네. 그걸로 생각한다니까 꼭. 아니 100m 우리 100m 달리기 아니
1: 예를 들어 어디 가실 때 네, 네. 미옥 씨한테 이쪽으로 한 3km 가시면 돼요라는 말이랑
0: 네.
1: 이쪽으로 한 2마일 가면 돼요라 어떤 게 더 체감적으로 빨리 오세요? 마일일 걸요? 오래 사셨잖아요.
0: 그렇죠. 그리고 산에 다니면서 우리 맨날 아, 걸어 다니면서 몇 마일 몇 마일 하니까.
1: 몇 마일 그러니까.
0: 근데 저는 몇 마일 몇 마일 걸으면서도 야 0.1마일 남았다 이러면 그래 140m만 가면 되는구나
1: 아,
0: 이렇게
1: 진짜요?
0: 또 이렇게 변환한다니까.
1: 아 그거 두 개를 다 쓰는 거지.
0: 미국 와서 우리는 영어 하느라 한국어 하느라
1: 그러니까 둘 다 쓰셔서
0: 양쪽 다 하느라 힘들어.
1: 맞아, 맞아, 맞아.
0: 근데 그게 또 장점이에요.
1: 맞아요. 둘 다 쓰는 장점이에요.
0: 우리가 영어 완벽하게 못해도 어? 쫄면 안 돼.
1: 뭐 그렇다 한국말 완벽하게 해도 아니니까.
0: 이중어 해 이러면서.
1: 둘 다 못하지만 둘 다.
0: 둘 다 할 수 있잖아.
1: 껄떡 된다 야.
0: 어 그럼 바디랭귀지까지 해서.
1: 뷰티풀.
0: 뷰티풀. 자 오늘은.
1: 네 오늘 여러분 수요일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탱자가라사대. 왜 또 앞에 제가 중국말을 했겠습니까? 오늘 또 네. 중국어가 나오니까 한자성어
0: 아,
1: 사자성어.
0: 어.
1: 오늘의 사자성어는 바로 관포지교.
0: 관포지교 이거 많이 들어봤다 이건.
1: 어 정말요?
0: 응, 응.
1: 저 처음 들어봤는데.
0: 관포지교 안 들어봤어요?
1: 못 들어봤어요.
0: 질환지교?
1: 질환지교는 알죠. 관한... 어 질환지교는 알죠. 관포지교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관포지교에서 네. 관우하고 저건 줄 알았거든요.
0: 네.
1: 저 걔 누굽니까? 아. 관우 밑에 누구 장비 그런 줄 알았는데
0: 네.
1: 관중이라는 사람이고요.
0: 오.
1: 포숙이라는 사람이요. 관포가.
0: 아.
1: 그다음에 사길교자 맞습니다.
0: 네.
1: 지난지교처럼 관포지교.
0: 네.
1: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믿어주는 진정한 친구 사이다. 관포지교.
0: 네.
1: 자 이야기 중국 춘추시대 관중과 요새 아 관종이라고 그러죠 요새는 관중과 포숙이라는 두 친구가 있었는데요.
0: 네.
1: 두 사람은 젊을 때 함께 장사를 했대요. 근데 돈을 나눌 때 관중이 포숙보다 더 많은 몫을 가져갑니다.
0: 네.
1: 사람들이 그러죠.
0: 어.
1: 야 관중 저 너무한 거 아니야? 니네 같이 장사하는데 왜 지가 더 많이 가져가냐? 그럼 보통 우리 화가 나죠.
0: 그 이제 인간질 되는 거야. 이제.
1: 어, 5대5가 아니고 6대4, 7대3 되면
0: 너 이러면서 이제 동업하다가
1: 싸움 나지.
0: 이게 난 난을
1: 맞아요. 동업하면 안 돼. 근데 포숙이 화를 안 내요. 관중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워낙에 집안이 어렵고 가난하니까 제가 돈이 더 필요해요.
0: 아.
1: 라고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0: 멋지다.
1: 근데 좀 이런 걸로 이제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호구라고 하죠.
0: 호구.
1: 호구라고 그러지. 호구라고 하지. 자, 근데 두 사람이 점심시간에 그러다가 전쟁이 나가요.
0: 오.
1: 전쟁이 나가는데
0: 네.
1: 이 관중은 전투만 시작되면 뒤로 숨어. 숨어 있다가 상황이 이기는 것 같이 되면 그때 나와서 네. 와 이런 그래 있잖아.
0: 그런 사람도 있어.
1: 쏘라 쏘라 다 끝났을 때.
0: 다 끝난 때 나가죠. 생색.
1: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야, 저 관중 저거 아주 겁쟁이 저거. 저 치킨 치킨. 근데 포숙은 그 사람들에게 또 감사합니다. 저 친구가 겁쟁이가 아니고요. 집에 홀로 늙은 어머니가 계셔요. 저 친구가 죽으면 노모를 누가 돌봅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0: 아, 세상에 힘도 많다.
1: 또 한 번 얘기하지만 포구.
0: 포구죠.
1: 포구. 자, 그러다가 관중이 벼슬을 하겠다고 막 나갔는데 계속 실패를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아, 저 바보 같은 놈. 저 능력도 없는 애가 왜 저러냐? 근데 포숙이 그럽니다. 아니에요. 아직 저 친구는 본인의 능력을 알아주는 사람을 못 만났을 뿐입니다.
0: 네.
1: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둘이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편에 가게 된 한쪽은 우측, 한쪽은 좌측이겠죠.
0: 네.
1: 관중은 공자 규를 모셨고 포숙은 공자 소백을 모셨습니다.
0: 네.
1: 그러다가 왕위를 둘러싼 싸움에서 소백이 이겨요. 포숙 쪽이 이깁니다.
0: 네.
1: 그래서 군주 제왕공이 되는데
0: 네.
1: 관중은 패한 쪽에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동안 그냥 뭐
1: 그냥 그러다가 이 친구는 또 과거 소백 쪽에 화살까지 쏜 적이 있는 아주 상대 쪽에서 나쁜 놈이 돼 있는 거야.
0: 지금 이제 원수
1: 원수지 원수.
0: 그래서
1: 제왕공 황제가 포숙에게 말합니다. 자, 그대의 선한 마음과 뛰어남을 알고 있으니 나의 재상이 되어 달라.
0: 네.
1: 그때 평소 감사합니다. 쉐쉐 할 텐데.
0: 어, 정말 이게 웬 일이야.
1: 이제 드디어,
0: 날개 드디어.
1: 이제 날개 날개 난 거지. 근데 포숙이 딱 이랬습니다.
0: 뭐라고요?
1: 아, 저보다는 관중이랑 친구가 훨씬 뛰어납니다.
0: 아니, 왜 그래? 관중한테 뭐
1: 그러니까 뭐 빚졌어? 천하를 다스리고 싶다면 관중을 쓰세요.
0: 어머나. 그런 이유가 뭘까?
1: 그래서 결국 그래? 그렇다면 관중을 쓰지 뭐. 그래서 관중을 쓰는데 이 친구가 또 거기서 정말 빛을 발해서 강대국으로 만들고 정말 춘시대 대표적인 황제로 만들어 줍니다.
0: 네. 아, 근데 정말 그럴 능력이 있었군요.
1: 능력이 있긴 있었던
0: 그
1: 거죠.
0: 친구가 알아봐주고.
1: 알아본 거지. 그때 이제 훗날 관중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사람은 부모지만 나를 알아봐준 사람은 포숙이다.
0: 아.
1: 그래서 그 둘의 관계를 관포지교.
0: 아, 나를 알아봐주는 친구.
1: 그렇죠. 내가 실패했을 때도 나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오해를 할 때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나를 위해주는 그런 네. 친구. 잘 될 때 옆에서 그냥 콩고물 얻어먹으려고 박수 주고 웃어주는 사람들은 네. 친구가 아니에요.
0: 네. 그리고 잘못되면 그냥 샥 없어지고.
1: 어, 같이 옆에 손가락질하고. 내 저럴 줄 알았다 이놈. 그냥 죽어라 이놈. 이런 친구들.
0: 친구 아니야.
1: 야, 저는요. 약간 이거는 아닌데 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조직생활을 하면 네. 어쨌든 사회생활이라고는 이제 규율이 있고 이 뭐라 그럴까 조직 있잖아요.
0: 네, 조직 상하가 있죠. 그러니까 위계가 있고.
1: 그렇죠, 위계. 그러니까 시작을 같이 사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먼저 이제 승진을 하게 된 거예요.
0: 네.
1: 당연하지. 훌인데 능력이 있는데. 그러면 이 친구들이 친구였던 친구들이
0: 네.
1: 나중에 다 뒤에서 욕하는 걸 다 압니다. 근데 그때 진짜 마음 상해요. 이게요 보통 그냥 일반 사회 친구 학교 친구들은 괜찮아. 근데 동기들 아니면 네. 내 선배 네. 후배 뭐 이랬던 친구가 내가 막 승진하고 보면서 뒤에서 자기끼리 뒷담화를 하고 네. 욕하고 네. 또 앞에서는 웃고 근데 전 뒤에서 다 알고 있고
0: 그쵸.
1: 이게 생활이 지나다
0: 돌아가.
1: 보면
0: 남 얘기할
1: 정말 꼴 보기 싫어요. 근데 그런 사람 절대 친구 아닙니다. 다 끊었어요.
0: 질투하는 친구 안 돼.
1: 그건 안 돼요. 잘 되면 옆에서 축하해주고 못 돼도 옆에서 응원해줘야지.
0: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너무 대단하다.
1: 근데 약간 이거는 호구 같아. 그죠?
0: 어떻게 자기 자리를 친구한테까지 내어줘.
1: 근데 이게
0: 그 와이프가 진짜 엄청 열받겠네.
1: 근데 이거는 이제 짧게 얘기해서 그러는데 사실은 이 포구가 이 그
0: 네.
1: 그, 포숙이 그 관중의 정말 그 훌륭함을 알고 있던 거죠.
0: 네.
1: 아, 이 친구는 그러니까 진짜 겁쟁이는 겁쟁이가 아니라 이 친구 진짜 너무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0: 사연이 있는 거를
1: 그런 걸 이 친구 다 이해한 거지.
0: 네.
1: 근데 동업 해본 적 있으세요 혹시 살면서?
0: 동업?
1: 아니면 어떤 뭐 프로젝트나 어떤 네. 일을 같이 해보신 적 있으세요?
0: 뭐 있죠.
1: 뭐 지금 사실 같이 하는 거긴 한데 예를 들어서 정말 중요한 일을
0: 네.
1: 아니면 뭐 금액 돈이 걸린 일을 네. 같이 막 모아서 하신 적 있으시면
0: 그런 건 없는
1: 아직 배신 당하거나 네. 막 열받은 네. 적 없으셨어요?
0: 없어요.
1: 전 주변에 너무
0: 돈은 띄어봤어요. 응?
1: 띄어 받으셨다고 뺏기셨다고?
0: 예. 네.
1: 뺏기셨다고요?
0: 아직 못 받았죠. 뭐.
1: 그러니까 이런 분 되게 많아요.
0: 예, 네. 네. 많아요.
1: 그죠. 좋은 마음을 해줬는데.
0: 그렇지, 그렇지.
1: 저도 근데, 있거든요.
0: 아, 근데 이 돈이 잊어야 돼. 돈 잃고 왜냐면 건강 잃어. 그러니까 아예 지워버려요.
1: 근데 그분 연락 안 하시죠?
0: 아니에요.
1: 해요?
0: 뒤늦게 돈을 갚기 시작해를 해가지고 나 깜짝 놀랐어. 몇 년 만에.
1: 갚아요?
0: 어.
1: 그럼 괜찮네. 아, 근데 한 번 안 갚고.
0: 그래도 조금씩, 꾸준히,
1: 조금씩.
0: 꾸준히. 웬일이야 나 진짜
1: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을 빌려줬길래 꾸준히.
0: 많아요. 나 진짜 왜 그랬을까.
1: 그래도 그분이 그래도 괜찮다.
0: 아, 나 진짜 울며 지새운 밤이 어?
1: 그래도 조금 낫네요. 아예 조금 낫네. 네,
0: 그래도 내가 나중엔 아유 그래도 목숨이나 아프지 말고 건강만 해라 이런 마음으로 다 그냥 털었거든요. 왜냐면 나도 살아야지. 어떻게.
1: 맞아. 그것 때문에 진짜
0: 저 돈만 있으면 지긴 정 얼마가 되는데 이러면
1: 화병
0: 내가 내가
1: 맞아,
0: 건강이 이렇게 되라고 너무 피폐해지길 아니다 털자고 탁 털었어.
1: 그랬더니 또 이분이 와서
0: 그것도 제가 지난번에 방송 딱 쉬고 백수된 지 2주 만에 딱 연락이 와서 깜짝 놀랐어요.
1: 와
0: 이야 그래서 너무 쉬기
1: 혹시 그분이 그분 아니죠?
0: 네, 그분도 어떤 분
1: 뽀뽀해도 되나요?
0: 아니에요.
1: 농담. 아 근데
0: 되나요?
1: 그래도 그렇게 갚아주시면
0: 저는 돈 빌려줘도 되나요?
1: 저는 친구 중에 예전 네. 얘기인데 한 번도 빌려서 갚아을 당한 적이 없어요. 거의 버리는 돈이잖아요.
0: 네.
1: 근데 한 명은 갚았어요.
0: 네.
1: 갚았는데 이 친구가 뭐 지금은 친구 아니지만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10이라는 숫자를 도와줬어요. 급해서
0: 네. 네.
1: 그럼 10을 갚아야 되잖아. 1씩 주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그래도 갚으면 다행이지.
0: 그럼요.
1: 근데 1씩 주잖아요. 만나잖아요. 그럼 내가 돈을 받았잖아.
0: 밥 사?
1: 밥이라도 사. 그럼 1이 날라가. 다음에 또 만나. 그럼 또 술 사. 그럼 받은 1이 나가. 그럼 이 친구 갚았을 때 나는 네. 받은 돈은 없어요.
0: 네.
1: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제가 나중에 10번째 갚는다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일부러 그러냐? 왜? 그래서 너는 갚았다고 후련하겠지만 난 받은 돈이 없다.
0: 아니 밥을 그러면 그 친구가 사야지. 돈 받았다고 또 밥을 샀구나. 훈이 씨가 너무 착해서 그래.
1: 아니 근데
0: 예.
1: 그 친구가 지가 산다고 하면은 뭐 얻어먹겠죠.
0: 가만히 있어.
1: 야 바이스가 오늘 네가 내라. 그래. 아니면 한 번쯤은 제가 낼때고 하는데 한 네. 번쯤부터 지가 야 오늘 네가 술 사고. 그래. 근데 먹다 보니
0: 그러니까 찔끔찔끔 이러면 그러니까 이제 걔하고 목돈 딱 깼을 때딱 묶어놓고 이거 매니지를 잘해야 돼요.
1: 그러니까요.
0: 그냥 슬슬 나가.
1: 그냥 슬슬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마이너스 법칙이 받 갚은 놈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어. 진짜 참 돈이 네. 신기합니다.
0: 맞습니다.
1: 네. 하여튼 갚을 때는 잘 좀 갚아주세요.
0: 네.
1: 혹시라도 채무 관계 있으신 분들이 방송 들으신다면 네. 그 네. 그게 또 사람이 내 돈 줘줘줘 하기 미안하잖아요.
0: 네.
1: 이상하게 꼭 돈 빌려준 사람이 더 민망하다.
0: 아, 그러니까 돈 그죠? 때문에 사람이 잃고 그러니까. 마음 다치고 그래요.
1: 근데 또 달라고 얘기가 징징대지 않으면 또 안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러. 야, 달라고 안 했으니까 안 준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분들 없겠지만
0: 네.
1: 혹시 그런 분 있으면 달라고 하기 전에 네. 좀 이렇게 미리 좀 주고 그러세요.
0: 오고 가는 정확한 계산.
1: 그러니까 네. 돈 계산은 정확하게 해야 돼.
0: 아 진짜 그게 어떤 돈인데.
1: 내가 100을 빌렸으면 사실 100일 100이 주면 얼마나 고마운데요.
0: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1: 좀 그런 선수란이 됐으면 좋겠어요.
0: 좀 힘든 분들이 있고 근데 그게 아주 상습적으로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요.
1: 그런 사람도 있죠.
0: 자기 그 생활을 다운사이즈 못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서 자기는
1: 맞아, 맞아.
0: 물 잘 쓰고 남의 돈 갖고
1: 맞아요.
0: 그런 사람은 조금
1: 네 그런 사람은 친구 가정하시고. 되면 안 됩니다.
0: 친구야.
1: 네. 진정한 친구.
0: 네.
1: 우리 김범용. 얼마 전에 오셨던 네. 우리 범용이 네. 형님,
0: 네.
1: 우리 김범용 형님의 노래
0: 네.
1: 친구야.

0: 굿모닝 차트자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는요 LA 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온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1: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에서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4: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3: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4: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3: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4: LA 323-734-5656 노루아 562-868-0788
5: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0: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9: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0: 융자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1: 99세까지 팔팔하게
12: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3: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2: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3: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4: 선택하세요 품질을,
1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0: 수요일이면 짠하고 나타나는 헬스 여신 우리 헬스코리아의 김원정 쇼호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짠 안녕하세요.
2: 짠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2: 아우 아주 시원하게 부셨습니다.
1: 오늘 너무 덥더라고요.
0: 그렇죠. 오늘 반짝반짝 골드.
1: 분위기 좀 바꿔봤습니다.
0: 네, 아주 좋아요. 야
1: 살아있다라는 건 하루하루에 이렇게 행복이 쌓여가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활기차게 기운을 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건강하고 몸이 또 이렇게 부실하면 생각은 있어도 행동으로 잘 안 되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꾸미고 온다는 거는 건강하다는 얘기인 거죠. 헬스코리아와 함께.
0: 좋아.
2: 아유, 저는 이렇게 우리 김원정 선생님 볼 때마다 볼 때마다 뭐 정말 농담이 아니고 감히 눈이 부셔요. 눈이 참 부셔서.
0: 아니 왜 다 금이에요?
1: 아니 또 뭘 부탁하시려고 또.
2: 아니 그게 뭐 금이라서가 아니라 후광이라든가 그냥 사람이 몸에서 뿜어나는 아우라라는 게 있잖아요.
1: 여기 조명 켜주셨잖아요.
2: 네, 아니 그래서 눈 아파서 전 누리아를 좀 쓰고 시작을 하려고.
0: 네, 너무 부셔서
2: 눈이 피곤해서 눈이 피곤해서.
1: 아 그렇게 연결하시는구나.
2: 누리아이 침침하거든요.
0: 아 요즘 다들 눈이 피곤해요.
1: 누리아이를 사용하시면 새 세상이 밝았다. 밝은 세상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세요. 근데 지금 이제 누리아이를 소개는 한 적이 있잖아요. 저희가 굿모닝 차차차에서도. 근데 어떻게 생겼는지 말로 하면은 잘 이렇게 감이 안 온다고 세상에. 하셔서 들고 왔습니다.
0: 우리 훈이 씨가 지금 쓰고 같은. 있는데
2: 이게 딱 스키장 고글 느낌이죠. 이렇게
0: 맞아요. 진짜
2: 저는 집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저보다는 제 아들이 더 좋아하지만
0: 그러면 이걸 이렇게 끼고도 보인다는 거잖아요.
1: 아니요. 눈을 감고
2: 눈을
1: 있는 거죠.
2: 눈을 감고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1: 눈을 쉬게 해주는 건데 치료하는 시간.
2: 그리고 보면은
0: 저거 끼고 TV 보나요?
1: 누리아이를 사용 안 해보신 분이 내 주변에 있다니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0: 써봤어요. 근데 새로 나온 건가 알지?
2: 요거를 새로 나온 이게 모드가 특별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진동 모드가 있고 그다음에 열이 나고
1: 그다음에 요거 공기압 모드.
2: 공기압. 왜 공기압이 제가
1: 주무르는
0: 효과. 주물러줘요.
1: 주무르고 두드리고 그리고 이제 온열이 따뜻하게 들어오면서 이 세 가지 마사지 기법으로 안구 건조증을 치료하는 의료 기기가 누리아입니다. 그냥 마사지기가 아니에요.
0: 의료 기기야.
1: 근데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도 마사지를 하면은 치료 요법, 테라피 요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눈도 여러분들 노화가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눈이 뭐 한 40세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20, 30대부터
0: 그러니까요.
1: 너무 눈을 혹사하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0: 스마트폰 들여다보면 나중에 이렇게 보면 초점이 안 맞죠.
1: 맞아요. 왜냐하면 눈을 좀 깜빡깜빡 자주 해주셔야 돼요.
2: 그렇죠.
1: 3초에서 5초 사이에
0: 먼데 봐야
1: 안 해주니까.
0: 가끔.
1: 맞아요. 그리고 눈도 막 눈알을 이렇게 좀 굴린다 그러잖아요. 눈 운동도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뭔가 집중해서 보다 보면 정말 어떤 분은 이렇게 눈이 가운데로 몰리기도 하잖아요.
2: 맞아요.
1: 사시처럼. 근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한다 그랬잖아요. 강제적으로 쉬게 해주는 효과도 있으면서 마사지 요법 앞서 말씀드린 막 이렇게 눈 주변을 두드리는데 이게 그냥 진동 마사지가 아니라 15가지. 그러니까 안구 건조증을 치료하는 가장 적합한 진동이 15가지로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공기압이 들어와서 또 안에 있는 이물질 같은 것도 우리 막 이렇게 눈 안구 건조증을 막 뭐 이게 나오잖아요. 막 끈적끈적하게.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관들에 끼어 있는 것들 이물질도 다 빼주는 공기압 마사지도 5가지. 여기에 온열도 가장 적합한. 우리가 이 마사저 뭐 눈 마사저들 막 사용해 보신 분들 있더라고요. 물론 가격이 좀 이제 저렴하고 해서 뭐 구입해서 사용하셨다는 분들이 와서 누리아이 딱 껴 보시면 완전 다르구나. 차원이 다르구나. 이 치료 의료 기기가 그냥 한국 식약처에서 그냥 인증을 해준 게 아니구나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서 체험해 보세요.
0: 우리 훈이 씨가 지금 체험 중이라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거 아니죠? 너무 편안해서.
2: 아니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저 이거를 잘 때 하거든요.
1: 집에서 하시죠.
2: 진짜 하고 있으면 너무 편하고요. 마음이 이렇게 되게 릴렉스가 돼요. 그 눈이 진짜로 저희가 계속 눈을 뜨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 방송 혹시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좀 착용하고 있는데 이게 소리가 들린지 모르겠어요. ASMR 때는.
0: 지금 들렸어요. 이게 지금 누리아이
2: 이게
0: 마사지
2: 진동이 되면서 진동이 이렇게 짧게 몇 퍼서 왔다가 좀 이따 이제 공기압으로 눌러주고 이게 이렇게 로테이션이 돼요. 반복적으로 로테이션 되면서 눈을 계속 이렇게 마사지를 쫙 아주 세지도 않습니다. 아주 정말 편안하게 눌러주는데 이걸 한번 하고 이게 저 20분인가 30분인가
1: 15분
2: 하고 나잖아요. 할 때 잠들어가고 하고 눈을 딱 뜨면 네. 정말 눈이 개운해요. 아. 지금 잠깐만인데도 15년에서 이렇게 살짝 네. 땀이 속도 맺혔는데 어. 진짜 눈이 시원하고요. 네. 아까 강제적으로 네. 숨을 소리 들죠. 네. 쉬게 해준다는 게 정말 한번 하시면 네. 체험 한번 해보세요. 오, 정말 달라요.
1: 가서 해보세요.
2: 체험하시면 정말 눈이 정말 더 아름다우시구나. 야. 이제 체험을 하고 나니까.
0: 저 말이에요?
2: 아, 두 분 다, 두 분 다. 근데 야. 이게 제가 아까 유사품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사실 이거 구매 네. 전에 유사품이 네. 하나 있었어요.
1: 저도 네. 써봤어요.
2: 유사품이 아. 있고
1: 완전 달라요.
2: 이제 사실은 구매를 그쪽 했는데 네. 켜보니까 중국말이 나오는 막 끔찍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노래가 확 크게 나오고 막 떨어져요. 처음엔 재밌었어요. 근데 두 번 세 번 하잖아요. 그러면 몸이 알아. 아, 이게 흔들리긴 하는데 눈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1: 네. 아니 그건 진동도 안 돼요. 그냥 뭐가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꾹꾹 누르기만 하는데
2: 제 거는 진동만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해주는 줄 알았는데 막 네. 흔들리긴 하는데 눈에 네. 집중적으로 되는 게 없어요. 네. 그 아들도 써보더니 그냥 노래만 듣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이걸 써보라고 줬는데 잘 때 이걸 써요. 네. 제 아들이 너무 좋아하고 제 아들도 아직 벌써 지금 이제 5학년 되는데 아직 네. 벌써 안경을 끼거든요. 요즘 애들이 맨날 스마트폰으로 맨날 하니까
1: 시력저하가 네. 너무 빨리 와서
2: 그래서 그 의사분도 제가 이걸 한다고 그랬더니 그 차여드 출연
1: 한국 안과에서는 치료 단계에서 이거 배치해 놓고 하는 안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은 치료
2: 의료 네. 네. 이거 권장하더라고요. 네. 하라고. 네.
1: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저 한미옥 씨랑 친한 줄 알았는데 꽤 네. 어떻게 제 주변에 누리아이를 안 갖고 계신 분 없어요?
2: 항상,
1: 친한 사람
2: 항상 이제 본인만의 착각이라는 게 항상 있는데
1: 나 안 좋아하시나 보다.
0: 살림 네. 살림 늘어나는 게 싫어서
2: 무소유라.
0: 무소유야 무소유나.
1: 근데 건강을 생각하는 거 있어. 우리가
0: 건강을 이제 가져야
1: 많잖아요.
0: 돼요.
1: 뭐 건강도 뭐 간 건강도 있고 뭐 눈 건강도 있고 네. 모든 뭐 몸 부위별로 그런데 눈 건강 눈은 몸이 천냥이면 구백냥이라고 할 만큼
2: 아,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아,
1: 중요해요. 눈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0: 맞아요.
1: 아무것도 못합니다. 건강 정말. 중에서도 저는 이게 진짜 탑에 끼는 네. 그런 네. 건강인데 그전에는 눈 건강을 위해서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2: 그쵸.
1: 그냥 뭐 약 정도? 영양제 네, 이런 것들 좀
0: 비싸,
1: 먹어주고
0: 영양제도
1: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죠 얘기하신 것처럼 막 이렇게 눈 운동을 강제적으로 좀 해주고 네. 뭐 옆에 봤다 위에 봤다가
2: 눈 감고 막 돌리고 막
1: 돌리기도 하고 막 네. 이경규 생각나시죠?
0: 아니 옛날 한국에요 네. 그 눈 치료하는 센터가 있었어요. 저희 네네. 언니랑 저랑 거길 다녔거든요. 그러면 가면 막 기계가 돌고 딱 쓰면 구멍이 어디로 났어요? 그러면 위 뭐 이러고 혹시 알아요?
1: 운동을 강제적으로 시키네 그런 프로그램도
0: 있었어요.
1: 근데 그것도 이제 잠깐 하게 되지.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멀리 보거나 푸른색을 많이 보라고 하는데 우리 그냥 이게 딱 이게 붙이고 있어요. 화면에 네. 눈을 붙이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 눈에 안 좋은 행동은 더 많이 하고 네. 눈을 정말
2: 복사시키고 있죠.
1: 복사시키면서 네. 눈을 위해 하는 게 없는데 네. 제 15분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안구건조증을 치료하는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이 딱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의료기기라고 하면 또 사용하는 게 복잡할까 봐 네. 어르신들 걱정하셨다가 네. 오셔서 저 가운데 동그란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되니까 네. 너무 좋아하세요.
2: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네. 정말 그냥 리모컨이 딱 한 손에 들어오고요. 네. 중간에 동그란 게 이제 파워 버튼인데 요거 하나만 딱 눌러주시면
1: 네. 그냥 자동으로 가요.
2: 자동으로
1: 근데 이제 온열만 좀 15분 또 하고 싶다 수동으로 공기압만 하고 싶다 뭐 진동만 하고 싶다 그거는 네. 본인이 택해서 하실 수가 있지만 자동 프로그램 15분 이용하시면 네. 저는 좀 안구건조증 증상도 다 다르잖아요 심하신 분들은 네. 아침 저녁으로 두 번 사용하시는 걸 권장해드리고 네. 하루에 한 번 정도 근데 또 이제 사람이 그래요 좋잖아요 뭐 이렇게 뭐 이런 안구건조증 증상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눈이 네. 따끔따끔하거나 시리거나 부시거나 눈물이 줄줄 흐르거나 뭐 안에서 막 이상한 피자치즈처럼 뭐가 이렇게 나오거나 네.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땐 열심히 누리아이를 해요. 네. 그럼 이제 그 좋아집니다. 또 안 하죠.
2: 그치. 사람이 그렇죠.
1: 그러면 또 이제 한 일주일, 한 열흘 안 하다 보면 다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관리를 꾸준히 해야 네. 되는 거예요.
0: 역시. 꾸준한 관리.
1: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눈의 노화도 늦출 수가 있고 네. 건강한 눈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네. 신체 나이만 젊게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눈도 나이가 있습니다. 건강 네. 나이가. 네. 그러니까 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누리아이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의 눈 건강을 위해서 저는 네. 피수템이란 표현보다도 구급상자 같이 무조건 집에 하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네. 게 제 누리아예요.
0: 그 헬스코리아 하면 고객들의 리뷰가 대단하잖아요. 네. 효과 보신 분들의 얘기 좀 전해주세요.
1: 너무 많아요. 일단 누리아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제가 또 기억에 남는 게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네. 백내장 수술 날짜를 잡으신 분이 네. 오신 거예요. 누리아이 얘기를 듣고 네. 그래서 이제 매장에서 한번 해보시더니 사갖고 가신 거예요. 뭐 어차피 수술하고 나서도 관리는 계속 해야 되니까 네.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가져가셨는데 그걸 그날부터 이제 꾸준히 사용을 하신 거죠.
0: 네.
1: 안과에 갔더니 뭐 하셨냐고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캔슬하셨대요.
2: 그러니까
1: 물론 네. 사람에 따라 다 다르죠. 그렇다는 그렇죠, 건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네. 그분 같은 경우에 뭐 이게 다
2: 잘 맞은
1: 상황이나
2: 거죠.
1: 네. 그리고 그 심한 정도가 조금 다른 정도가 있을 텐데 네. 그분은 그래갖고 오셔가지고 매니저님 손 붙잡고 너무 고맙다고 알려줘서 고마웠다고 네. 그리고 그분은 계속 관리를 하니까 이게 늦추는 거죠. 나중에라도 백내장 수술을 하더라도 이게 늦추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은 최후의 선택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안구건조증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방치해 두시면 각막염, 결막염 수술로 가는 거예요. 질환으로
0: 네.
1: 가는 거예요.
0: 네.
1: 근데 그 단계에서 개선시킬 수 있는데 그전에 몰라서 못했다 그러지만
0: 네.
1: 누리아이가 있는데 매장에 와서 사용해 보세요.
0: 네.
1: 해보시고 며칠 와서 계속 사용하셔도 괜찮거든요.
0: 네, 네.
1: 꼭 그날 사가실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좋아지는 걸 느끼면서
0: 네.
1: 여러분들 그러니까 돋보기 쓰는 시기도 늦춰졌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이거는 제가 실제로
0: 네.
1: 몇 년 뒤로 늦췄어요. 지금은 살짝 제가 잠깐 끼는데
0: 네.
1: 한 제가 6년 됐거든요.
0: 네.
1: 누리아이를 제가 사용하기 시작했고 산 이유가 저도 이제 회사라도 직원가로 사야 네. 되거든요.
2: 네.
1: 구입을 한 이유가 내가 필요할 때 사게 되잖아요. 제가 모든 물건을 다 살 수는 없잖아요.
2: 그렇죠.
1: 헬스코리아에. 네. 제가 집에 들여놨을 때가 갑자기 이렇게 멀어지면서 책이
0: 네.
1: 서럽잖아요. 내가 나이가 드는구나. 네. 근데 저보다 어린애들도 돋보기를 끼더라고요.
2: 책을 늘 가까이 사시던 분께서 갑자기 책이 멀어지니까.
1: 아니죠. 책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네. 그래가지고 네. 제가 그 누리아이를 아침 저녁으로 하고 네. 그러다가 또 눈이 좋아지면 좀 며칠 안 하다가 바로 증상이 와요.
0: 네.
1: 그럼 또 다시 하고 해서 저는 돋보기를 최근에는 사실 좀 껴요. 이제 저도 5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잠깐 끼는데 거의 안 끼고 다들 놀래요. 저 작은 글씨도 다 볼 네. 정도로. 근데 저는 이건 제 체험담이에요.
0: 네.
1: 아마 누리아이가 없었으면 한 6, 7년 전에 제가 그때부터 아마 돋보기를 꼈을 거예요.
2: 그래서 여러분 그 네. 우리 김원정 호수님께서 진짜로 불났을 때 가져가야 될 3대 덕목이 아니라 품목.
1: 네. 아니 이게 저희가 회의 때 농담으로 미디어팀에서 했구나. 저희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헬스코리에서 만약에 불이 났다 매장에서 그러면은 딱 세 가지만 나도 꼭 필요한 거 왜냐면 저희가 물건이 너무 많잖아요. 뭐 건강식품부터 뭐 스파 제품들 이런 제품들 그 뷰티 제품도 있잖아요. LED
2: 건강한
1: 마스크도
2: 것도 있고 녹용홍삼도 있고 뭐 가져가
1: 그렇죠.
2: 많죠.
1: 네. 보통 가격 비싼 거 얘기를 하시더라고.
0: 마사지 기계 못 들고 가잖아.
1: 마사지 체어는 어쩔 수 없으니까
0: 네.
1: 그 외에 이제 가격대별로 막 이렇게 막 머리들을 쓰는데 저는 정말 제가 필요한 거
2: 1위가 누리아이.
1: 누리아이요. 왜냐면 제가 누리아이를 놓고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좀 일주일 넘게 이렇게 뭐 쭉 캐년들 돈다고 갈 때 안
2: 네.
1: 들고 간 걸 얼마나 후회했는지. 제가 배럴이 넣어서도 돼요. 물론 연결해서도 되고.
2: 네, 좀 이따 보여드리려고 네. 기다리고
1: 제가
2: 있습니다.
1: 얼마나 누리아이 안 갖고 간 거 한 4일, 5일 지나고 나서
2: 이 작은 거를
1: 네.
2: 그냥 쏙 넣으시면 되는데
1: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행 갈 때도 꼭 갖고 가야 되는 거야. 마사지 체험 못 갖고 와도 저건 갖고 와야 된다.
2: 이게 네.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말씀하신 것처럼 플러그를 꽂아서 충전을 쓰셔도 되지만 뽑으시면 바로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더블 A가 들어가기 때문에
0: 네.
2: 더블 A 배터리 넣고 그 공간에 제약 없이 어디서든 네.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1: 맞아요.
0: 오늘 특별 방송 혜택을 주신다고요.
1: 눈 영양제 비싸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저희 헬스코리아의 네. 모든 또 이제 건강식품들 그리고 네. 영양제들 중에 눈 건강 이름도 눈 건강이에요. 눈 영양제
0: 네.
1: 이름이 눈 건강인데 요거 굉장히 인기 있거든요.
2: 네.
0: 네.
1: 한 달치가 70불이에요.
0: 네.
1: 정품 같이 드려요.
2: 아, 요거 네. 구매하시면
1: 네.
2: 눈 건강 한 박스.
1: 저희는 항상 이렇게 시너지 효과 있게끔 사은품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0: 네.
1: 이것도 눈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 항상 사가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패키지로.
0: 가격
1: 지금 100불 네. 할인된 가격 좀 유지하면서
0: 네.
1: 399불.
0: 오, 야.
1: 네. 그리고 저희 워런티 1년 드리고. 네. 네. 그럼 무슨 문제 생기면 다 가져오세요. 아. 10년 전에 사신 분도 오셔가지고 네. AS 받아가시니까 뭐 AS는 와. 걱정하지 마세요. 뭐 1년이라고 저희가 무상 워런티 말씀드리는데 네. 그래봤자 파트비 받는 거고 저희는 AS 때문에 마사지 체어도 그렇지만 이런 모든 제품들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쵸. 또 사랑을 받는 이유죠.
2: 맞습니다.
0: 19년째 된 헬스코리아 네. 때문에 정말 신뢰하는
1: 팔고
0: 곳입니다.
1: 사라지는 그런 회사 아닙니다. 네.
2: 네. 믿음과 신용을 함께하는 미스짐 헬스코리아. 네. 네. 전화번호 213-385-1005번 213-385-1005번입니다. 지금 댓글들이 네. 뭐 럭키 비키님도 그러시고 의사분들을 권하는 정말 의료왕 중에 왕인데 안구골증은 누리아이가 끝판왕이다. 매년 5년 한 대 중국 저가 5년 한 대 다 써보셨는데 네. 결국 누리아이가 너무 좋더라라고 네. 후기를 야. 써주셨어요.
1: 이거 정말 후기가 어마어마해요.
2: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막 눈 부시고 막 너무 아프고 그리고 그 여자분이셨는데 눈물이 밖으로 줄줄줄 흐르는데 그게 안구건조증 증상인지 모르셨대요. 네. 왜냐면 아 이게 왜냐면 그분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 우리가 건조하면 어떻게 눈물이 그쵸. 계속 이렇게 많이 나와
2: 오히려
1: 이렇게
2: 말을 걸어 생각하니까
1: 이게 밖으로 다 나가 버리면 이 눈 자체는 이렇게 기름막이라고 해서 이게 유분도 잘 나와줘야 되거든요. 마이봉에서 네. 유분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기름으로 코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네. 밖으로 줄줄을 넣어서 눈 표면은 오히려 더 드라이한 거예요. 그럴 때 보이지 않는 그 미세먼지 하나만 들어와도 눈은 바로 스크래치가 납니다. 상처가 납니다. 네. 각막이 손상이 되고 큰일 나는 그러네요. 그런 상황인데 이럴 때 이제 그 유분이 잘 나오게끔 네. 또 마사지해주고 온열로 관들의 그 찌꺼기들 막 네. 그런 네. 기름기 있는 것들을 다 네. 녹여서 밖으로 배출해 주는 게 누리아이예요. 네. 너무 좋아요. 일단 사용을 해보세요. 진짜 밝은 세상 신세계입니다.
2: 그렇습니다. 정말 아까 네. 저도 우리 미역씨 한번 써보시라고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안경 네. 끼우시라고 제가 그랬는데 진짜 편해요.
1: 화장을 한 상태에서는
2: 좀 화장도 그러니까. 하셨으니까 네. 근데 진짜 편해요. 눈이 너무 편해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0: 투자해야 되겠다.
2: 투자? 구매하셔야죠.
0: 그러니까 투자.
1: 네.
0: 투자.
2: 본인을 위한
1: 눈에,
2: 투자죠.
1: 눈 건강을 위한 최선의 투자죠.
2: 꼭
1: 네.
2: 여러분들
1: 후회 없는 투자.
2: 체험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이렇게 눈에 이렇게 가끔 이렇게 뭐 날아다녀요.
1: 그러니까 그것도 안 건강.
0: 그것도 이제 좋아지는 맞아요. 거죠?
1: 네, 그럼요. 그리고 막 감았을 때 뭐 네. 실타래 같은 것도 막 보인다고 그러고
2: 네.
1: 증상이 다 다르잖아요. 얘기한 것처럼 뭐가 날아다니고 하얗게 막 약간 백태 끼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주 심하면 안과를 가셔야 되지만 네. 초기 증상에서 하시면 개선되는 게 느껴져요. 정말 여러분들 그 저희 체험관이라고 하는 매장에 가셔서 해보세요.
2: 네.
0: 요즘 다 눈 필요하시다는데
1: 마사지 체험 그렇죠. 받으실 때 같이 저희가
2: 그렇죠.
1: 할 수 있게
2: 같이 하실 수 있죠.
0: 네. 그러네요.
2: 그러니까 몸은 그라비티에 네. 눈은 누리아이에.
0: 네. 좋습니다. 헬스코리아 가면 몸이 그냥 건강해지겠어요.
2: 그렇죠.
0: 자 그라비티 가볼까요?
2: 네. 지금 아까 말씀한 것처럼 몸은 그라비티, 눈은 누리아이로 하시면은 체험해보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집에 디베가 있으니까 네. 디베 할 때 요거를 네. 같이 하시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뭐 사실 그를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좀 극락이죠. 나를 위한 극락이잖아요.
0: 진짜.
2: 근데 그게 저는 그래요.
1: 최고 힐링 타임.
2: 나만을 위한 것이냐? 아니죠. 우리 가족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걸 하실 때 네. 나를 위해 산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구매한다. 모두가. 나를 가족을 위해서 한번 테스트한다 생각하시고 가보시면 네. 진짜 좋아요. 그라비티 같은 경우 가격이 일단 어마어마하거든요.
1: 그렇죠.
0: 일단 4,499불.
1: 4,499불인데 요즘 이제 그 가격대 또 다른 뭐 브랜드에서 모델들이 나와 있어서 네. 다들 꼼꼼하게 따져보셔야죠. 가서 다 해보세요. 네. 오시면 이제 가격 대비. 그러니까 그라비티는 가격이 헬스코리아의 자체 브랜드 H솔루션이니까 네. 그런 기능과 그런 디자인 성능을 가지고 그 가격일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시는 거죠. 네. 한 8,000불? 네. 7,000불, 8,000불대에서도 만나기 힘든 그런 성능과 네.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소재도 그 가격대에서 나올 수 없는 그래서 색감도 정말 깊이가 있고요. 네. 고급 소재들을 그 가격대에서는 쓸 수 없는 걸 저희가 최고로 썼습니다. 중간에 유통 과정에서 뭐 붙는 거품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네. 온전히 저희가 거기에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고 가격을 낮출 수가 있었던 거죠.
0: 네. 네.
1: 그래서 그라비티는 처음
2: 그렇죠.
1: 구매하시는 분들 네. 마사지 체어 한 번도
2: 입문하시고
1: 지어놓으신 분들이 없다 들여놓아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마사지 체어가 네. 정말 좋을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처음 투자할 때는 조금 해보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라비티가 부담 없이 네. 왜냐하면 저희가 무이자 48개월 할부를 이용하다 보니까 4,499불도 물론 그 가격 대비 굉장히 네. 훌륭하다고 착한 그렇죠, 가격이라고 그렇죠. 하지만 갑자기 네. 나가려고 그러면 그게 사람이
2: 부담일 수 있어요.
1: 부담이 되고 네. 또 네. 못하는 상황일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48개월 무이자입니다. 무이자는 빨리 할수록 좋은 거예요.
2: 그렇죠.
1: 네. 무이자 할부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한 달에 94불 플러스 택스예요. 그러면 매일 마사지를 받으면서 내 건강관리, 온 가족의 건강관리가 되는데 이거를 아 94불 플러스 택스 때문에 망설인다 그러면 그분은 뭐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게 있나 보죠.
2: 와, 그 가격은 진짜 이거는 너무 들을 때마다 놀래요 진짜.
0: 네네. 네. 건강을 위해서 네. 정말. 요즘 뭐 짐 끊어도 뭐 막 비싸요. 몇백 불 하는데.
2: 그럼요 그럼요. 이게 렌트비가 아니라 여러분이
0: 필요할 때마다 그냥 온몸을 네. 그냥
1: 그러니까 언제
0: 해줘요.
1: 끝났는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동으로 해놓으면 나온 지가 이제 거의 7년 돼가니까 네. 이제는 끝날 4년이잖아요. 48개월이면 네. 옛날에 끝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렇죠. 디바로 또 갈아타신 분도 있고 네. 네. 근데 한 10년은 사용하시니까 네. 여러분들 입문용으로는 최고입니다.
2: 3년 워런티 풀 워런티고요.
1: 풀 워런티. 네. 네.
0: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1: 그럼요.
0: 나중에 이거 진짜 이게 지금 그라비티가 4,499불인데 아파봐요. 그냥 돈이 팍팍팍팍 다 나가지.
1: 아니 이번에
0: 미리 그냥 건강
1: 휴가 이제 끝나고 다들 이제 또 학교 애들 돌아오고 하니까
2: 그치, 배트스쿨.
1: 예, 막 부모님들 만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이제 한동안 못 봤던 네네. 사람들 뭐 교회 나가든 뭐 어딜 나가든 보니까 아유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결같이 뭐 똑같아 똑같아 그게 가장 행복한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0: 맞아요.
1: 건강도 그러니까 그렇게 늘 꾸준히 계속 관리하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진짜 그냥 뭔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바라지 마시고 네. 네. 꾸준히 관리를 하시면서 그러려면 좀 마사지 치료도 들여놓으시고 네. 뉴아이도 들여놓으시면서 네. 있으면 안 할 수가 없고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0: 네. 네. 48개월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고 거기다가 워런티에다가 거기다가 네. 애프터 서비스가 있잖아요.
1: 최고예요. 그것 때문에 헬스코리아 선택하시죠.
2: 그렇죠. 믿을 수 있고.
1: 마사지 체어는.
2: 또 선물도 지금 아직까지 주신다고 하니까.
1: 이지발 선물입니다. 네. 운동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네. 또 운동 미루셨다가 또 덥다고 안 하셨던 분들 이지발크 들여놓으면 이제 더 이상 핑계댈 게 없어요. 네. 발만 얹으면 자동으로 운동이 되면서 그러니까 뭐 걷는 효과 그리고 자전거 타는 효과 하체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네. 자동 운동 기구입니다.
2: 네. 시간이 없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누리아이를 쓰면서 이지바이크 탈 수 있나요?
1: 그럼요.
2: 있지. 그렇죠. 자동으로 네. 되니까.
1: 그럼요. 네.
2: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아, 눈 깜깜하고 눈 마사지 하는데
1: 안 해봤는데
2: 내 다른 운동하고 있어.
1: 집에 가서 네. 막 그
2: 나는 운동하고 이제 눈은 마사지 받고 있는 거예요.
1: 세상에 요즘 이지바이크 덕을 톡톡이 받거든요.
2: 너무 좋은 거
1: 네. 같아요. 허벅지랑 단단해지더라고요.
2: 아, 진짜요?
1: 네. 아니, 우리 고객분 중에 와가지고 막 만져보라 그러면서 이전님한테 그랬다 그래서 네. 그렇게까지 막 생길까 자동으로 하는데 저도 그랬어요, 사실. 근데 꾸준히 했거든요. 네. 제가 한 7월, 8월? 두 달 네. 꾸준히 했더니 정말 여기가 처음에 뻔하면서 아프더라고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했더니 그 이지바이크를 한 시간씩 했거든요. 매일. 그거 무시 못해요.
0: 네,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기기들이 많은데 진짜 얼마 좀 투자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진짜 건강을 꼭 지키시 바랍니다.
1: 그라비티 지금 누리아 저기 이지바이크 네. 그냥 가져갈 수 있는데 요거 250불인데 네. 그냥 가져갈 수 있어요.
2: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네. 핫 아이템인데 요거를 선물 아직 주시니까
1: 무료 배송.
2: 네. 네, 요거 놓치지 마시고요. 네. 자, 매장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 한인타운에는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마켓 들어가는 그 1층 오른쪽 입구에 있고요.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에나 파악은 한남체인몰,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몰인데 그 한남체인 등지고 주차장에서 오른쪽 바라보시면 되고요. 네. 가든그로브는 길벗 선상, 길벗 플라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방카톡시 바로 옆이니까 그냥 가세요. 가셔서 마사지 체어가 됐든 또 오늘 눈 건강을 위한 누리아이 그리고 뭐 이지바이크 다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OTC 카드 다 적용이 돼요.
2: 네.
1: 또 이제 날씨 더워지고 이제 풀리고 한다고 가을 준비하시면서 녹용홍삼 많이들 구입하러 그렇죠, 오시는데 그렇죠. 저희가 예. 8월 한 달, 네. 요 한 달 동안만 두 박스 구매하시면 알부민 파워
2: 녹용홍삼 두 박스 구매하시면
1: 바이타럭 알부민 파워 한 박스 정품 200불 상당 요거 그냥 드려요.
2: 와. 네.
0: 아, 헬스코리아
2: 헬스코리아 가야 됩니다.
1: 네, 대표번호
0: 짝짝짝짝 헬스코리아 고마워요.
2: 대표번호 네. 213-385-1005번 213-385-1005번입니다.
0: 네, 지금까지 헬스코리아의 김원정 호스트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겁니다.
1: 그럼요.
0: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는 이 에볼라 발병이 선언된 지 불과 석 달여 만에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이게 맨 처음에는 별거 아닌가 보다 이거 방심하다가 이게 아주 그래서 뭐 거의 절반이 사망하는 그런 무서운. 근데요 지금 주위에 보면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1: 그렇죠. 요새 네. 감기 많이들 걸리시죠.
0: 왜 그럴까요?
1: 뭐 아무래도 냉방병 문제도 있고
0: 그런 것도 있어. 그렇죠.
1: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나가면 덥고 막 이러니까
0: 온도가 너무 급격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실내에서도 뭔가 좀 따뜻하게
1: 좀 걸치시고
0: 네. 스카프라도 하나 하시고
1: 특히 여성분들 진짜 네. 팔 없고 막 뭐 없고 소매 없는 거 입고 다니시다가 네. 실내 들어가면 너무 추워하시더라고요.
0: 그래요. 그리고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2시간에 한 번쯤은 창문 뭐. 환기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안에 또 바이러스 밀도를 조금 바꿔줘야 되니까. 네. 그리고 모관이 건조해지면 바이러스 침투가 쉽다고 합니다.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셔서 호흡기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주세요.
1: 아 촉촉해.
0: 네.
1: 프로폴리스도 좋아요.
0: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저희는 내일 또 즐거운 마음으로 목요일날 뵐게요.
0: 네. 지금까지 훈이 탱장.
1: 지금까지 훈이 미옥이었습니다.
0: 안녕.
1: 훈이 미옥이 아니라 탱자 미옥이었습니다.
0: 네.
1: 안녕.
0: 내일 만나요.

0: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2: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3: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4: 엄마 집밥이 최고지.
3: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4: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3: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4: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3: 밥 한 그릇 더요.
5: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3: 웨스턴 도마 칼국수.
5: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3: 우리 엄마 최고. 투고디죠.
5: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6: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7: We will fight for you.
6: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8: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9: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0: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9: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0: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9: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0: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9: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11: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12: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11: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12: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0: 사가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1: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2: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3: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2: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5: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4: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6: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7: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6: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7: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6: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7: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6: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8: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1: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9: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0: LA 필하모닉은 9월 8일 헐리우드홀에서 로스앤젤레스 발레단의 데뷔 무대를 선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발레단이 창단 20주년을 맞아 LA 필하모닉과 처음으로 협연하는 이번 공연은 별빛 아래에서 펼쳐지는 오케스트라와 발레의 환상적인 조화로 가득한 저녁이 될 것입니다. 9월 8일 헐리우드홀에서 열리는 로스앤젤레스 발레단 공연의 티켓은 hollywoodbowl.com에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AM 1150
1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점심 맛있게 하셨나요? 오늘 메뉴가 뭐였을까요? 궁금한데요.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엇이 주어졌는가에 집착한다고 해서 현실이 변할까? 변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교환이 가능한 기계가 아닐세. 우리의

이게 필요한 건 교환이 아니라 고쳐나가는 것이야. 네, 미움받을 용기 중에서의 일부 내용인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조금은 지쳐갈 때 잠시나마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좋은 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기계가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실수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교환이 아니라 고쳐나가는 것이라는 게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부족한 부분들 조금씩이라도 고쳐나가면서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0: 네, 토토 노래 들어봤습니다. 로제너라는 노래였어요. 아, 이 시간에 딱 어울리는 노래가 아닐까 싶어서 골라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읽으면서 저 참 아 그렇구나 많이 위로가 됐어요. 예, 무엇이 주어졌는가에 집착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예, 우리는 교환이 가능한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 요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요. 나의 실수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또 부족한 점에 대해서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글쎄요 조금씩 조금씩 고쳐나가는 네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부분들 조금씩이라도 고쳐나가면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예, 변화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네요. 자, 해피투게더 1부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3: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4: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3: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4: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3: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5: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6: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5: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6: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5: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6: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7: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 오랜만에 나와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덴트웨이의 이경화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습니까?
1: 그래도 가끔씩 옵니다.
0: 많이 바쁘시죠?
1: 요새 네. 다 한가해요.
0: 한가해요?
1: 네.
0: 아니 덴트웨이가 한가하단 말이 말씀이죠?
1: 저희도 좀 한가한 편이에요. 전에는 예. 차 둘 데 없어서 네. 네, 옆에 있는 그 테넌트 분들도 저희한테 뭐라 그랬어요. 네. 왜 차 막느냐 비켜라 했는데 요새는 네. 좀 한가합니다. 저희만이 아니라 요새 바디샵들이 전부 한가한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저 먼저 이 덴트웨이는 어떤 회사인지 여기에 네.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네,
0: 다들 아시겠지만요.
1: 네네. 네. 덴트웨이는 자동차 흠집 제거 전문 업체입니다. 네. 운전하다 보면 가벼운 접촉 사고나 흠집 등이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네. 저희 덴트웨이에서는 한국의 첨단 기술로 타운 내에서 가장 싼 가격에 그리고 단 하루 만에 복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하루 만에 복원해 드린다는 거는 네. 좀 간단한 거 패널 하나 정도 가능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쿵에서 좀 사고가 있다 그러면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네. 아,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사고 좀 이렇게 나서 오셨어요. 네. 하루 만에 안 되냐고 하시니까 예. 아유 제가 이렇게 좀 정확히 좀 더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0: 예예 예. 차를 이렇게 수리하게 되면 네. 렌터카를 좀 빌려서 예, 출퇴근길이라던가 이럴 때 좀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차를 맡겨놓고
1: 그렇죠. 시간이 예, 며칠 시간이 걸리는 며칠 경우는 걸리는 예, 경우. 그렇게 해야죠.
0: 예 그렇죠.
1: 네
0: 예 그것 때문에 좀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좀 불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수리를 하는데 그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1: 예 저희 샵은 예. 최대한 빨리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간단한 수리 같은 경우에 네. 아침에 출근길에 맡기셨다가 퇴근길에 찾으셔도 됩니다.
0: 아 그렇게 조금 맞춰 주시려고
1: 네,
0: 애써주시는
1: 얼마든지요. 네
0: 아, 감사합니다. 예, 덴트웨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가격을 여쭤봐도 될까요?
1: 그럼요. 정말 예. 쌉니다.
0: 예, 예.
1: 그러죠. 싸고 좋은 건 예.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저희 덴트웨이는 있습니다. 저 자신이 네. 어떻게 하면 싸게 해드릴까 노력을 합니다. 네. 어떤 분이 오셔서 살짝 그렇진 않는데 수리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요 정도는 수리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수리할 때 새 차인 경우는 뭐 이렇게 많이 받아가 되니까 그걸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몇 년 좀 된 차는 그래도 새 차건 좀 다르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그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렇게 보기 싫지 않으면 네. 저는 수리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까? 제가 또 돈 안 드리고 네. 좀 무료로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또
0: 진짜요?
1: 찾아서 무료로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0: 아, 서비스 차원에서도 그렇게도 해주시거든요.
1: 그럼요.
0: 아니 그게 다 돈일 텐데 노동력이잖아요.
1: 아 이게 요 투자입니다.
0: 투자입니까?
1: 그럼요.
0: 제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1: 간단한
0: 너무
1: 것을 예. 서비스를 해드리면 네네. 그걸 기억하셨다가 다음에 혹시 뭐 사고 나가라 했을 때 네. 반드시 오십니다. 투자죠.
0: 그렇네요 진짜.
1: 그럼요.
0: 그거를 그냥 지나치진 않을 거예요. 너무 감사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덴트웨이를 찾지 않을까 싶네요.
1: 그렇습니다.
0: 사장님 마음이 따뜻하게 전해져 오는데요.
1: 감사합니다.
0: 이 범퍼 한쪽이 이렇게 좀 찌그러졌을 때
1: 네.
0: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페인트는 그렇게 많이 손상되진 않았어요. 예 그런 경우는 이 복원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1: 제가 좀 나눠서 말씀드려 볼까요? 예. 자 범퍼와 범퍼끼리 부딪히면 페인트가 손상되지 않습니다. 대체로 왜냐하면 범퍼의 재질이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바가지를 엎어놓은 것처럼 네. 이렇게 움푹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 샵에 오시면 한 150불 정도에서 한 200불 사이 네. 그러면 또 사실 말끔하게 펴드리고요.
0: 와, 예, 진짜 저렴하네요.
1: 아까 또 찌그러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예를 들어서 한쪽 귀퉁이가 좀 많이 좀 찌그러지거나 또는 조금 찢어지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네.
1: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일반적인 바디샵에서는 범퍼를 교환합니다.
0: 아.
1: 교환하면 기본 1,500불에서 2,000불이에요. 아,
0: 엄청 비싸더라고요. 네,
1: 그런데 저희는 한쪽 귀퉁이만
0: 네.
1: 그걸 편해서 저희가 또 반쪽만 페인트를 해도
0: 네.
1: 컬러 매치를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절반도 가격이 안 되죠. 한 600불 정도면 저희가 또 새 것처럼 완벽하게 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 범퍼가 그 찌그러지거나 좀 찢어진 경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1: 네.
0: 약간 찢어지거나 또 스크래치가 난 경우 그것도 좀 복원이 네, 가능한가요?
1: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찢어진 경우에는 예. 대체로 교환을 합니다. 물론 찢어진 부분이 힘을 받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치지 못하고 교환을 해야 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부분 대부분의 경우는
0: 네.
1: 저희들이 그걸 다시 용접을 통해서 복원을 한 다음에
0: 네,
1: 또 새
0: 네, 네.
1: 범퍼처럼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
0: 비용 면에서는 어떤가요? 비용 면에서
1: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0: 예.
1: 비용 면에서는 바꾸게 되면
0: 네.
1: 보통 1,500불에서 한 2,000불 정도 듭니다.
0: 예, 예.
1: 그러면 저희는 한 6,700불 정도면 예, 그걸 또 새 것처럼 복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0: 아니 진짜 가격을
1: 네.
0: 잘해 주시는데요.
1: 그럼요. 제가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해 드릴까고
0: 사장님 항상 합니다. 계시나요?
1: 저는 회사가 두 군데가 있어서요.
0: 예, 예.
1: 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혹시 오셔서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또 바로 달려와서 도와드릴
0: 네.
1: 수도 있고요. 항상 저희 매니저님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싼 가격으로 도와드립니다.
0: 네.
1: 늘 말씀을 드려요.
0: 네.
1: 그 손님 오시면 잘해드리면 다음에 사고 날 때 오신다.
0: 그렇죠.
1: 근데 조금이라도 비싸게 하고 잘못해드리면 그분만 안 오시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오실 분까지
0: 네.
1: 못 오게 하신다고.
0: 아하.
1: 그래서 서비스도 잘해드리고 친절하게 해드리고 가격은 최선을 다해서 싸게 드리면
0: 네.
1: 캐시 호주면서 돈 내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0: 그렇죠.
1: 이게 호주머니를 턴다는 표현을 쓰나요? 이 없는 와중에 호주머니 터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0: 네.
1: 근데 싸게 해서 잘 해드리면 혹시 나중에 또 운전하다 보면
0: 네.
1: 사고 날 수 있잖아요.
0: 그쵸.
1: 그럴 때 또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보험으로 처리할 때는 우리 보험사로부터 정확한 가격을 받기 때문에
0: 네.
1: 그때는 돈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캐시를 할 때는
0: 예.
1: 어떻게 하면 좀 싸게 드리는가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요. 저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저희가 늘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진짜 경기도 어려운데
1: 네.
0: 이게 차가 좀 이렇게 좀 부딪힌다거나 접촉사고라던가 아니면은 누가 그랬는지도 모르게 차가 찌그러져 있으면 정말 속상하거든요. 이건
1: 그렇죠.
0: 내 돈으로 이거는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속상한데 정말 서비스를 잘해주시고 또 만족스럽게 해주신다라는 말씀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 문짝에 저도 그 야구공만 한 그런 움푹 패이게 누가 이렇게 찍고 간 경우가 있었어요. 누가 그랬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렇게 이제 손상이 안 된 상태에서 움푹 들어간 경우 이런 경우도 뭐 어떻게 처리를 해주시나요?
1: 네,
0: 네,
1: 이런 경우를 저희 업계에서는 덴트라고 하는데요.
0: 네.
1: 특히 페인트가 손상되지 않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야구공에 맞아서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0: 네, 네,
1: 길거리에서
0: 네.
1: 이렇게 세워뒀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주먹으로 탁 친다든지
0: 네.
1: 특히 코리아타운 내에는 주차장이 좀 협소하잖아요.
0: 네.
1: 주차장에서 이렇게 문 열다가 또 이렇게 상대방 차가 내 차를
0: 네, 네.
1: 문 콕 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런 경우에 저희 덴트에 오시면 한 150불 정도면 또 이렇게 새 차처럼 말끔하게 펴드립니다.
0: 깨끗하게 복원이 가능하고요.
1: 예, 제가 그 펴고 나서
0: 네.
1: 거기에 색연필로
0: 네.
1: 동그라미 표시를 해놓습니다. 어떤 분이 막 찾으세요.
0: 네.
1: 어디에 있었는지.
0: 아.
1: 그래서 제가 예. 동그라미 표시해놓았다가 나중에 보시고 난 다음에 지워드립니다.
0: 그 접촉사고가 나게 되면 참 당황스럽거든요.
1: 그렇죠.
0: 예,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좀 팁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네, 사고는 예상하고 나는 게 아니잖아요.
0: 그쵸.
1: 저도 사고 나봤지만 사고 나면 머리가 그냥
0: 하얘져요.
1: 하얘집니다. 네. 우리 말로 멘붕이 온다 그러죠.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사고 안 나면 참 좋겠지만 누구나 또 오는 게 사고일 수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사고 나면 또 잘 처리를 해야 이렇게 손실도 또 최소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네네.
1: 일단 사고 나면 좀 내가 이렇게 차분하게 좀 큰 숨을 좀 들이쉰 다음에 정신 좀 깨 이렇게 차린 다음에 혹시 누가 다쳤는지를 먼저 확인해서 다쳤을 경우에는 911에
0: 네.
1: 도움받는 게 가장 급선무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잘잘못을 또 따져봐야 되지 않아요? 그죠?
0: 맞습니다.
1: 네. 그래서 네. 그 순간에서 잘잘못 따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진을 통해서 현장 확보를 잘 해놓으시면
0: 네.
1: 많이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가까이서 막 상대방 차, 내 차 막 찍는데 그러지 마시고 길 전체 모양을 볼 수 있고요.
0: 네.
1: 누가 차선을 들어가고 나왔는지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찍어놓으시고 또 가까이
0: 네.
1: 가서 상대방 차 라이센스 플레이 번호 이건 반드시 찍으셔야 됩니다.
0: 네,
1: 상대방
0: 네, 네.
1: 차에
0: 네.
1: 그리고 사고 난 부분 꼭 찍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0: 네.
1: 그리고 운전자 정보를 서로 교환하셔야 됩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드라이브 라이센스 교환해야 되고 차량 등록증 교환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험 정보를 서로 교환해야 되는데요.
0: 네.
1: 사진으로 찍어두시면 적지 않으셔도 간단하게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리고 상대방 전화번호도 적어놓으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그 자리에서 상대방한테 걸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네네.
1: 예, 어떤 경우에 목사님이 오셨는데 전화번호 들고 오신 거예요. 저희 샵에.
0: 예예.
1: 전화 한번 해봅시다. 전화가 안 돼요.
0: 안 돼요.
1: 아마 사고 나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0: 네.
1: 전화번호를 잘못 알려준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자리에서 걸어보시고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아 감사합니다.
1: 아니, 그리고 사고 좀 크게 났을 경우에는
0: 예.
1: 토행도 해야 되고
0: 그쵸.
1: 좀 문제가 될 텐데요.
0: 예.
1: 제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0: 네.
1: 전화를 만일에 해주시면 제가 시간에 관계없이 한밤중이라도
0: 진짜요?
1: 예,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0: 네,
1: 순서대로 네. 어떻게 하는지를 스텝별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선 제 개인 셀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13-999-1995번입니다. 213-999-1995번입니다.
0: 와 사장님 개인 셀폰을 이렇게 공개를 해주시니 어이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이제 연락을 하셔도
1: 네.
0: 예 도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1: 한밤중 뭐 12시, 1시, 2시, 3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는 정말 어쩌다 나는 거잖아요.
0: 아하.
1: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0: 그렇죠.
1: 예 그리고 누구한테 전화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때.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그런데 전화번호를 아무렇게나 저장하시면 그때 전화번호 찾을 수가 없어요.
0: 네.
1: 전화번호를 잘 저장하셔야 돼요.
0: 네.
1: 제가 한번 팁을 알려드릴게요.
0: 예.
1: 전화번호 저장할 때는 그 컨택 명에
0: 예.
1: 이름에
0: 네.
1: 거기에 차사고,
0: 차사고.
1: 바디샵,
0: 예.
1: 덴트웨이
0: 어.
1: 이렇게 써놓으시고 전화번호 입력하시면
0: 아하.
1: 덴트웨이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차사고 쳐도 나오고 바디샵 쳐도 나오니까
0: 네.
1: 예, 제 전화번호 찾기가 쉬우실 겁니다.
0: 아 진짜 꼼꼼하시네요 사장님.
1: 네.
0: 와, 자 컨택 이름 전화번호 저장하실
1: 때. 그러지 않으셨나요? 저도
0: 차사고?
1: 가끔 오랜만에 친구한테 전화하려면
0: 예.
1: 이 친구 전화번호가 뭐였지?
0: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1: 못 찾아요.
0: 못 찾아요.
1: 그래서 저는 항상
0: 예.
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해서 이렇게 전화번호를 저장합니다.
0: 네.
1: 손님, 이웃,
0: 네.
1: 뭐 이렇게 친구 이렇게 나눠가지고 가족 이렇게 해서 저장하래. 그럼 찾기가 쉬워요.
0: 좋은 생각이시네요.
1: 네.
0: 자, 덴트웨이 사장님 개인 셀폰 전화번호입니다. 아무 때나 전화하시면
1: 네.
0: 도움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가벼운 접촉사고에서 차량에 관한 거는 예, 이 전화번호 저장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덴트웨이 이경화 대표님 개인 셀폰 번호 공개해 주셨습니다. 213-999-1995 예, 잘 저장하시고요.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로도 견적이 가능한가요?
1: 네, 가능합니다. 요새 뭐 바빠서 오시기 네. 힘들잖아요.
0: 네네네.
1: 전화로 데미지 난 부분을
0: 네.
1: 멀리서 가까이서 최소 2컷 정도 찍으시고 차 연식과 네. 모델까지 넣어서 저한테 텍스트를 해주시면 필요하시면 제가 이메일 에스티메이트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도 있고 네. 또 텍스트로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시간도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드릴 수 있고요.
0: 네, 자, 이 리스 반납할 때 네. 차를 보면은 여기저기 흠집이 있거든요.
1: 그렇죠.
0: 네. 일단은 한번 덴트웨이에 가서 좀 점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1: 꼭 그렇게 하시는 게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0: 네.
1: 리스를 반납하시는 분들이 가끔 저희 샵에 오시면 네. 이거는 제 차가 아니고 리스 반납할 차니까 예. 그냥 대충 통과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0: 네.
1: 그런데 딜러에서 이 차를 받아서 폐기처분 하는 게 아니고
0: 네.
1: 누군가한테 또 좋은 값에 팔아야 됩니다.
0: 그런데
1: 그렇죠. 그 사시는 분이 요 정도 그리시는요 저는요 마음이 넓어서 넘어갑니다. 이렇게 안 하십니다.
0: 예, 예, 예.
1: 꼼꼼하게 고쳐야만 됩니다. 그런데 2인치 안에 네. 드는 부분들은 이런 사소한 스크러치나 약간의 칩이 생긴 2인치 안에 드는 부분들은 고치지 않으셔도
0: 네.
1: 됩니다.
0: 상관없군요.
1: 그게 계약서상에 있습니다.
0: 네.
1: 내가 모를 뿐이지. 그런데 딜러에 가면 그거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아시고 가셔야 되는데 저희 덴트에 오시면 아 요런 거는 수리하고 요거는 안 해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0: 네.
1: 특히 타이어 같은 경우는 저희는 타이어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는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타이어 취급은 하진 않지만 누구나 리스 반납할 때는 타이어 문제가 됩니다. 보통 2만 마일, 3만 마일 탑니다. 한 3년 정도 타면. 그런데 1만 5천 마일 정도 넘어가게 되면 이 타이어의 마모가 조금 있게 됩니다. 그런데 리스 반납할 때의 팁은 타이어의 그 바닥면에 닿는 홈이
0: 네.
1: 8분의 1인치 정도만 남아있으면 됩니다.
0: 네.
1: 네. 그런데 한 3천 마일에서 1만 5천 마일 됐을 때
0: 네.
1: 앞뒤 타이어를 로테이션을 하시면 네. 2만 마일, 3만 마일 돼도
0: 네.
1: 타이어 교환하지 않고 반납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런데 타이어가 많이 달아서 나는 무조건 네. 바꿔야 된다 할 경우에 딜러 가시면
0: 네네.
1: 새 타이어 가격을 받습니다.
0: 그쵸?
1: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분의 1인치 정도만 남아있으면 됩니다. 홈이. 그래서 중고 타이어로 바꿔도 됩니다.
0: 네.
1: 그것도 오시면 제가 아 요거는 어느 샵에 있으니까 그쪽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라고 제가 찾아서 또 말씀도 해드립니다.
0: 네. 자, 차 리즈 반납 시에도 덴트웨이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덴트웨이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표 전화번호는 213-383-7233 213-383-7233이고요 이경화 대표님 개인 셀폰 번호는 213-999-1995번입니다 213-999-1995번으로 예,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처리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1: 네. 보험 처리할 때는 좀 네.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고는 갑자기 나는 거고요. 다음에 보험 클레임 하는 경험이 많지 않잖아요.
0: 네.
1: 그런데 보험 클레임을 할 때 내 생각대로만 클레임을 하면 이게 결과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0: 네.
1: 예를 들어서 내가 후레이 운전을 하는데 앞에 트럭에서 뭔가 떨어졌어요.
0: 네, 네.
1: 그럼 내가 그걸 피하지 못하고 치고 가서 내 차에 데미지가 좀 생겼어요. 이런 경우에 클레임할 때 내가 디덕터블이 내야 되지만
0: 네.
1: 내 보험이 올라가느냐 프리미엄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 차이가
0: 중요하죠.
1: 있습니다. 문제 중 내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즉 앞에 트럭에서 뭔가 떨어졌지만 내가 피할 수 있는 상황이면
0: 네.
1: 피해야 되는데 그걸 못 피하고 받았어요. 그건 내 잘못이 되는 거예요. 근데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받았어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 내 잘못이면 보험료 프리미엄 올라가는 거고 내 잘못이 아니면 안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말을 네. 잘 해야 되는 거예요.
0: 굉장히 중요한 거죠.
1: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네. 내가 물론 뭐 뒤에서 받쳐가지고 무조건 상대방 잘못이야 이런 경우는 아하. 괜찮습니다. 네. 약간 애매한 케이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크레임하는 게 크게 도움이 될 거고요. 네. 저희 덴트웨이에 오시면 언제든 크레임과 다음에 렌터카 토인까지 도와드리고요. 아. 혹시 멀리 계셔서 오시기 힘들다. 그럼 저희가 렌트카를 또 배달을 해드립니다.
0: 네.
1: 예.
0: 네.
1: 그러면 많이 도움되지 않겠어요?
0: 많이 도움되죠. 네. 뭐 한 곳에서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1: 아니, 그럼요.
0: 렌트웨이에 가시면 네.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워런티도 제공하신다고 들었어요.
1: 저희가 예. 작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평생 워런티를 평생 합니다. 워런티. 평생 워런티가 쉽지 않잖아요.
0: 그럼요.
1: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요. 혹시 운전하시다가 앞차의 뒷범퍼 페인트가 종이장처럼 쭉쭉 벗겨지는 거 보셨나요? 보신 적 있나요?
0: 봤죠.
1: 보신 적이 있죠. 예. 자, 그거는 범퍼가 중간에 교환된 거예요. 딜러 범퍼가 아니고요.
0: 네.
1: 제조사에 나왔을 때 상태의 범퍼가 아니고 중간에 사고를 인해서든 뭐든 그 뒷범퍼를 교환했는데 페인트 할 때 네. 뭔가 한 가지 공정이 빠져서 네.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네. 완벽하게 해놓으면 워런티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워런티가 네. 가능한 겁니다.
0: 완벽하게 서비스해 주시기 때문에
1: 네.
0: 예,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1: 네.
0: 자, 덴트웨이는 아주 특별한 가격표가 있다. 예, 간단하게 좀 짚어주세요.
1: 네, 음식점에 가면 가격표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야, 여기 내가 바가지 쓴다 이 생각은 안 갔잖아요. 그런데 네. 여성분들 특히 바디샵에 가면 야, 내가 혹시 바가지 쓰는 거 아닌가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0: 네.
1: 혹시 내가 살짝 부딪혔는데 이거 1,000불 나올지 2,000불 나올지 감이 오세요?
0: 모르죠, 저희는 일반인들은
1: 아실 거 아니에요.
0: 모르죠. 네.
1: 그래서 덴트웨이에서는 가격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0: 네.
1: 예, 어림잡아서 맞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0: 아,
1: 예, 제가 캡리를 기준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0: 좋네요.
1: 범퍼에 이렇게 살짝 스크래치가 있을 때는 얼마. 다음에 후드에 덴트가 생긴다든지 네. 또 살짝 칩이 생긴다 이런 경우는 얼마. 이렇게 딱딱 섹션별로 구분해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특히 여성분들 위해서
0: 네.
1: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0: 야, 진짜 섬세하시네요, 사장님.
1: 네.
0: 영업 시간에 대해서 짚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 네, 영업 시간은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는
0: 네.
1: 213-383-7233인데요.
0: 네.
1: 메모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외워집니다. 7233이
0: 네.
1: 페인트 7이 33하다 뜻입니다. 213
0: 예.
1: 383에 네. 7233 합니다.
0: 아, 재밌네요. 213 383에 페인트 7이 7233입니다. 아, 전화번호도 너무 좋으네요. 덴트 바디샵 위치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1: 아, 위치는
0: 네.
1: 올림픽 블루바드와 옥스포드 에비뉴 동북쪽 코너에 있습니다. 거기가 앞에는 갤러리아 마켓이 있고요.
0: 네네네.
1: 또 정면 올림픽길 맞은편에는 또 미아리 칼국수가 있어요.
0: 네.
1: 네. 그
0: 압니다.
1: 동북쪽 코너에 있습니다.
0: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대표님 덴트웨이 바디샵이 주말에는 쉬대요. 주말에
1: 네.
0: 뭐 특별히 하시는 일들이 뭐 있으신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취미생활.
1: 예, 저 이름은 낚시를 갑니다. 머리를 비워야 돼요.
0: 그래서 쉬시는군요, 주말에.
1: 네.
0: 와, 멋지십니다.
1: 제가 하는 낚시는요.
0: 네.
1: 확실하게 머리를 비울 수 있는 낚시예요. 자, 일반적으로 낚시 가면 뭐
0: 네.
1: 우럭, 뭐 도미
0: 네.
1: 이런 걸 많이 잡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미끼를 바늘에 끼워서 던지면 얘가 물어서 알려줘요. 내가 물렸어요 하고 땡기면
0: 움직이죠.
1: 예, 이게 낚시 끝이 움직여요. 어떤 분은 방울을 달아요. 그럼 딸랑딸랑 움직여요.
0: 네.
1: 그런데 제가 하는 낚시는 뱅에돔이에요. 뱅에돔은 이게 베지테리안 고기입니다. 해초를 먹고 자라요. 그래서 미끼도 파래로 합니다.
0: 와,
1: 해초로.
0: 낚시 전문가시네요.
1: 네, 해초나 또는 그린피스라는 콩이 있어요. 거기에 냉동해서 파는 게 있는데 그 해동해서 쓰는데요.
0: 네.
1: 어떤 해초로 낚시를 합니다. 그 얘는요. 바늘에 파래를 감고 던지면 네. 얘가 8회를 먹고 바늘은 뱉어요.
0: 아 그렇군요. 대표님 이 낚시 이야기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나오셔서 좀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1: 좋습니다. 네.
0: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자, 덴트웨이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213-383-7233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아, 이경화 대표님 개인 셀폰 번호는 213-999-1995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2: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3: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2: 그럼 둘 다 워킹모니
3: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2: 돈이 필요한 사람도
3: 투자하는 사람도
2: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모니
3: 워킹모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2: 213-804-9555
3: 다시 한번
2: 213-804-9555 워킹모니.com
4: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5: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의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6: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7: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6: 213-388-5600. 213-388-5600.
7: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6: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7: 융자나라 좋은 나라.
6: 융자라면 콜미.
7: 213-388-5600. 213-388-5600.
8: 융자 나왔어요.
9: 우와 빠르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태양입니다.
14: 태양입니다.
15: 태양입니다.
16: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7: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8: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7: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9: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0: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9: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0: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9: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해피님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해요. 소피아님 여전히 인사해 주셨습니다. 수요일은 선배님께 빨간 장미 드려요. 켈리님 안녕하세요. 선배님, 해피 베프님들 반가반가요.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샌디송님 오랜만이세요. 예, 샌디송님 건강하시죠? 이삿짐 정리는 다 되신 거죠? 예,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이 노래 좀 듣고 싶네요. 오늘 생각나는 노래인데요. 박미경입니다. 민들레 홀씨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 박미경의 민들레 홀씨 되어 들어봤습니다. 디님 어서 오세요. 예. 우리가 해피해야 하는 이유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해피해하시기 때문이죠. 해피 투게더 이게 적어주셨네요. 기도하는 손 모양 이모티콘 올려주셨고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타임라인 스케치. 와, 8월 19일 오늘이요. 인류가 순간순간을 기록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꾼 세계 사진의 날입니다. 예, 월드 포토그래피 데이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풍경과 얼굴을 지나쳐갑니다. 스쳐 지나가는 무수한 시간 속에서 이 카메라 렌즈는 정말 소중한 순간을 포착하고 또 영원히 그 추억을 멈추어주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이 앙드레 까르띠에 브레송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마음을 누르는 셔터는 눈이 아니라 마음이다. 와, 이렇게 멋진 말을 했어요. 이 앙드레 까르띠에 브레송이 말했듯이 촬영자의 시선과 감정 그리고 그 순간 상대와 나누었던 교감이 프레임 안에 고스란히 담긴 시각적인 그런 수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사진은 기억을 위한 최고의 도구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과거를 일깨워주기도 하고요. 또 잊혀진 순간들을 다시 가져다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세월이 흐르고 풍경이 변해도 사진 속에 남겨진 빛과 그림자는 그날의 공기마저도 기억하게 하니까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느껴지는 그런 아련함?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나간 계절의 이 스냅샷에서 느껴지는 온기처럼 그렇게 사진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당시의 감정을 현재로 불러오는 가장 따뜻한 통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필름이나 디지털 프레임 안에 담긴 건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 시절을 담아낸 우리의 이야기고 또 잊고 지냈던 그리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손안의 카메라로 초점을 맞추고 나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담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기 전에 예, 음식을 사진에 담고 싶어서 찍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훗날에 꺼내볼 소중한 기억의 한 조각을 예, 차곡차곡 쌓아올리기도 합니다. 예, 찰칵 예, 사진 찍는 소리 여러분 웃으세요. 스마일 나만의 표정으로 우리 사진 찍어볼까요? 찰칵.

0: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0: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2: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4: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3: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4: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5: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6: 카페보넨?
5: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6: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5: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6: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5: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7: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8: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5: 213-381-2424 213-381-2424
9: 자, 오늘이 세계 사진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계 최초로 이 사진 기술은 1839년 오늘입니다.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루이 다게르가 발명한 다게르 타입 기법을 발표하면서 프랑스 정부가 이 혁신적인 특허를 매입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와 인류를 위한 무료 선물로 공개를 했다는군요. 누구나 사진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시각 매체의 대중화가 시작된 뜻깊은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비틀즈의 소품이에요. 굉장히 짧은 노래인데 너무나도 좋죠. You know 비틀즈 노래 I Wait 듣고 계십니다. If you want me to, I will. 오늘날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일상을 담아내는 디지털 사진과 스마트폰 카메라 역시 187년 전 오늘 공개된 위대한 공유와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세계 사진의 날이라고 하니까요. 마음껏 사진 찍으면서 즐기시는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노래 들으면서 1부 살짝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0: 1-800-87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 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odent.com.
3: 청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4: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3: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4: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3: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4: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3: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5: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6: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5: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6: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5: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6: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7: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4: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8: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4: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3가와 4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8: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9: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려요.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Count your blessings. 당신의 축복을 세워보아라. 이 말을 떠올려 볼 때마다 참 감사하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산수가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헤아리는 것이다. 에리 호퍼의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내가 가진 것들의 축복을 헤아리며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만큼 내가 가진 것들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아, 참 이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예, 감사의 마음을 갖는 데는 돈이 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우리는 내게 없는 것들만 찾으면서 방황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루 중에 단 몇 분만이라도 내가 가진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아, 그래도 감사하다.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분만이라도 행복했던 기억, 소중한 시간들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순간 새로운 세상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0: 제이슨 도노반 노래였습니다. Any Dream Will Do 라는 노래였어요. 아, 참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받은 축복을 세워봐요. 밤새워 세워야겠네요. 밤새워 받은 축복 세워봐야겠네요. 이런 댓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소피아님은 나이를 먹어도 소녀처럼 살 것 같아요. 너무나도 긍정의 에너지가 뿜뿜 뿜어져 나오고 이 아름다운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가 느껴지는 댓글들, 피드백을 주시는데요. 아, 읽으면서도 제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축복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주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도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주어진 모든 것에 예, 투라고 적어주셨는데 역시 저도 그렇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죠. 예, 감사합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세요. 아, 참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차도 마실 수 있는 거고 달콤한 아이스티도 마실 수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다는 거, 그리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생각이 같고 또 눈빛 하나로 내 마음을 읽어주는 그런 좋은 친구가 있다는 거, 그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마음을 나누고 또 이렇게 음악을 좋아한다면 이렇게 음악도 같이 듣고 우리 해피님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는 즐거움,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소소한 작은 행복들, 소확행이라고 하잖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예, 놓치지 알면서 살자고요. 놓치지 않고 살자고요. 오늘도 행복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 지나서 2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6: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7: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6: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7: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6: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8: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9: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8: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9: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8: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9: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0: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11: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4: 그럼 둘 다 워킹모니.
10: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4: 돈이 필요한 사람도
10: 투자하는 사람도
4: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모니.
10: 워킹모니.com 무료 1대1 예약 상담
4: 213-804-9555.
10: 다시 한번
4: 213-804-9555. 워킹모니.com

빅데이터게더 2부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원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 구선미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보니까요, 함께 가는 세상 마음 주고받는 인연이 되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 아, 정말 이 백합꽃이 예, 아주 멋지게 예, 담긴 엽서 예,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의사님들이 좋아하시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뭘까요? 아, 부하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인데요. 뭘까요, 여러분? 인생은 한방이야. 알고 계셨나요? 인생은 한방이야. 이 말을 한의사님들께서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예, 우스개 말인데 진짜 기가 막히네요. 이런 말이 있었나요? 아니면은 이 말을 예, 어떻게 지으신 건가요? 예? 두아님. 참. 야, 인생은 한 방이야. 좋네요. 맞습니다. 예, 한의사님들이 정말 좋아하실 만한 말이네요. 오늘은요, AI 정우와 선미의 이슈톡톡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박인수의 밀기의 추억이었습니다. 저 어렸을 적 어머님이 풍금치며 부르시던 가곡, 어린 시절로 돌아가 봅니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향수가 깃들어 있는 그런 노래라고 할수 있겠죠. 밀기의 추억, 들어봤습니다.
1: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한
0: AI 정우와 선미의 이슈 톡톡. AI 정우 씨 불러볼까요? 정우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선미 씨. 오늘 밖에 나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0: 왜요?
2: 이제 좀 숨쉬나 했더니 폭염이 다시 기어 돌아왔더라고요.
0: 그러게요. 너무
2: 근데
0: 덥죠?
2: 스튜디오 안은 선미 씨 덕분인지 분위기가 참 밝네요.
0: 고마워요.
2: 오늘 저 이야기 하나 들고 왔는데요. 미국 포틀랜드에서 가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던 노숙자가 주인이 쏜 총에 맞았어요. 그런데
0: 그쵸.
2: 오히려 그 노숙자가 가게 주인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금액의 소송을 걸었습니다. 처음 들으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0: 그쵸.
2: 근데 이게 실제로 법적으로 가능한 구조가 있거든요. 진보 성향 법원이 만들어온 판례들과 얽혀 있는 얘기인데요. 선미 씨는 이 뉴스 처음 접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0: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포틀랜드 마켓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치려다 주인이 쏜 총에 맞은 노숙자가 오히려 이 1,000만 달러 소송을 했다길래, 야, 뉴스 기사 읽으면서 엄청 놀랬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큰 액수잖아요. 1,000만 달러라니 어떤 법이길래? 라는 의문이 생겼죠. 글쎄요, 이 범죄자 인권이 더 우선이라는 걸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떤 법 구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건지 정우 씨가 좀 얘기해 줄래요?
2: 네. 사실 이 사건을 처음 들으면 대부분 이게 말이 돼? 싶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한 황당 뉴스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쌓여온 법적 흐름이 만들어낸 결과거든요. 쉽게 말하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인 거죠. 특히 포틀랜드 같은 진보 성향이 강한 도시에서 이런 판례들이 꽤 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내 재산을 지키려다가 소송 피고석에 앉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이게 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2: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각자 어디서 선을 그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0: 사실 우리 한인분들도 곳곳에서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관심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이 문제가 과잉 대응이라는 걸까요? 과잉 대응에서 뭐 그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을 실제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좀 얘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2: 핵심은 과도한 무력 사용이라는 법 개념이에요. 영어로는 excessive force라고 하는데요. 미국 불법행위법에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람에게 총을 쏘는 건 원칙적으로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봐요. 생명을 위협받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만 지키려고 치명적인 무기를 썼다면 그 자체가 민사 책임의 빌미가 될수 있는 거죠.
0: 아하.
2: 포틀랜드처럼 진보 성향 판사들이 오랫동안 이 기준을 넓게 해석해온 도시에서는 이런 논리가 실제로 법정에서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침입자가 먼저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주인이 대응한 방식이 별도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 자, 일주일에서 딱 반 중심을 지나고 있는 수요일 오후입니다. 자, 이곳 LA 로스앤젤레스 라디오 서울 1650 라디오는 내 친구. 활기찬 햇살 또 어떤 그 따뜻한 내음과 함께 여러분의 오후를 꽉 채워드립니다. 자, 뭐 매일 그렇지만 또 오늘도 역시 지치기 쉬운 요일이고 또 지치기 쉬운 시간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오셔서 작은 여유 또 어떤 좀 긍정적인 생각, 이런 것으로 남은 오늘을 좀 채워서 오전의 허전함을 좀 달래면 어떨까요? 자, 오늘 하루도 저 고니와 함께,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와 함께 여러분 곁에서 따뜻하고 작은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네, 아이고 조금 수요일이라서 여러분 한 주의 중심인데 조금 지치실 것 같아서 조금 신나게 출발했는데 잘 생각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오면서 조금 덥다 그런 생각했는데 이 노래와 함께 조금 더위가 물러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지금부터 5시까지는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의 모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맡기시고 그저 기대고 털퍽 앉으세요. 그냥 저희와 함께 나누는 멋진 노래들, 또 멋진 선곡들, 또 작은 이야기들 함께 꾸미면서 이 시간을 하루에 마무리하는 시간 정도로 여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시고 조금 지치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만나는 것이 또 다른 반가움이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에게 조금의 에너지를 드려서 또 하루를 무사하게 보내고 내일을 맞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저의 일이기도 하고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서 항상 여러분께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자, 아이 TK님, 저는 요새 그 TK님이 들어오시면 굉장히 반가워요. 그만큼 컨디션 괜찮다는 거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H님이 개근상 타셨어요. 고니의 내 친구 알청님이 대답을 겁나게 멋있게 해부렀네요. 아따 겁나게 반갑소잉. 우리 H님 덕분에 이 겁나게란 단어가 아주 유행됐습니다. 예. 아, 우리 TK님도 겁나게 반갑소이다. 이렇게 민혜경 너무 신나고 좋다고. 자,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드린 대로 겁나게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보려고 합니다요. 차가 왜 두 바퀴로 갈까요? 김광석입니다.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우리 TK님, 요 웰컴이고요. 가사가 음유시인 맞습니다. 또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봐도 곱고 희던 고운 눈에 넥타이를 메어줄 때, 아, 참 정말 시인 아니겠습니까? 너무 좀 일찍 우리 곁을 떠난 것 같아요. 좀 더 우리 곁에 있으면서, 만일이 있었으면 제가 분명히 우리 김광석 씨는 개인적으로 되게 친합니다, 사실. 한번 초청해서 콘서트를 멋지게 했을 텐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기 한 4일 전에 같이 홍대 앞에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하고, 참 김광석 씨는 개인적으로 말이 없어요. 굉장히 어떤 소년 같은 느낌이고 그냥 뱅긋 웃기만 해요. 그리고 제가 김광석 씨를 참 꽤 여러 번 만났는데 아니요 노 소리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뭐 여담이지만 대한민국 가수 중에서 콘서트를 해서 돈을 가장 많이 남기는 가수입니다. 왜냐하면 게스트 없고 밴드 없고 기타 하나에 하모니카 하나면 모든 콘서트가 성황리에 매진이 됩니다. 그러니 많이 남을 수밖에 없죠. 예, 김광석은 정말 멋진 가수임에는 분명했고 우리의 가슴 속에 아주 오랫동안 깊이 남아있는 그런 음유시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만났습니다. 우리 순철님 어서 오세요. 반가 반가. 예. 자, 뭐 장미화 씨. 아, 여러분 좋아하시는 가수이기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장미화 씨를 이모라고 불러요. 어렸을 때부터 하도 친하게 지내서 저희 어머니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서 이모인데 텔레비에 보신 대로 굉장히 왈가닥이고 굉장히 의리가 있고 상당히 직선적입니다. 누가 좀 싫은 소리 하면 바로 거기서 받아칩니다. 그래서 그 밤무대에서 이렇게 노래하시는 그런 상황에서도 누가 좀 술 채고 한마디 하면 그걸 못 넘어가고 막 해대고 그랬던 왈가닥 같은 장미화 씨. 3년 전에 어머님 장례식에서 참 3일 동안 그 병원을 지켜주면서 그렇게 애통했던 그 모습이 참 아직도 뇌리에 남아있고, 아무쪼록 우리 장미화 씨도 좀 오랫동안 우리 곁에 남아있으면서 항상 안녕하세요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가수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3차선 다리가 아닙니다. 4차선 다리도 아니고요. 2차선 다리. 자, 복면 다로 차태현입니다.

네, 복면가로라는 영화 주제가로 정말 많은 인기를 얻었던 우리 차태현의 2차선. 아, 예, H님 2차선이 너무 좁아요. 요새는 뭐 5번 타고 이렇게 얼바이 쪽으로 내려가면 왕복 12차선입니다. 그 정도는 돼야죠. 너무 좁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영화는 그 개그맨 이경규 씨가 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경규 씨가 오래전에 뭐 텔레비에서 너무 얘기하지만 그 복수혈전이라는 영화를 제작했다가 그야말로 쫄딱 망하고 재기를 해서 이 지금 부르신 그 우리 차태현 씨가 주인공인 복면다로라는 영화 별로 기대도 안했는데 이게 대박이 터지는 바람에 이걸로 다 메이크업을 했다는 그런 일설도 있는 그런 그 노래였습니다. 참 뭐랄까 그 영화대로 영화 줄거리 아시겠지만 그 락 가수가 할 수 없이 빚 때문에 도망가다가 트로트에 접하게 돼서 인기 스타가 돼서 행복을 찾는다는 그런 뻔한 스토리지만 그래도 그 실정 자체가 지금 현재 세상을 미리 예견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벌써 한참 전인데 요새 보시다시피 뭐 파페라 뭐 클래식 하는 사람 뭐 소리 하는 사람 각종 가수들이 다 이 트로트로 전업해서 성공했지 않습니까? 뭐 김호중 씨도 그렇고 그 이외에 여러 가수들이 트로트 입문해서 너무나 좋은 인생들을 살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이제 여름이 갈 무렵인데 마침 또 우리 19분 중에서 김현식 씨가 생각난다고 알청님이 그러셨네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는 김현식 씨 그럼 보통 사랑했어요. 뭐 내 사랑 내 곁에 이런 노래들을 많이 들으시는데 여러분 많이 접하시진 않은 노래인데 이 노래 역시 김현식 씨 노래 중에 명곡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정도 계절과 딱 어울리는 노래 아닌가 싶어요. 여름밤의 꿈.

0: 네, 우리 알청님 덕분에 또 김현식 씨 노래, 아, 또 이 노래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 노래를 많이 들어봤어요.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형 하면서 많이 따라다녔는데, 그 김현식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희 아파트, 제가 동부시촌동에 살았는데 17동에 살았는데 김현식 씨가 16동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그 동네에 있는 금강병원이라는 데 입원을 해 있다가 떠나기 한 뭐 일주일 전 남짓 전쯤에 이제 그 간경화가 와가지고 이제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굉장히 부풀어 올랐어요. 그 병든 몸을 이끌고 동부청동에 서울 스튜디오라고 이제 녹음을 많이 하는 녹음실이 있었는데 그 앞에 유명한 포장마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그때 사랑과 평화 멤버 최희철 씨, 그 다음에 신촌블루스의 어민호 씨, 또 그 다음에 그 나에게로 초대를 부른 그 정경화 씨 등등 한 8명 정도가 이제 그 어떻게 지금 보니까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한 거예요. 이제 우동 한 그릇씩 먹고 그때 이제 목소리가 안 나와서, 왜냐하면 내 사랑 내 곁에도 목소리가 안 나와서 그냥 간호금이라고 합니다. 연습 삼아 불러왔는데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그걸로 음반을 냈는데 그 노래가 오히려 더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됐죠. 그랬는데 쉰 목소리로 이제 그 술을 한 잔씩들 먹는데 술은 안 된다고 하니까 야, 나 마지막인데 소주 한 컵, 한 잔이 아니고 소주 한 컵만 마실게. 그래서 그 한 컵 소주를 벌컥벌컥 마셨던 그런 모습이 제 눈앞에 선하긴 한데, 그리고 일주일 정도 계시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안타까움을 맞이해서, 아까 김광석 씨도 그렇고 또 지금 노래 들으신 김현식 씨도 그렇고 재주가 많은 사람은 하늘에서 질투해서 빨리 데려간다는 그 말이 어울릴 정도로 뭐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다들 즐겁게 만나고 계시겠지만 저희한테는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마찬가지로 김광석 씨 같이 그들의 노래만큼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고 그들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 떠오르는 추억들은 우리가 또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우리만의 특권의 선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또 좋은 노래들 선곡하게 돼서 참 저는 굉장히 감사한 것 같아요. 이런 그 것들이, 물론 제가 선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이렇게 느낌, 여러분의 생각으로 꾸며지는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너무 행복합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2: Korean Air.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0: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야마바 리졸텐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4: 네, 반가운 목소리 또 있습니다. 위키리입니다. 저녁 한때 목장 풍경.

네, 참 반가운 목소리고 얼굴이고 우리 순철님 덕분에 그 우리가 저희가 어렸을 때 제 기억에는 그 우유 저는 우유를 사실 못 먹습니다. 그런데도 어렸을 때는 그 집에 배달 오는 그 조그만 유리병에 목장 우유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우유 전 얘기죠. 어깨가 들썩하다고요, 순철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 옛날에는 뭐 목장일 목장길 따라 밤길 거니며 이런 뭐 이런 노래도 있었지 않습니까? 목장이란 주제가 굉장히 주가 됐던 그런 세대였는데 70년대였었는데 오늘은 또 우연치 않게도 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가수들의 음악을 많이 들려드리는 바람에 제가 할 얘기가 조금 더 있어요. 우리 위키리 씨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저씨 하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위키리 씨는 그 미국에 오셔서

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 여기서 기거를 하셨고, 뭐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드리지 어렵지만 위키리 씨의 친동생 두 분이 형제가 타운 내에서 아주 유명한 차고 치는 바디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렇게 아저씨로서 기억나는 것이 벌써 오래전이죠. 80년대 초니까 저희 아버님이 작고 하셨을 때 정말 와서 그 당시에 일주일 장을 했어요. 8월 31일 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제사한 날이 돌아오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한 일주일 장을 하는데 거의 일주일을 매일 오셔서 그 당시 저에게 위로해주고 손님 맞아주고 너무 감사하게 해서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가수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 아버님하고 관계지만 저희 어머님 가수 현미 씨하고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는 현미 씨 또 한명숙 씨 지금 위키리 씨 박형준 씨 이금희 씨 등등 이런 가수들은 굉장히 친분이 많았던 그런 그 동기생 가수들입니다. 최희준 씨 이렇게 비롯해서 자 그래서 이번에는 모처럼만에 그 핑계로 제가 엄마 노래 한 곡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주로 이제 떠날 때는 말없이 보고 싶은 얼굴 뭐 이런 등등의 노래들을 많이 소개했는데 지금 소개해드릴 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예요. 두 사람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

0: 네, 알청 씨 말씀처럼 들썩이게 하는 탱고 노래였습니다. 자, H님, 아, 두유 따뜻한 거 학교에서 먹던 생각도 났고, 아, 며칠 전 들으셨다고. 순철님, 서초동 경부선으로 빠져들어가는 걸 봤지요. 앞에 영정사진 크게 걸고. 아, 그러니까 장례를 그때 치르고 마지막 날 KBS 본관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마로니에 공원에서 거기서 이제 연결식을 마치고 천안공원 묘지에다가 안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사진 들고 천안으로 가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가면서 우리 순철님이 보신 것 같아요. 벌써 87년도니까 40년 됐어요, 돌아가신 지가. 굉장히 그러니까 56세에 돌아가셨으니까 벌써 지금 생존에 계셨으면 95세, 6세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정말 오래된 일이죠.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항상 남아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잠시 듣겠습니다. 저 잠시 추억에 빠졌었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1: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2: 놓치지 마세요.
3: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4: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5: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4: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5: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4: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5: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6: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행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행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1: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10: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김수정기.
12: 신나는 백투스쿨 준비 H마트와 함께하세요.
13: CJ 백투스쿨 모음전, 간편하고 맛있는 두루두루 만두부터 햇반, 냉면, 볶음밥, 컵빵까지 다양한 CJ 인기 상품을 만나보세요.
12: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빠질 수 없죠. 꼬북칩 4종 세트, 말차 초코파이, 고소미 고래밥, 초코몽 등 오리온 인기 과자들도 한자리에서 만나보세요.
13: 새학기 장보기부터 달달한 간식까지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1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4: H 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네, 아이고 좀 오래간만에 또 신나게 기운나게 인디안 인형처럼 나미의 음성이었습니다. 알청님,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이 더욱더 귀하게 생각됩니다. 예, 250% 동감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2: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2: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4: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3: 네.
4: 수영도?
3: 그럼요.
4: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4: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6: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7: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6: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7: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6: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9: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8: 선택하세요 품질을,
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8: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8: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세븐디아스 타이어.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H님, 살아계시면 다 해드리고 싶어도 이젠 안 계세요.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이 부럽다고. 저도 굉장히 부럽습니다. 남희 씨는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친분이 없어서. 예, 맞습니다. 남희 씨 아들도 가수입니다. 최정철이라는 이름으로 얼마 전에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에서도 나왔었고 아주 노래를 잘하는 가수입니다. 그래서 일부 마지막 곡으로는 우리 남희 씨의 아들 최정철 씨의 노래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2부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최정철입니다. 사랑은 왜 해?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6: We will fight for you.
5: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7: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8: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9: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8: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9: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8: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9: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8: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10: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11: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10: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11: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10: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11: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12: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AM
13: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4: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2부 첫 곡으로는 그룹 스모키의 Living Next Door to Alice라는 우리 추억의 팝송과 함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 역시도 여러분과 함께 남은 오후 시간을 좀 충전을 시키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님 굿모닝입니다. 지금 아마 통근버스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출근하셨나요? 오늘도 좀 멋지고 좋은 하루가 되셨으면 하는 진심 어린 바람입니다. 자, 이번에도 그 당시 좀 생각나는 추억의 팝송 한 곡 선곡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 반갑다 하실 겁니다. 궁금하시죠? 네, 바로 이 노래입니다.

0: 네, 참 명곡이면서 반가운 노래. 우리 H님도 반가우시고 이 노래는 누구나 다 반가웠던 그런, 그 원래 이름이 첼시아 첸이에요. 그래서 그 남자 가수가 그 당시에 그 아비라고 하는 가수가 둘이 불렀던 원 서머 나이트, 사랑에 쓰지 않나라는 영화가 제가 중학교 때로 기억을 합니다. 아주 폭발적으로 우리를 기쁘게 해줬던 그런 추억의 팝송 한 두 곡 들었고, 매주 수요일 이 시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서영수 박사님 오셨습니다. 광고 말씀 잠시 듣고 모시겠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시종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2: Korean Air.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glendalegia.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9: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10: 코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친구 해요.
0: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화면은 보이시겠지만 우리 매주 이 시간을 책임져주시는 우리 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 네, 안녕하셨습니까?
0: 오늘도 빨간 넥타이 아주 멋있습니다. 성적이 네. 달고 오늘은 네. 또 병원 명찰도 달고 오셨나 봐.
11: 아, 예.
0: 진료하시다 오셔가지고 그랬구나.
11: 이게 내 유니폼인데.
0: 아, 그 유니폼
11: 벗지 못하고 그냥 왔어요.
0: 근데 나는 굉장히 보기 좋은 게, 예. 보통 이제 한의사나 의사분들이 이제 가운 같은 거 많이 입으시고 그러는데, 예. 우리 박사님 항상 깔끔한 정장에, 예. 넥타이 탁 단정하게 매시고, 예. 굉장히 좀 기분 좋은 것 같아요.
11: 예. 이게 내 유니폼이에요, 평생.
0: 아, 평생.
11: 그러니까 양복도 똑같은 것만 입으니까,
0: 아.
11: 날마다. 그거는 매년 그것만 입은 것 같아. 양복은 바꿔 입어요. 근데 똑같아요.
0: 자, 일단 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오늘 주제도 좋지만 어떤 분이 고생하셨는데,
11: 예.
0: 좀 많이 효과를 누리셨다. 그 얘기 잠깐 하시죠.
11: 아, 예.
0: 예, 예.
11: 예, 환자분이신데,
0: 네.
11: 이제 교회에서는 집사님이시고 아직 권사가 못 되셨답니다.
0: 아, 그러셨구나. 네.
11: 한 10년 전에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0: 네, 네.
11: 근데 허리가 아파 가지고 엄청 아팠는데 그냥 와서 침 그때 운 좋게 한 번 맞고 나서 버렸대요.
0: 아이고 다행이시네.
11: 네, 그건 다행 중 다행이었는데.
0: 네네네.
11: 그래서 10년 동안에 저한테도 이제 주로 약을 지어 잡수시고.
0: 네네.
11: 그래서 산삼을 많이 잡수셨어요.
0: 아, 예.
11: 특징이 꼭 산삼을 약 지을 때마다 한 파운드씩 넣어서 잡수시는 분이에요.
0: 아, 그렇구나. 네.
11: 근데 이번에는 이제 발목을 삐었어요.
0: 아.
11: 여기 오른쪽 발목이지.
0: 예예. 예, 예.
11: 발목을 삐어가지고. 예, 엎여서 오셨어요. 그러는데 아마 7월 달인데 지금까지 날 일요일만 빼고 날마다 치료를 하러 오셨어요.
0: 아, 그러셨구나. 네. 네.
11: 그래서 오늘 조금 이거 어떻게 경과가 어떻게 되셨는지,
0: 아, 아,
11: 내가
0: 예.
11: 어떻게 치료를 했는지
0: 아,
11: 좀 직접
0: 그러면
11: 한번
0: 일단 전화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0: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예.
1: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어디요?
1: 라디오 서울이요. 지금 서영수 박사님하고 함께 방송 중입니다.
0: 네네네네.
1: 네, 서영수 박사님 옆에 계시니까 인사 한번 나누세요.
2: 네.
0: 안녕하세요, 박사님.
1: 네.
2: 예, 지금 내가 헤드폰이
1: 아,
2: 없어가지고
1: 잘 들리지 않으시는구나.
2: 내가 못 듣고 있는데,
1: 아, 예.
2: 하여튼 그 방송 해주셔서 고맙고요. 지금까지 그 방송 치료 받으실 때그
0: 예.
2: 경과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은 이
0: 네.
2: 청취자들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1: 네. 자.
2: 특별히 제 말씀을 제일 따라오신 환자분이시라
1: 네.
2: 이 다른 분들은 날마다 오라고 그러시면 거부 반응이 있어요. 근데
1: 네.
2: 이분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요일만 빼고 지금까지 이 치료를 하셨는데
1: 네.
2: 오늘은 가실 때 지팽이를 없이 오셨다가 지팽이를 없이 가셨어요.
1: 아,
2: 처음에 오실
1: 그러셨구나.
2: 때는 저기 지팽이보다는 사람의 의지에서 왔는데
1: 네.
2: 가면 갈수록 지팽이를 의지하시고 또
1: 어.
2: 이분이 또 고집이 있어요.
1: 아, 그러세요?
2: 절대로 옆에 누구한테 도움을 받지 않고
1: 어.
2: 그냥 넘어질 듯 넘어질 듯 하시면서도 삐쩍삐쩍 하시면서도 계단을 걸어 올라왔다 내려가신 분이거든요. 제가 헤드폰을
1: 예,
2: 끼겠습니다.
1: 헤드폰 끼시고. 아, 혹시 저 어디가 어떻게 아프셨는지 그 말씀부터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0: 제가 조그만 레스토랑을 하는데 뭐를 이렇게 집으려고 그 주방에 싱크대 있잖아요.
1: 아,
0: 그러니까는
1: 예.
0: 1m는 안 되고 좀
1: 네.
0: 1m 반그
1: 어,
0: 높이에
1: 예.
0: 올라갔다가 내릴 때 점핑식으로 내려왔는데
1: 네.
0: 이 밥이 그 앵콜 거기가 이렇게 꼭그 뭐라 해야 될까 아주 완전 꺾어진 게 아니고 거기를 지면에 탁 부딪히면서 떨어졌는데
1: 네.
0: 그게 지난달 17일이었어요.
1: 아,
0: 그래서
1: 예.
0: 그날은 옆에 저 탄핸트 부축을 받아서 그 선생님한테 가서 치료를 받고
1: 네.
0: 집에 오고 아주 움직이질 못하겠는데
1: 아, 그러셨구나.
0: 아들이 뭐야 저 휠체어를 갖다 줘서 집안에서는 괜찮았는데
1: 네.
0: 너 혼자 사니까 이 계단을 14계단을 내려가야 움직일 수가 있어가지고 다친 거는 거의 지금 한달한 4, 3일 4일 됐는데
1: 네.
0: 선생님한테 이거 진찰 받으러 다닌 거는
1: 네.
0: 좀 3주 넘었어. 그다음 다친 그첫 주는 첫날만 가고 못 가고 그 다음 주부터 계속 다녔더니 처음에는 지팽이 짚고도 이게
1: 어허.
0: 다리 못 움직여서
1: 예.
0: 한참 동안 애 먹었는데
1: 네.
0: 지금 그거 없이 지팽이 없이
1: 오.
0: 다니고 통증은 없어지고 지금 부기만 조금 있는
1: 와,
0: 상태.
1: 그러면 지팡이도 지금 안 짚으시고 또
0: 안한지 일주일
1: 통증도 이제 덜
0: 넘었어요.
1: 하시고 와, 참 굉장히 다행이고 좋은 우리 또 박사님 만나 뵈서 이렇게 치료가 돼서 너무너무 다행스럽습니다. 아유, 박사님 어떤 치료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2: 예, 그걸 갖다가 한방 용어는
1: 네.
2: 발목 염좌라고 그래요.
1: 아,
2: 삐진 거.
1: 예.
2: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이걸 엑스레이 찍으러 가야 되냐, 뭐 MRI를 찍어야 되냐. 근데 환자분이 굉장히 명석하신 분이에요.
1: 아,
2: 자기가
1: 그러셨구나.
2: 옛날에 이렇게 이런 적이 있었는데
1: 네.
2: 뼈는 괜찮았다.
1: 아.
2: 제가 이제 카이로프랙트 공부를 했기 때문에
1: 네.
2: 그분들이 쓰는 그 검사 하는 게 있어요.
1: 네.
2: 진동 검사를 하니까 보니까 뼈가 아무 이상 없더라고요.
1: 아,
2: 그래도
1: 그렇구나.
2: 나 모르는 거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저기 가서 사진을 찍어 보십시오. 그 치료를 했는데 점점점 나아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은 처음에는 계단을 올라오실 때는
1: 네네.
2: 지팽이 짚고도 덜덜덜덜 떨고 옆에를 붙잡아야만 되고 건너 뛰려면 앞에 것도 뭔가 거치물이 있어야 그걸 잡고 가고 그러셨는데 하루하루 달라지는 거예요.
1: 아, 그렇구나.
2: 그러더니 이제 지팽이 짚고 올라오는데 오늘은 이 오른쪽이 아팠다 치면은 왼발이나 오른발이나 힘이 거의 같은 레벨로 올라왔고
1: 아이고.
2: 아예 오늘은 지팽이가 없이 그냥 올라오신 거예요.
1: 자, 저 지금 듣고 계시죠?
0: 예예.
1: 예. 예,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 치료 많이 받으셔서 완쾌하시고 이제는 예, 좀 예. 조심하셔서 좀 건강히 오래 계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0: 저 선생님한테 진료받는 게
1: 네.
0: 20년이 넘는 거거든요.
1: 아, 그렇게 되셨구나 벌써. 아.
0: 허리 한번 아프면 막 한번 하면 다시 쇼틀리, 롱글랜 엄만 그렇게 한 15년을 아팠는데
1: 네.
0: 그 선생님 만나기 뵙기 전에 한 네 닥터를 거쳤는데
1: 네.
0: 그분들한테는 한두 번 가면은 안 듣더라고. 근데
1: 아하,
0: 어느
1: 예.
0: 집에 오는데 라디오에서 인터뷰하시는 거 듣고
1: 네네.
0: 그 다음 날로 갔어요.
1: 아이고 잘하셨어요.
0: 그 아픈 허리가
1: 네.
0: 3일 침 맞고
1: 네.
0: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1: 네.
0: 아무 이상 없어.
1: 아이고 너무 네.
0: 관절도 선생님한테 다녀서
1: 네.
0: 관절도 효과 받고 지금 다리도 그렇고.
1: 네,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 네네네.
1: 감사합니다.
0: 네, 수고하세요.
1: 네, 아, 또 이렇게 또. 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벌써 20년이 되셨다네요.
2: 네, 그렇게 됐네요.
1: 아,
2: 나는 10년 같은데 10년이 또 홀로 그렇게.
1: 아 근데 아까 그 저한테 그 저 사진 보여주셨는데
2: 예.
1: 막 피를 이렇게 뭐 뽑으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2: 예, 치료 보니까. 방법이요.
1: 네.
2: 1침, 2뜸, 3약,
1: 네.
2: 4 부항.
1: 아.
2: 부항을 해가지고 거기에 맺힌 어혈을 다 매일 뽑아내는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2: 네. 그 어혈이라고 그러는 것은 혈전이라고 그러는데. 말 못 알아들으신 피떡이요.
1: 피가 나쁜 피가 뭉친 거군요.
2: 예.
1: 그러니까. 아.
2: 거기가 이제 삐졌잖아요. 나이가 이제 70이 넘으셨으니까
1: 아, 예.
2: 염자라고 삐뚤어진 거예요.
1: 네.
2: 그러는데 이 그냥 그 다리 그 색깔이 참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퍽게 피멍이 들어가지고
1: 아.
2: 웬 발이 그냥 땡땡 부어가지고 아, 배로 부고 오른 거예요. 그러면 이 카이로프랙터나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그 아픈 장소는 알아요.
1: 네네.
2: 그런데 how to treatment.
1: 아.
2: 어떻게 치료 방법이
1: 그렇죠.
2: 없어요.
1: 네네네.
2: 그러면 이게 신경줄이 아래로 쭉 내려간 거 있고 받쳐서 옆으로 가는 신경줄이 있어요.
1: 네네네.
2: 쉽게 말하면 발목. 발목을 쭉 따라가면서 신경이 있고요. 다리 뼈 쪽, 견골 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 발뒤꿈치 쪽으로 가는 신경줄이 있어요.
1: 아.
2: 그러면 신경줄이 땡겨버려가지고
1: 네.
2: 제자리 못 들어가는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2: 뼈, 인대가 이제 늘어진 상태니까 뼈는 자동으로 늘어져 버리죠. 같이 땡겨줘야 뼈가 제자리로 오는데 제자리를 못 오니까 아픈 거예요.
1: 아.
2: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는 일 침. 침은 경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1: 네네네.
2: 경락에 침이 딱 들어가면 침 끝으로 백혈구가 모여와요.
1: 아. 예,
2: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1: 예, 예.
2: 혈색소, 혈당이 모여서 면역체가 되는데 침을 넣으면 두 배로 증가가 돼요.
1: 아.
2: 그 다음에 이제 그건 경락이니까 침은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 표피, 껍질은 어떻게 할 거냐. 그다 경근이라고 그래요. 근을 치료하려면 뜸을 떠야 돼요.
1: 아.
2: 뜸을 뜨면은 여러분 구자가 뜸구자인데 직접구가 있고 직구가 있고 직접구나 그다음에 간접구가 있어요. 필터가 달려있고 필터를 통해서 가는 거.
1: 아.
2: 예, 이 조금 아픈 것들은 이 간접구가 되는데
1: 네네.
2: 이 큰 치료는 절대로 안 돼요.
1: 아.
2: 살을 태워줘야
1: 네.
2: 머리에서 거기에 적혈구를 보내는 거예요. 백혈구를 보내는 거예요.
1: 네네.
2: 그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혈색소, 혈당이 40배가 모여와요.
1: 아, 그렇군요.
2: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보통 세포는 6개월 만에 한 번씩 체인지를 해야 줘야
1: 네네네.
2: 돼요. 그런데 그것은 관절염에 해당되는 거고 지금 바로 이게 염자체 삔 거거든요.
1: 네.
2: 인대가 늘어나버린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2: 인대가 늘어나면은 그쪽으로 신경 조직이나 혈관 조직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1: 아.
2: 그래서 부어오르는 거예요.
1: 아.
2: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습이 차요. 그러면 피가 고이게 돼요.
1: 네네네.
2: 그러면 1침, 2뜸, 그러니까 뜸을 떠지면 40회, 50회가 모여온다고요. 그 다음에 삼약은 부대로 말하면 보급부대요. 병하고 싸워야 되니까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사, 부항. 침 놓고 뜸을 떠놓고 약을 먹어놓으면 그리로 이 백혈구하고 이 바이러스하고 싸워요. 네, 네, 네, 염증하고. 네, 네. 싸우다 나온 게 고름이 되거든요. 그게 고름 되기 직전 그 어혈이에요. 어혈을 뽑으면은 그냥 그 새카맣게 진짜 묵 같은 그런 피가 나와요. 그러면 발등은 신경은 괜찮아요. 근데 그쪽으로 가는 발목에서 막혀버렸기 때문에 발등이 붙는 거예요.
1: 예.
2: 발목 따라가면서 신경을 일단 침 넣고 뜸 닫아서 지져주고 그 다음에 부항으로 피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1: 그래야?
2: 피를 뽑으면은 진짜 그 진짜 끈적끈적한 피, 묵 같은 피가 빠져나와요. 그걸 갖다가 3주 전에부터 지금까지 날마다 뽑았으니까 다리가 그 부기가 다 빠져지고 셔퍼런 멍은 다 없어졌고 지금은 제 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게 돼요? 인대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혈 소통이 되니까 안 아픈 거예요. 한방에서 쓰는 용어는 불통, 측통, 통측, 불통이잖아요.
1: 네네네.
2: 이 염자가 돼서 삐져가지고 그쪽에 기혈이 막히니까 붓고 아프고 차가워진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따뜻한 수포 너무 뜨겁고 아플 때는 그때는 찬물 수건을 대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너무 차가워서 아플 때는 더운 물 수건을 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서 찜 얼음질 하고 얼음찜은 안 되고 차가운 물이나 뜨거운 물을 번갈아 가면서 해주면은 기혈 소통이 돼요. 집에서는 그거 해오고 나는 날마다 일침, 이뜸, 삼약, 사부항, 오지암 육 교정은 목 교정을 해주면 돼요. 발목 같은 것은 또 이 문질러 주면서 마사지 교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침, 이뜸, 삼약, 사부항, 오지암, 육 교정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날마다 침을 맞으면은 휘지고 부작용 난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치료에 따라서 달라요. 너무 힘이 과해가지고 뭐 광기가 나거나 이런 분들은 침을 넣고 힘을 빼버려요. 그거 다 사침이라고요. 뺄 사자. 근데 여기는 힘이 없어가지고 만나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1: 네네.
2: 그래서 이 보호침은 날마다 맞아도 괜찮고 사침은 날마다 빼면 죽습니다.
1: 아이고 큰일 나겠네.
2: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호침을 맞아갖고 날마다 뜸을 떠서 침 먹고 나서야 될 분들이 또 말을 잘못 들으면은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또 장기를 다스려줘야 되는데 제일 먼저 심장, 그 다음에 신장, 여기에서 피를 잘 걸러줘야 돼요. 그럼 사구체에서 피를 잘 걸러줘야 되는데 못 고쳐지면 그게 어혈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구체 신념이 있어가지고 심장 기능이 약합니다 하면은 나를 못 믿는 분들은 바보짓을 해요. 병원으로 쫓아갑니다. 피검사에 아무렇지 않습니다. 엑스레이, MRI 찍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거는 75%가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환자가 어젠가 그젠가 컴플레인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 가면은 다 괜찮다고 그러는데 왜

0: 침 맞기 전에 이미 사구체가 망가져 가지고 소변을 그 물을 걸러지 못하니까 그 소변으로 나오는 겁니다.
1: 예,
0: 그래서
1: 알겠습니다.
0: 병원에 가서는 이걸 못 고치는 병이니까 한 방을 찾으시고 저한테는 절대로 오시지 마세요. 하려고 그랬는데 차마 그말 못했습니다.
1: 네, 자, 오늘은 이제 치료 체험 사례도 들어보았고,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프로모션 좀
0: 네,
1: 부탁드릴게요.
0: 여기에서
1: 나오셨는데.
0: 듣는 약이 일치, 밀뜸, 삼약, 사부황, 오전, 육효정을 한꺼번에 다 치료하는 약이 있어요.
1: 아,
0: 산삼 금옥단을
1: 금옥단,
0: 먹으면은 심장의 뜨거운 열, 신장의 차가운 기운을 섞어주면 피가 맑아져요. 그 기운이 생기고. 그러면 심장하고 신장하고 서로 교통이 안 되는 게다 심신불교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간하고 이가 서로 싸우면서 소화기 문제가 생겨요. 소화기 문제가 생기면은 위장 기능이 못 내려가 거꾸로 올라와요. 위장 기능이 거꾸로 올라올 때는 위기 역상이라고 그래요. 위기 역상 있을 때는 도인 벽사단을
1: 역사당,
0: 먹으면은 치매하고 중풍을 막아주고
1: 아, 예.
0: 모든 통증이나 아픔이나 힘이 없거나 괴로울 때에는 산삼 금옥단을 잡수시면은 그게 해결이 돼요. 오늘도 메들랜드에서 이제 이임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한 10년 동안 제 약을 잡숴요. 제 약을 잡수시면서는 우선 첫째 감기 안 걸리고 저희 또 양기가 젊은 사람하고 똑같고 그래서 지금 치매 예방으로 또 약을 오달하셨는데 거기다가 어혈약을 산삼으로 만든 어혈약이 있어요. 그걸 곁들이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산삼 금옥사에 원래 10개면 1200불이에요. 방송 나올 때마다 선착순으로 세 분한테는 600불씩 세 분만 해드릴게요.
1: 아, 세 분만.
0: 예, 도우님 백사단도 그렇고
1: 그렇고.
0: 금옥단도 그렇고 그 이제 산삼이 좀 팔다 남은 게 있는데 오늘은 4800불짜리는 1500불에 한 분만 해드릴게요.
1: 아, 한 분만.
0: 선착순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또 매주 수요일 날 나오시는 우리 서영수 박사님과 함께 말씀 나눴고, 주소는 809 사우스 호바트입니다. 여러분 너무 찾기 쉬우세요. 팔가와 호바트 코너. 전화번호는 213-503-3304, 503-3304로 연락 주셔서 아픈 거 참지 마시고 여러분들 해결하시길 감사하겠습니다.
0: 이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저긴 얘기를 못 하는데 유튜브에 들어가서 성민 산삼을 치시면은 제 얼굴이 클릭이 돼요.
1: 아,
0: 그러면
1: 예.
0: 내 얼굴을 클릭을 하면은 내가 중풍 고치고 이분들 치료한 것을 그걸 다 거기다
1: 아,
0: 올려놨으니까
1: 자세하게.
0: 자세한 설명 들으시고 이제 보험은 제가 다 받을 수 있어요.
1: 아,
0: 특히 클로버케어가 좋으니까 클로버케어로 바꿔 가지고 오세요.
1: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예,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예.
2: 바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3: 놓치지 마세요.
4: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한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5: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덥고 잠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10: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 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렵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9: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10: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전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3: 신나는 백투스쿨 준비 H마트와 함께하세요.

0: CJ 백투스쿨 모음전 간편하고 맛있는 두루두루 만두부터 햇반, 냉면, 볶음밥, 컵빵까지 다양한 CJ 인기 상품을 만나보세요.
1: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빠질 수 없죠. 꼬북칩 4종 세트, 말차 초코파이, 고소미 고래밥, 초코몽 등 오리온 인기 과자들도 한자리에서 만나보세요.
0: 새학기 장보기부터 달달한 간식까지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4: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3: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4: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3: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라디오 눈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인트님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아저씨 오늘도 변함없이 참 감사한 게 아무리 친구라도 이렇게 한국에서 매일매일 제 방송에 인사를 해준다는 거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제가 복이 많은 사람 같습니다. 우리 통계님도 출근하셨겠네요. 자, 통계님이 이 남희 씨의 슬픈 인연을 추천해 주셨는데 일부에서 남희 씨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제가 슬픈 인연을 장혜진 씨 음성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또 색다른 맛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시죠.

네, 같은 노래인데 아주 많이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장혜진 씨,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가창력 있는 가수. 우리 H님 말씀처럼 클래식 느낌도 나고 아주 멋지게 해석해 준 것 같아요. 우리 통계님 덕분에 또 이렇게 또 포근하고 저희는 오후 시간이지만 우리 통계님은 아침 시간인데 좀 이 노래 듣고 오늘 하루가 좀 밝게 좋은 하루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름이 저물어가기 때문에 이 노래가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0: 네, 여름이 이제 슬슬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날씨는 뭐 전혀 그렇지 않은데 우리 마음속에는 8월 말이 되니까 조금은 가고, 와 벌써 여러분 이제 9월의 초입에 거의 다가왔네요. 그러다 보면 아, 뭐 10월 지나가고 음악 듣기는 되게 좋은 계절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펄쩍하면 땡스기빙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보면 캐롤을 틀어야 되고, 저는 뭐 이런 시기가 다가오게 되네요. 자, 어떤 유명한 스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상대가 내 뜻대로 해주길 바라는 순간에 너무 큰 실망이 따라와서 사는 게 힘들어지고, 비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마음이 병든다고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하는 게, 와, 난 저게 왜 저렇게 안 될까 하지만 뒤돌아보면 나만큼 가진 사람도 세상에 없다라는 그런 단순한 이치. 여러분들도 오늘 좀 지쳐서 힘드신 분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스님의 좋은 말씀이니까 좀 참고하시고, 괴롭죠. 우리가 뭐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운 건 일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다 마음의 병이 들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와 함께 하시면서 좀 마음을 좀 이렇게 다듬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합니다. 자,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이어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 네.
2: 수영도?
1: 그럼요.
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4: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5: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4: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5: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4: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7: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8: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9: We will fight for you.
8: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제가 그이 노래가 항상 우리 저 장윤식 단장님이 나올 때 타이틀곡으로 틀어드렸는데 가끔 이 노래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이제 꼭 일주일 남았네요. 다음 주 매달 말일 우리 장윤식 단장님과 함께 만나는 날. 개인적으로는 어제 또뭐 모임이 있어서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우리 SK 사장님하고. 자, 이제 수요일, 일주일의 절반,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이 지치셨죠? 힘들고. 제가 멀쩡하게 여러분들 뭐 기대하지 마세요, 뭐 바라지 마세요,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사실 저도 지키기 힘든 일이라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자꾸 누군가 얘기해주고 말해주고 그러는 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다 사실 저 자신도 힐링하는 그런 시간 같아요. 제가 방송하면서 진행하는 게.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 덕분에 또 알차고 보람되고 기분 좋은 시간 될수 있어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우리 세인트님 생각이 나서 친구란 노래를 골라봤어요. 근데 원래 안재욱이 불렀던 노래인데 우리 요새 굉장히 인기가 있는 황가람 씨가 이 노래를 잘 불러서 오늘 이 노래 끝곡으로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디오는 내 친구 곤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했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정말로요.

0: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odent.com.
1: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2: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2: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1: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2: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3: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4: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3: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4: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3: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4: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5: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2: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6: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7: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8: 최근에 전기료를 내신 분들은 뭐 7월 그리고 8월 초까지 어쨌든 가장 더웠을 때 전기료니까 꽤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아우,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에어컨도 조금 줄여봅니다. 선풍기를 틀고 버티고 있는데 뭐 평소라면 선풍기 바람이 어느 정도 땀을 말려주면서 몸을 식혀주겠죠. 근데 실내가 극도로 달아오르는 날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네, 세계보건기구도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실내가 85도 이상이 된다면 선풍기가 오히려 체온을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우리는 피부에서 땀이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기는 방식으로 체온을 조절하고 있죠. 그런데 주변 공기가 지나치게 뜨겁고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지면 열을 내보내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뜨거운 공기를 계속 몸쪽으로 보내면 결국 선풍기를 틀고 있으면 역효과가 나겠죠. 자, 폭염에 영향을 받는 것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약품, 의료기기 등도 마찬가지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인슐린입니다. 이게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혈당 측정기, 시험지, 인슐린 펌프 같은 것도 높은 온도에 노출된다면 손상될 수 있고요. 자, 흡입기 사용하시는 분들, 높은 온도에 있던 흡입기가 오작동할 수도 또 아예 파손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단순히

0: 오작동 한다거나 약효가 떨어지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죠. 일부 이뇨제라든가 심혈관계 약물, 일부 정신과 약물들은 말 그대로 체액 감소로 이어지면서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네요. 또 일부 혈압약은 혈압을 더 떨어뜨리기 때문에 어지럼증이나 뭐 실신, 낙상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래저래 전기료 보고 놀란 가슴이 나중에 더 큰일로 인해서 크게 놀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에어컨으로 식혀준 뒤에 선풍기를 돌리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정말 에어컨과 선풍기의 콜라보레이션을 잘 활용하셔서 당분간은 이어지게 될 더위를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사랑교회 서사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너로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때로는 여러분들을 제가 상담을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듣는 사람은 생활고라든지 어떤 생활의 염려라든지 앞으로 그 사는 그런 것 때문에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런 것들 때문에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그때는 차선을 택합니다. 그 어쩔 수가 없어요. 약하니까. 차선을 택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차선을 택해도 또 좀 봐주시더라고요. 그거를. 물론 최선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내 믿음으로서는 따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럼 차선을 택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나름대로 또 좀 풀어나가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처음에 받았던 하나님 말씀은 잘못된 거다.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경우를 지금 몇 번을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데 아직 그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에는 부족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들도 가끔 그런데 알면서도 안 따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죽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신앙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떻게 변해져야 되냐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자가 있고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묻는 자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당한 환난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나의 어떤 상황이나 나의 유익 나를 위해서 묻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도 내 문제가 너무 커서 그걸 못 먹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저도 고민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봐요. 결국 자선을 택해서 그들이 살아남긴 살아남지만 다른 쪽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에 대해 얘기가 아니에요. 벌써 거쳐간 사람의 얘기. 그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가? 당장 뭔가는 피해 탈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른 거였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당장 예를 들어서 먹고 사는 게 고민이 되고 그럴 때는 그 차선이 나은 거예요. 자기들 보기는. 그럼 그 차선을 택했다 할지라 그러면 그렇게 되면 길이 길어지죠. 하나님이 하라고 한 방향으로 가면 고생은 되더라도 빨리 빚어지는데 그 고생을 택하지 않고 차선의 길을 택해서 갈 때는 우회하더라는 거예요. 우회. 많이 또 그런 일을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면서 우회를 하면서 인생이 허비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만일에 우리가 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다면 우리 많이 물으라 하잖아요. 하루 50번씩 물으라 하잖아요. 근데 묻는 그것이 그 목적이 나를 위해서 묻는 거하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묻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묻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왜 사랑해야 됩니까? 이건 나를 위해서 묻는 거죠. 어떻게 해야 그들을 어떻게 사랑 제가 사랑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그 no question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을 때 나를 위해서 묻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끔 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봤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라. 나를 위해서 사는 자는 다 실패한다는 겁니다. 우회하고 인생이 허비되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참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게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정말 성경대로 일어나요. 저는 그걸 참 이렇게 경험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성경에 그 말씀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했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 속에 다 있어요. 할렐루야. 네. 저는 제가 여자잖아요. 근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나는 없는 줄 알았어, 그게. 시편 2편에 가면은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게 있어요. 내가 너를 낳았다. 한번 가볼까요? 이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이상한 걸 듣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선진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또 듣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7절, 2장 7절 한번 가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제가 이 구절 읽으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어머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너무 좋았는데 있는지도 모르고 한참 취했었죠, 그 말씀을. 나중에 읽으니까 이 말씀이 있는 거야. 오마이갓. 제가 발발 떨린 거 있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영이 어린 자에게 그런 말씀을 주니까 제가 감당을 못했던 때가 한번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원하시는가를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좀 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예수 믿은 지 1년인가 2년도 안 됐을 때, 아니야, 그게 예수 믿은 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 그러니까 겨우 이제 교회 발만 주일날만 지키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좀 이렇게 제가 좀 깨어난 상태인데, 그때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육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육성. 저는 하나님의 육성을 들은 게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육성이라고 하는 건 귀로 들리는 겁니다. 정말로 귀로 들리는 얘기인데, 뭐라 그러냐면요, 그 음성이 너무 큰데 방 안을 가득 채우면서 하는 얘기가, 그 나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은 두려워요. 하나님이 임하시거나 하나님 어떤 형상을 보거나, 왜 사도 요한도 하나님이 임하니까 그 자리에서 죽은 것까지 엎드려졌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음성이 임하는데 너무 두려운 거야. 뭐 너무 두려운데 어떤 소리였냐면은, 내가 노로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노로라. 그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내가 노로라. 그럼 내가 예수란 얘기인가? 어머, 내가 이단이 되는 게 아닌가? 뭐 제가 뭐 이해가 가는 게 순간적으로, 내가 노로라 그러는데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야, 내가 이제 이단이 되는구나. 뭐 신 내릴 때 뭐 이상한 거, 그죠? 어머, 내가 이단이 되는구나. 막 그런 두려움이 확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육성이 아니야. 그게 육성이었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는 내 안에 영 전체에서 울려 퍼지는 영으로 들어오는 건데, 너는 지금부터 네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을 다 비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욕심이 뭐가 있었느냐, 이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결혼 안 하고 혼자 있을 때니까, 아, 결혼해서 좀 행복하게 살아볼까,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 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그래, 그 행복한 거 그럼 내리고. 그럼 하나님, 내가 그러면 신발은 신는데 안 떨어진 거 신고 싶은 거, 어? 그 다음에 옷도 안 떨어진 거 입고 싶은 거, 그거, 그런 거는 좀 붙여놓으면 안 되겠냐 그랬어요. 그 신발 뒤쪽에다가. 위부터 아래까지 비우라니까. 신발 뒤에다가 조금 껌같이, 껌 모양으로 조금 붙여놓는 건 안 되게. 그런 게 이제 나 막 지금 이게 하나님하고 이게 다투고 있는 때인 것 같아요. 이게 순간적으로. 하나님, 그것만은 좀 붙여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대요. 그래서, 주여, 그러면 제가 그것도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건 제가 영적으로 경험해,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신. 머리끝, 촥하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제가 앉아 있었거든요. 앉아서 기도할 때. 머리끝에, 왜, 내가 누르라 그랬는데 무릎 꿇고 앉았지 뭐. 그때부터. 그 다음에 다 비워라. 그게 오면서 머리끝에 발끝까지. 물도 아니에요. 어떤 물리적인 게 위에서부터 쪼로로로로로로로로로 뭐가 내려오더니 발끝에 가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부터 네 안에 좌정한다. 이 음성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거를 해석을 할 수가 없어갖고, 제가 무슨 그 해석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내가 노로라 듣고 뭐 욕심 비우라까지는 괜찮은데, 뭐가 내려와서 촤악 내가 좌정한다 그러고, 이걸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어갖고 그 성경 공부 가르치는 장로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제가 이런 일을 제가 겪었는데, 그때 장로님은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야. 얘가 사단한테 씌었나. 왜냐면 내가 누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막 그러는데, 그때부터 그 장로님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조금 약간. 지금 와서 제가 보는데, 이게 내가 그게 무슨 뜻일까. 이게 영이 어릴 때는 모르는 거예요. 와닿지도 않고, 그게 무슨 뜻일까. 내가 분명히 예수는 아닌데 그게 무슨 뜻일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야, 하나님은 이제 태어난 별로 알지도 못하는 그 어린애 같은 나한테 얼마나 네가 예수와 함께 연합된 삶을 살기를 원해서 이런 경험을 어렸을 때부터 시키시나, 그런 걸 제가 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깨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내 안에 내가 죽고 하나님만이 살기를 원하시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해석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못 받은 것도 아니었고, 그게 늘 내 안에서 그게 무슨 뜻일까? 나는 이단 되기 싫고. 응?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구역장한테, 그때는 구역원이었는데 구역장한테 했어요. 근데 그 구역장은 좀 끼어 있었던 것 같아. 구역장이, 그게 성화에 대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끝났어요. 성화가 뭔지.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딱 믿고 나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비워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정말 들어와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원하시는가,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보고, 그렇게 살아들이지 못하는 제가 너무 부끄럽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 내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누가 살기를 원하냐면 그분이 살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들은 그 음성, 너가 내로라 그랬거든요. 너가 내로라. 물론 제 경험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너가 내로라는 거는 내 안에 내가 없고 내 안에 그분이 온전히 들어오셔서 너가 내가 된 것처럼 살아들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은 너무나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온전히 비워내고 제가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 지금에 와서야 아 얼마나 그분이 원했으면 너무 어린 그 상태에서 감당치도 못하는 그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나 지금 생각하면 야, 참 하나님도 너무하셨다 좀 깨달을 때 될 만해서 그런 음성을 주시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 말씀을 주셔갖고 그래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대가 컸었는지 저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었는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삶에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얼마나 원하셨으면 그랬을까 그러나 아직도 그 음성에 맞춰서 살지 잘 살아들이지 못하는 제가 늘 느껴지고 죄송스럽고 또 그 음성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살기까지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환란이 끊이지 않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주님 우리 사도 바울이 네. 사실 우리 영성훈련의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네. 다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여러분이나 저나 이것을 고울로 해서 하루속히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 사도 바울은 늘 어떤 심장을 갖고 있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웃을 대했고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늘 이웃을 대할 때 인간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대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맡겼다 그랬습니다. 재물을 맡겼다. 여러분과 제가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갖고 있어야 변함을 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물질의 주인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웃한테 쓰는데 뭐가 아깝냐 이겁니다. 내 것이면 아까운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쓸 때 그것이 아깝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시잖아요. 그럼 아직도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웃한테 쓸 때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이 물질과 영성을 통해서 자꾸 비워내고 내 개념 자체를 바꾸면 정말 하나님의 것인 것이 들어온 사람은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들어온 사람은 아깝지 않고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드리는데 뭐가 아깝냐 이것입니다. 내 것도 아닌데. 아멘입니까? 바꿔줘야 돼요. 완전히 개념이 바꿔줘야 돼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게 아닌 거 하나님 쓰라는 데 쓰면 뭐가 아깝겠어요? 내 것도 아닌데. 아멘. 이 세상에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말로만 거치는 게 아니라 내 영적 실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바른 청지기의 삶들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는 연합의 관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본인이 사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하루속히 비워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죠. 성령 하나님과의,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그죠? 인도하신다. 앞에서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견인차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앞에 두고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령님은 내 앞에서 끄는 견인차라는 겁니다.

0: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사울은 하나님한테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행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다윗은 뭐든지 하나님한테 묻기 위해서 블레셋 진영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기를 원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성령은 이미 와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바깥에도 계시고 그분은 알게 모르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그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구름기둥과 풀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던 그 성령과 동일한 성령이란 말이죠. 구름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민족도 멈췄고 구름기둥이 떠나면 그들도 떠났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현재 생활에 충실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에 열심히 하고 계시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말씀하신 것이 맞느냐 틀리냐 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틀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틀리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 욕심을 가지고 들을 때는 그게 일어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패케도 하시고 또 그 말씀이 맞게도 하시고 그러므로서 우리를 다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을 때 하나님 다 대답하시냐, 들은 게 다 맞냐? 아니요, 50%는 틀리게 하십니다. 처음에. 왜냐?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케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 맞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음성도, 그래서 영분별이 필요하잖아요. 사단의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들은 게 다 50%는 맞고 50%는 틀리게 하세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어느 게 하나님의 음성의 진짜를 구분하려고 하죠. 그냥 다 맞게 해봐. 그렇잖아요? 그러면 엉뚱한 데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는 성경 말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가 하는 것이고, 그 두 개도 아니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안 어긋나고 긴 것 같기도 한데 그 모를 때는 기다려보는 거예요. 기다려봐서 그 일이 일어나면 정확하게 들은 것이고 안 일어나면 잘못 들은 것이죠. 그죠? 그건 확실한 거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이렇게 들리는구나. 이걸 구분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맞다 아니다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는 데 초점을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교회 서사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교회는 216 이스트 31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574-9400, 213지역 574-94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지저스 힐링 교회 여켈빈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0: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이 저자 누가가, 누가는 사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저자 누가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당대의 그 정치인에게 기독교가 무엇이며 그리고 기독교가 전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달해 주는 그러한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하여서 누가복음과는 달리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어떻게 출생을 하셨는지 즉 예수님의 출생이 왜 다른 사람하고 다른지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 부활하신 것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은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면 그걸로 끝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늘로 복귀하셨다고 하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데오빌로와 같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히브리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하나님, 친히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 이사야서 45장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 끝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할렐루야.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도 주님은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육체의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인성도 그대로 가지고 하늘로 복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대예언자로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드리고 있는 모든 기도가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저 성도의 기도는 주님 저런 뜻이 아닐 겁니다. 성도가 잘 몰라서 저렇게 기도하는데 저 뜻이 아님을 저는 잘 압니다. 왜?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는 유일한 하늘과 땅의 중보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이 일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하자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마음에 슬픔에 가득 찬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가는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바를 잘 듣고 그리고 그것을 온 세상에 너희는 나가서 온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단순히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역사를 제자들도 행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출발하여서 또 우간다로 가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보내는 자나 가는 자나 동일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신다, 그 말에 대하여서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만 계시고 2000년 전처럼 지금 이 땅을 걷지 않고 계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늘 예수님의 그 현존에 대하여서 의심을 품습니다. 어떤 때는 믿겨졌다가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는 그 까닭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이 왜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짊어지셨는고 하니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는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시험 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냥 단순히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그분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시험 받는 자들을, 왜? 시험 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충천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치고 시험을 한번 받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끼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 그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 줄 압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갇히고 매를 맞고 투옥됐다가 다시 또 이 밖으로 불러냅니다. 정치가들이 바울에게서, 왜 바울에게서 그 뇌물을 받을까? 왜냐하면 바울은 태생적으로 로마 시민이고 현재 갇히기 전에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뇌물을 받기 위해서 자꾸 집어넣었다가 다시 재판정에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풀어주지도 않고. 그때의 대마를 비롯한 모든 이 복음의 동역자들이 다 바울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전부 다 바울 혼자만 남은 거예요. 얼마나 생각해 보면은 인간적으로 힘들고 배신감도 느끼고 외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여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언제요? 재판을 받는 그 순간에 모든 동역자들이 한때는 뭐 주님을 위하여서 베드로처럼 뭐 나도 선생님을 위하여서 사도를 위하여서 나도 죽기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모든 동역자들이요, 조금 어려우니까 다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홀로 있을 때에 가장 고통스럽고 그리고 가장 인간적으로 연민의 감정이 막 솟아오르는 그 순간에 바울은 자기가 재판장에 서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옆에 서셔서 자기를 강건하게 하신 그 모습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따르지 못해서 때로 실수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에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목이 메이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 고통의 그 순간,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여러분의 시선을 온전히 고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을요 예수님에게서 돌리면은 그때부터 생기는 그 갭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 어둠이 들어옵니다. 유혹이 들어와요. 교만함이 들어옵니다. 거만함이 들어와요. 스스로 자만합니다. 나는 이만 하면은 됐지 라고 하는 이러한,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만하고 거만하면은 반드시 패망하고 반드시 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Fix your eyes on Jesus.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만 고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서 목회자로서 늘 기도하는 내용, 예, 빠지지 않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만 사랑하고 주 예수님만을 인생의 최고의 프라이어리티로 삼고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서 잘 되든 못 되든 힘이 들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오직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항상 저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가 빌립보 4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는 좌절과 실망과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다 버림을 당한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감옥에도 재판정에서도 그리고 폭풍 이는 그 바다의 가운데에서 죄수로 잡혀가는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어떤 때는 친히 나타나시고 어떤 때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그에게 그를 강건하게 하셨던 그것을 그는 생각하면서 나는 비록 연약하여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고백을 자주 여러분의 입술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원수들로 당신의 발등상, 즉 발 아래 모든 원수들이 다 무릎을 꿇을 때까지 주님께서는 쉬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며 우리가 예배할 적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요 어떤 부분에 가면은 교회가 아주 심한 박해를 받고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고난 가운데에서 아 저런 상황이 더 지속이 되면은 온 세상의 교회가 아예 그냥 다 지워지겠다라고 느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백마, 승리한 개선 장군이 타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부분적으로 세상이 지금 교회가 후퇴하는 것 같고 뭐 지역적으로 어떤 나라와 어떤 지역에서는 교회가 줄어드는 것 같고 문을 닫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래로 지금 계속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란에서 여러분 벌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독재 가운데서 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심한 독재가 판을 치고 인간의 목숨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파리 목숨처럼 그냥 근거리에서 그냥 직접 사격을 해대는 이런 가운데서도 이란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인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절대로 후퇴하는 법이 없어요. 후퇴한다고 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꺼진 기독교 종교인이나 뒤로 후퇴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 전체는 결코 후퇴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뒤로 물러갑니까? 그것은 자기의 감정과 그리고 필링을 의존하였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은요 절대로 우리가 넘어질 필요도 없고 뒤로 물러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마저 어떻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자기 눈으로 아직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러므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자 그와 그의 그 사촌지간이었던 몇몇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형님 나도 데리고 가시오. 나도 가겠소.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이제 다시 예전과 같은 어부의 삶으로 죽을 수는 없고 그냥 그 일을 하고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이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 삶의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과 제가 이 사도들처럼 믿음이 없어가지고 절망하고 좌절 가운데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지점에 주님께서는 지금도 찾아가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그 순간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그리고 심판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를 이 세대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온 세계에서 보여주는 바로 그 모습들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자기 눈을 가리면 하늘에 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부인해서 될 것이 있고 부인해도 바뀌어지지 않을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아무것도 그를 통하지 않고서는 지어진 것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온 세상에 오직 구원받을 하나님께로 이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항상 동행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일부러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잊으려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상에 돈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그냥 쭉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도 고통이 자기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할렐루야. 하늘 구름을 타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는데 구름이 가리워서 그를 보지 더 이상 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구름층 위쪽으로 주님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예, 하늘 구름을 타고 구름을 뚫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볼 것입니다. 부인하는 사람도 볼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핍박했던 자들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때에 부끄러운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한다고 하면은 그 개인으로 말하자면은 얼마나 그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그 나팔 소리가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에 여러분과 저는 주 예수여 환영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재림을 기뻐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정도로 그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은 가난한 과부의 그 헌금 넣는 그 장면을 묘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에 성경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예수께서 성전 궤를 향하여서 예수께서 성전 궤에 사람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계셨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표현은 그때에 부자와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동전 두냥을 집어넣는 그때의 그 장면만을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헌금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섬기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때로 억울한 말을 듣고 또 어떤 사람은 까닭 없이 교회 안에서 분파를 일으키고 이중생활을 하고 하는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주님께서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 말씀드리면은 주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현장에서도 우리 옆에 계시고 교회 와서 교회 안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라 이 말입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는 모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수고는요 다 헛되이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성도들인 여러분과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심지어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적으로 우리가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모든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 그 눈물 한 방울까지 천사가 날마다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딜리버리하고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냥 허튼 말로 그냥 뭐 문학적인 표현이겠지 이렇게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I'm coming soon. 할렐루야. I'm coming soon. Jesus is coming soon. 곧 오실 것입니다. 2000년만큼 가까워 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만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뭐 다른 거 뭐 별 할 일 없으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계신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고통당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구원 곧 질병으로부터 해방케 되는 이러한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눈물로 여러분 간구하고 계십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세상의 다른 방법, 여러분이 아는 모든 인간적인 무엇을 동원하여서 그 지금 처한 상황을 괴로워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하면 할수록 더더욱 우리를 깊은 수렁에 빠지고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낙심하게 하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음의 병만 더 높아지게 만듭니다. 오직 주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들, 주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관계보다도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그 필요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옆에 계셔서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눈이 오직 주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고정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주님의 기쁨,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0: 지저스 힐링교회 여켈빈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균형 잡힌 교회 지저스 힐링교회는 장로교 협동교단이며 애나하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30분과 11시에 드려지며 치유 집회는 매주 화요일 LA, 목요일 애나하임 두 곳에서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 중독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믿음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치유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지저스 힐링 교회를 검색하셔서 치유의 간증과 사례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714-749-8476-213-436-6217-213-436-621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LA 소망선교교회 김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사랑으로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4: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도 내가 은사를 좋은 것 가진다고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고 또 많은 능력 있는 능력을 행할 수도 있고 믿음의 일들도 할 수가 있지만은 여기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장 마지막 31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더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 해석이 어떻게 보면은 참 이상할 정도예요. 그러나 더 큰 은사가 무엇이라고는 이야기를 안 했으나 더 큰 은사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교회에 유익될 수 있는 은사가 더 큰 은사예요. 항상 교회에 유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님이 선물로 준 이 은사가 은사로서의 그 역할과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할 때만이 능력이 나타난다. 그 이야기 하시려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이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8절에도 그렇고 16절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하여 세웠다라고 할 수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로 나가기 전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사랑으로 해야 할 것이 뭐이냐? 보면 오늘 1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뭔 말이에요? 우리에게 말을,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사랑을 품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통해서는 교회에서는 또 여러 대화를 나누면서 또 그 말을 가지고는 뭐냐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잖아요. 교사로서의 내가 생활을 할 때에 집에서 내가 자녀들을 길러낼 때에 사랑이 없는 말은 자식에게 한 것 같아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다 그 말은 아무런 소리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으면 소음에 불과하고요. 이건 듣기 싫은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이 없이 너는 왜 공부 안 하냐, 또 자칫 잘못하면은 너는 왜 영어만 하고 한국말을 못해가지고 같이 예배 참석 안 하냐, 아, 죄는 우리 애기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들 와가지고 미국에서 얼른 미국말 해가지고 출세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건 잃어버리거든요. 유대인들을 교육을 해보니까 그들이 어떤 교육을 하길래 도대체 이 세계를 이렇게 손으로 죄락펴락 하는가 봤더니 이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3개 국어를 능통하게 해버려요. 자기들이 다 이방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 흩어져 살 때에 제일 먼저는 뭐냐, 자기 모국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라에 사는 그 자국어, 그 나라 언어를 능통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적인 언어의 영어를 능통하게 한 거예요. 우리 한국의 어린이들이 이 히브리인들보다 훨씬 머리가 좋답니다. 그런데 왜 떨어지느냐? 미국에 와서 있는 분들 가운데서 우리가 다 범죄하고 있잖아요. 내 자식을 가르쳐 놨는데 그렇게 예쁜 자식이 점점 커가니까 한국에도 멀리 있는 것 같지만 한국은 한국말로 통화가 되잖아요. 어떻든 간에. 그러면 말을 통해서 감정이 통하지고 그 깊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화 자체가 안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사실 아니겠냐고 말이에요. 그럼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있는 거예요. 방법 없는 게 없어요. 방법은 지금 영어를 잘하는 이 전도사 있습니까? 영어를 잘하는 전도사가 우리 목사님의 가르침을 100%를 받아야 돼요. 이거 그렇게 중요해요. 나하고 같이 사역하고 있는 자가 100% 목사님하고 같은 가르침을 할 수 있는 그거 먼저 우선이에요. 그런 다음에 애들에게 능숙하게 영어로 가르치면서 이 가르치는 이 방법이 틀려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른들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 어르신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머리가 희끗희끗하지만은 하기에 젊은 사람도 요즘 백발이 많았다마는 그런데 어때요? 그게 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지혜라는 것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애기들한테 그 전도사님이나 그 목사님이 담당하는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핵심적인 것은 뭐냐? 자, 하나님이 모든 나라들을 다 만들었단다. 그 나라들을 만들었는데 첫째 언어는 다 동일했지만은 범죄한 이후에 바벨탑을 쌓을 때에 언어가 다 통하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들은 우리가 성과 대를 하늘과 같이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다. 놀라운 방법이다. 그 방법이 언어를 혼잡게 만들어서 세계적인 언어가 났다. 그런데도 각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의 특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놨으니 너희들이 아무리 미국에서 살아도 미국 사람이 너희한테 너는 나하고 동일한 미국이냐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우리 애들도 맞아,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미국인 줄 알았더니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다 이렇게 보니까 내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한국인의 자체성,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실력이 있으면 인정을 더 받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종로로 단 겁니다. 여러분, 종로로 단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이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 주면서 자기 자신이 뚜렷한 자기 개성과 자기의 것이 뚜렷하면은 인정을 해주지만은 물에다 물탄들 술에다 술탄들 그저 좋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인정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점점 알려주면서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잘 성장되어 가고 있는가도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단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면은 반드시 성경은 하나님 사랑 1번 같은 의미 속에서 부모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부모 사랑이 없는 자가 신앙생활 잘한다. 이것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게 되면은 모든 인생이 다 잘 되게 되어 있고 어디 가서든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그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만든 메시지가 이렇게 주면은 그 부목사님들이 주는 그 메시지에 영어에 퍼펙트한 우리 자녀들이 빨려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잘 알아먹지 못해도 한 번씩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된다 라는 걸, 나는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어가 다 혼잡되었는데 어느 때 그 언어를 알아먹은 줄 압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 충만 받지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방에서 왔던 15개의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자기 말로 알아먹은 거예요. 미국에서 왔으면 미국 영어로 알아먹고, 이집트에서 왔으면 이집트의 말로 알아먹고, 또 아프리카에서 왔으면 아프리카의 자기 나라 말로 알아먹게 된 거예요. 그건 뭐냐?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어떤 일을 일으키려고 하느냐?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것이나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만들어버리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의 언어는 하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기들에게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들은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면 애들 마음속에 마저 내가 모국어를 해야지 하면서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은 우리는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에 충만하게 내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주여 저들에게 한국어가 익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3대 동일한 신앙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 애들의 마음을 터치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참석에 있다가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방법은 선교적인 방법으로 하게 되면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2년 후에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됩니다. 안 되는 말을 못 하려고 제가 하겠습니까? 저는 성경에 근거해서 확실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사랑이 없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친다고 되느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실천으로 모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애들에게 엄마 아빠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랑에 담겨서 자식들에게 전해지게 될 때 그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는 것은 인간의 상상할 수 없는 내면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해부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 마음 먹었던 것들이 그 말씀에 비추어져서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들은 변화가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면서 내 자식을 사랑해서 이 일들을 하게 될 때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교사를 해보고 저도 총장으로 있었잖아요. 사랑을 가지고 가르치지 않은 교수들의 학생들이 변화될 수 있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교회 학교에 우리 교사님들이 우리 애기들의 이름을 날마다 날마다 불러가면서 그 사랑으로 가슴을 안고 내 자식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말씀이 가슴에 와서 맺게 된다. 할렐루야. 저는 확실하게 오늘 설교가 여러분의 가슴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한 거예요. 어젯밤에 12시 30분에부터 잠을 재우지 않은데 엎드렸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가서 설교만 하기 위해서 왔다라면 우리 LA 소망 선교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뭡니까? 내가 한국에서 살고 있고 여기서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은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니까 내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내 형제 자매들 그냥 가서 되겠습니까? 성령님 저에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오늘 성령님은 여러분의 가슴에 말씀을 새겨줄 거예요. 저는 강단에 설 때 확신을 가지고 섭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도 사랑을 품고 우리 서로 대화도 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정말 사랑으로 귀한 우리 여성계 회원들이 남편들에게 한마디 하면은요 끝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목사가 돼서 설 수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내 아내였습니다. 서울에서 목회를 제가 한 20년간 하고 목포에서 18년 목회를 했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니 너무 진지하게 여보 당신은 진짜 목사야. 내가 이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니까 하늘을

헌신 예배 다른 거 있겠어요? 남자들은 여기서도 찌들리고 저기서도 찌들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게 남자들입니다. 말을 안 하니까 그러지. 거기다가 사랑하는 아내가 당신은 진짜 내 남편이고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똑같은 말을 강단에 들었으니까 그거 따라서 한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말을 들으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 여성기원을 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말도 사랑으로. 두 번째로는 오늘 두 번째 말씀은 2절에서 그렇잖아요. 꼭 내가란 말이 먼저 나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그리고 지식을 다 내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교회 목사님들이 병 고치는 은사, 또 능력 행하는 은사,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부흥에 다닌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 끝이 안 좋은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걸 어디서 발견했느냐? 하하, 주님이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그러니까 듣고 있던 그 사람들 중에 뭐예요? 주여, 우리가 다 선지자 노릇을 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다 귀신을 쫓아 주의 이름으로, 그 이야기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손을 저어본 거예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수많은 능력과 권세를 나타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그 능력과 믿음의 행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 보면, 더 깊이 들어가게 보면은, 그 사랑이 없는 이 모든 것은 사랑이 없는 사단의 장난일 수 있다라는 주석가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된다라면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랑이 없이 이걸 했을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은 내가 내 자신을 볼때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인정을 해주고 사람들도 유명하고 테레비에 많은 방영이 될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너라는 존재를 가치 없이 봐버린다. 그 말이에요. 와,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수많은 마태복음 5장, 7장을 했지만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맞습니다. 저도 오늘 가서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주님 보시기에 별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 사랑으로 하겠습니다. 저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저 올라오기 전에도 성령님, 저좀꼭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꼭 저는 올라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올라옵니다. 그래, 저는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건 관계는 없는데,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아마 지금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진짜 사랑으로 교회에서 하는 일들, 믿음을 나타내고 있느냐? 혹이나 교회에서는 이렇게 잘하는데 집에 가서는 자식들 보는데 서로 다툼을 많이 하지 않느냐? 조금 빚 있다고 그빚 때문에 한숨 푹푹 쉬면서 기도보다는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느냐? 이것을 너의 자녀들이 뒤에서 다 보고 있단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내가
엄마 아빠하고

0: 교회는 같이 다니지만은 떠날 기회만 나면은 나는 교회는 안 간다.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 교회의 젊은이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빠져나간 죄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이 나 같은 목사들에게 있고요. 또 하나는 가정에서 목회를 누구에게 줬느냐? 부모에게 주었는데 부모님이 자식들의 목회를 못했다는 사실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입혀주신 그 은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마귀의 종되었던 나를,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밝혀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것도 내가 믿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선물로 되었으니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것이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능력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게 없어요. 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그리고 뭐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을 상급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어마어마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할 수 있어요. 어느 교회 누구 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치 없게 볼 뿐만 아니라 너가 하고 있는 구제와 봉사 전부 헛것이다 라고 주님이 인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여성교회원들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세요? 진정한 헌신은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성령이 행하게 하심으로 행하는 모든 봉사와 그리고 섬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종합을 다시를 해본다면은 정말 내가 하는 말이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파워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은 설령 겉사람만 보고 행동만 보고 유명세를 타지만은 내 하나님 아버지가 유명세를 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잖아요. 모든 권세와 능력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께 인정받으면 끝나는 인생이, 인정받지 못하니까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이런 인생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행동이 주님이 정말 네가 가치 있는 일을 한다. 내 자식아, 네가 미국 땅에 와서 고생하고 있는 건 내가 다 안다 이거야. 네가 하고 있는 믿음의 생활, 소망 선교계에 와서 믿음의 일을 하는 건 내가 다 안다 이거야. 너는 어디다 내놔도 가치 있는 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 불안한 거예요. 왜요? 가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과 봉사 그리고 구제 모든 헌금들이 주님이 네가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구나. 마태복음 6장 1절 2절에서는 구제할 때 사람의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앞에서 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듯이 주님이 인정을 해준대. 주님이 주실 상은 이 땅에 살면서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누가 뭐라 해도 사랑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딱 시작될 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1장 4절부터 7절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그럽니다.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모든 것은 사랑이에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으로 모든 걸 행하라. 너에게 주어진 은사, 네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준 것이다. 그 은사가 은사로서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교회 모든 일과 만나는 사람들과 가정의 모든 일도 사랑으로 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LA 소망선교교회 김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LA 소망선교교회는 3511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323-233-9191, 323지역 233-91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UBM Church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베하 알로데카 등잔불에 불을 켤 때에 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2: 7장 1절 모세가 성막을 완전히 세우고 성막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세우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이제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고 또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단과 제단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한 날, 그 날이라는 얘기예요. 그 날에 이제 각 지파들 있죠. 각 자손들의 통치자들이 있잖아요. 자손들이 지금 몇 명? 열두 지파, 열두 자손이에요. 레위가 빠진 열두 자손입니다. 그럼 어떻게 레위가 빠졌는데 열둘이 됐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어요. 그래서 열두 지파예요. 그 열두 지파가 뭐를 가지고 와요? 헌물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 은쟁반에 은대접에 금수저에 뭐 염소에 순양에 일년된 양, 일년된 어린 양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첫 번째 갖고 온 사람이 누굴까요? 유다 지파가 나왔네요. 첫 아들이 누구였죠? 르우벤이었잖아요. 그러면은 큰 아들이 먼저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유다가 나왔지? 동쪽부터예요. 진영을 볼 때 동쪽에 누가 있었어요? 유다, 그렇죠? 유다 다음에 이사갈과 스불론, 그 다음에 밑에 동남서북 그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남쪽은 남쪽의 대표가 누구예요? 르우벤이에요. 서쪽의 대표는 누구예요? 에브라임이고 북쪽의 대표는 단이에요. 그 순서로 지금 헌물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렸고 제가 이거 지난주에 안 했기 때문에 이거 잠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7장 89절 그 부분이에요. 자, 읽을게요. 모세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분께 말씀을 드리려 할 때에 자, 볼게요. 앞에서 열두 자손들이 쫙 헌물을 다 드렸어요.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거를 다 모아봤더니 금쟁 아니 은쟁반이 몇 개고 대접이 얼마가 있고 그 다음에 숟가락 금수저가 몇 개가 있고 뭐 그거 다 종합을 해서 한번 또 쭉 훑어요. 훑어놓고 마지막 절에 모세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분께 말씀을 드리려 할 때에 증언궤 위에 있던 긍휼의 자리로부터 곧 두 그룹 사이로부터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들었더라.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아멘. 아멘. 자, 이게 어디예요, 지금? 지성소. 성막이 다 지어졌잖아요. 그죠? 지성 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모세가 그 다 해 놓고 다 받을 거 다 받고 그다음에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뭐 하러? 뭐 하러? 모세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 그분께 말씀드리려 할 때에 그냥 괜히 들어간 게 아니고요. 말씀드리려 보고하러 들어갔어요. 맞아요. 보고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고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지 않고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증언궤가 뭐예요? 법궤. 그 법궤 언약궤 그거 위에 있던 긍휼의 자리 이건 또 뭐예요? 시은좌. 시은좌. 은혜좌. 네. 곧 그 두 그룹 사이에서 그 사이로부터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또 조건도 있어요. 드릴 거 다 드린 후에 또 있어요. 정성을 들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내 얼굴을 비추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얼굴만 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시선과 시선을 마주치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자. 그때 내가 그렇게 하러 들어갔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말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와, 이것이 오네. 요 딸내미가 오네. 요 아들내미가 오네. 어서 와라. 그러면서 당신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7장 89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으로 넘어왔어요. 8장으로 넘어와서 제목이 뭐였어요? 베하알로테카. 베하알로테카. 원어가 올라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거 많이 번제에서도 많이 했잖아요. 내가 등불을 올려드릴 때에 그 이야기거든요. 오늘 내가 올라가는 거냐 아니면 올려드리는 거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거는요 지금 우리 저기로 보면 사역동사라고 얘기해요. 희필동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게 하는 거예요. 올려드린다. 그러면 내가 설교할 수 있어. 근데 선교사님 설교 좀 하시죠. 이거는 하게 하는 거죠. 하게 하는 것. 오늘 베하알로테카에서 내가 할 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교회, 내 이웃에 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났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가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아까 조금 전에 1장 1절에서 우리 볼게요. 다시 볼게요. 10장 11절에 보면은요 신의 산을 이제 신의 광야에서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1단락 자 36장까지인데 1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다? 신의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다. 신의 광야를 이제 떠났어요. 누가 인도하셔서? 구름 기둥이 딱 뜨신 거예요. 구름 기둥이 떴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 따라가야지 되는 거죠. 그죠? 요때 시작이 됐다 이 소리예요. 10장 11절에서 그때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가. 그러면 따라가야죠. 그죠? 멈췄어. 거기에 예 멈춰서 천막을 쳐야 돼요. 네. 성막부터 그 다음에 자기 진을 해. 그 이튿날 갑자기 또 딱 움직여. 아이고 애써서 쳤는데 이거 또 움직여야 돼. 또 막 거덕. 그리고 가. 어유 이거 대충 쳐야지 또 다음날 또 움직일 수 있어. 근데 안 움직여. 내 생각이 먼저 가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자, 22장 1절까지가 이제 바란 광야에서 엄청나게 헤매고 다니는 거죠. 그죠? 헤매고 다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22장 2절 그 부분이 발락이 22장부터 발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22장까지 왔을 때 그 전에 코라가 있었죠. 방황하잖아요. 코라가 뭐죠? 이거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니까요. 이 저기 바람광야에서 엄청나게 방황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1세대들이 죽어요. 13장부터 그러면 우리 뭐죠? 베알로테카 다음이 뭐예요? 실라울레카. 실라울레카 뜻이 정탐꾼을 보내는 거거든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아주 결과가 좋았어요. 맞아요. 결과 이렇게 보고 결과가 아니요. 그때부터 하루가 1년 40년을 이렇게 헤매고 다녀야 되는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 22장에 갔을 때 그러면서 한 그 자리에서만 방황했냐고요. 아니잖아요. 계속 움직이는데 거기서 뱅글뱅글 도는데 뱅글뱅글 돌면서 그래도 어디까지 가요? 모압까지 가요. 바로 가나안 땅 건너편까지 간다니까요. 그냥 거꾸로 후퇴하지 않았어요. 후퇴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직선으로 가면 될 거를 그걸 방황을 하고 다니는 거죠. 40년을. 그러니까 38년까지 간 거예요. 지금 2년 남겨놓고 모압 평지까지 갔어요. 모압 평지까지 가서 거기에서 26장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1장에서 인구조사했어요. 근데 그 인구조사는 몇 세대예요? 출애굽한 1세대예요. 26장. 자, 지금 여기 모압 평지 여기는 그동안 많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뱀에 물려 죽고 뭐 땅 갈라져 죽고 뭐 전염병 와서 죽고 뭐 아무나 이렇게 저렇게 다 죽어버렸어. 그러고 나서 이 모압 평지까지 온 요 상태. 발라크가요. 발람.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어떤 보호가 있다라고 하는 그게 이 발라크 토라포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6장에서 인구조사가 일어나는데 그 인구는 1세대가 아닌 2세대다. 그 이야기가 전환점이 있어서 이거를 세 달락까지 가버렸습니다. 8장에서 보면 성막 등잔대 메노라가 나와요. 메노라와 레위인. 이제 7장에서 12자손 12지파가 헌물을 드렸죠. 그러면 레위는 가만히 있어야 될까? 네, 레위는 레위지파요. 레위지파는 그 12지파의 그 장자의 대신으로 그 제사장들을 이렇게 임명하잖아요. 그죠? 이 제사장들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8장이 나와요. 그 다음에 9장에서 가면 시체 때문에 부정해져서 그리고 멀리 여행을 가서 못 지켰을 때 유월절을 못 지켰습니다. 근데 우리도 너무 지키고 싶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니스단월 14일이라고 딱 정해졌으니까 아니 안 돼. 내년에 유월절 지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기다려라.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올게. 저와 여러분들 아주 작은 사소한 것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묻는 것에 대해서 습관화되지 않으면 이게 안 나와요. 그리고 구름기둥. 그 다음에 이제 구름기둥 나오는 거예요. 9장. 그 다음에 이제 은나팔과 시내산 출발이 10장에 나옵니다. 은나팔 우리 쇼파르 있죠. 쇼파르가 아니에요. 은나팔을 몇 개를 만들려고 그래요? 두 개를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이 은나팔은 누구만 분다? 제사장만 불어요. 그러면 쇼파르는요 레위인 제사장만 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를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부를 수 있어요. 은나팔은요 우리 이제 여기 읽어보면 그래요. 이 어디야 이동할 때 그 200만이 넘는 그 숫자가 이동을 하려면 얼마나 복잡해요. 그죠? 그래서 이 은나팔을 두 개를 만들려고 그래요. 한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두 개. 한 개로 부악 불어. 천천히 아주 크지만 고요하게 너무 요란스럽지 않게 불어요. 그러면 누구만 온다? 리더들만 모인다. 네. 그리고 두 개를 가지고 우악 불어요. 그러면 다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두 개를 가지고요. 막 정신없어. 전쟁 일어날 때 경각심이죠. 그리고 또 이동할 때요. 자, 동쪽 진영, 동쪽 아까 유다, 이사갈, 스불론 먼저 불어요. 그러면 이쪽 남쪽, 서쪽, 북쪽은 기다려. 안 움직여. 여기부터 쫙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불어요. 은나팔은 제사장만 분다. 쇼파르는 전체가 아무나 불 수 있는 사람, 불고 싶은 사람 분다.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 출발.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출발을 했어요. 11장 돌아다니면서 뭐, 배, 저기 부추도 없어, 뭐 오이도 없어, 뭐 고기도 못 먹어. 막 이제 그동안 뭘 먹게 했죠? 만나. 그렇죠? 처음에 만나가 왔을 때 어땠어요? 감사했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 뭐 가시 같기도 하고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이제는 싫은 거야. 감사도 안 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그 공급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이게 너무 당연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이에요. 하나님한테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왜 안 주시는 건데요? 그거를 똑같이 하나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거예요. 불평불만인 거예요. 주신 것도 얼마나,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지 않은 건 내가 지금 요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입 대빨 나와 있는 거. 이게 원망이고요. 아주 그냥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메추라기를 준다고 하잖아요. 이빨에 끼워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제가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게 다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얘기가 아니고 이게 다다 이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면서 되게 이게 나네. 이게 나네. 이게 나네. 저를 되게 칠 것 같아요. 시간. 그리고 12장에서는 더 해요. 더. 미리암.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잖아요. 아론은 또? 형이잖아요. 근데 이 동생, 막내 동생에게 너만 이러고 있는 거 있죠. 아, 이게 나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질투, 시기, 높아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나를 문둥병 걸리게 만드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누나가 문둥병이 걸렸는데, 아이 고소하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걸 들고 중보자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미리암이 되지 않고 모세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주님, 지금 이 시내산 출발하는 이 장면들부터 이렇게 전해요. 자, 우리 레위를 볼게요. 8장. 제가 말씀 올려놓은 거 있었죠. 저기 5절, 6절부터 네, 이걸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취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할지니 곧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이 온몸을 삭도로 밀게 하며 자기 의복을 빨게 하여 이로써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이 어린 수수 한 마리를 그들의 음식 헌물 곧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와 함께 취하게 하라. 또 너는 다른 어린 수수 한 마리를 죄의 헌물로 취하고 그 다음 레위 사람들을 회중의 성막 앞에 데려오고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집회의 무리를 함께 모으고 레위 사람들을 주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들에게 안수하게 하라. 그리고 아론이 레위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헌물로 주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것은 그들이 주 여호와를 위해 섬기는 일을 집행하게 하려 함이라. 빨간 거는 똑같은 건데요. 제가 개역 개정을 비교하려고 올렸던 거고요. 자,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레위 사람들이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자, 주보 맨 밑에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었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앞부분을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앞부분을 너무 좋아한다 그랬어요. 선정된 세대, 특히 좋아하는 왕가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죠? 소유된 백성, 거룩한 민족, 특별한 백성이다. 자, 우리 지금 레위인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기로 왔어요. 왜요? 레위인의 거룩함, 정결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된 백성이고 선택된 세대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길 원한다면 뭘 해야지 된다? 자, 다시 우리 8장 6절부터 갈게요. 8장 6절. 자, 정결하게 하라.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까? 아멘. 정결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정결하는데 어떻게 정결해야 되는지 지금 7장에서 얘기하고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너는 그들을 이와 같이 하여 어떻게? 그들을 정결하게 할지니 뭘 하라고요? 정결하게 하는 물.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뿌리래요. 뿌리래. 물. 정결하게 하는 물. 말씀을 뿌려요. 그 다음에 그 몸을 어떻게 해요? 삭도로 확 밀어버려요. 왜 밀까요? 왜 밀까요? 내가 갖고 있었던, 과거부터 갖고 있었던 나, 나의 모습, 나의 성격. 내가 원래 그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저 되게 제가요 되게 급하거든요. 그거 버리라고요. 제가요 고집이 되게 세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내가 고집 계속 부리겠다 그 얘기예요. 내가 성질이 되게 급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아직도 내 성질대로 급한 대로 나 이렇게 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싹 어떻게 하라고요? 밀어버리래요. 그냥 머리만 미는 게 아니고요, 온 몸에 있는, 전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밀어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으로부터, 너의 손으로 습관되어진 것, 너의 발, 네가 네 발로 갔던 그 모든 것들 있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정결함이라는 거죠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의복을 빨게 하래요. 옷을 빨아요. 여기 의복이라는 옷이잖아요. 네가 추구했던 뭐 옷이 날개다 뭐 이런 얘기 있죠. 너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명품, 하고자 해왔던 너의 생활 가운데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빠르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게 정결함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시길 원합니까? 말씀으로 매일같이 뿌려지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내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호흡과 듣는 것과 보는 것과 이 손으로 하는 것, 발로 하는 것, 모든 것들을 다 밀어버려이라고요. 그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요. 너의 삶 가운데에 네가 추구해왔던 의복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빨아버리라고요. 오물이 묻었거든요. 빠르라고요. 그리고 네, 이로써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8절이었지만 그 다음번 가겠습니다. 자, 이제요. 자, 이제 회중들을 다 불러 모아요. 막 이제 아까 은나팔 두 개를 가지고 그냥 부드럽게 쫙 불러가지고 다 모아요.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안수해요. 우리 뭐 있었죠? 우리 번제 안수. 전가예요. 그죠? 죄의 전가거든요. 누가 죄의 전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왕같은 제사장이시길 원합니까? 그러면 내 이웃에, 내 가정에, 내 공동체에, 그리고 사회에, 온 열방에 죄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 죄를요 내가 전가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전가 받아서 내가 그냥 완전 죗덩어리가 됐어요. 그거 가만히 살면,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뭐가 돼요? 죽죠. 그거예요. 내가 전가 받은 이유가 뭐예요? 주님 앞에 들고 나가야죠. 주님 앞에 들고 나가야죠. 오늘 아까 메노라 부분 안 했는데 메노라가 무엇을 비춰요? 말씀을 비춰요. 떡상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떡상에서 비춰진 그 말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빛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아로 비춰졌을 때 그것이 어디로 들고 가요? 분향단으로 간다고요. 분향단 기도는요 주님이 직접 받으시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 거기에 가가지고 주님 우리 집안 잘되게 해주시고요, 우리 자녀가요 하나님 아우 공부 잘해가지고요 좋은 대학 가고요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은요 들어주시기는 하지만 그거를 분향단 기도로 받지는 않으세요.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지 분향단 기도는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분향단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그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 기도, 온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주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 그들이 하루속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그게 분향단 기도예요.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분향단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말씀 기도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게 분향단 기도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뭐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와서 지금 레위인들에게 안수했어요. 그걸 받아야 돼요. 그걸 들고 대속함으로 나가야 한다니까요. 아멘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11절에 보면 왜 레위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헌물로 주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 부분이요 좀 애매해요. 그래서 그 개역개정을 봤어요. 개역개정에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어떻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 뭐죠? 요제거든요. 요제로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레위인을. 자, 흔드는 요제. 자, 요거요. 요제로 드려지는 자들. 왜 요제로 드려질까요? 네. 모든 영역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로 흔드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거 있어요.
0: 거제.
2: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 그죠? 이거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에 그 제물로 지금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레위인을 올려 드리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내 이웃과 함께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요제로 올려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이 아파요, 힘들어요, 외로워요.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 그럼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오늘 마무리할게요. 베알로 데카, 등불을 켤 때예요. 등불을 켜서 올려드리는 자. 내가 할 수 있지만 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올려드리는 것, 주님 앞에. 1번, 불을 켜는 게 아니라 올라가게 하는 것. 우리 지금 이렇게 땅에 서 있어요, 그죠? 날아가고 싶은데 서 있어. 왜? 중력이 있잖아요, 그죠? 땅에서는 잡아당겨요, 그죠? 땅의 세상에서는 잡아당겨요. 하나님은요? 올라오라 해요. 하나님은 올라오라 해요. 우리는 올라가는 자들, 그리고 올리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읽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야만이 주인이신 교회,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있는 교회 UBM 철치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성경통독 오전 11시, 목요 예배는 오후 7시, 오렌지 카운티 통일광장 기도, 이스라엘과 열방 기도가 있으며 토요일 오전 10시 샤밧 예배 있습니다. 151 이스트 커먼웰스 에비뉴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714-336-8995, 714지역 336-8995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미국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누적된 대규모 재정 적자와 또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 감세 연장 등이 맞물리면서 미국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총 연방정부 부채가 현재 40조 47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미국 국가부채가 30조 달러를 처음 넘어선 것이 2022년 1월입니다. 그리고 불과 4년 반 만에 이렇게 10조 달러가 추가로 늘어난 셈인데요. 10년 전에는 현재의 반 이하인 19조 4천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네, 국가부채는 연방정부가 상환하지 않은 국채원금의 총액을 가리키고 있죠. 이에 따라 재정 적자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7월 재정 적자가 4,323억 달러, 2021년 3월 이후 월간 기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부채 규모만으로 곧바로 나라가 어떻게 된다,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이렇게 40조 달러 돌파라는 상징적인 숫자는요, 미국의 재정 경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경고를 다시 부각시키는 계기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그리고 미국 역시 고령화로 인해서 그에 따른 메디케어와 사회보장 지출은 계속 늘 수밖에 없고, 하지만 의회는 감세를 반복적으로 연장 확대하면서 세입은 지출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재정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고요. 부채 규모도 커지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최근 재정 적자가 GDP의 6% 수준이다. 이는 통상 전쟁이나 경기 침체기에 나타나는 큰 폭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재정 불안은 금융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최근에 그래서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했고 결국 재무부는 장기물 국채 바이백 규모를 확대한다라는 발표를 해서 그나마 증시를 조금 안정시키곤 있습니다만, 이 상징적인 기준선인 40조 달러를 넘어선 만큼 앞으로의 재정 적자 확대 또 국채 금리 흐름이 미국 경제에 더불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재회하고 싶다라는 뜻을 내비쳤다. 그리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를 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또 이번엔 북한의 핵 보유 수치를 직접 언급하면서 전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또 동시에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어제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올해 안에 김정은과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I will be, 그럴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그러면서요, 특히 북한의 군사적 역량을 구체적인 수치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라고 현재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짚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를 향한 날선 비판도 이어집니다. 애초에 57개씩이나 갖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됐다.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절대 허용하지 않았을 일이다 라면서 대북 안보 실패의 책임을 전 정권으로 돌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아주 똑똑한 대통령이 있는 한 그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중동 정세와 관련해 전쟁을 일으키면서까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북한 문제만큼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고 있죠. 네, 한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북미 대화 관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응답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에 대해서도 평가할 가치가 없다라며 평가 절하했습니다. 네,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이 대미 관계에서 지연 전략을 펼치는 듯합니다. 결국 우위를 선점하려는 의도로도 풀이해볼 수 있겠는데요. 김여정 부장은 최근 담화를 내고 최근 북미 양국 지도자들 사이에 소통이 있었다라는 워싱턴발 소식에 대해 말한다면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다. 아마도 우리 최고 지도부의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사안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대화 제스처를 거부하는 반응이 나오면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한층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이 김 부장이 반응을 내놨다는 점 자체는 북미 대화를 위한 사전 삿바 싸움 같은 게 시작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통일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미국의 조바심을 지렛대로 내년 이후까지 회담을 미루면서 양보를 축적하는 전략적 지연을 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완벽히 차단하기 위한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봉쇄 조치에 들어간다라고 이미 말한 바 있고요. 특히 어제부로 이란에 대한 경제적 D-Day를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동맹국들에게도 미국과 손잡고 이란을 고립시키는 데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에도 취해진 적이 없는 가장 치명적인 경제작전을 실행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요. 이란에 합의할 기회를 수차례 제공했지만 이를 놓쳤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번 조치는 전례가 없는 규모의 경제전쟁이자 고립책이 될 것이다 라고 천명했습니다. 더불어 이란의 금융이나 물류 같은 생명줄을 제공하는 제3국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이런 국가는 역시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500개 이상의 직업군, 그러니까 거의 모든 직업을 조사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 가운데 비행기 조종사, 승무원이 방사선 관련 암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높은 고도에서 노출되는 이른바 우주 방사선의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버드 의과대학,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등 공동연구팀은 국제의학 학술지인 미국 의사협회 저널 내의학의 이러한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에서 발급된 사망 진단서를 분석했는데요. 총 500여 개 직업군에 걸쳐서 1,300만 명의 사망자 데이터를 확보했고 이 가운데는 1만 4천 명의 조종사와 700명의 승무원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승무원 사망자의 약 6.9%가 또 조종사 사망자의 약 6.7%가 바로 방사선 관련 암으로 분류된 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는 분석 대상이 된 다른 모든 직업보다도 유독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흔히 인공방사선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은 원자력 기술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들보다도 이 승무원과 조종사의 사망자 비율이 방사선 관련 암으로 사망했던 비율이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연구진이 주목한 직업적 위험 요인으로 우주 방사선이 꼽힙니다. 태양이나 다른 행성 등에서 날아오는 방사선을 일컫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방사선은 지구의 대기가 막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수면에서 약 9에서 높게는 12km까지 떨어진 높이를 비행하는 이 항공기 내부에서는 노출량이 지상과 비교하면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에서 방사선 관련 암으로 분류된 암은 유방암, 중추신경계암, 다발골수종, 백혈병, 림프종, 갑상선암, 전립선암, 흑색종 등입니다. 다만 연구팀은 역시 암이라는 게 주변 환경, 유전적 요인, 또 생활습관 등 다른 변수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주방사선과 암 사망자 증가를 바로 연결시키는 거는 조금 무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건강검진, 특히 항공업계에서는 자주 시행되고 있다는 이 정기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을 것을 권하면서 이게 건강한 근로자 효과를 만들어서 오히려 사망 위험을 낮추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9월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 할증료가 또다시 큰 폭으로 오릅니다. 오는 9월 발권 기준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21단계가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8월에는 14단계였으니까 이보다 7단계나 상승하고요.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합니다. 특히 6,500마일 이상, 1만 마일 그 사이에 해당하는 인천에서 뉴욕, 댈러스, 보스턴, 시카고, 애틀란타, 워싱턴, 토론토 노선 이런 경우에는 다음 달에는 편도 기준 이번 달이 180달러 선이었는데 다음 달에는 약 250달러 선까지 36.6%가 인상이 됩니다. 네, 9월에 국제선 유류 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국제유가가 지난 7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의 기준인데요. 이 한 달 사이에 전달에 비교해서 25.4%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일부를 운임에 반영하는 그런 제도죠. 항공권에 별도로 부과됩니다. 항공사와 운항 거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BTS 못지않은 어쩌면 더 앞으로도 파급력이 있을지 모를 그런 그룹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스트레이 키즈라는 그룹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번에 새 미니 앨범 This and That을 발표했는데요.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 정상에 오를 예정입니다. 그런데 벌써 통산 9번째라고 합니다. 네, 매주 토요일에 새로운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 빌보드는 통상 수일 전에 예고 기사를 통해서 미리 순위를 발표하는데요. 8월 22일자 빌보드 200에서 1위가 바로 스트레이 키즈의 앨범 This and That이 되는 겁니다. 이 스트레이 키즈가 빌보드 정상에 오른 게 이미 4년 전인 2022년부터입니다.

0: 스트리밍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합니다. 그 수치를 더하고요. 또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있잖아요. 이건 역시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 이거를 다 합산해서 순위를 정합니다. 자, 스트레이키즈의 이번 기록. 21세기 그룹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빌보드 200 1위 앨범을 보유한 기록으로 이어질 정도로 대단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네, 이렇게 음악 산업에서 못지않게 영화 산업에서도 K컬처의 위상은 대단하죠. 그런데 지난 2007년에 개봉했던 심영래 감독의 영화 D-War 기억하십니까? 저는 당시만 해도 한국 영화를 미국에서 상영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신기하고 또 개그맨에서 감독이 된 심영래 씨 자체에 대한 호기심도 많았고요. 또 영화 자체도 여러 CG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직접 영화관에서 봤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근에 넷플릭스에 공개가 됐고요. 해외 영화 순위 상위권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심영래 감독은 후속편인 The War 2 제작을 마쳤다고 밝혔는데요. 네, 심영래 씨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 있네요. 이름이 영구TV입니다. 네, 이 디워2가 2년 후에 나온다. 이미 제작은 다 끝났다. 이 게임까지 같이 나온다라고 이 자신의 채널에서 설명을 하면서요. 특히 요즘 넷플릭스를 통해서 지난 2007년작이 사랑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연락을 하고 있다. 고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심 감독이 직접 연출, 각본, 제작까지 맡아서 개봉했던 SF 영화죠. The War. 한국 설화 속 이무기를 소재로 한 작품이었고 국내 극장가에서도 흥행은 했지만 작품 완성도를 놓고 평가는 크게 엇갈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최근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국가 영화 순위에서 2위까지 올랐다고 하고요. 글로벌 영화 순위에서도 상위권에 진입하면서 개봉 19년 만에 다시 이렇게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요즘에 한국 문화의 파워가 영향을 준 것일까요? 사실 지난 2007년 개봉 당시 조금 논란이 있었던 이유가요. 애국심 마케팅을 활용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 마지막 장면에 아리랑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영화의 작품성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흥행에 활용하고 있다라고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더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영래 감독은 BTS가 요즘 아리랑을 하던데 그러면 환호하고 내가 아리랑을 썼던 건 욕을 얻어먹었다라고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네, 어쨌든 디워2도 궁금해지네요. 2년 뒤 공개될 예정. 현재까지는 뭐 구체적인 배급사나 개봉 시기 등은 공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수십 년전 알프스 등반 도중 실종됐던 등반가들의 시신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바로 빙하가 녹아서고요. 기후 변화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1: 1250만 불, 1250만 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5: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6: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7: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4: 정말? 어떤 건데?
8: 융자나라, 캐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9: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0: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1: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2: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0: 해당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1: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9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그리고 미주동포사회 1등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카메룬과 국경지대에 위치한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한 불법 금광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소 100명이 사망했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각 18일 오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잠보예 광산에서 붕괴가 발생해 현재까지 수색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광산에서는 불법 광업이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검찰은 성명을 통해 광부들이 작업하고 있던 여러 지하갱도가 붕괴하면서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안전관리가 되지 않은 불법 채굴 현장이 많아서 이 같은 붕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AFP는 앞서서 지난 6월에도 카메룬 국경 인근 베은바리 금광에서 비슷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수십 명이 숨졌으며, 또 2월에는 북동부 고르디에서 발생한 사고로 역시 20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은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의 안델로프 암초에서 최소 6개월 동안 진행한 준설 매립 작업의 1단계를 최근 마무리했습니다. 상업용 위성 사진업체 벤토르가 촬영한 위성사진에서는 매립된 인공섬의 전체 윤곽이 확인됐습니다. 인공섬의 길이는 약 6km로 3km가 넘는 직선 형태의 해안선도 조성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바로 이곳에 활주로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공섬에는 길이 약 680m의 부두가 조성됐으며 중국 해경 선박이 정박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또 남동쪽에서는 헬리콥터 착륙장을 포함한 건축물 공사도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은 안델로프 암초에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상예보와 과학연구 등을 위한 민간시설이 있다는 사실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인공섬 조성이 남중국해 북부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감시 장비가 배치될 경우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미국과 베트남 잠수함의 작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중국은 지난 1974년 남베트남군을 몰아낸 이후 파라셀 군도 전체를 실효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만 베트남 역시 이 지역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알프스 빙하가 녹으면서 34년 전 등반 도중 실종됐던 등반가 두 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스위스 발레주 경찰은 지난 7월 트리프트 빙하에서 발견된 유해의 DNA를 분석한 결과 1992년 실종됐던 벨기에 국적의 39세, 41세 등반가로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992년 9월 해발 4,017m의 바이스미스 봉우리 정상에 오르던 중 실종됐습니다. 최근에 알프스 빙하가 이례적인 고온 현상으로 빠르게 녹으면서 수십 년 전 빙하에 묻혔던 유해와 흔적들이 이렇게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알프스 빙하는 올해 늦봄부터 유럽 전역에 이어진 고온 현상으로 예년보다 무척 빠른 속도로 녹고 있습니다. 취리히 연방공대에 따르면 지난해 스위스 알프스에 쌓인 눈과 빙하는 평년보다 약 2개월이나 빠른 6월 29일에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스위스 남부의 론 빙하도 올여름 폭염의 영향으로 한 달 사이 약 4m가 사라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빙하 해빙 속도로 이어지고, 또 이는 수십 년간 얼음 속에 묻혀있던 조난자들의 흔적이 발견되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 최근 들어 일상에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이 AI 활용에 대해서 미국 청년들이 기대보다는 우려를 더하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미국 내 성인 3,488명을 조사한 결과 30세 미만 응답자의 55%가 일상의 AI 활용 증가에 대해서 기대보다는 우려한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30세 미만 청년층이 AI 활용을 우려한다라는 이 응답의 비율은 5년 전 조사 때보다 무려 24%포인트나 더 급증했습니다. 30세 미만뿐만이 아니라 이 AI에 대한 우려는 전연령층에서 모두 고리가 남았습니다. 30세에서 49세 사이의 우려감은 51%, 50세에서 64세 사이에서는 47%, 65세 이상에서는 59%가 AI에 대해서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에서는 이 AI 관련 주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 AI 잠재력에 열광하고 있을지 몰라도 일반적인 미국인들은 AI에 대한 경계를 크게 하고 있음이 이번에 드러났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타코를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50% 관세 발효를 하루 앞두었던 지난 18일 관세 부과를 일시 중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동부 시간으로 밤 10시가 넘은 시간 이 SNS에 글을 올려서 내일 아침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던 캐나다에 대한 50% 관세를 사흘간 일시 중단한다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이는 슬리피 조, 즉 졸린 바이든 전 대통령에 의해서 오래전에 폐기됐던 키스톤 파이프라인이 무덤에서 되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키스톤 파이프라인이란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미국의 네브라스카주를 잇는 총 길이 1931km의 송유관 건설 사업입니다. 지난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2017년 1월 행정명령으로 이 사업을 재허가했습니다. 그러다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1년에 취임하자마자 이 사업을 또다시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덤에서 되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한 말은 바로 이 프로젝트를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 캐나다와 모종의 합의를 했다라는 것으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결국 송유관 건설 사업의 재추진이 됨에 따라서 관세 부과를 중단하겠다라는 결정을 발표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되돌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옆구리 하나 둘 셋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할게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여섯, 일곱, 여덟.

0: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이적이 라이브 콘서트를 엽니다. 9월 26일 토요일 해차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이적을 만나세요. 걱정 말아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하늘을 달리다 등 수많은 명곡으로 사랑을 받아온 이적. 그의 감동적인 라이브 무대가 남가주에서 펼쳐집니다. 조기 매진이 예상되니 888-810-8871번으로 전화하거나 해차한가.com을 방문해 티켓 예매를 서두르세요. 해차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멋진 공연과 카지노 엔터테인먼트의 완벽한 조합을 즐겨보세요.
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2: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3: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4: 눈은 밝게,
5: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 검안과. 불란서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4: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5: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4: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검안과.
5: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4: 올림픽과 캥슬리 213-487-1001-487-1001번.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한국 관련 소식입니다. 폐방화복을 재활용해서 만든 보조배터리 방화팩이 지금 그 성능을 입증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부산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부산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한 해 팩이 되는 방화복이 2,300벌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방화복 이 안에서 불에 타지 않는 고성능 특수 섬유 소재를 분리해서 그걸 가지고 방화팩을 만드는 거죠. 환경보호는 물론이고 안전 확보를 동시에 잡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만든 방화팩 내부 온도를 800도까지 올린 실험을 통해서 배터리 팽창이나 화염 없이 흰 연기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비닐팩은 주변으로 가스가 방출되는 등 화재 위험이 커졌고요. 자, 이번 방화팩 개발은 뭐니뭐니 해도 지난해 1월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가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승객의 보조배터리에서 불이 나면서 승객과 승무원 176명이 비상 탈출하긴 했었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죠. 당시 항공기 양쪽 날개에 대량의 항공유가 실려 있었고요. 대형 폭발로 이어졌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이후에 배터리 항공기 내 반입 규정도 새로워졌죠. 자, 부산소방청이 재현 실험, 반복 검증을 거쳐서 자체 방화팩 제작에 이렇게 성공을 했고, 이를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해양경찰청, 공항철도 등 주요 기관에 모두 760개 정도를 보급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말씀드렸듯 기내 반입 규정이 더 까다로워졌잖아요. 구토교통부가 보조배터리 위탁 수화물 부착을 금지하고 절연 테이프를 제공한다거나 기내 격리 보관백을 비치해서 그 비닐팩이나 절연 테이프로 꼭 딱 마감을 해서 예, 갖고 있게 합니다만 이건 역시 외부 충격 등에 의한 열폭주까지 막기는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도 뭐 한국뿐이 아니라요. 세계 여러 항공기 내에서 이 보조배터리로 인한 약간의 발화,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렇게 개발한 방화팩은 고온을 견디면서도 유독계에서 확산을 막는 아주 효과적인 대안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게 좀 더 대중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저만 가진 게 아니었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소방당국의 특허 출원과 민간 협력을 통해서 대중화 방안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전체 인구의 92.1%는 한국 전체 국토의 16.7%를 차지하는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2025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보니까요. 지난해 말 기준입니다. 용도지역 지정 국토 면적 가운데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등 도시지역은 전체의 16.7%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총 인구 5,112만 명 가운데 이 도시지역 거주 인구가 4,706만 명으로 92.1%에 달했습니다. 네, 2021년과 비교해 보니까 주거 지역은 그동안 1.9% 늘었고요. 공업 지역이 4%, 상업 지역도 2% 늘었습니다. 반면 녹지 지역은 오히려 줄어서 아쉽네요. 네, 이렇게 국토의 쏠림 현상 또 이에 따른 부의 쏠림 현상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 파업한다는 소식 들어보신 기억 있으십니까? 네, 사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포스코가 지난 1968년 창사했고요. 하지만 어쩌면 이번에 첫 파업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포스코 노사의 임금 단체 협약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종 조정 결렬이 있었고요. 파업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지역 정치권이 파국 방지와 노사 간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포항의 지역구를 가진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은 포스코는 지역 내 수많은 일자리와 협력업체, 골목 상권을 떠받치는 경제 중심이고 또 대한민국 제조업의 근간이라고 밝히면서요. 노사가 서로의 절박함을 인정하고 한 걸음씩 다가가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협의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글로벌 공급 과잉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내수 침체 등 지금 복합 위기 속에서 포항이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상황이 절박하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자동차,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제조업 전반으로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것이다라는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네, 포스코 노사는 올해 임금 협상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다가 지난 18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가 최종 중지되면서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제 투표에 들어가겠죠.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말씀드렸듯 1968년 포스코 창사 이후 첫 파업이 되게 됩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직장을 그만둔 청년에게도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됩니다. 또 주요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관심이 가고 있는데요. 사실 선진국들은 통제 장치를 어느 정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도 이런 사례를 참고해서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요, 독일, 영국, 스위스, 일본 등은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 아래 실업급여를 지급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자발적 퇴사자에게 최대 12주의 지급정지 시간을 둡니다. 다시 말해서 퇴사 후 최대 12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전체 수급기간도 줄어드는 그런 구조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네, 비슷한데 실업급여 지급을 일정 기간 제한을 하고요. 특히 이런 일이 반복되면 불이익을 더 크게 준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최장 91일 동안 급여가 끊기거나 줄어들 수 있고 1년 안에 같은 사유로 다시 지급 제한을 받으면 그 기간이 최장 182일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스위스 역시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30일에서 60일 동안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도 입사 지원 등 구직활동은 계속하고 이를 입증해야 제한기간이 지난 뒤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일본도 비슷한 구조네요. 네, 결국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실업급여는 퇴사의 보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기 위한 일종의 재취업 안전망 정도로 생각되고 또 그렇게 지급돼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노동부도 자발적 퇴사자의 급여 수준과 지원 기간을 차등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0: 2년 전에 한국의 교보문고에서 올해 작가상을 발표했었습니다. 당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던 한강 작가가 선정이 됐으니까 뭐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한 명이 더 선정이 됐거든요. 바로 개그맨 출신의 고명환 작가였습니다. 네, 당시 한강 작가의 살짝 가림면이 있어서 그렇지 베스트셀러를 몇 권이나 낸 작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신작을 냈고요. 관련 인터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좀 많이 읽어야 책에서 뭔가 도움을 얻지 않을까? 이런 고정관념을 일단은 좀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매일 내가 읽을 수 있는 뭐 한 장, 열 장, 5분, 10분? 내가 매일 적어도 이만큼은 읽을 수 있겠지라는 분량을 찾아서 매일 읽는 거, 결국 반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읽은 다음에 그 책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요. 아무리 두꺼운 책을 읽었어도 그 가운데서 나는 딱 한 문장만 평생 가지고 가겠어.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매일 할 수 있는 독서법이 장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번에 신작도 바로 책을 읽는 기술에 대해서 썼고요. 바로 자신이 경험을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20여 년 전에 꽤 큰 교통사고로 거의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고명환 씨인데요. 당시 침상에 오래 있으면서 뭐 핸드폰도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책으로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읽다 보니까 내면에 있는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에 성공적인 작가로 또 외식사업가로 활발하게 일하고 있고요. 앞으로 도서관을 짓는 게 꿈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책을 읽으면 예뻐지고 잘생겨진다 이렇게 직접 자신의 책에 썼다고 하는데요. 책을 읽으면 아무래도 나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모르게 자신감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얼굴 표정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더라. 사실 책을 많이 읽은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너 얼굴 좋아졌다 라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책의 효과라고 표현합니다. 네, 평범을 반복하면 비범해진다 이런 말이 있죠. 단 5분이라도 매일매일 책을 읽는다는 것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렇게 1년 뒤에 우리 모두가 작가까진 되어있진 않겠지만 적어도 좀 더 예뻐지고 멋있어져 있진 않을까요?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1: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3: 놓치지 마세요.
4: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5: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트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고명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꿈꿔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트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LA에서 만나요.
6: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3: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7: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3: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7: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3: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7: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어제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규모 확대 발표로 국채 금리가 하락하며 일제히 소폭 상승 마감한 가운데 미국 제약사인 모더나가 머크와 공동 개발한 피부암 백신이 후기 임상시험에서 주요 목표를 달성하면서 무려 177%나 폭등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쓰인 메신저 리보 핵산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암 치료제가 이같이 대규모 3상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거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치료제는 환자 개개인의 종양 조직과 혈액 표본을 분석해 종양에 나타난 고유한 돌연 변이를 찾아내고 이를 표적으로 면역 반응을 유도하도록 환자별로 설계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치명적인 피부암인 흑색종 환자의 재발을 막고 생존을 연장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머크 역시 12.61% 오르며 다우지수 상승을 뒷받침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받았던 스트레스는 그 흔적이 뇌세포에 남아 성인이 된 후에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프린스턴대와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의과대학 공동연구진은 어린 시절 스트레스가 뇌에 장기적인 변화를 남기는 과정을 생쥐 실험을 통해 확인했고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뉴런에 게재했습니다. 연구진은 뇌세포에 남은 일종의 분자 기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과거 일을 떠올리는 기억과는 다릅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끝난 뒤에도 뇌세포의 작동 방식에 흔적이 남아있다가 나중에 다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현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특히 뇌의 복측 피계 영역 VTA에 주목했습니다. 이 VTA는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많이 모여있는 곳으로 보상과 동기부여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과정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생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어린 시절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VTA에서는 특별한 물질의 표지가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번 연구의 핵심 실험은 생쥐를 대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그 결과를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또 이러한 뇌의 변화가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닐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 스트레스에 더 민감해지는 것처럼 긍정적인 경험이나 환경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고 중증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반면 이 소수의 사람들은 100세를 넘겨도 심각한 질병 없이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장수자의 건강 비결 가운데 하나가 하이브리드 면역세포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70에서 90세 사이의 고령층, 그리고 100세 이상인 백세인, 110세 이상인 초백세인 등 다양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면역세포인 T세포를 살폈습니다. 이 T세포는 면역 반응을 조율하는 도움 T세포와 감염됐거나 암이 된 세포를 파괴하는 세포 독성 T세포로 나뉩니다. 그런데 연구팀은 110세 이상인 초백세인에게서 하이브리드 T세포가 축적돼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는 도움 T세포의 위협 인지 능력과 세포 독성 T세포의 파괴 능력을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초백세인은 혈액 내 전체 T세포의 20%가 바로 이 하이브리드 면역세포였습니다. 70세에서 90세 사이의 고령층에서는 이 하이브리드 면역세포가 전체 T세포의 4%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 보면 큰 차이입니다. 연구팀은 초백세인에 이르면 면역 재구성이 일어난다라고 해석합니다. 면역세포들이 고갈되는 대신 하이브리드 면역세포가 고도의 활성 상태를 유지하며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요인에 대처한다는 설명입니다. 초백세인들은 암을 앓은 병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암 환자들이 가진 암 탐지 센서가 이 하이브리드 T세포에 장착돼 있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즉, 종양이 임상적으로 발견 가능한 상태가 되기 전 조기에 식별해 제거해 주기 때문에 초백세인들이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일어나는 이 같은 면역 변화는 결국 면역력을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하이브리드 T세포가 장수를 직접적으로 유발한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한 것은 아니다 라고 밝히면서 장수의 단일 원인은 아니지만 건강한 노화를 위한 전략을 찾는 데 통찰력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 미국 내 여야 상원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철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공화당의 탐 딜리스 상원의원은 민주당의 마크 켈리 상원의원 등과 함께 국방부에 한미훈련 축소를 비판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수신인으로 하는 이 서한에서 두 의원은 한미훈련 대폭 축소 결정과 관련한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라며 한미동맹 준비태세 유지에 필요한 훈련을 지속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이들은 훈련 축소는 북한과 적대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라며 북한의 러시아 지원 여지를 키울 수 있는 점도 더 우려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한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간의 소위 반미 연대가 심화되고 있다라며 미국과 동맹의 준비태세를 약화시켜서는 더욱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틸리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눈 밖에 나서 3선 도전이 막힌 뒤에 대통령 정책에 반기를 드는 입장 표명을 최근 들어 주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 등 미국 주요 대학에게 중국과의 학술협력 관계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미국 내 대학 30곳에 이달 말까지 중국 대학 및 중국 연구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재검토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라라고 통보했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되는 협력 관계는 즉각 종료하라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국방부가 민간 사립대학을 상대로 이 같은 지시를 내려도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당연히 들게 되는데요. 결국은 돈입니다. 돈을 쥐고 흔들겠다라는 의도입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연방정부의 이 연구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다라고 통보했습니다. 결국 지시는 국방부가 했지만 연방정부의 자금을 활용해서 움직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버드대를 비롯해서 MIT, 조지타운대, 코넬대, 듀크대, 뉴욕대, 그리고 UC 버클리 등 유수의 사립대학들이 이 같은 통보를 최근에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 주미 중국 대사관은 미국은 냉전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양국의 교육과 과학적 교류를 위한 개방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1: 8월 20일 오늘은 1920년 8월 22일 디트로이트에 있는 한 방송국에서 첫 전파를 내보냅니다. 네, 오늘날의 WWJ방송국의 전신인데요. 정기적인 상업 라디오 방송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소식이라는 것은 발로 걸어오거나 종이에 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후 사람의 목소리는 전선도 없이 허공을 건너서 낯선 집 거실에 가서 닿게 됩니다. 네, 저희 라디오 서울도 여러분이 계신 곳 그 어느 곳이라도 가 닿고 싶은 마음입니다. 머닝 리포트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그 프렌드 보험, 이제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로 만나보세요. 99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그리고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네, 오늘로 106주년을 맞고 있는 라디오 방송의 역사. 앞으로 또 얼마나 역사가 쓰여질지는 장담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한 그 역사는 계속되겠죠. 그래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0: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1: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0: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1: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0: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1: LA 323-734-5656, 노르웍 562-868-0788.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우리 아들, 딸, 새 학기, 새 출발, 백투스쿨, 스타트!
7: 엄마, 근데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기숙사 가려니까 매트리스 커버부터 스탠드, 청소기 등등.
8: 아빠, 나는 가습기도 있으면 좋겠고 컵라면 먹으려면 라면 포트도 필요해요.
9: 아이고, 걱정들 마. 전자레인지용 뚝배기 찜기, 미니 휴지통, 빨래바구니 탁상램프, 탁상용 미니 에어쿨러 등 다 말하기도 숨차다. 그냥 김스 전기로 다 같이 지금 가자.
10: 기숙사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 총정리. 김스 전기에서 해결하세요.
11: 신나는 백투스쿨 준비 H마트와 함께하세요.
12: CJ 백투스쿨 모음전. 간편하고 맛있는 두루두루 만두부터 햇반, 냉면, 볶음밥, 컵빵까지 다양한 CJ 인기 상품을 만나보세요.
11: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빠질 수 없죠. 꼬북칩 4종 세트, 말차 초코파이, 고소미 고래밥, 초코몽 등 오리온 인기 과자들도 한자리에서 만나보세요.
12: 새학기 장보기부터 달달한 간식까지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1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5: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5: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보가 한 10초 정도 늦었죠? 네. 생활하시는 아침 시작하시는데 지장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보가 10초 정도 늦었습니다.

0: 자, 오늘 모닝뉴스 이란 소식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역사상 유례 없는 최고 수위의 경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특히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도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란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첫 소식 YTN이 보도합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가장 가혹한 경제작전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 어떤 나라를 상대로도 취해진 적 없는 가장 치명적인 경제작전을 발표한다며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전쟁이자 고립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Well, we have things that we could sanction. We have very draconian sanctions and we'll see what happens.
1: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도 경제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자국의 금융기관, 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이란에 어떤 형태로든 생명줄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모든 국가가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석유 밀수와 통화 스와프, 선박 등록, 위장기업 설립 등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란이 제3국과 거래했던 모든 방식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을 이란에 대한 경제적 비대위라고 규정하며 동맹국들의 동참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또 이번 역사적 조치가 이란을 무력화하고 전 세계에 테러를 확산시킬 능력도 마비시킬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2차 제재 및 경제 봉쇄 위협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주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이 국제법과 유엔 헌장이 보장하는 자율무역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란은 국제사법재판소 등에 문제 제기하고 영내 우방국들과의 다자적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는 트럼프의 발언이 망상이라며 미국이 전쟁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경제전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경제전 선포를 실효성 없는 위협으로 폄하하고 호르무즈 해협 완전 통제와 군사적 공격 태세로 전환 등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YTN 김재한입니다.
0: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고립 작전에 대해서 이란은 미국의 경제 위기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눈속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이른바 경제적 디데이는 전례 없는 국가 부채와 이자 비용 급증이라는 미국 자체의 위기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패한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더 큰 패배와 이란 국민의 적대감만을 불러올 뿐이라며 미국의 경제 테러리즘은 세계 경제와 전 세계 국가의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경제 고립 작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나라는 우선 중국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도 이란산 원유를 헐값에 수입하면서 이란의 핵심적인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 경제, 정치적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중국에 대한 2차 제재와 같은 단호한 징벌을 결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중국과의 통상 마찰은 그렇잖아도 악재에 둘러싸인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는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은 물론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에게도 경제적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이란의 자금 조달과 제재 우회 통로를 광범위하게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쟁으로 이미 경제난에 처한 이란을 더욱 압박해 핵 프로그램에 대한 양보를 끌어내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무역 자금을 비공식으로 소화하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가 가장 먼저 대이란 경제 압박 작전에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알나냐한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이란과 모든 무역, 상업적 교역, 금융거래를 전면 중단한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또 다른 제재 우회로인 튀르키예 역시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가 사실상 무력화된 이후 중재국 등을 통해 물밑에서 이란과 합의 노력을 기울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협상

0: 시장을 통한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란의 자금줄과 제재 우회 통례를 차단하는 최대 경제 압박을 통해 이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해군은 이란의 위협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을 은밀히 호위하며 석유 수송을 지속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 작전은 호르무즈 해협 내 이란 맞은편 오만 근해 남쪽 항로를 통해 유조선들을 호위하는 방식입니다. 이란은 자국 쪽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부사령부 지원을 받아 해협을 항해하는 선박들은 이란의 탐지를 피하기 위해 보통 위치 추적기를 꺼두는 상태입니다. 이 방법으로 지난달 미국의 보호 항로를 이용한 유조선들이 페르시아만 밖으로 수송한 석유는 하루 약 500만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쟁 이전의 하루 수송량 약 1,500만 배럴에는 못 미쳐도 미군의 작전은 원유 공급을 늘려 유가 추가 상승을 제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미군의 유조선 보호 작전은 이란 항구 봉쇄와 함께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약화하기 위한 미국의 주요 작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선포한 전례 없는 경제 정쟁의 성패는 뭐 방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아랍에미레이터가 키를 쥐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냐하얀 아랍에미레이터 대통령과 통화했고 몇 시간 후에 이렇게 경제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랍에미레이트 당국자들이 이번 조치를 즉각적 전면 단절이라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이는 조치로 보고 있다라고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수주간 아랍에미레이트의 이 나라에서 활동하는 이란 금융 네트워크를 단속하라고 압박을 가해왔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연계된 자금 흐름을 겨냥하면 미국의 이란 항만 해상 봉쇄보다 더 큰 타격을 이란 측에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 기간에 미국은 제재 대상 이란 단체와 아랍에미레이트 내에서 은밀하게 활동하는 다른 네트워크들을 상대로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해 왔었습니다. 만약 아랍에미레이트가 이란 상대 거래 전면 중단 조치를 실제로 광범위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시행할 경우 이란은 외화를 조달하고 세계 교역망에 접근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란 경제가 아랍에미레이트, 특히 두바이가 거점인 금융, 무역, 재수출망을 통해서 세계 경제에 접근해 왔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런 연결고리 끊는 것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아랍에미레이트가 키를 갖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이 지난 2월 28일 이란 공격을 개시한 이후 전쟁 과정에서 부상한 미 군인과 민간인 등이 75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에 따르면 국방부는 사상자 분석 시스템의 데이터 베이스를 업데이트하면서 미군 부상자 50명을 추가로 기록했습니다. CNN은 국방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란 전쟁 발발 이래 미군 18명이 전사하고 757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수치는 사상자 분석 시스템의 해외 작전 사상자 수와 이란 전쟁을 두고 미국이 명명한 에픽 퓨리 작전의 사상자 수를 합친 것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7일부터 전사하거나 부상한 미군을 대상으로 한 해외 작전 분야를 사상자 분석 시스템에 신설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한 분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었습니다. 국방부의 이번 사상자 통계 업데이트는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사상자 분석 시스템에서 사상자 수가 줄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몇 주 만에 이뤄졌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과연 미북 정상회담이 연내 열릴 수 있을까요?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눈은 밝게,
3: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검안과.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2: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2: 올림픽과 캥슬링 213-487-1001, 487-1001번.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6: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7: 놓치지 마세요.
8: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1. 우메켄.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57개로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나왔죠.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다 라는 해석이 가장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핵무기 보유량을 57개로 발언한 데 대해서 한국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80개에서 120개 정도로 추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핵무기 숫자를 놓고 한국과 미국 다른 입장을 나타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핵 보유국 언급에 이어 숫자까지 언급한 것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려는 유인책이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를 그리고 안규백 장관은 한국국방연구원의 2003년 추정치에 더한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무기는 핵미사일이 아닌 미사일에 장착하기 전에 핵탄두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한국국방연구원은 북한이 플루토늄탄과 우라늄탄을 계속 만들고 있어 2030년까지 핵탄두 160여 개를 확보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안 장관은 다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그간 기밀로 취급해왔던 핵무기 숫자를 거론하면서도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것은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이라는 해석입니다. 핵무기 숫자를 언급한 배경 역시 비핵화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서 빼고 핵동결이나 군축 등으로 의제를 좁히겠다는 또 다른 유인책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미 정상 간의 관계를 언급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한밤 입장문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접근을 제시했다고 평가한 뒤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한국통일부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개발 저지를 명분으로 이란과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입장 이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핵개발 수준을 반영한 현실적인 접근법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주변국의 독자 핵 무장론을 연쇄적으로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 7년 전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찍은 사진 한 장을 띄우며 시작한 트럼프의 러브콜은 닷새째 계속됐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도로 성의를 표시하더니 핵무기 57개 보유국이라는 구체적 지위까지 부여하며 북미 회담을 시작할 조건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6개월 전 이란 핵개발 저지를 명분으로 전쟁을 시작했다가 끝내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 핵 보유 인정은 일관성을 잃은 것으로도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과 이란은 핵개발의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현실 타협적인 접근법을 택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중동에 머물러 있는 시선을 순식간에 동북아로 돌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2: Trump's tired of Iran. He's bored of it. You know, there's not a clear, there's no easy answer. So he's shifting to something else. Like as you say, Mark, he's lifting and shifting, right? He's lifting and shifting to something else.
1: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언급해 왔다는 점에서도 급격한 입장 변화는 아니라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3: Now he is a nuclear power, but we get along. I think he'll be happy to see him coming back.
1: 하지만 이번에는 숫자까지 밝히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구체화했고 김정은을 만나서도 비핵화를 꺼내지 않을 의사까지 내비쳤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비핵화에서 핵 동결이나 군축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같은 동북아 주요국에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면서 독자적 핵무장 여론이 더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적 북핵 인정은 한미일 안보 협력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핵 비확산 체제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과거보다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위해 어디까지 양보할 의향이 있는지 가늠하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를 57개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 해체보다는 핵탄두 제한을 북미 대화 목표로 삼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인사들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이는 미국의 지난 30년간의 대북 정책은 물론 자신의 첫 임기 때와도 크게 다른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향후 북미 회담 의제로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점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태도에는 전략적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확실히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부연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만나고 어떤 것을 목표로 하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어떤 양보를 할 준비가 돼 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대화가 본격화했던 2018년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의제와 수용 가능한 결과 윤곽을 직접 정의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라는 유화 제스처에도 대화 제의에 즉각 반응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김 위원장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찰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까지 나아갈 의향이 있는지를 가늠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연구소 허드슨 연구소의 안보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 숫자를 57개라고 밝힌 데 대해서 오랫동안 비밀에 쌓였던 그 규모가 불분명한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매우 정확한 수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57이라는 숫자를 듣기를 원하는데 아마도 이 숫자가 미 정보당국이 김 위원장의 대량 살상 무기를 얼마나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핵무기를 해체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양이 보유한 막대한 양의 핵분열 물질을 더 많은 핵탄두로 전환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임을 시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든 올해 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확률은 이제 다시 50대 50 또는 그 이상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는 대화 제스처를 보내면서 동맹인 한국에는 불만을 표시하고 압박하는 데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오랜 동맹국이자 파트너 한국을 비난하고 압박하고 있다며 한국은 북한과 어떤 대화나 관계 개선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분명히 중요한 나라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한 차례씩 공을 주고받으면서 북미 간의 물밑 탐색전 일단 시작됐습니다. 마음이 급한 건 트럼프 대통령인데 그래서인지 북한은 되려 몸값을 높이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대화 조건 YTN이 정리해봅니다.
4: 하노이 노딜로 절치부심한 북한은 2023년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뒤 국제사회에 줄기차게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미국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비핵화 요구와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다시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피력했습니다.
5: 만일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4: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먼저 한미연합훈련 축소라는 선물을 내밀었는데도 북한은 다시 미국에 공을 넘기고 발사체까지 쏘아올렸습니다.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확실한 카드를 가져오란 건데 그간의 북한 고위급 말을 토바보면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체제 보장 약속, 핵 보유국 인정 등을 요구하는 걸로 보입니다.
6: 실질적으로 중단하는 모습이 나오면 대화에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밝힐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으로 북한이 미국한테 원하는 것은 비핵화 대화가 아닌 핵 군축 협상을 하자라는 것이죠.
4: 경제 혈관을 틀어준 대북 제재 역시 풀어야 할 숙제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상이 2018년과는 달라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핵 미사일 역량이 더 커진 데다가 중국, 러시아라는 든든한 우군까지 생긴 만큼 예전보다 여유로운 위치에서 협상할 여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발 위기로 마음이 한껏 조급해졌다는 점도 북한이 몸값을 더 올리려 하는 배경으로 꼽힙니다.
7: 과거와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의 굴욕을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단단히 벼르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몸값을 올려가면서
4: 물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ICBM을 놔둘 수 없는 등 타협의 마지노선은 분명한 상황. 대북제재 해제 역시 미국 의회는 물론 국제사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정상회담 성사까지 가는 길이 쉽진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0: 중국 외교부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 논평을 거부하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월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 주최국으로서 논평을 해달라는 요청에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논평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문답하다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내 만날 것이다 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올가을 김 위원장과 회담할 수 있도록 참모진을 재촉하고 있으며 다음 아시아 방문 때 김 위원장과 대면 회담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도 있었습니다. 언급된 아시아 방문은 11월 선전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린젠 대변인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지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자제했습니다. 외교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한 조현 장관과 만난 왕이 중국 공산당 부장은 외교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전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면 한중 정상 간 회동을 적극 고려 중이라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는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입장 발표 이튿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하면서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대화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도 무력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연합훈련의 완전 중단을 압박하면서 몸값을 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간 단축 지시로 21일까지 실시되는 을지훈련 연습 종료를 앞두고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리면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대해서 평할 가치도 없다고 보며 전혀 흥미도 없다라면서 미국이 여전히 적대적인 대북 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지도자 간의 훌륭한 관계와 무관하게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주권적 행사들을 취해 나가는 것 매우 상식적이라며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는데 이 발언 이후 바로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린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 여건 조성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을 도발을 감행한 것은 연합훈련의 완전 중단 없이는 대화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한 것이 대북 카드와 동맹 압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심각한 전력난을 감추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안보 공백을 틈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의 결속만 키우면서 치명적인 전략적 오판이 됐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8: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훈련 축소가 외교 통상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한국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9: Now I didn't like the fact that we're doing these massive military exercises really against North Korea. And I was not happy when South Korea said no, they're not interested in helping us with the Hormuz Strait.
8: 대북 주도권을 쥐고 방위비 압박 명분을 쌓는 전형적인 일석이조의 포장술입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 화려한 정치적 수사 이면에 심각한 전력 공백이 숨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태평양에 배치할 항모마저 바닥났고 무기 부족이 심각해 애초에 대규모 훈련을 강행할 물리적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10: Their work is very intense, very hard, and very stressful, and life in some cases very dangerous. And everyone eventually reaches a breaking point.
8: 더 큰 문제는 이런 오판이 북중러 이란 이른바 크링크 반미 연합에 치명적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공조는 철저히 실전적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미사일을 주고 우크라이나 전 드론과 타격 데이터를 챙기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이란과 전략 자산을 공유하며 미국의 안보 공백을 틈타 태평양 세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적들이 미국의 취약점을 학습하며 뭉치는 사이 미국은 오히려 동맹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11: I do think it was a really a hasty decision that will have consequences for alliance readiness.
8: 군사적 결핍을 협상 카드로 둔갑시킨 트럼프의 계산은 당장의 주도권을 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 세계 안보 질서를 한미연합의 파상 공세에 노출시키고 동맹의 신뢰마저 깨뜨린 전략적 자충수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2: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탁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 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세력분들과 가까이에 숨겨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13: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4: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5: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14: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5: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4: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5: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6: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7: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16: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17: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16: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17: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8: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9: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9: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21: 213-383-3838 213-383-3838.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C 의회가 한인타운과 인접한 실버레이크, 에코팍, 할리우드 지역 12곳에 지정돼 있던 노숙자 텐트촌 금지 구역을 해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LAC 의회는 한인타운 일부를 포함하는 LA 13지구 관할 휴고 소토 마르티네즈 시의원이 발의한 노숙자 야영 금지구역 해제안을 찬성 10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해제된 금지구역은 LAC 조례에 따라 지정돼 있었는데 일부 시의원들은 금지구역 해제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뭐 통과된 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방교통부 산하 자동차안전관리국의 상업용 차량 운전자 영어능력 검증이 강화된 가운데 실제 현장에서 영어능력 문제로 단속을 받은 한인 트럭 운전자가 면허 정지 절차까지 밟게 되는 등 이민 1세대 운전자들의 생업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60대 한인 트럭 운전사 존 김 씨는 가명입니다. 프리웨이를 운전하던 중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 때 단속을 받았습니다. 트레일러에 회사 로고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차를 세운 경관은 단속 과정에서 김 씨가 자신의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자 영어 능력을 문제로 삼았고 관련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티켓을 받은 김 씨는 DMV에서 상업용 운전면허와 관련한 영어 필기시험과 구두평가를 받았습니다. 구두평가는 통과했는데 필기시험에서 탈락한 것입니다. 이후 김 씨에게는 DMV로부터 이 트럭 운전면허 금지된다, 정지됐고 일반 운전면허로 전환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영어 필기시험에 떨어진 것이 면허 정지 이유라고 생각했지만 통지서에는 상업용 차량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웃케어 클리닉 환자 지원 서비스 제임스 안 디렉터는 김 씨는 최근 1년 이내 필요한 신체 검사를 받았다며 영어 시험에 떨어진 것이라면 다시 공부해서 시험을 보면 되는 문제지만 현재는 신체적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허 정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상황이 매우 복잡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주목되는 것은 영어 능력 요건 자체가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기존 요건에 대한 집행이 과거보다 엄격해졌다는 점입니다. 연방 규정은 상업용 차량 운전자가 영어로 일반인과 대화하고 교통표지판과 신호를 이해하며 관계기관의 공식 문의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험 방식은 그런데 좀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영어 외 다양한 언어로 필기시험을 볼 수 있었지만 현재는 상업용 트럭 운전 필기시험은 영어로만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여기에 영어로 관계기관의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구두평가까지 이뤄지면서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이민 1세대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임스 안 디렉터는 한인 1세대 가운데는 일상생활에서는 영어로 큰 문제가 없어도 운전 관련 전문 용어나 단속 과정에서 지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김 씨가 과거처럼 자신에게 익숙한 언어로 시험을 봤다면 영어 필기 시험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지금처럼 면허 정지 문제까지 이어지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현재 면허 문제로 한 달 가까이 트럭 운전을 하지 못하면서 생업을 이어가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샬머녹스에서 LA 시장 후보자들 간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어제 열린 치열한 토론회에서 캐런베스 LA 시장은 니티알라만 시의원이 할리우드 지원을 비롯해 의정 활동 실적이 부실하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자신은 하원의장 시절 첫 세액공제를 성사시켰지만 의원은 그 자리에 없었고 엔터테인먼트 산업 지원 투표 당시에도 자리를 비우거나 불참해 수천 번의 투표를 놓쳤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니티알라만 의원은 전직 시장과 현직 시장이 임명한 외부위원회 활동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시의회 회의에 결석한 경우가 있다고 반박했고 노숙자 대책인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 비용 문제를 두고도 4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베스 시장은 카운티가 비용을 상환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성과를 옹호한 반면 라만 의원은 시 재정도 결국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비용 부담이 크다고 맞받았고 경찰관 증원 예산안 표결을 둘러싸고도 경찰력 확충 필요성과 재정 파탄을 초래할 계약이라는 입장이 충돌했습니다. 과거 우호관계였던 두 민주당 정치인은 시장과 시의원의 권한 범위, 시정 운영 방식, 그리고 동료 의원들의 지지 여부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으며 이번 11월 선거를 앞두고 두 후보 간의 치열한 공방전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이 노숙자 문제와 저렴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정부가 11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 주민 발의안에 포함될 예정인데요. 주 전역의 주요 도시 시장 연합 등 지역 정치인들이 주 의사당에 모여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시장들은 주 전역에 이미 대기 중인 주택 프로젝트가 많지만 이를 건설할 재정이 부족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채권 발행의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일부 주 의원들은 캘리포니아주가 그간 홈리스 문제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상황이 오히려 악화됐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미래 세대의 부채를 떠넘기는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의 예술 및 음악 교육 지원을 위해 매년 약 10억 달러 예산을 지원하도록 유권자들이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주민 발의안 28호를 두고 이 법안을 발의했던 오스틴 뷰트너 전 LA 통합교육구 교육감이 LA 통합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뷰트너 전 교육감은 LA 통합교육구가 개별 학교의 예술 교육 확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예산을 부당하게 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법안의 취지대로 학교마다 새로운 교사를 채용하고 학생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합교육구 측은 법을 준수해왔다라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올 초 22살의 나이로 딸을 떠나보낸 아픔을 겪은 뷰트너 전 교육감은 딸의 꿈을 기리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한 예술 교육 확대를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올해 1월 이 오스틴 뷰트너의 딸이 22살의 딸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죠. 뷰트너 전 교육감은 원래 LA 시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선두권에 포진돼 있었습니다. 잘하면 LA 시장으로 당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올 1월 딸이 사망하면서 시장 후보에서 스스로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김영환 LA 총영사가 4년 6개월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26일 귀임합니다. 김 총영사는 이임을 앞두고 가진 인터뷰에서 급격한 변화의 한복판에서도 나날이 성장하는 남가주와 네바다, 애리조나, 뉴멕시코 한인사회와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영광이었고 많이 배우고 경험했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제야 한인사회를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보이기 시작했는데 임기를 마치게 돼 아쉽다며 한인사회 저력은 충분히 확인했지만 1세와 2세가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영사는 총영사 간 신청사 재건축 사업은 현재 설계가 완료됐고 로딩존 설계와 이른바 영사관 엘리 소유권 문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조만간 외교부 본부에서 시공사 입찰을 진행하고 남가주 한인 건설업체와 협력을 통해 내년 초부터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착공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재건축 기간 사용할 임시 공간은 현재 세 곳을 놓고 장단점을 분석해 외교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강화된 이민 단속과 관련해서는 총영사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재외국민 보호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공부하러 오는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 제한 문제에도 UCLA와 USC 등 주요 대학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한인 유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김 총영사는 재임 기간 총영사관이 총영사관 다워야 한다는 신념으로 민원 업무뿐 아니라 정무, 경제 등 외교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도 힘을 쏟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등 아시아 국가를 바라보는 미 동부와 서부의 시각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아시아와 교류가 밀접한 서부 지역의 목소리, 한국 외교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본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민원 발급기, 각종 영사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인터넷으로 상담할 수 있는 챗봇 서비스, 병무, 세무, 국적 관련 외부 설명회, 순회 영사 기간 확대 등을 추진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후임 정강 신임 총영사에 대해서는 에티오피아 대사를 지낸 데다가 본부에서 재외동포 과장, 의전 총괄 담당관, 언론 담당관, 해외안전관리기획관 등을 영임하고 영사안전국장에 오른 인물이라며 재외국민 보호와 해외 사건 사고 대응 등 영사 분야 경험이 풍부하고 한인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거의 1년 만에 1,400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1,30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상 기대가 약화되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 수출 기업들의 달러 매도 물량까지 쏟아지면서 원화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 19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97.7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9월 24일 1,397.5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1,400원 선이 무너진 것도 지난해 10월 2일 이후 약 10개월 반 만입니다. 특히 지난 7월 장중 고점이었던 1,559.2원과 비교하면 불과 한 달 반 만에 160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 하락의 가장 큰 배경은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 변화입니다. 최근 발표된 소매 판매와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보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준이 당장 금리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관측이 확산되면서 환율이 좋아졌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2: 당신 너무 더워서 더위 먹었어? 갑자기 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라고 하는 거 보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신가 보군.
1: 역시 우리 남편 빨라. 지금 김수정기에서 코끼리 제품 50불 이상 사면 50불마다 10불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한대요.
2: 보온 보냉 물병 조지루시 대표작 보온 도시락, 전기 보온 밥솥, 전기 전골 냄비 및 전기 생선 구이기, 전기 그릴 등
1: 주부들의 애정템 조지루시.
2: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좋은 제품과 특별한 혜택을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3: 신나는 백투스쿨 준비 H마트와 함께하세요.
4: CJ 백투스쿨 모음전 간편하고 맛있는 두루두루 만두부터 햇반, 냉면, 볶음밥, 컵빵까지 다양한 CJ 인기 상품을 만나보세요.
3: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빠질 수 없죠. 꼬북칩 4종 세트, 말차 초코파이, 고소미 고래밥, 초코몽 등 오리온 인기 과자들도 한자리에서 만나보세요.
4: 새학기 장보기부터 달달한 간식까지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9: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8: 네.
9: 수영도?
8: 그럼요.
9: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8: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9: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둘러싸고 북한이 평할 가치도 없다며 선을 그은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결단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한미동맹의 우려를 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의 핵심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한 강한 지지와 격려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연합연습과 야외 기동훈련 축소를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조성 노력에 깊이 공감한다며 그 결단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의 피스메이커가 된다면 자신은 이를 돕는 페이스메이커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기존 구상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부장이 흥미 없다며 연습 축소를 폄하한 직후 이 같은 메시지를 낸 건 역시 트럼프의 대북 대화 의지와 발을 맞춘 페이스메이커 역할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안보 우려 진화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 중이고 GDP 대비 국방비 3.5% 달성을 추진하는 등 방위력을 충분히 갖춰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의 자주 국방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국내 안보 불안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이란 문제 협조 부족에 대한 미국 측 불만을 의식한 듯 법적, 정책적 범위 안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통항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도 명시했습니다. 북한의 밀당 속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명분을 세워주며 판을 다잡고 나선 가운데 11월 북미 정상 간 재회 가능성을 둘러싼 남북미 3국의 물밑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는 취임 후 연일 당의 큰 어른들을 찾으며 통합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기간 깊어진 당내 균열을 발빠르게 봉합하려는 모습인데 정청래 개헌의 미묘한 신경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2: DJ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 만찬까지 취임 이틀 만에 전현직 대통령들을 찾는 이른바 사통통합을 마친 김민석 신임 당대표는 다음 행선지로 당의 뿌리 이해찬 전 총리와 김근태 전 고문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당의 큰 어른들에게 예를 갖추며 전당대회 기간 쪼개졌던 지지층을 다시 하나로 모으겠다는 취지입니다. 김 대표는 경쟁자 정청래 전 대표가 내세웠던 이해찬 정신을 자신도 이어받겠다며 이 전 총리의 20년 집권론을 계승한 연속 집권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 단순한 총선 승리가 아니라 20년, 30년 민주당의 황금 시대를 바라보면서 연속 집권의 틀을 짜겠다는 말.
2: 동시에 김 대표는 당의 모든 뉴스가 민주당 TV를 통해 새벽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홍보 방식 혁신을 당내에 지시했습니다. 김어준 씨 등 친여 유튜브에 내줬던 메시지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포석이자 기강잡기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그 일환으로 앞으로 모든 행사를 국민에 대한 존중으로 시작하겠다며 정중례, 이른바 90도 인사도 도입했습니다.
4: 당의 언어는 글이 아니라 글입니다. 국민과 당원들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절을 한번 하는 것으로.
2: 김 대표가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사이 친정청래계는 미묘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김어준 씨 방송에 나란히 출연해 선호투표제가 아니었다면 정청래 전 대표가 당선됐을 거라고 각을 세웠는데 김 대표를 향해서는 정 전 대표에 대한 조롱 등 당내 갈등을 시급히 수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5: 그렇게 페어플레이하고 그렇게 승복하신 분한테 대해서 또 조롱하고 이런 건 없어져야 되죠.
6: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데 캠페인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 맞아요. 차원에서.
2: 치열했던 계파 갈등 수습을 위해 일단 당내 통합에 방점을 찍은 모습인데 내부 결속을 다지는 대로 조만간 야권과의 관계 설정에도 속도를 낼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0: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 관련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이제 나란히 열립니다. 1심에서는 명 씨의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으로 작용했는데 2심에서는 어떻게 인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내일 각각 열립니다. 오 시장은 명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 시장 측은 변호인단을 대거 보강해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선 명 씨의 진술 신빙성과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를 통해 밝혔듯 핵심 혐의인 비용 대납 요청 관련 명 씨 진술 외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명 씨가 만든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점을 파고들어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도 명 씨 진술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묵시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정황 사실만으로 공모를 인정했고 채무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는 1심,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0: 2026년 8월 20일 목요일에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는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킴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북경의술원에 내원하시는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날씬한 것이 꼭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 그림을 보면은 여성들이 히프도 크고 풍만한 것이 미인이 상징이었습니다. 동양의 미인 양귀비와 서양의 미인 클레오파트라도 풍만했다고 전해집니다. 만약 건강 문제로 꼭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많이 쓰는 한약재 바나와 진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나는 채취하는 시기가 아주 중요하여 반드시 이 이파와 하지 중간에서 채취해야 바나가 함유한 각종 유효 성분이 제일 높습니다. 양방학적으로 분석을 하여 보면은 바나는 대뇌에 있는 연수의 구토 중초에 작용하여 마취를 시킴으로써 우리가 구토증을 못 느끼게 합니다. 저는 몇천 년을 내려오는 이러한 약재들이 지금 현대의학이 양리작용과 비추어 볼 때 그 옛날 선조들이 지혜에 탐복을 금치 못합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전통의술의 연구가 국가적 차원에서 대규모로 이어지고 있고 장인정신으로 대대로 이어오는 저명한 중의학 박사들도 북경중의대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북경중의대에서 50평생 방제를 가르쳐 오신 제가 존경하는 왕맨즈 교수님이 집안은 21대째 중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왕맨즈 교수님이 아드님이신 20대 왕시우 교수님한테서 사사를 받는 큰 영광을 받았는데 왕시우 교수님은 진맥법도 특별했고 진맥 후 가문의 비방에 변증 논치로 내리시는 한약 처방의 효과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21대 중의 가문 상상이 안 가시죠?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그 비방들은 우리 후배들께 오류 없이 더 빠르고 더 효과 있는 치료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귀한 가르침을 주신 지도 교수님과 사사를 해주신 모든 위대한 이학자분들께 태평양 건너 멀리 미국 땅에서 머리 숙여 고마움을 전합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3: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2: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3: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4: 99세까지 팔팔하게.
5: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6: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5: 그럼 둘 다 워킹모니.
6: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5: 돈이 필요한 사람도
6: 투자하는 사람도
5: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모니.
6: 워킹모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5: 213-804-9555.
6: 다시 한번
5: 213-804-9555 워킹모니.com.
7: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8: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9: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10: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9: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0: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1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1: 선택하세요 품질을,
1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노숙자 야영 금지구역 해제안이 통과됐습니다. 시민들의 불만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노숙자 관련 주민 발의안이 발의가 됩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이 노숙자 문제와 저렴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11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11월 선거에서 결정하게 될 예정인 가운데 주 전역의 주요 도시 시장 연합 등 지역 정치인들이 주 의사당 앞에 모여서 해당 법안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시장들은 주 전역에 이미 대기 중인 주택 프로젝트가 많지만 이를 건설할 재정이 부족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채권 발행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반대파 일부 주의원들은 캘리포니아주가 그동안 홈리스 문제에 막대한 천문학적인 돈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상황이 오히려 악화됐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미래 세대의 부채를 떠넘기는 방식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연방교통부 산하 자동차안전관리국의 상업용 차량 운전자 영어 능력 검증이 강화된 가운데 실제 현장에서 영어 능력 문제로 단속을 받은 한인 트럭 운전자가 면허 정지 절차까지 밟게 되는 등 이민 1세대 운전자들의 생업에 영향이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17년 경력의 60대 한인 트럭 운전사 김 씨, 가명 김 씨는 지난 7월 프리웨이를 운전하던 중 경찰에 단속을 받았습니다. 경찰의 단속에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자 경찰은 영어 능력을 문제 삼았고 관련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티켓을 받은 김 씨는 다시 DMV에서 상업용 운전면허와 관련한 영어 필기시험 구두평가를 받았는데 구두평가는 통과했지만 영어 필기시험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업용 운전면허 정지하고 일반 운전면허로 전환하라는 통지서를 DMV로부터 받았습니다. 김 씨는 영어 필기시험에서 떨어진 게 면허 정지 이유라고 생각했지만 통지서에는 상업용 차량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 자격을 충족치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김 씨는 영어 때문에 그랬나? 다시 시험을 봐야 되나? 라고 생각했는데 신체적 자격이 문제가 됐다라고 적혀 있어서 지금 재시험을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웃케어 클리닉 환자 지원 서비스부의 제임스한 디렉터는 1년 이내에 필요한 신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어 시험에서 떨어진 것이라면 다시 공부해서 시험을 보면 되지만 현재는 신체적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허 정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상황이 매우 복잡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어 능력 요건에 대한 집행 지난 2016년 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폐기하고 요건을 엄격하게 집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후 영어 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운전자를 운행 정지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집행 기준이 강화됐으며 올 4월에는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 영어 능력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 영어 소통 능력을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김 씨와 같이 추가 평가를 거쳐 운행 정지 조치로 이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험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영어 외에 다양한 언어로 상업용 운전면허 필기 시험을 볼 수 있었지만 현재는 영어로만 시험을 쳐야 합니다. 여기에 영어 관계 기관의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구두 평가까지 이루어지면서 영어가 익숙치 않은 이민 1세대 운전자들의 부담 커지고 있습니다. 김 씨는 현재 면허 문제로 한 달 가까이 트럭 운전을 하지 못하면서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셜먼옥스에서 LA 시장 후보자들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캐런 베스 LA 현 시장 그리고 니티아 라만 LA 시장 후보자이자 현 시의원이 헐리우드 지원을 비롯해 의정 활동 실적이 부족하다라면서 캐런 베스 시장이 강하게 니티아 라만 시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자신은 하원의장 시절 첫 세액 공제를 성사시켰지만 니티아 라만 시의원은 그 자리에 없었고 엔터테인먼트 산업 지원 투표 당시에도 자리를 비우거나 불참해 수천 번의 투표를 놓쳤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라만 시의원은 전직 시장과 현직 시장이 임명한 외부 위원회 활동으로 불가피하게 시의회 회의에서 결석한 경우가 있었다라고 반박했고 노숙자 대책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 비용 문제를 두고도 4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으며

0: 또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베스 시장은 카운티가 비용을 상환하고 있고 프로그램 성과를 옹호한 반면 라만 시의원은 시 재정도 결국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비용 부담이 크다라고 맞받았습니다. 경찰관 증원 예산안 표결을 둘러싸고도 경찰력 확충 필요성과 재정 파탄을 초래할 계약이란 입장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우호 관계였던 두 민주당 정치인이 시장과 시의원의 권한 범위, 시정 운영 방식, 그리고 동료 의원들의 지지 여부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고 이번 중간선거 가을 선거를 앞두고 두 후보 간의 치열한 공방전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 예술 및 음악 교육 지원을 위해서 매년 약 10억 달러 예산을 지원하도록 유권자들이 통과시켰던 주민 발의안 28호를 두고 이 법안을 발의했던 오스틴 뷰트너 전 LA 통합교육구 교육감이 LA 통합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뷰트너 전 교육감은 LA 통합교육구가 개별 학교 예술 교육 확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예산을 부당하게 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법안의 취지대로 학교마다 새로운 교사를 채용하고 학생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구 측은 법을 준수해 왔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스틴 뷰트너 전 교육감은 당초 LA 시장 후보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올 1월 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시장 후보직에서 사퇴한 바 있습니다. 이 오스틴 뷰트너 전 교육감은 미술 교사가 되고 싶어 했던 딸의 꿈을 기리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한 예술 교육 확대를 위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생게브리엘밸리 지역에서 마사지 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돼 불법 성행위 관련 위반 혐의로 업소 7곳이 적발됐습니다. 코비나 경찰은 이번 주 시정부 규정 단속 담당자들과 합동으로 코비나 전역의 마사지 업소를 대상으로 일주일간 단속을 실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장 점검을 실시한 마사지 업소 7곳 모두에서 불법 성행위와 관련된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단속 현장 영상에는 경찰관들이 여러 마사지 업소에 진입해 내부 객실을 점검하고 업소 관계자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한 업소에서 여성 4~5명가량이 경찰에 의해 억류되거나 인솔돼 나오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여성들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일부 또는 전원이 실제로 체포됐는지 여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현장 점검 결과 여러 건의 위반 티켓이 발부됐다고 밝히고 각 업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 행위가 적발됐는지 업소별로 어떤 규정 위반 사항이 확인됐는지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남가주에서 현대 기아 차량을 노린 자동차 절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맨해튼비치 경찰국은 최근 주간 범죄 보고서를 통해 지역 내 차량 도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차량 보안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현대와 기아 차량이 다른 차량보다 높은 비율로 도난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부터 2022년형 일부 현대차 기아 모델은 차량 도난 방지 장치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지 않아 수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 같은 차량 절도 수법은 수년 전 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확산됐고 절도범들이 USB 케이블과 드라이버를 이용해 일부 현대 기아 차량의 시동을 거는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이른바 기아 보이즈 현상까지 등장했고 해당 차량들의 절도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정보 업체 카팩스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490만 대의 현대 기아 차량이 보안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50만 6천 대가 남아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차량 소유주들은 자신의 차량이 이 무료 스티어링 휠 잠금 장치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하고 제조사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가능한 빨리 설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웨스트레이크 지역의 한 교차로에서 또다시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나와 도로와 차량들이 물에 잠기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베벌리 블러버드와 노스 오시덴털 블러버드가 만나는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로 현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다량의 수돗물이 흘러넘쳤으며 로스앤젤레스 수도전력국 복구반이 긴급 출동해 현장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소속 경관들의 추격을 피해 더트바이크를 타고 위험천만한 도주국을 벌인 용의자가 사우스 LA 지역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어제 저녁 5시 40분쯤 와츠 지역에서 시작된 이번 추격전은 용의자가 헬멧도 쓰지 않은 채 일반 도로와 골목길을 넘나들고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며 1시간 이상 이어졌습니다. 도중에 주유소와 아덴스파크 등에 들러 버려진 휘발유통으로 직접 오토바이에 기름을 넣으려 시도하는 등 기행을 벌였으며 도주 중에도 헬리콥터 리포터와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도난 차량으로 확인된 오토바이를 몰다 용의자가 길에 넘어진 뒤 재활용 쓰레기통에 숨으려 시도하자 출동한 경찰이 총을 겨누어 안전하게 체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인근 빅터 하이츠 지역의 아름다운 스카이라인 전망대가 소셜미디어 입소문을 타고 몰려드는 관광객들과 인파로 인해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게로아 테라스와 센테니얼 스트리트 코너는 오랜 기간 전문 촬영지와 아마존 사진작가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나 최근 늦은 밤까지 몰려와 소음과 흡연, 음주를 일삼는 이들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거주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심각한 건강 상태로 산소 치료가 필요한 어린아이가 거주하고 있어 주민들의 우려는 더욱 큰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대책 마련을 위해 자리를 갖고 시위회 측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강력한 단속과 방문객 제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주민협의체와 방범 순찰대를 결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패서디나의 한 주택가에서 주민들의 사랑을 받던 하얀 공작새가 집배원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집 앞에 서 있던 공작새를 향해 집배원이 돌을 던지고 이어 막대기로 머리를 내려쳐 새가 그 자리에 쓰러지는 모습이 방범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주민들은 아이들이 먹이를 주며 따르던 온순한 새였다며 가슴 아파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패서디나 동물보호협회 구조대원들이 새를 수색해 치료한 결과 다행히 뼈가 부러지거나 심각한 신경 손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해당 집배원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우체국 측은 이번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사실관계를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공작새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 다시 동네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으며 동물보호협회는 건강검진을 마친 뒤 원래 발견된 장소에 방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동물통제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보호소로 보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벤투라 카운티에서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사람을 노리는 이른바 뱅크적인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 3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들은 지난 18일 오후 카마리로의 한 주택가에서 은행에서 거액을 인출해 귀가한 고령의 남성을 미행한 뒤 차문을 열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하던 용의자들의 차량을 101번 고속도로에서 추격 끝에 붙잡았으며 이들에게는 공모 및 절도 등의 혐의가 적용돼 각각 2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경찰은 은행이나 현금 자동 입출금기 주변에서 거액을 인출하는 사람을 타깃으로 삼는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을 나설 때 주변을 잘 살피고 현금 인출을 가급적 자제하며 누군가 미행하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곧바로 경찰서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남가주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패서디나의 로즈볼 아쿠아틱 센터가 2028년 하계 올림픽을 앞둔 대규모 보수 공사로 문을 닫기 전 마지막 여름을 즐기려는 수영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매년 4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는 이 인기 수영장은 올림픽 기준에 맞추기 위해 스프링보드와 다이빙 타워 등을 전면 개보수해야 함에 따라 내년 4월 일반에 폐쇄될 예정입니다. 센터 측은 공사 기간 동안 수영 강습과 프로그램이 중단되지 않도록 인근 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 50여 곳의 풀장과 협의해 대체 장소를 찾고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일정을 공지할 계획입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챗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0: 이 북가주 산타크루즈 지역의 한 사립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던 20대 한인 추정됩니다. 한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지난 2022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피의자가 당시 교사로 재직하면서 교회 커뮤니티에서도 활동했던 점을 들어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모 씨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LA 카운티 사회복지국이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 캘프레시의 최근 변경 사항을 한국어로 안내하는 무료 온라인 설명회를 오늘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캘프레시 가입자와 신청자들이 변경된 규정을 이해하고 혜택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양가족이 없는 신체 건강한 성인의 새로운 근로 요건과 면제 대상, 특정 비시민권자의 캘프레시 자격 요건, 전기, 가스 등 유틸리티 비용 지원금과 표준 유틸리티 공제 등이 설명될 예정입니다. 설명회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LA 카운티 사회복지국입니다. 다음 주 새로운 2026-27 학년도 가을 학기를 시작하는 USC를 필두로 학생들의 이 대학생들의 기숙사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대학들도 개학 시즌에 돌입했습니다. USC는 24일 개강을 앞두고 신입생들이 어제부터 기숙사 입주를 본격 시작하는 등 새학기 준비가 한창입니다. UCLA 등 남가주 지역 UC계열 캠퍼스들은 9월 중에 개학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최우수 공립고등학교 사이언스 아카데미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LA에 있는 사이언스 아카데미 스팀 매그넷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이언스 아카데미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발표한 2026-27학년도 고등학교 순위에서 캘리포니아에서는 1위, 전국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전국의 약 18,000개 공립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대학 진학 준비도, 대학 수준 교과 과정, 주정부 학업평가 성적, 소외계층 학생 성취도, 졸업률 등을 포함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사이언스 아카데미가 뭐 매그닛 학교인데요. 종합점수 99.94점으로 캘리포니아 1위를 기록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 소속으로 재학생 260명, 교사 1명당 학생 수 23명입니다. 캘리포니아 2위는 세리토스의 위트니 고등학교로 전국 11위에 올랐고 종합점수 99.94점을 받았습니다. 696명이 재학하고 있고 우등 및 AP 과정을 운영합니다. 3위는 사이프러스의 옥스퍼드 아카데미, 4위는 졸업을 위해 최소 4위는 프리퍼레이션 아카데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레이머트 파크의 비전 극장이 4천만 달러 규모의 대수선 공사를 마치고 오늘 저녁 5시 공식 재개관 테이프 커팅식을 갖습니다. 이번 복원 사업은 지역사회와 LA 전역을 위한 세계 수준의 공연 예술센터로 거듭나기 위한 것으로 행사장에서는 축하 음악과 무용 공연을 비롯해 매튜이 체리 감독의 단편 애니메이션 헤어 러브 상영회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레이머트 파크의 비전 극장입니다. 요새 한국 음식 프로그램 많이들 보시죠? 뭐 흑백요리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인기를 끌었던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 셰프 정호영 셰프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H마트가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 셰프 중 한 명인 정호영 셰프의 신제품 우동 카덴 출시를 기념해서 부에나 파크점과 얼바인 노스 파크점에서 팬미팅 그리고 시식 행사를 개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호영 셰프가 출시한 이 우동 카덴, 이번 주 토요일 8월 22일 토요일 H마트 부에나파크에서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H마트 얼바인 노스파크 지점에서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정호영 셰프를 직접 만나고 또 이 우동 카덴도 직접 시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한국일보, 오늘자 한국일보 가장 많이 본 기사 탑50 가운데서 상위 10개 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본 기사 역시 영어 못한다고 한인 트럭 기사가 면허 정지됐다라는 소식 가장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좋은 동네에 가장 싼 집 투자 효과는 예전만 못하다는 기사 두 번째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외에 이자율 6%대 중반으로 주택 거래 지지부진해서 하반기 주택시장도 안개 속이다 라는 기사 있습니다. 그리고 사파리 케냐에서 관광헬기를 통해서 사파리 관광헬기가 추락해서 참사 미국인 등 5명 케냐에서 미국인 5명 등 7명이 사망했다는 기사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또 LA시의회에서 노숙자 텐트촌 금지를 해제했다 그래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기사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모더나 머크 항암제 발표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 소식은 제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가주 대학들 개학 시즌에 돌입했다는 소식 그리고 나탈리가 도대체 누구길래 백악관에서 이렇게 총력 방어를 하고 있느냐 어제 소식 전해드렸죠. 예, 나탈리에 대한 기사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2: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5: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0: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9: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총 국가 부채는 40조 47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민간이 보유한 부채는 32조 2660억 달러, 정부기관 간의 부채는 7조 7820억 달러입니다. 국가 부채가 30조 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2년 1월로 4년 7개월 만에 10조 달러가 더 불어난 것입니다.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임기를 시작했을 때 당시 19조 9,500억 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10년도 채 되지 않아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차례 임기 중 현재까지 늘어난 부채는 총 11조 6천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최근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국가 부채 이자 부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중동 상황 악화로 국채 금리가 1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뉴욕 증시에 악영향을 주자 재무부가 결국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국채 바이백, 재매입 규모를 확대해 장기 국채 금리는 급락했지만 미국의 국채 고금리 상황은 꾸준히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가 점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 이란 전쟁 장기화로 유가가 올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최근 미 국채 30년물 금리는 지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인 5.3%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에 뉴욕 증시가 타격을 받자 미 재무부는 장기 국채 바이백, 재매입 규모를 회당 20억 달러에서 최소 40억 달러로 두 배 확대했습니다.
2: Weeks. We've seen the 30-year auction and the 10-year auction come out at much higher yields than many had anticipated. That's creating a little bit of a nervousness in the equity market because stocks are, of course, discounted by the bond market.
1: 국채 바이백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채를 다시 사들여 특정 만기 구간의 유동성을 높이고 시장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은 10년에서 20년물과 20년에서 30년물 구간으로 다음 달 9일부터 11월 4일까지 적용되며 이에 국채 30년물 금리는 장중 0.09%포인트 떨어진 5.2%까지 내려왔습니다. 최근 미 국채 금리 급등에 짓눌렸던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미 국채 금리가 하락하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월가에선 바이백 확대가 장기채 시장에 단기적인 급등세를 완화할 수는 있겠지만 추세를 바꿀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사상 첫 40조 달러를 돌파하는 등 GDP 수준으로 불어난 대규모 재정 적자와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불확실한 통화정책 등이 장기금리 상승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AI 투자붐에 따른 대형 기술 기업들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도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회의록에서 연준위원 상당수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지 않을 경우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모기지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주택거래가 많이 위축됐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7월 기존 주택 계약 체결 지수가 72.2로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2001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올해는 모기지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계약 체결이 위축되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주택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이어서 매물도 시장에 오래 머물고 있고 호가에 응하는 매수자도 거의 없다며 다만 지역 시장에 따라서 큰 차이는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모기지 금리는 7월 마지막 주 연 6.66%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금리가 높으면 집을 파는 사람은 새로운 집을 살 때 기존보다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선뜻 팔지 못하게 되며 매수자들도 높은 집값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타결을 추진 중인 무역 합의에 따라 일부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가 현행 50%에서 25%로 낮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양국의 잠정 합의안에 일부 캐나다산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25%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자동차, 주류, 유제품 산업에서 캐나다가 무역 차별을 하고 있다며 일부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예고했다가 사흘 연기한 바 있습니다. 오픈AI가 기업 공개 시점을 내년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러 프라이어 오픈AI 재무 최고 책임자는 오픈AI는 내년에 상장 회사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어 최고 재무 책임자는 엔스로픽이 9월에 먼저 상장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괜찮다 우리는 우리의 경주를 하면 된다라고 직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오픈AI는 2분기 사상 처음으로 후발주자였던 엔스로픽의 매출이 역전되면서 성장세에 빨간불이 켜지기도 했었습니다. 오픈AI, 이 챗GPT 만든 회사입니다. 상하수도 시설을 비롯한 핵심 기반 시설들이 AI를 앞세운 외국 해커들의 공격에 노출됐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사이버 보안 인프라 보안국은 해커들이 상수도 처리 시설과 발전소, 화학 공장을 사이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해커들은 기반 시설에서 각종 설비와 공정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데 이용되는 지멘스의 S7 시리즈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 사이버 보안 인프라 보안국의 설명입니다. 이 취약점을 파악하고 공격 수단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커들은 인터넷에 연결된 이 PLC 가운데 PLC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PLC 가운데 오래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보안 조치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장치를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커들이 PLC 침투에 성공할 경우 산업시설의 공정을 중단시키거나 장비를 파손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사이버보안국의 경고입니다. 특히 상수도 시설이 사이버 공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반 시설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재판 열리고 있죠. 메타 소송입니다. 전 메타 플랫폼의 엔지니어링 이사인 아르투로 베하르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성장과 참여를 위해 아동 안전을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하는 내부 문화를 조성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클랜드 지원에서 열리고 있는 재판에서 베하르가 이틀째 증언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재판은 캘리포니아 등 29개 주 법무장관들이 연합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셜미디어 청소년 중독 소송입니다. 메타가 젊은 이용자들을 중독시키도록 플랫폼을 설계해 불안감, 우울증,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조장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주장입니다. 베아르는 마크가 어떤 일을 우선순위로 삼으면 몇 달 안에 산이 움직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용자들에게 휴식을 권하는 메타 도구가 실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 기능이 기본 설정이 아니며 알림을 쉽게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메타의 제품이나 자녀들의 사용 방식을 이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메타 내부에서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메타에는 13세 미만으로 의심되는 수백만 명의 이용자를 식별할 기술이 있었지만 회사는 장기적인 수익 증가를 위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라 라는 정책을 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암치료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제약사 모더나와 머크가 공동 개발한 환자 맞춤형 mRNA 항암 백신이 일종의 치료형 맞춤형 백신입니다. 백신이긴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 질병 예방을 위해 미리 맞는다는 뜻의 예방주사는 아니고 암 진단을 받고 종양 제거 수술까지 받은 환자의 재발과 전이를 막기 위한 신생 항원 치료제입니다. 이 백신은 환자 개인별 암세포 유전자 변이를 분석해 맞춤형으로 설계되는 것입니다. 종양 조직과 혈액 표본을 분석해 나온 최대 34개의 특이 신생 항원 정보를 바탕으로 메신저 리보핵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많이 들으셨죠? 메신저 리보핵산 mRNA 백신을 제작한 뒤 이를 환자에게 투여해 환자 면역세포가 해당 암세포만 정밀하게 공격하도록 체내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효수에 의해 쉽게 분해될 우려가 있는 mRNA를 보호하기 위해 약물 전달체인 지질 나노 입자가 이를 둘러싼 구조로 되어 있는 점은 코로나 백신과 유사합니다. 이 항암 백신 겸 치료제 이름은 인티스메란 오토진으로 불렸고 여기서 메란 mRNA 기반 약물임을 뜻하는 전미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투여약이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드론 배송 서비스 지역을 올 연말까지 미국 500개 도시 타운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아마존은 네브라스카주 파필리언과 플로리다주 러스킨 등 11곳에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개 도시와 타운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사의 사상 최초 우주 망원경 구출 작전 한번 소개해드린 바 있죠? 네. 포기했습니다. AP통신은 나사가 닐 게럴스 스위프트 관측소 구조 계획을 최종 취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4년에 발사된 스위프트는 22년간의 임무를 끝으로 올해 연말쯤 대기권으로 추락해 공중 분해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위프트는 감마선 폭발을 관측하는 우주 망원경으로 긴 세월 동안 운동 에너지가 미세하게 영향을 받으면서 공전 궤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중력의 영향으로 대기권에 진입해 소멸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를 구조하자라고 했는데 결국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하게 됐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3: 신나는 백투스쿨 준비 H마트와 함께하세요.
4: CJ 백투스쿨 모음전 간편하고 맛있는 두루두루 만두부터 햇반, 냉면, 볶음밥, 컵반까지 다양한 CJ 인기 상품을 만나보세요.
3: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빠질 수 없죠. 꼬북칩 4종 세트, 말차 초코파이, 고소미 고래밥, 초코몽 등 오리온 인기 과자들도 한자리에서 만나보세요.
4: 새학기 장보기부터 달달한 간식까지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9: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8: 네.
9: 수영도?
8: 그럼요.
9: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8: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9: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1: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2: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1: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2: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3: 99세까지 팔팔하게

0: 머니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트럼프 대통령의 이 폭탄 발언이 효과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란보다 지금 북한 뉴스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 57개다라고 꼭 집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80개에서 120개 정도로 추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핵무기 숫자를 놓고 한미가 다른 입장을 나타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핵 보유국 언급에 이어서 숫자까지 언급한 것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려는 유인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연구원은 북한이 플루토늄 탄과 우라늄 탄을 계속 만들고 있어서 2030년까지 핵탄도 160여 개를 확보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그간 기밀로 취급해왔던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거론하면서도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것은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이라는 해석입니다. 핵무기 숫자를 언급한 배경 역시 비핵화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서 빼고 핵 동결이나 군축 등으로 의제를 좁히겠다는 또 다른 유인책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미 정상 간의 관계를 언급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입장문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접근을 제시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개발 저지를 명분으로 이란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두 나라의 핵개발 수준을 반영한 현실적인 접근법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주변국의 독자 핵 무장론을 연쇄적으로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 7년 전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찍은 사진 한 장을 띄우며 시작한 트럼프의 러브콜은 닷새째 계속됐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도로 성의를 표시하더니 핵무기 57개 보유국이라는 구체적 지위까지 부여하며 북미 회담을 시작할 조건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6개월 전 이란 핵개발 저지를 명분으로 전쟁을 시작했다가 끝내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 핵 보유 인정은 일관성을 잃은 것으로도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과 이란은 핵개발의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현실 타협적인 접근법을 택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중동에 머물러 있는 시선을 순식간에 동북아로 돌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2: Trump's tired of Iran. He's bored of it. You know, there's not a clear, there's no easy answer. So he's shifting to something else. Like as you say, Mark, he's lifting and shifting, right? He's lifting and shifting to something else.
1: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언급해 왔다는 점에서도 급격한 입장 변화는 아니라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3: Now he is a nuclear power, but we get along. I think he'll be happy to see him coming back.
1: 하지만 이번에는 숫자까지 밝히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구체화했고 김정은을 만나서도 비핵화를 꺼내지 않을 의사까지 내비쳤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비핵화에서 핵 동결이나 군축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같은 동북아 주요국에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면서 독자적 핵무장 여론이 더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적 북핵 인정은 한미일 안보 협력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핵 비확산 체제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0: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여정 노동당 북한 노동당 부장이 한 차례씩 공을 주고받으면서 북미 간의 물밑 탐색전 시작됐습니다. 마음이 급한 건 트럼프 대통령 쪽인데 그래서인지 북한은 되려 몸값을 더 높이는 분위기 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뭐 시쳇말로 계속 서로를 떠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주최국으로서 논평을 해달라는 요청에 구체적인 정보는 없다며 논평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는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입장 발표 이튿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하면서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대화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도 무력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연합훈련의 완전 중단을 압박하면서 몸값을 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란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역사상 유례없는 최고 수위의 경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특히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도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란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가장 가혹한 경제작전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 어떤 나라를 상대로도 취해진 적 없는 가장 치명적인 경제작전을 발표한다며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전쟁이자 고립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 Well, we have things that we could sanction. We have very draconian sanctions and we'll see what happens.
4: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도 경제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자국의 금융기관, 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이란에 어떤 형태로든 생명줄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모든 국가가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석유 밀수와 통화 스와프, 선박 등록, 위장기업 설립 등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란이 제3국과 거래했던 모든 방식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을 이란에 대한 경제적 비대위라고 규정하며 동맹국들의 동참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또 이번 역사적 조치가 이란을 무력화하고 전 세계에 테러를 확산시킬 능력도 마비시킬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2차 제재 및 경제 봉쇄 위협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주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이 국제법과 유엔 헌장이 보장하는 자율무역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란은 국제사법재판소 등에 문제 제기하고 영내 우방국들과의 다자적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는 트럼프의 발언이 망상이라며 미국이 전쟁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경제전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경제전 선포를 실효성 없는 위협으로 폄하하고 호르무즈 해협 완전 통제와 군사적 공격 태세로 전환 등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6: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7: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6: 그럼 둘 다 워킹머니.
7: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6: 돈이 필요한 사람도
7: 투자하는 사람도
6: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머니.
7: 워킹머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6: 213-804-9555
7: 다시 한번
6: 213-804-9555 워킹머니.com.
8: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9: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0: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11: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10: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11: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0: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1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2: 선택하세요 품질을,
1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모닝 스포츠. 자,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스페인 프로리그 라리가로 이적을 했죠. 파리 생제르맹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을 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해서 팀 훈련에 합류를 해야 되는데 이 병역 특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좀 군사 기초 훈련 뭐 이런 걸 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고 팀에 합류를 하느라 좀 늦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홈에서 개막전을 가졌는데 이강인 선수는 선발 출전 명단에서 이름을 뺐습니다. 그런데 홈 개막전인데 공격이 외지간히 답답해야죠. 야, 이거 무슨 뭐 지지만 않아도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공격이 무디었습니다. 그러자 감독은 아, 강인아 미안하다. 이강인 선수를 교체 카드로 후반전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 스스로를 입증하는데 딱 7분 걸렸습니다. 화이팅입니다.
1: 홈 개막전 내내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던 후반 12분 이강인이 교체 투입됩니다. 특유의 전진 드리블과 집요한 전방 압박으로 조금씩 공격의 물꼬를 트기 시작합니다. 과감한 중거리 슛으로 코너킥을 얻어내며 분위기를 바꿉니다. 이어 후반 25분 이강인은 반대편에서 넘어온 패스를 받아 특유의 중거리 왼발 감아차기로 상대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멋진 무릎 슬라이딩과 어퍼컷 세리머니로 홈팬들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선제골로 기선을 잡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후반 38분 프리킥 상황에서 추가 득점까지 만들며 개막전 승리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개막전 선제 결승골로 환상 데뷔전을 치른 이강인은 경기 MVP에 선정됐습니다. 스페인 주요 언론도 새로운 영웅 탄생이라는 보도와 함께 팀 내 최고 평점을 부여하며 이강인의 라리가 재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이강인은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활약한 뒤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했지만 주전으로 도약하지 못했고 3년 만에 명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하며 스페인으로 돌아왔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0: 자, 이제는 메이저리그 소식입니다. LA 다저스 어제 콜로라도와의 경기에서 6-4로 승리를 했는데 연장 10회까지 갔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콜로라도 로키즈, 캔자스시티 로열즈, LA 엔젤스 이런 팀들에게는 지면 안 됩니다. 리그 꼴찌 팀들이에요. 리빌딩을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또 콜로라도 같은 팀은 리빌딩하는데 지금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죠. 그런 팀에게 지금 고전하면서 콜로라도와의 주중 3연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도 3연승 달린 게 어디예요. LA 다저스 이제 오늘 경기였고요. 주말부터는 이제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와 경기를 갖게 됩니다. 피츠버그에게도 지면 안 되죠. 그런 팀에게 지면 안 됩니다. 자, 마이너리그 팀인데요. 몽고메리 비스킷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뭐 몽고메리에 있는 엘라바마에 있는 팀입니다. 이 팀이 딱 하루 유니폼을 바꿔입어요. 유니폼이 앞에 이렇게 원래 다저스 하면 다저스 이름이 크게 적혀져 있잖아요. 유니폼 앞에. 근데 이 팀은요. 앞에 크게 한글로 김치 라고 쓰였습니다. 내년 지금 5년째 김치 유니폼을 입고 한국 문화 행사를 몽고메리 비즈키츠라는 마이너리그 팀이 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20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만과 공동 제공입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1: 미주 한국일보 주최 제17회 온라인 컬리지 엑스포가 8월 29일 토요일 서부 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참여 링크는 한국일보 웹사이트 koreatimes.com 온라인 컬리지 엑스포 배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매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2: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3: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0: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8: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7: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8: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9: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0: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0: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1: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2: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3: 카페보넨?
12: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3: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2: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3: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2: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송봉후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후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요 한 줄 뉴스가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중요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이 이미 핵무기 쉬운 7개를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요 짧은 한 줄이 의미하는 것은 더 깊고 더 중요합니다.

0: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가는 것과의 차이점은 엄청납니다. 뭐가 그렇게 엄청나냐? 자, 이 부분은 일단 YTN의 리포트를 들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설명을 차분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으시죠.
1: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후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거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북한이 57개의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지난해 취임 이후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하기는 했지만 북한의 구체적인 핵무기 수치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지만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김 위원장은 괜찮을 거라며 북핵 관리에 대한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2: And I know Kim Jong-un very well, and he's going to be fine. As long as we have a smart president, he's going to be fine.
1: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목표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가 맞느냐는 질문에는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말을 피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북한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3: Is your goal in trying to re-engage with Chairman Kim still denuclearization?
2: Well, I don't want to talk about that, but I do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as you know.
1: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자신의 임기 동안 잘 행동해온 누군가에게는 매우 모욕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의 60%를 수입하면서도 자신의 호르무즈 해협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며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북미 정상회담 의지를 직접 밝히면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회담 성사를 위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답변을 회피하고 북한의 구체적인 핵무기 숫자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대북 정책 목표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자, 기본적인 팩트 잘 들으셨죠? 국제 외교 안보에 있어서 어떤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알면서도 전략적으로 묵인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그 당사국이 북한이라면 더더욱이 그렇군요. 북한에 대한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은 근본적인 지각 변동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자,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암묵적인 인정의 차이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네, 북한의 핵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NPT, 즉 핵 확산 방지 조약에서 북한을 이제 예외로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핵을 가졌다는데 뭐 미국이 폭격이라도 해서 그걸 없애지 않는 한 뭐 어쩌겠습니까? 결국 국제 규범의 예외를 인정하고 북한이 공식적인 핵 보유국임을 문서와 조약으로 도장 찍어주는 것입니다. 아니, 뭐 그렇다고 문서에 도장까지? 에이, 뭘 그렇게까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 쉬운 7개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이 구체적인 숫자까지 말해버렸기 때문에 도장 찍어준 것과 다름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는 곧 핵 비확산 체제의 붕괴를 의미하며 전 세계 핵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를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나 인도 그리고 파키스탄도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를 꺼리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파급력 때문입니다. 아, 그래. 그렇다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비공식 묵인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 이는 그나마 위험성을 좀 반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때부터 북한과의 외교전에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모두 두 손을 묶고 나서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핵을 폐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 군축 협상이나 아니면 더 이상 핵을 여기까지 인정해줄 테니까 더 이상 만들지 마 같은 핵 동결 회담 등으로 선회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외교적 주도권을 북한이 완전히 차지하게 됩니다. 북한의 태도가 확 바뀌는 거죠. 북한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우리 서로 말은 안 하지만 내가 핵 갖고 있는 거 다 알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합시다 라는 식의 회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핵 인정 시나리오로 돌아가서 만일 미국이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에는 거대한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자칫 미국과 한국의 안보 공조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북한의 핵이 미국의 본토를 때리면 절대 안 되니까 미국은 본토 방어를 우선시하게 되고 결국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우리 한국에게 만일

핵 공격을 한다면 미국이 정말 우리를 지켜줄까? 라는 의구심이 극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는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동북아 지역에서 연쇄적으로 핵 도미노 현상이 일게 됩니다.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협의가 앞으로는 뭐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구나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면서, 야,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 한국도 곧 핵을 가지겠네. 그럼 결국 일본도 갖겠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우리도 서둘러서 핵 개발을 해야 되겠다. 라는 핵 보유 인식이 도미노처럼 확산되면서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동북아시아 전체가 고도의 핵 군사적 긴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북한의 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냐, 그것도 미국이 인정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는 큰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입니다만은, 여하튼 미국의 입장은 전 세계를 또 다른 긴장 상태에 빠뜨릴 수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이나 미국의 태도는 그래서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좀 빨리 갖고 싶은 마음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에 쉬운 7개의 핵무기가 있다라고 숫자까지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말해버렸습니다. 국제 외교 안보 분야에 이제 커다란 파도 하나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네, 8647. 이네 개의 숫자로 인해서 살해 협박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연방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협이 되는 표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에 대해서 그가 쓴 소설까지 증거로 제시하면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연방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서 코미 전 FBI 국장의 신작 범죄소설 FDR 드라이브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 그의 혐의를 입증해주고 있다라고 법원에서 주장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지난해 5월 인스타그램에 해변을 걷다가 멋진 조개 배열을 발견했다라며 조개 껍데기들이 숫자 86 그리고 47이라고 쓰여진 것처럼 새겨져 있는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는 사진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그를 대통령의 생명을 위협한 혐의다라면서 기소했습니다. 자, 이게 왜 대통령을 위협하는 메시지냐와 관련해서는 이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통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내이 요식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이 슬랭처럼 쓰이는 86, 즉 86라는 숫자를 주시해야 합니다. 식당이나 바에서 미국에서는 이 86라는 숫자는 특정 메뉴의 재료가 다 떨어져서 메뉴판에서 그 메뉴를 지워버리거나 또는 뭐 전혀 좀 다른 의미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진상 손님을 내쫓는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유래는 1930년대 미국 내 레스토랑 문화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86이 86라는 숫자인지에 대해서는 뭐 두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왜 무엇 때문에 86가 그런 뜻으로 쓰였는지 그 기원은 사실 정확한 설은 없습니다. 다만 정확한 건 그렇게 사용됐다라는 현상뿐인데요. 손님이 특정 메뉴를 주문했을 때 재고가 다 떨어져서 만들어 줄 수가 없으면 웨이터는 손님에게 86라고 말하면서 주문 불가를 알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Tuna salad is 86'd. 여기 뒤에 과거형처럼 ED를 붙이죠. Tuna salad is 86'd. 즉, 튜나 샐러드가 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웨이터가 손님에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개의 경우는 주방에서 이 해당 재료가 다 떨어진 것을 이 셰프들이 알았을 때 웨이터들이 그 메뉴를 받아오지 말라라고 주방에서 외치는 겁니다. Tuna salad is 86'd. 라고 크게 외칩니다. 그러면 웨이터들은 알았다라면서 이 튜나, 즉 참치 관련 메뉴를 받아오지 않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이 86은 무언가를 치우다라는 의미에서 더 넓게는 뭐 제거하다라는 의미까지 확대 해석되고 있기는 합니다. 자,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86, 47, 이라는 것이 47대 대통령을 제거하라라는 위협을 담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코미 전 국장은 자신이 우연히 조개 껍데기를 발견했을 뿐 직접 배열해서 놓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또한 86, 47 또한 비슷한 숫자가 적힌 20만 개 이상의 상품이 아마존에서 지금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지만 정부가 그 구매자나 판매자들을 처벌하지는 않지 않느냐라는 점을 들어서 자신이 표적 수사의 피해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검찰은 86, 47 문구가 포함된 모든 표현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주변 정황을 봐서 해석해야 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코미 전 국장은 바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당신들 말 잘했다. 주변 정황을 봐서 해석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당신들이 말하는 건 모두 정황 상황뿐이지, 즉 정황 증거일 뿐이지 아무런 물적 증거도 없이 나를 이렇게 살해 협박 혐의로 기소한 것이 아니냐라면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재판의 결과는 정말 주목되고 있습니다. 86, 47, 86, 47. 이네 개의 숫자로 인해서 지금 대통령 살해 협박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한국 기업처럼 이름 바꾸기 시작한 일본 기업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일본 기업들이 해외 사업 확대를 겨냥해서 영문으로 회사 이름을 잇따라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의 LG, SK, KT 등등처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1990년대부터 LG, SK, KT, CJ, 포스코처럼 해외에서 통하기 쉬운 영문 브랜드를 적극 도입한 데 비해서 전통적인 사명을 중시하면서 뭐든지 오래 유지해온 일본에서는 일본식 브랜드를 그대로 쓰는 경향이 아직도 사실은 많이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있는 일본이 드디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분석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 이름을 변경한 일본 기업 2만 1,500여 개 가운데 약 30%인 5,781개 회사가 사명을 영문으로 바꿨습니다. 해외 고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글로벌 인지도가 필요하다라는 절박한 선택이었습니다. 중장비 건설 기업 히타치는 내년부터 사명을 랜드크로스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올리는 데다가 최근 북미와 중남미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수산 대기업 마루하니치로도 석달 전에 사명을 우미오스로 변경했습니다. 해외에서 브랜드를 알리기에는 마루하니치로라는 어려운 일본 이름이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인 니혼 토쿠슈 토코도 최근 사명을 바꿨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일본 특수 도업이라는 의미의 회사 이름 니혼 토쿠슈 도쿄라는 이름으로 역시 해외 브랜드 인지도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결국 라틴어를 조합해서 영어처럼 들리는 이름 니테라라는 짧은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사실 일찌감치부터 있었죠. 럭키 금성 그룹은 1995년 그룹명을 럭키에서 L 그리고 금성에서 이 골드스타라는 이 G를 따서 LG로 바꿨고 선경 그룹도 1998년에 SK로 간판을 교체했습니다. 한국통신은 2002년에 코리아 텔레콤을 의미하는 KT로 바꿨고, 포항제철은 같은 해에 이 포스코라는 사명을 바꾸면서 글로벌 브랜드 구축에 일찌감치 속도를 냈습니다. 또 제1제당도 2002년에 역시 이 제1제당의 한국식 발음의 영문 첫자를 따서 CJ로 사명을 바꾸는 등 업종을 직접 드러내는 이름에서 벗어나서 영문 약칭을 전면에 내세우는 흐름이 확산되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기업명을 바꾸기 시작한 데에 대략 1990년대 중반이니까 일본은 이런 점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한 30여 년이나 늦은 셈입니다. 일본 기업들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주목되는 건 바로 문화적인 이유입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창업자를 중시하는 기업 문화가 있습니다. 창업 가치를 존중한다라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은 오랫동안 창업주의 이름 또는 초기에 창업한 지역의 이름 또는 업종을 나타내는 한자를 회사 이름에 넣는 것을 기업의 가장 큰 자산이자 어떤 신뢰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전통을 저버리거나 기존 고객과의 신뢰를 흔드는 일로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일본에서는 강해서 사명 변경 자체에 대한 내부적인 보수성이 매우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 좋든 나쁘든 이런 보수성으로 인해서 변화가 늦어졌던 것도 이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구조적인 이유입니다. 안주하기에 충분했던 이 거대 내수 시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인구가 많고 구매력이 높은 거대 내수 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내수 시장이 작은 한국의 기업들은 국경을 넘지 않으면 성장이 어려워서 해외 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브랜딩이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반면에 일본의 대기업들은 내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한자식 이름만으로도 수십 년간 국내에서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영어식으로 바꿀 필요를 못 느꼈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도 최근 한국처럼 짧은 영문 이름으로 잇따라 바꾸고 있는 것은 이 AI 기술 등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에 대한 위기감의 발로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언급했던 일본 특수 도업이라는 회사의 경우에 일본 특수 도업
하면 왠지 도자기나 페인트 등의 기술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깊이 있게 잘할것 같은 느낌입니다만은 이 최첨단 그런 기술과는 관련이 거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일본 특수도업은 사실 최첨단 친환경 페인트와 AI 기술을 활용한 특수 세라믹 생산을 하려고 하는 기업입니다. 결국 니테라라는 다소 뜬금없어 보이는 그 이름입니다마는 이 라틴어라는 깊이와 또 영어식으로 들리는 그런 어감을 통해서 신기술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는 데는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자, 그렇게 이름을 바꾼 일본 특수도업, 아니 니테라. 현재 임원진들은 대만족이다라는 분위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고 중증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반면, 소수의 사람들은 100세를 넘겨도 심각한 질병 없이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장수자의 건강 비결 가운데 하나가 하이브리드 면역세포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70에서 90세 사이의 고령층, 그리고 100세 이상인 백세인, 110세 이상인 초백세인 등 다양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면역세포인 T세포를 살폈습니다. T세포는 면역 반응을 조율하는 도움 T세포와 감염됐거나 암이된 세포를 파괴하는 세포 독성 T세포로 나뉩니다. 그런데 연구팀은 110세 이상인 초백세인에게서 하이브리드 T세포가 축적돼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는 도움 T세포의 위협 인지 능력과 세포 독성 T세포의 파괴 능력을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초백세인은 혈액 내 전체 T세포의 20%가 바로 이 하이브리드 면역세포였습니다. 70세에서 90세 사이의 고령층에서는 이 하이브리드 면역세포가 전체 T세포의 4%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 보면 큰 차이입니다. 연구팀은 초백세인에 이르면 면역 재구성이 일어난다라고 해석합니다. 면역세포들이 고갈되는 대신 하이브리드 면역세포가 고도의 활성 상태를 유지하며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요인에 대처한다는 설명입니다. 초백세인들은 암을 앓은 병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암 환자들이 가진 암 탐지 센서가 이 하이브리드 T세포에 장착돼 있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즉, 종양이 임상적으로 발견 가능한 상태가 되기 전 조기에 식별해 제거해 주기 때문에 초백세인들이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일어나는 이 같은 면역 변화는 결국 면역력을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하이브리드 T세포가 장수를 직접적으로 유발한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한 것은 아니다 라고 밝히면서 장수의 단일 원인은 아니지만 건강한 노화를 위한 전략을 찾는 데 통찰력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5: Korean Air.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 통증, 다리 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6: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1: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2: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트럭 운전사 영어 능력 검증이 강화된 가운데 실제 현장에서 영어 능력 문제로 단속을 받은 한인 트럭 운전자가 면허 정지 절차까지 밟게 되는 등 이민 1세대 운전자들의 생업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17년 경력의 60대 한인 트럭 운전사 존 김 씨는 지난 7월 말 프리웨이를 운전하던 중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 때에 단속을 받았습니다. 트레일러에 회사 로고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차를 세운 경관은 단속 과정에서 김 씨가 자신의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자 영어 능력을 문제 삼았고 관련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티켓을 받은 김 씨는 DMV에서 상업용 운전면허와 관련한 영어 필기시험과 구두평가를 받았습니다. 구두평가는 통과했지만 영어 필기시험에서는 탈락했습니다. 이후 김 씨에게는 DMV로부터 상업용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일반 운전면허로 전환하라라는 통지서가 전달됐습니다. 김 씨는 영어 필기시험에서 떨어진 것이 면허 정지의 이유라고 생각했지만 통지서에는 상업용 차량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유케어 클리닉은 김 씨는 최근 1년 이내에 필요한 심체 검사를 모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영어 시험에서 떨어진 것이라면 다시 공부해서 시험을 보면 되는 문제지만 현재는 신체적 문제를 이유로 면허 정지가 돼서 상황이 매우 복잡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행정명령을 통해서 트럭 운전사들의 영어 능력을 엄격하게 집행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김 씨는 현재 면허 문제로 이 한 달 가까이 트럭 운전을 하지 못하면서 생업을 이어가지 못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 현대와 기아 차량을 노린 자동차 절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맨하튼비시 경찰국은 최근 주간 범죄 보고서를 통해서 지역 내 차량 도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며 주민들에게 차량 보안에 더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현대와 기아 차량이 다른 차량보다 높은 비율로 도난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2011년부터 2022년형 사이 일부 현대와 기아 모델은 차량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지 않아서 수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어왔습니다. 엔진 이모빌라이저는 올바른 키가 없으면 엔진이 시동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일부 현대와 기아 차량에는 이 장치가 없어서 차량 내부의 점화 장치를 손상시킨 뒤에 키 없이 시동을 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동부 샌 게브리엘 밸리 지역에서 마사지 업소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돼서 불법 성행위 관련 위반 혐의로 업소 7곳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현장 점검을 실시한 마사지 업소 7곳 모두에서 불법 성행위와 관련된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단속 현장 영상에는 경찰관들이 여러 마사지 업소에 진입해서 내부 객실을 점검하고 이 업소 관계자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에는 한 업소 밖에서 여성 4~5명가량이 경찰에 의해 억류되거나 인솔돼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LA시의회가 한인타운과 인접한 실버레이크와 에코파크 그리고 헐리우드 지역 12곳에 지정돼 있던 노숙자 텐트촌 금지 구역을 해제하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LA시의회는 최근 한인타운 일부를 포함하는 LA13지구에 휴고 소토 마르티네스 시의원이 발의한 노숙자 야영 금지 구역 해제안을 찬성 10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지역들은 원래 노숙자 야영이 금지되어 있던 곳인데 이번에 이처럼 해제됨으로 인해서 노숙자 텐트촌이 다시 들어서게 될 전망입니다. 표결 당시 일부 시의원들은 금지구역 해제에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그리고 최고 수준의 대학 입학 세미나인 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가 오는 29일 다음 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한데 서부 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됩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에서는 한인사회의 쟁쟁한 교육 및 입시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와서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대학 입시 정보와 AI 시대에 맞는 대입 노하우를 생생하게 제공하게 됩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에 사전 등록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추첨을 통해서 30명을 뽑아 최고 250달러 상당의 경품을 제공받게 됩니다.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에는 남가주를 비롯한 미 전역과 전 세계 어디서든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세미나는 오는 29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만은 사전을 등록을 해야만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데 이 사전 등록에 관련된 문의는 한국일보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2년 전에 한국의 교보문고에서 올해 작가상을 발표했었습니다. 당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던 한강 작가가 선정이 됐으니까 뭐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한 명이 더 선정이 됐거든요. 바로 개그맨 출신의 고명환 작가였습니다. 네, 당시 한강 작가의 살짝 가림면이 있어서 그렇지 베스트셀러를 몇 권이나 낸 작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신작을 냈고요. 관련 인터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좀 많이 읽어야 책에서 뭔가 도움을 얻지 않을까? 이런 고정관념을 일단은 좀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매일 내가 읽을 수 있는 뭐한 장, 10장, 5분, 10분? 내가 매일 적어도 이만큼은 읽을 수 있겠지라는 분량을 찾아서 매일 읽는 거, 결국 반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읽은 다음에 그 책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요. 아무리 두꺼운 책을 읽었어도 그 가운데서 나는 딱한 문장만 평생 가지고 가겠어.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매일 할수 있는 독서법이 장착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번에 신작도 바로 책을 읽는 기술에 대해서 썼고요. 바로 자신이 경험을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20여 년 전에 꽤큰 교통사고로 거의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고명환 씨인데요. 당시 침상에 오래 있으면서 뭐 핸드폰도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책으로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읽다 보니까 내면에 있는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에 성공적인 작가로 또 외식 사업가로 활발하게 일하고 있고요. 앞으로 도서관을 짓는 게 꿈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책을 읽으면 예뻐지고 잘생겨진다 이렇게 직접 자신의 책에 썼다고 하는데요. 책을 읽으면 아무래도 나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모르게 자신감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얼굴 표정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더라. 사실 책을 많이 읽은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너 얼굴 좋아졌다라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책의 효과라고 표현합니다. 네, 평범을 반복하면 비범해진다 이런 말이 있죠. 단 5분이라도 매일매일 책을 읽는다는 것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렇게 1년 뒤에 우리 모두가 작가까진 돼 있진 않겠지만 적어도 좀더 예뻐지고 멋있어져 있진 않을까요?
1: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5: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6: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7: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8: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9: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0: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1: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2: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1: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2: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1: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2: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 산삼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0: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0: 네, 범죄율 낮추는 데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국의 살인율이 지난해 18% 넘게 급감하면서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체 강력 범죄도 관련 통계 작성된 이래 가장 큰 폭의 연간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FBI가 발표한 연례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살인율은 전년보다 18.1%가 감소했습니다. 가중폭행은 7.2%, 강간 사건은 7.6%, 강도 사건은 18.5% 줄었습니다. 재산 범죄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자동차 절도는 전년 대비 22.7%, 주거침입 절도는 15.8% 줄었습니다. 증오 범죄 신고 건수도 약7%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FBI는 증오 범죄의 표적이 된이 범죄의 통계는 이번 자료에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뭐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일반적으로 2024년에 비해서 지난해에는 주요 범죄 유형 전반에 걸쳐서 감소세가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지난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강력 범죄 감소를 달성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FBI가 지난 16개월 동안 세계 10대 지명 수배자 가운데 8명을 체포하는 데에 앞장섰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같이 범죄 감소 추세 속에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해 경관 등 소위 법 집행관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은 증가했다라는 점입니다. 가중폭행과 단순폭행을 포함해서 근무 중에 폭행을 당한 법 집행관은 지난해 9만 178명으로 10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같은 증가세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및 강력 범죄 대응 강화와 관련이 있는지는 공식적으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이 전반적인 범죄 감소는 일단 반가운 소식임에는 분명합니다. 전문가들은 중범죄 전력을 가진 불체자들에 대한 체포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도 가능하면은 좀 몸을 사리는 것이 많이 늘어났고 또집 밖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범죄의 표적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도 범죄에서 좀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플러스 알코올 남용 감소, 또 지역사회 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욕주 버팔로의 살인율은 지난해 무려 48%나 감소했고, 콜로라도주 덴버에서는 전년보다 45% 감소했습니다. 또한 워싱턴 DC에서는 강력 범죄가 전년 대비 43%, 차량 강탈, 즉 카재킹 사건은 64%, 그리고 자동차 절도 사건은 53%나 각각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네, 대통령과 연준 의장 간의 부적절한 통화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워시 의장에게 대화 내용을 공개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배널런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상원의원 4명은 서한을 통해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임기가 시작되고 첫 5주 동안의 공개 일정표에는 다른 백악관 고위 경제 당국자들과의 일정은 기재되어 있지만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등 대통령과의 일정은 공개되지 않은 것은 매우 의혹이 든다, 매우 의아스럽다라고 실제로 의혹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연준 의장 사이에 공개되지 않은 접촉은 결국 백악관이 연준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한 사실이 없다라는 점을 서면으로 확인해서 제출하거나 아니면 이미 공개한 일정표를 수정해서 정확한 통화 내용을 공개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으로 취임한 후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일정표에는 해당 통화 내용이 단한 차례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준은 원래 사적인 통화가 아닌 공적인 통화가 있었을 경우에 하나도 빠짐없이 일정표에 그 내역을 공개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제롬 파월 전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경우에 분 단위까지 일정표에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케빈 워시 의장은 이를 보고서에서 다 누락시킨 것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통화 정책에 관여하고 있다라는 의혹과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침해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란을 상대로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고립 작전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자금줄을 제공하는 제3국에 대해서도 막대한 경제적인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경고하면서 각 국가들이 이란과의 거래를 중단할 것도 동시에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에 전쟁을 끝내기 위해 이란에게 기회를 나보다 더 많이 준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놓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을 상대로 지금껏 취해진 적 없는 가장 치명적인 경제 고립 작전을 발표한다라며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전쟁이자 고립 조치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란과 은행이나 기업 등을 통해서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교류를 하는 국가는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석유 밀수와 통화 스와프, 또 현금 이전 해주는 형태, 또 선박 등록, 또 위장 기업 설립 등 기존 제재를 피하기 위한 이란과 제3국 간의 이 같은 거래 방식을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행위가 당장 중단돼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9일이었던 어제 날짜를 거론하면서 8월 19일 오늘은 이란에 대한 경제적인 D-Day다라고 선언하면서 모든 동맹국이 우리 미국과 함께 이란을 고립시키기를 촉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1: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2: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2: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3: 부당 찜뜸의 명가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4: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3: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우니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6: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7: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8: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9: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0: 네,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 아들 배런 트럼프의 재산이 약 1억 5천만 달러로 추산된다라는 포브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배런 트럼프는 올해 만 2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1억 5천만 달러의 자산을 갖게 됐습니다. 포브스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배런 트럼프의 재산을 약 1억 5천만 달러로 추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재산은 약 2천만 달러로 평가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재산은 73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아들 배런 트럼프의 재산 대부분은 그런데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에서 나왔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배런 트럼프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물려준 거 받은 것뿐입니다. 포브스는 비트코인 등 주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설립한 트럼프 패밀리가 가족 재산을 15억 달러 이상 늘린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배런이 그 회사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지분 가치를 약 1억 5천만 달러로 계산했다라는 것입니다. 포브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법인의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30%를 가족 중 일부에게 분산해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전했습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일가 관련 법인은 이 코인 225억 개를 배정받았고 회사는 그중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팔아서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포브스는 배런 트럼프가 코인 판매 대금으로 약 8천만 달러를 이미 현금화하고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들어 일상에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이 AI 활용에 대해서 미국 청년들이 기대보다는 우려를 더하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미국 내 성인 3,488명을 조사한 결과 30세 미만 응답자의 55%가 일상의 AI 활용 증가에 대해서 기대보다는 우려한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30세 미만 청년층이 AI 활용을 우려한다라는 이 응답의 비율은 5년 전 조사 때보다 무려 24%포인트나 더 급증했습니다. 30세 미만뿐만이 아니라 이 AI에 대한 우려는 전 연령층에서 모두 고리가 나왔습니다. 30세에서 49세 사이의 우려감은 51%, 50세에서 64세 사이에서는 47%, 65세 이상에서는 59%가 AI에 대해서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에서는 이 AI 관련 주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 AI 잠재력에 열광하고 있을지 몰라도 일반적인 미국인들은 AI에 대한 경계를 크게 하고 있음이 이번에 드러났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타코를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50% 관세 발효를 하루 앞두었던 지난 18일 관세 부과를 일시 중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동부 시간으로 밤 10시가 넘은 시간 이 SNS에 글을 올려서 내일 아침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던 캐나다에 대한 50% 관세를 사흘간 일시 중단한다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이는 슬리피 조, 즉 졸린 바이든 전 대통령에 의해서 오래전에 폐기됐던 키스톤 파이프라인이 무덤에서 되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키스톤 파이프라인이란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미국의 네브라스카주를 잇는 총 길이 1931km의 송유관 건설 사업입니다. 지난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2017년 1월 행정명령으로 이 사업을 재허가했습니다. 그러다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1년에 취임하자마자 이 사업을 또다시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덤에서 되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한 말은 바로 이 프로젝트를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 캐나다와 모종의 합의를 했다라는 것으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결국 송유관 건설 사업의 재추진이 됨에 따라서 관세 부과를 중단하겠다라는 결정을 발표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0: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11: 놓치지 마세요.
12: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13: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포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탁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 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세녀분들과 가까이에 숨겨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포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LA에서 만나요.
14: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5: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6: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15: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7: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7: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7: 213-388-7979, 213-388-7979.
1: 유니굿 프렌드 보험.

네. 무더위가 계속되자 이 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자신들도 모르게 본인도 모르게 평소보다 좀 처지게 됩니다. 자, 이럴 때 필요한 마음가짐이 일신 우일신입니다. Yes, 은나라의 탕왕이 세숫대야에 새겨놓고 매일 아침 그걸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다라고 하는 이 고사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일신, 날마다 새롭고, 우일신, 또 새롭고,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한 그런 막바지 더위가 오늘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 미옥 탱자 한미옥 인사 올립니다. 혹시 집에 돌아왔을 때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는 강아지, 슬그머니 다가와서 비벼대는 고양이 있으신가요? 그 작고 따뜻한 존재들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다른 종의 동물을 아끼고 교감하는 마음이 어쩌면 우리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최근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요, 야생 원숭이들도 다른 동물들과 친구가 된다고 합니다. 사슴의 등 위에 찰싹 올라타서 털도 골라주고 그러면서 드라이브를 즐기기도 하고요. 동네 강아지나 다람쥐의 털을 다정하게 다듬어주는가 하면 심지어 어미일은 어린 고양이를 거두어서 몇 달 동안이나 정성껏 돌본 사례들이 수백 건이나 확인된 건데요. 물론 원숭이가 우리

넌 혼자가 아니야. 혼자라고 느껴질 때 있죠. 아우, 혼자서도 난 너무 절절한데 하지만 가끔 밀려오는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또 모든 생명은 사회적 동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원숭이들도 종을 넘어서 이 따뜻한 온기를 나눠주고 길 잃은 어미 없는 새끼를 걷어다가 이렇게 키우는 정말 기특해요. 오늘 그래도 아침에 오면서 그렇게 후끈후끈하진 않지만 그래도 햇살이 많이 따갑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그렇고요. 주말부터 시작해서 다시 폭염이 또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변화가 있는데 쌍파뉴 이 포도 농장에서는 8월 달에는 보통 우리가 그 바캉스를 가는데 말이야. 이게 날이 더워가지고요. 30년 넘게 포도 농사지면서 이 우리 가문 역사상 처음이다. 벌써 수확을 한 달가량 앞당겨서 빨리 해야 돼. 이래가지고 진짜 지금 다 수확을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그나마 수확한 데는 낫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많아서 가슴이 아프지요. 그래도 잘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바라기 씨가 좋다고 그래서요. 이 해바라기가 올해 그래도 풍년이라고 그러는군요. 해바라기의 그 하이올레산이라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은 기름을 찾다 보니까 이 해바라기유가 인기가 있는데요. 요즘 그 해바라기가 아주 풍년이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가격도 올라가서 저는 한번 그 크로스컨트리를 뉴욕에서 출발해서 미시간주 시카고를 지나서 시카고의 그 주유소에서 밤을 몇 시간 뜬 눈으로 이러고 막 또 옆으로 가면 미네소타잖아요. 그 90번 인터스테이트를 탔습니다. 그리고 쫙 지겨운 그걸 지나서 딱 내려가는데 해바라기 밭이요. 정말 말도 못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사우스 다코타였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서부에 볼 게 많죠. 사우스 다코타에는 배드랜드부터 해서 마운트 러시머 미국 대통령들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그런 큰 바위 얼굴도 있고 그거에 대항하는 크레이지 홀스 네이티브 아메리칸 영웅을 기리는 그런 조각도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새겨지고 있을걸요. 그런 사우스 다코타가 바로 해바라기 생산지 2위라고 그러는군요.

0: 노스다코타가 또 1위입니다. 그리고 미네소타 이런데 또 캔사스, 콜로라도, 네브라스카, 텍사스 이 평원지대를 중심으로 해바라기가 잘 자란다고 그러는군요. 아, 해바라기 하면 써니인데 오늘 써니 강한데 그래도 자연 속에서요 우리가 많이 망가뜨렸지만 캐나다 온타리오에서는 1800년대 이후 자취를 갖췄던 수달이 수십 년에 걸친 생태 복원 노련 끝에 깨끗한 자연 습지가 되살아났는데 드디어 이 수달이 통나무 위에 탁 올라타가지고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아무리 상처받은 자연이라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 돌보면 언제든 다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 라는 희망을 전해준 것 같네요. 그런가 하면 뉴욕의 브롱스강에 여기도 역시 그 오염이 너무 심각했어요. 산업폐수로 인해서. 그래서 야생동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여기도 역시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꾸준히 수질 개선을 한 끝에 비버가 돌아왔고 또 수달까지 돌아왔다. 너무 귀엽잖아요. 비버니 수달이니. 영국의 그 어떤 물이 문제가 있던 곳이 있었대요. 이게 툭 하면 넘치고 또 물은 부족할 땐 또 부족하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비버를 풀어놨더니요. 이 비버가 아우 치우면 그냥 뭐 물어다가 댐을 만들고 그러는데 아주 뭐 댐 공사의 일인자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습지가 자연이 형성이 돼서 그 생태계가 살아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번 주말에 어디 놀러 가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 이태리 가면 돌로미테라고 그 밑에 이게 뭐야? 이랬는데 돌로미테에 요즘 엄청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군요. 이른바 그 SNS에 한번 뜨면 사람들이 마구 몰려들어서 아, 그 동네 사람들은 아주 힘들어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 다저스 스타디움 바로 밑에 그 동네 이름이 무슨 하이튼데 바로 그 프리웨이 지나가는 그런데 거기 딱 어떤 코너가 그렇게 보기가 좋대요. 그 LA의 도심 야경을 보기도 좋고 뷰가 좋아서 SNS에 올라가자마자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아우 정말 그만 좀 와라 이러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돌로미테에도 여기에 가면 그 너무 맛있는 빵이 있어서 그게 SNS에서 확산이 되면서 이 빵이 그 이태리 전통 크라프펜이라는 그런 빵이라고 그래요. 이 전통적인 튀김빵인데 이걸 먹는 영상이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방문객들이 마구 몰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몰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돌로미테는 정말 전문가들이 가는 상이죠. 여기 그 스키장도 굉장히 유명한데 등산 장비도 없이 위험한 산길을 오르는가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환경 파괴와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면서 산이 위원지 취급받는 과도한 관광은 자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군요. 요 뉴스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난 게 여러분 혹시 마운틴 발디에 가시면 아직도 조그마한 일반인들이 탈 수 있는 스키는 아니고요. 예전에는 거기서 탔던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거기에 그 데빌스 백본이라고 보통 마운틴 발디를 올라가는 이쪽 왼쪽 등산로 말고 이렇게 직선 코스죠. 근데 양옆으로 낭떨어져요. 그래서 예전에 미셸이라는 한국 여자분이 거기서 혼자 등반을 하다가 사망을 한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스키 리조트에 가면 아직도 겨울이면 아이들이 눈썰매 타고 너무 좋아요. 근데 여름에도 주말이면 문을 엽니다. 여기를 소방도로를 타고 저는 한번 올라갔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가파라서. 그렇지만 천천히 이렇게 소방도로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올루스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편안하게 그 마운틴 발디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면 여기에 바로 산상 레스토랑이 있어요. 탑 오브 더 노치라는 곳인데요. 여기 안에도 좋지만 어디 스위스 이런 산상 그 무슨 카페에 온 것 같은, 그리고 음악도 아주 평화로운 음악을 틀어줘서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야외 테이블에서는 정말 뷰가 너무 좋죠. 산 위에 있으니까. 근데 여기가 음식이 그렇게 맛있어요, 세상에. 가격도 그땐 안 비쌌어요. 지금은 많이 올랐을라나. 예를 들어서 시즌을 뭐 프루트 이래서 과일을 시켜 먹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때 뭐 한 14불 뭐 이런 저렴한 가격이었는데 과일이 너무 푸짐하게 나오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등산을 하고 먹으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혹시 이번 여름 아무데도 못 가봤고 어디 가볼 데 없을까 하시는 분은 추천을 드립니다. 마운틴 발디에서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요. 그냥 예약 없이 가시면 됩니다. 구글 맵에다가 마운틴 발디 스키 리프트 이렇게 치셔도 나오겠고요. 그 산상 레스토랑 이름 탑 오브 더 노치 이렇게 찍으시면 안내를 해줄 겁니다. 파킹도 널널해요. 파킹하고 들어가셔서 티켓을 끊고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면 탑 오브 더 노치에서 식사를 하고 잠시 이렇게 좀 걸으시다가 다시 스키 리프트를 타고 내려오시면 아주 좋은 그런 하루가 될 것 같네요. 아침에는 11시부터 금요일 11시부터 오후 5시 6시면 문을 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 가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안 가보신 분은 거기 팜스프링에 가시면 마운틴 그 세네신도 있죠. 거기에도 역시 트램이 와, 그 트램을 안 타보신 분도 한번 가시면 너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 트램이 그 옛날 어떻게 이 절벽에다가 이런 걸 건설을 했을까 하고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드는 그런 규모이지요. 한번 가시면 그 위에는 너무 선선해요. 오우, 3, 4월에 가도 그 위에 올라가면 아주 평평한 초원이 펼쳐지거든요. 거기에 역시 식당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정상을 향해서 마운틴 세네신도에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4월 달인가요? 그때도 눈이 많아가지고 아주 애먹었어요. 지금 올라가면 그 평원은 너무너무 선선하고 좋겠습니다. 벌써 주말이 다가왔네요. 아, 목요일입니다. 아, 네, 주말이. 주말계. 너무 집에만 있지 마시고요. 그런 나들이. 다른 그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캘리포니아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부러워하겠습니까?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두안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권두안 박사님이라서 이 별명이 만두였대요. 우리 만두 박사님 오늘 나오십니다. 격주로 목요일마다 나오시죠. 오늘 나오셔서 아주 유익한 이야기, 리빙 트러스트 또 공증 아포스트에 관한 말씀 주십니다. 잠시 후에 모실게요.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1250만 불, 1250만 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6: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1: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0: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1: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10: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12: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glendalekia.com.
13: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4: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5: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6: 굿모닝 차차차. 굿모닝 차차차. 미옥 탱자님 뒤에는 애청자 탱자가 쫙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찬 에너지로 한번 미쳐봅시다 하시면서. 굿모닝 차차차.
0: 나 미칠 거야. 제 원래 별명이요 MCN이에요. 뭐의 약자냐? 미친. 응? 예, 약자 MCN. 아, MCN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뭔가에 미치는 건 좋죠. 몰입이 그렇게 몸에 좋다고 합니다. 이분은 정말 몰입을 너무 잘하시는 분입니다. 글쓰기에 몰입을 하셔서 요즘은 정말 어느 수준에 오르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글들이 있어서 소개를 늘 해드리고 싶은 우리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팔가와 웨스턴의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7: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요즘 바쁘시죠?
17: 네, 바쁩니다.
0: 네, 아니 미국은 왜 호적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골치가 아플까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라야죠.
17: 그렇죠. 예. 예. 미국에는 네. 한국 마냥 이게 그 한국 정서는 우리가 그 저기 뭐야 결혼을 하게 되면
0: 네.
17: 부부가 100년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냥 믿고 철석같이 믿고 있잖아요.
0: 검은 머리 파뿌리 막
17: 이러죠. 네. 네. 그래서 그 또 100년 가약을 맺는다 그러잖아요.
0: 네.
17: 하지만 이제 살다가 보면 마음에 안 드니까 또 헤어지기도 해요.
0: 네.
17: 근데 이제 미국은 그 빈도수가 좀 많다는 거죠.
0: 네.
17: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미국은 호적법은 없어요.
0: 네.
17: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증명서.
0: 네.
17: 얘는 홍길동 심순애의 아들 이복룡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기록만 있는 거예요.
0: 네.
17: 그래서 우리가 한국 같으면은 왜 그 리빙 트러스가 한국은 글이 필요 없어요.
0: 네.
17: 왜 그러냐면 한국에는 그 이 저 호족 제도가 있어서
0: 네.
17: 호족의 이게 그 아까 얘기한 홍길동 심순애의 아들 이몽룡 하면 쫙 해서 뿌리가 그냥 하나씩 이렇게
0: 나오는 거죠.
17: 그 동생은 그치? 누구 해서 이 사람이 홍길동과 심순애의 자녀들이 맞다라는 게 오피셜하게 그 서류에 등록이 돼 있어요.
0: 네.
17: 그래서 돌아가시면 자동으로 상속이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17: 거기에 있는 사람이 아들 자녀 몇이야?
0: 네.
17: 아들 둘, 딸 하나. 그러면은 뭐 어머니 계셔. 그러면 N분의 1, 4분의 1. 물론 이제 어머니가 네. 조금 더 가져가요.
0: 네.
17: 이제 이렇게 돼서 깨끗이 이 상속이 끝나는데
0: 네.
17: 미국은 이게 호적 제도가 없어요.
0: 네.
17: 근데 애는 났어. 애는 났어. 병원에서 아빠가 누구야, 엄마야 누구야. 이건 필수로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0: 아, 네.
17: 그러니까 이게 그 이 여자들은 이 아이의 아빠가 누군지는 알고 있잖아요.
0: 모를 수도 있지.
17: 그렇죠. 하지만 네네. 이제 그 저기 거의 네. 뭐 그래서
0: 거의 알죠.
17: 혼돈이 네. 뭐 네. 될 수 있을 물론 네. 뭐 그냥 빌 게이츠, 일론 네. 머스크 적어놨어요.
0: 네.
17: 근데 그렇게 적어놓고 내 이름은 누구야, 주디야. 만약에 네. 이렇게 적어놓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0: 네.
17: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죽었다, 빌 게이츠가 죽었다, 이 사람의 상속자가 누구야 하고 네. 묻는 거예요. 그래서
0: 네.
17: 그러면은 보통 한국 사람은 예 해서 한 두세 명 올 거 아니에요.
0: 네.
17: 여기 200명씩 막 이렇게 와요. 벌떼 같이.
0: 아.
17: 이름 비슷하면 그냥 오는 거예요.
0: 아, 그냥 찔러나 보는 사람이 있겠네요.
17: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첨되면 복권 당첨되듯이
0: 네.
17: 나도 그중에 N분의 1을 가져오는 거예요.
0: 네. 근데 그, 요즘은 DNA 뭐 검사 다 하지 않을까요?
17: 그거는 이제 아버지를 몰라요.
0: 네.
17: 아버지 이름이 모르는 거야.
0: 네.
17: 근데 어머니한테 얼핏 누구의 자식이라는 건 들었어.
0: 아.
17: 그럴 때 DNA 검사를 하는 거야.
0: 네.
17: 그래서 맞으면 또 그 사람도. 그래서 여기에 프로베이트 코트가 2년씩
0: 아.
17: 조사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0: 네.
17: 누구냐고 당신이.
0: 오.
17: 그리고 유언장도 막 갖고 와요. 막 네. 100장씩 들어오는 거예요.
0: 아.
17: 예, 네, 사람은 죽었으니까 누가 누군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0: 네.
17: 근데 그거를 선별하는 작업을 하는 게 프로베이트 코트예요.
0: 그게 2년씩이나 걸리는군요.
17: 예, 우리나라하고 이게 틀리기 때문에
0: 네.
17: 그러니까 우리는 아 우리 애는 한 명밖에 없어요, 두 명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지만 그 미국 법에서는 아니야. 배다른 형제가 있을 수 있어.
0: 어디에 네가 씨를 뿌렸을지 몰라.
17: 예. 어디에 있을지도 몰라. 아프리카에서 네. 또 올 수도 있고
0: 네.
17: 그 저기 애니 컨트리에서 아.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해야 된다는 거야.
0: 네.
17: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으므로 해서 큰 사람들은 이제 알리잖아요.
0: 네.
17: 그로부터 CEO가 이제 있는데
0: 네.
17: 그 안에 이제 등록하고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벌떼같이 달려든.
0: 그렇군요. 야.
17: 전문가들이 있어요.
0: 아, 그것만 또?
17: 그것만. 아. 그래서 한번 복권 당첨되는
0: 거 똑같은 거. 팀으로 해가지고 야, 우리 한번 한건 하자. 이거.
17: 예, 그렇게들 하는 게 많기 때문에
0: 네.
17: 그래서 리빙 트러스는 필수라는 거예요.
0: 그러네요.
17: 그래서 리빙 트러스는 아까 얘기했죠. 홍길동 심순의 재산이 건물이 여기 윌시에 하나 있고.
0: 잠깐만. 이수일 기분 나쁘겠어요. 왜 심순의 롱길동이랑 연결시켜주세요.
17: 제 기억에 뭐. 있는 이름이 네. 제일 쉬워서 그렇습니다.
0: 아, 그래요. 좋아요. 네.
17: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 건물 하나 건물 두 개 있어.
0: 네.
17: 근데 이 건물은 나는 리빙 트러스를 해놨어.
0: 네.
17: 리빙 트러스를 해놨던 건 리빙 살아있을 때
0: 네.
17: 내가 미리 신탁을 맡겨놨다 이거야. 내가 죽게 되면 시점 when I die 했을 때 애 그 저기 우리 애 여기에 넣는 애들한테 주라고
0: 네.
17: 이 약속이 리빙 트러스예요. 그래서 아, 그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0: 네.
17: 변경 가능한 거 리버커블 리빙 트러스 변경 불가능한 거 이레버커블 트러스트
0: 네.
17: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생전에는 리빙 트러스는 넣어놨어도 아 내가 팔고 싶어
0: 네.
17: 내가 자식 뭐 줘봐야 소용없어 옆집 사람 보니까 줬더니 양론으로 보내더라
0: 아.
17: 뭐 이런 식이 있으니까 안 돼 이걸
0: 네.
17: 내가 팔아야 되겠어
0: 네.
17: 그러면 리빙 트러스를 해놨더라도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거야
0: 네.
17: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리빙 트러스 해놨어 기분 좋아하잖아요
0: 네.
17: 그래서 이제 저 돈은 다 내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일도 안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할 수도 있잖아요.
0: 네.
17: 이 부모는 그걸 보고 있다. 그래? 없어? 그냥 제로. 바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0: 네.
17: 그러니까 이 항상 부모가 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게 리빙 트러스예요.
0: 네.
17: 근데 이레버커블은 한번 졌어.
0: 네.
17: 졌으면은 이 아들이 그 변경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0: 네.
17: 영원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0: 네.
17: 예, 아들아. 이거 우리 이거 팔자. 팔아서 이거 이 돈 너도 나도 뭐 죽을 때까지 쓰지도 못할 것 같은데 이거 그냥 팔고 여행하고 실컷 먹자. 근데 아들이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0: 네.
17: 한 번 줬으면 그만이지 뭘. 이래면 못 한다는 거죠.
0: 그러면 어떡하나.
17: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네. 그래서 아 우리 자식은 그럴 리 없어. 근데 사람은 네. 이게 그 저 뭐야. 이게 뭐를 건너갈 때하고 건너가지 않을 때는 뭐 전혀 틀리거든요.
0: 네, 네.
17: 그래서 이레버커블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0: 네.
17: 아들한테 줬어요.
0: 네.
17: 그러면 이제 아들이 자기 와이프한테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그 저기 변경 불경하는 트러스로 이레버커블 트러스를 해 줬어. 내 와이프가 오, 잘했어.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네. 이제 어느 날 엄마 아버지가 얘 이거 좀 했대. 하자. 그랬어.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애 엄마한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0: 네.
17: 그 순간 안 되는 거죠.
0: 아, 네. 네?
17: 거의 그렇잖아요. 네. 아니, 어버, 이거를 엄마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모셨잖아.
0: 응.
17: 근데 또 물러달라고? 이런 건 없지.
0: 네.
17: 이게 그 저기 그 아내가 그럴 때는 곤혹스러운 그 저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0: 네.
17: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0: 네.
17: 근데 내가 사업체가 만약에 그 굉장히 위험직군에 있다든가 또 내가 또 트럭 드라이버야
0: 네.
17: 그렇지 않으면 또 내가 무슨 어디 닥터야
0: 네.
17: 의료사고도 날 수 있고 교통사고도 날 수 있거든요.
0: 네.
17: 그럴 때는 내가 지금은 현재 수익으로 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되는 순간 수입은 일불도 안 들어온단 말이죠.
0: 네.
17: 그러면 남은 식구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0: 네.
17: 걱정이 될 수가 있잖아요.
0: 네.
17: 그럴 땐 이레버커블을 해놓는 거야.
0: 네.
17: 이레버커블을 해놓고 거기에 이제 부모들이 사는 동안은
0: 네.
17: 라이프타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0: 네.
17: 거주권을 생존권을 갖고
0: 네.
17: 그다음에 거기 만약에 렌탈 프로퍼티 같은 데서 수익이 나온다면
0: 네.
17: 수익에서
0: 네.
17: 이 그 이레버커블을 해놨어도 통제권은 잃지만은
0: 네.
17: 거기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삶에 있어서 이 그 내 인생을 추구할 수 있는
0: 네.
17: 라이프를 이게 내가 꼭 필요한 것들 필수
0: 네.
17: 의료 건강.
0: 네.
17: 이제 의료가 건강이 같죠. 근데 뭐 이 건강이라는 것도 먹는 것들, 식생활에 대한
0: 네.
17: 거, 취미. 그다음에 여가 생활.
0: 네.
17: 이런 것들은 거기서 쓸 수 있어요.
0: 네.
17: 그래서 그거는
0: 죽을 때까지.
17: 예, 죽을 하겠다. 때까지 그건. 그래서 그렇게 이게 이거 특별하게 조항을 넣어 놓고
0: 네.
17: 줬다 이거야.
0: 네.
17: 하지만 내 라이프타임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즐겨야 될 건 즐겨야 되게 되는 거죠.
0: 네.
17: 그런 걸 넣는 거예요.
0: 아.
17: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0: 그러니까 이레버커블로 딱 보호를 해놓으면
17: 네.
0: 무슨 의료사고라든가 뜻밖의 왜 이렇게 소송 걸면 재산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17: 네, 그렇죠.
0: 그게 언터처벌로 보호가 되는
17: 그렇죠.
0: 건가요?
17: 그렇죠. 네.
0: 아.
17: 그 프로텍트가 되는 거예요. 채권자로부터 보호가
0: 네.
17: 되는 거예요.
0: 아.
17: 그렇기 때문에 손을 못 대요.
0: 네.
17: 이거는 내 재산은 아니라니까
0: 네.
17: 나는 이미 증여했어, 줬어.
0: 오.
17: 하지만 시점은 when I die야.
0: 아. 그때까지는 내가 여기서 자고 먹고 자고 여기서
17: 그렇죠,
0: 쉰다.
17: 그렇죠.
0: 혹은 렌트를 줬으면 렌트 수입은 내 거다다.
17: 내 거다라고 전체를 갖고 할 수는 없어요.
0: 아.
17: 그러면 그건 이레버커블이 아니지.
0: 네.
17: 아들한테 이때.
0: 네.
17: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할 때는 이제 카드를 드려요.
0: 네.
17: 카드를 해서
0: 네.
17: 이레버커블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그 저기 뭐야 에디셔널 카드에서 주고 그거에 대해서 부모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0: 네.
17: 그렇기 때문에 리빙 트러스를 그 하면은 그 보통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내가 뭐 죽나 뭐 해서 왜 줘?
0: 네.
17: 그런 게 아니라니까.
0: 네.
17: 자동차 살 때 왜 보험을 들어요?
0: 그렇죠.
17: 갑작스런 끼어들기나 이런 사고 있을 때
0: 네.
17: 이렇게 되잖아요.
0: 네.
17: 오늘 신문에 보니까 오늘도 그 아프리카 사파리에서 이 관광 헬기가 추락해서 7명이 사망했더라고요.
0: 네.
17: 캐나다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이런 사고가 났을 때
0: 네.
17: 그 집은 어떻게 처리가 되냐 이거야.
0: 그쵸.
17: 프로베이트 코트에서 가져갈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17: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리빙 트러스 이게.
0: 네.
17: 그래서 리빙 트러스는 필수다.
0: 맞아요.
17: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언제든지 내가 이거는 내 나이가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거
0: 네.
17: 해놓고 이거를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라는 거
0: 네.
17: 보험 들었다는 거
0: 네.
17: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팔 수 있다는 거
0: 네.
17: 해지할 수 있다는 거
0: 네.
17: 이 그 여기에 이 자녀가 도박이랄지 이런 그 저 이 재산을 믿고 백수생활을 이어간다든가 이럴 네. 때는 언제든지 없앨 수 있다는 거.
0: 네.
17: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0: 네.
17: 꼭 하시기 바랍니다.
0: 네.
17: 필수입니다.
0: 보통 유언장 그냥 내가 그냥 써가지고 그냥 공증받으면 되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어떻게 다른가요?
17: 유언장은 본인이 자필로 쓸 경우는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0: 네.
17: 자필로 쓰. 근데 네. 이제 자필은 이게 자필이야 아니야 이런 거에 또 프로베이트 코트에 가겠죠.
0: 아,
17: 가겠죠.
0: 네, 네, 네.
17: 그리고 만약에 그 공증을 안 할 때는 유언장을 꾸며서 옆에 있는 그 저기 그 친구들
0: UTS?
17: 누굴 불러서 네. 증인 두 명.
0: 네.
17: 그 세워서 하면 그것도 인증이 됩니다.
0: 네.
17: 그리고 그 만약에 공증인한테 좀 확실히 하고 싶다.
0: 네.
17: 그러면은 그 증인 한 명하고 공증인도 증인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0: 네.
17: 거기 공증인이 뭐야? 공적 증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0: 네.
17: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확실하죠. 이거 진위 여부를 뭐 볼 필요도 없겠죠.
0: 네.
17: 자필도 된다.
0: 네.
17: 그다음에 공증인 필요 없이는 증인 두 명이다.
0: 네.
17: 그다음에 확실히 하고 싶은 증인 한 명과 공증인이 있으면 된다.
0: 네.
17: 내가 증인을 데려오지 못하면 그 할 당시에 지나가는 사람 잡고 할 수도 있다.
0: 네.
17: 이런 겁니다.
0: 네, 네.
17: 내가 사인하는 거 봤지. 봤다. 이게 증인이에요.
0: 아.
17: 증인이 그 내용을 뭐 알 필요 없어요.
0: 그냥 나는 네가 사인하는 거 봤다가 증인이죠.
17: 너 봤지. 네. 이거예요. 공증.
0: 그러면 유언장하고 리빙 트러스트하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
17: 자, 유언장이라는 건 프로베이트 코트를 가야 돼요.
0: 아.
17: 유언장은 잡아요. 네. 형제가 세 명이 있어.
0: 네.
17: 그 이 저기 아들 셋에 딸 하나 네 명이라고 보자고요.
0: 네.
17: 이제 이게 어머니하고 아버님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이제
0: 네.
17: 그 아버님만 남으셨어요.
0: 네.
17: 그런데 이제 그 아버님이 누구 그 둘째한테 유언장을 써줬다는 거야.
0: 네.
17: 이 집은 네 거다.
0: 아.
17: 저기에 있는 건 네 거다.
0: 오.
17: 그 소문을 듣자마자 큰아들은 안 쫓아오겠습니까?
0: 네, 막내도 뭐
17: 또 다 쫓아와서 그래서 오늘 받고 어제 받고 그저께 받고 또 내일 받을 예정인 이런 유언장이 그러면 유언장이 몇 개 존재해요? 네 개가 존재할 거네.
0: 네.
17: 그러면 그 유언장이 다 유효할까요?
0: 그 또 어떻게 가려야 되겠죠?
17: 그렇죠. 네. 그게 프로베이트 코트에서 하는데
0: 또 복잡하네요.
17: 그게 복잡하네요. 그래서
0: 네.
17: 아버지 저기 하면은 오는 대로 써주는 겁니다. 유언장은. 그렇잖아요. 들복기잖아.
0: 아유 나 쓴다. 니들끼리 알아서 해.
17: 네. 그 이건 네 거다. 그 맨날 똑같은 걸 반복해서 네, A, 네. B, C, D, E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0: 네.
17: 유언장은 last will. 마지막 유언장이 최종 유언장이 유효하다. 유언장에 이렇게 썼어요. 그
0: 네.
17: 전에 오늘 날짜 이전에 써준 유언장은 무효다.
0: 아.
17: 그래서 끝으로 죽는 겁니다.
0: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악용을 해서 한국에서는
17: 네.
0: 또 간병하시는 또 의료진하고 또 뭐 이렇게 돼서 사기단도 있더라고요.
17: 그게 지금 한국의 가장 문제가 그겁니다.
0: 네.
17: 지금 자녀들은 미국에 살고 있어요.
0: 네.
17: 아버지 어머니 계시니까 간병인들이 계세요.
0: 네.
17: 간병인들이 지극정성으로 간병해요.
0: 감동하죠.
17: 예. 그러면은 그 자식 다 필요 없어. 간병인 자네가 최고야.
0: 네.
17: 이거는 자네 거야.
0: 네.
17: 유언장을 써줍니다.
0: 네. 그럼 어떻게 되나요?
17: 그러니까 상속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유언장을 안 써준 경우도 있어요.
0: 네.
17: 근데 피지컬리 실질적으로 거기서 도왔어요.
0: 네.
17: 그 사람의 이게 그 사람을 도와준 그런 공이 있잖아요.
0: 네.
17: 그 집에서 안 나가는 거예요.
0: 아.
17: 그래서 이게 여기 있는 분들이 골치 아파가지고
0: 네.
17: 가서 그분 보내는데
0: 네.
17: 또 해서 1억 주고 2억 주고 3천만 원 주고 수없이 그러기 때문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물론
0: 네.
17: 아버지 어머니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드려야죠 당연히.
0: 네.
17: 근데 그걸 악용하는 전문 집단이 있다는 것들 또 그래, 법적으로 변호사까지 네. 저기에서 가서 이렇게 해놨더니 이거 뭐야 왜 상속보다 유언이 우선하거든요.
0: 네.
17: 상속이 하면은 그대로 가기 때문에 상속을 무시하고 유언을 하는 거예요.
0: 네.
17: 그래서 유언장이 일단 우선 하는 거예요.
0: 네.
17: 그러니까 상속자들이 가면 나 이런 사실 몰랐다. 자, 소송은 우리 아버지가 인정 능력이 없는데 이거를 하셨을 거다. 네가 봤냐고. 그렇잖아요.
0: 네.
17: 근데 거기에 보면은 변호사나 공증인은 실제로 이분이 인지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0: 네.
17: 근데 인지 능력이 있었다.
0: 같이 뭐,
17: 아니 지금 이분은 한 이게 그 10년 전부터 거의 주무시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공증할 때는
0: 괜찮았다.
17: 벌떡 깨어나서 선명하게 이게 자기의 의사를 명확하게 진술하셨다. 안 됩니다. 어떻게 증명할 거야?
0: 네.
17: 사자 유구 무언. 죽은 사람은 입이 있어도 말이 없잖아요. 야, 돌아가셨어.
0: 네, 네.
17: 안 되는 거예요.
0: 아, 그런 경우 왕왕 그거 보셨겠네요.
17: 지금 한국에서는 그게 굉장히 말썽입니다.
0: 네.
17: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0: 네.
17: 간병인들 저기에서 타주에 가 있고 자녀들 없고 미국 생활들이 그렇잖아요. 옛날하고 그 어머니는 사랑방에 모셔놓고 이렇게 해서 이게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
0: 부산드리고.
17: 일어나셨습니까? 네. 진지 잡수셨습니까? 인사를 하던 시절이 아니란 말이죠.
0: 네.
17: 각기 생활을 각자 생활을 하기 때문에
0: 네.
17: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0: 네.
17: 그러니까 그거를 악용하는 미국에도 이게 의료진 의료 도우미
0: 네.
17: 변호사
0: 네.
17: 이런 집단이 조직적으로 그런 재산만
0: 아.
17: 독거노인들
0: 네.
17: 이렇게 보면 주변에 알잖아요.
0: 그럼요.
17: 그분을 그 저기에서 이게 그 접촉해서
0: 네.
17: 하게 되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 영화도 많습니다.
0: 그렇죠.
17: 네.
0: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면 리빙 트러스트를 해놓으면
17: 네.
0: 이게 괜찮은 거죠.
17: 아, 리빙 트러스트 놓으면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0: 그렇죠.
17: 그게 유언장하고는 다르게
0: 네.
17: 100장, 200장이 아니고 리빙트러스트는 하나 오피셜하게 네. 은행이면 은행, 주식구자면 네. 주식구자 이게 그 건물이면 카운티에 오피셜하게 네. 전부 등록이 돼 있어요. 나는
0: 네.
17: 홍길동 리빙트러스트 이렇게
0: 네.
17: 돼 있는 순간 프로바이트 코트에서 아, 이 사람들은 줄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군
0: 네.
17: 이런 건 손 안 대도 돼. 그래서 거기에 메디칼로 병원에 치료, 너싱홈에서 치료받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0: 네.
17: 다 보호가 되는 겁니다.
0: 네.
17: 그 어떤 분들은 이게 그 리빙 트러스트를 해놔서 상속됐으면 아버지 거 의료 비용을 빼간다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묻는 분인데 100% 빼나가지는 않습니다. 거의
0: 네.
17: 개인 재산으로 남아 있을 때 그거를 그 환수를 하는데
0: 네.
17: 리빙 트러스트를 가는 거는 뭐 95% 이상은 보호가 된다.
0: 네.
17: 근데 이제 독한 것들 채권자가 개인이 있을 때 그
0: 네.
17: 사람은 추적해서 오겠죠. 이거 원래 홍길동 재산이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뒀으니까 이 상속자가 이게 그 이 뭐 아버지 그거의 빚은 이게 그 세습이 됐기 때문에 물어줘야 되거든요.
0: 네.
17: 그렇게 해서 이 채권자는 개인적으로는 찾아올 수 있겠지만
0: 네.
17: 그냥 이런 의료 비용이라 이런 정부에서 하는 것 사람들은 거의 그냥 이거는 하질 않는다.
0: 네.
17: 이렇게 보시고 리빙 트러스트는
0: 네.
17: 필수다.
0: 네.
17: 자동차 샀으면 왜 보험을 드는데 왜 리빙 트러스트는 보험 들듯이 안 할까?
0: 네.
17: 그거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민사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소액에서 그 상속이라는 개념이 처음
0: 네.
17: 맞이하는 겁니다. 70년대, 80년대에 이민에 오신 분들이 이제 그 천국 가실 준비하는 순간이 됐기 때문에
0: 네.
17: 지금 김영감이 옆집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집에서 난리가 났대. 집이 정부서 가져가고 은행에서 돈을 한 푼도 빼질 못해서 장례 비용도 없대. 왜 그랬어? 그건 뭐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냥 돌아가셨대요. 이런 것들 때문에 부랴부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리빙 트러스트 해야 되나? 빨리
0: 가자.
17: 그래서
0: 네.
17: 아버지가 아들 손잡고 예 가자 빨리. 이렇게 해서 오는 것들이 지금 대세입니다.
0: 지금은 빨리 하셔야
17: 지금이
0: 돼요.
17: 지금이 시점이 네. 된 거예요.
0: 우리 한인사회도 좀 빨리 해서 우리 재산을 잘 지키셔야지
17: 네.
0: 평생 싸우는
17: 그분들이 지금 거의 이제 80 뭐 중반 이상 90세 이렇게 되신 분이거든요.
0: 네.
17: 지금의 뭐 최장수가 오신 분 101세가 오셔서 하신 분도 계세요.
0: 그렇군요.
17: 101세.
0: 그러면 이 리빙 트러스트의 작성 시기는 빠를수록 지금 right now
17: 빨리 그 젊은 사람이 집 샀어도 오케이.
0: 예.
17: 그건 뭐 논이나 이런 건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0: 네.
17: 그냥 그 저 리빙 트러스트 자동차 샀을 때 보험 들 시 필수로 들어라.
0: 네.
17: 이겁니다.
0: 나는 집도 없고 그냥 소액의 예금만 있는데 그런 분도
17: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0: 저 자, 했잖아요.
17: 자, 또 하나 이제 아까 그 이레버커블로 하면은 통제권을 잃는다고 그랬잖아요.
0: 네.
17: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0: 예.
17: 집은 이레버커블로 해. 어차피 내가 또 사는 집이니까 내가 뭐 만질 거 안 하는데
0: 네.
17: 은행에 있는 건 나는 돈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0: 네.
17: 그러니까 은행 구좜은 리빙 트러스트라는 거예요.
0: 그렇게 나눠서도 할 수 있구나.
17: 그러면 예. 네. 이거는 이레버커블, 이건 리빙 트러스트.
0: 그 좋은 방법이네.
17: 네, 그렇게 할 수 있죠. 왜 통제권 있으면 예 은행에서 돈 좀 찾아줘라. 아 엄마 나 지금 바빠. 못 가. 야, 나 지금 어떻게 그 저기 뭐야 이게 두부 하나 사야 되는데 못 살 거 아니에요.
0: 예.
17: 그런 경우 때문에
0: 네.
17: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서 필수로 꼭 하셔야 된다.
0: 네.
17: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상속은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일만 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프거나 판단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한 어떤 노후 플랜이네요.
17: 그렇죠.
0: 보험과 같은.
17: 그렇죠. 예, 예. 예.
0: 그렇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를 가르쳐 주셔서 그리고 집에 관해서 지난번에 어떤 뉴스에 났는데
17: 네.
0: 캐피탈 게인으로 세금을 너무 많이 내게 생긴 거예요.
17: 뭐라고요?
0: 세금.
17: 세금.
0: 네, 집 팔고 캐피탈 게인 오른 거에 대해서 너무 올라서 이거를 감당을 못해서 집도 못 팔고 그러고
17: 자,
0: 계시다고.
17: 그것 때 그게 뭐냐면
0: 네.
17: 이제 우리가 그 저 이민 온 사람이 첫째 조건이 뭐예요? 내가 정착할 곳, 집 사는 게 그 꿈이잖아요.
0: 네.
17: 오자마자 돈 벌면 디파시에서 집부터 사요.
0: 네.
17: 그러니까 지금의 이 집은
0: 네.
17: 한 3, 40년 전에 집을 산 집들이래요.
0: 네.
17: 예를 들어서 10만 불에 샀어요. 지금 집값이 올라서 100만 불이 됐어요.
0: 네.
17: 그럼 이득금이 캐피탈 게인이 90만 불이잖아요.
0: 네.
17: 그러면은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0: 네.
17: 상속되면 그대로 10만 불에서 90만 불 이득금은 네가 이득금 가졌잖아. 그러니까 90만 불에 298, 18만 불에 대충 그 정도 세금을 내거든요. 부모들이 생전에 계셨으면 부부들 25만 불씩 50만 불의 혜택을 봐서 이제 많이 그 줄어드는데
0: 네.
17: 이게 돌아가셔서 받은 경우는 꼬박 다 내야 됩니다.
0: 네.
17: 그래서
0: 예.
17: 리빙 트러스트를 꾸몄을 때는
0: 네.
17: 어차피 두 분이 사실 땐 사신단 말이에요.
0: 네.
17: 그럼 리빙 트러스트를 꾸몄을 때 오늘 100만 불이에요.
0: 네.
17: 오늘 돌아가셨어요.
0: 네.
17: 그러면 리빙 트러스트 시점에 100만 불이
0: 네.
17: 페어 마켓 그 프라이스가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0: 네.
17: 그러니까 1불도 세금이 안 내는 거예요. 오늘 100만 불짜리면 그냥 100만 불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0: 네.
17: 리빙 트러스트 있었을 때는.
0: 네, 네.
17: 근데 이걸 안 했을 때는 10만 불에서 100만 불에 90만 불의 이득금을
0: 네.
17: 세금으로 내야 돼. 그것 때문에 못 판다는 거 아니에요.
0: 네.
17: 그렇습니다.
0: 그렇습니다.
17: 네.
0: 진짜 이거는 정말 알아둬야 됩니다. 자, 우리 권도한 법무사님은 아포스티유.
17: 네.
0: 이 국제적으로 협약되어 있는 공증 제도죠. 이것도 하시고 또 원스톱 결혼 서비스도 제공하고 계십니다. 지금 결혼하는 분들 오시나요?
17: 네, 자주. 뭐 요즘에는 네. 또 꽤 많이 와요.
0: 네.
17: 왜냐면은 체류 신분.
0: 그러니까
17: 결혼은 체류 신분하고 관계 없거든요.
0: 네.
17: 그냥 미국에서 둘이 와서 결혼해도 되고 뭐 아무 상관 없어요.
0: 네.
17: 네.
0: 그래서 오셔가지고 원스톱 결혼 서비스로 라스베가스 가지 않아도 여기서 실비에 하실 수가
17: 아,
0: 있습니다. 주례도 해주시고.
17: 네.
0: 제가 옆에서 여차 한번 들러리 해드릴게요. 자, 그런 너무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과 팔가에 위치해 있죠.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에 안으로 들어가시면 오른쪽으로 맨 안쪽에 법무사 권도한 박사님 사무실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좀 해놓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듣고 나도 이제 상속 준비 노후 서류를 챙겨야겠다 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조언 말씀이 계시다면 부탁드려요.
17: 자, 오늘은 그러면은 그 리빙 트러스는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아포스티유라는 게 있어요.
0: 네.
17: 이 아포스티유라는 거는 지나가던 분들이 제가 이제 그 광고하고 간판에 써 있다.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묻는
0: 네.
17: 분이 계세요.
0: 네.
17: 아포스티유.
0: 네.
17: 뭐 생소하죠.
0: 네.
17: 이게 이제 그 1961년도에 헤이그에서 맺은 협약법인데요.
0: 네.
17: 자,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 인감도장 찍으러 가야 돼요.
0: 네.
17: 내가 생업 때문에 갈 수가 없잖아요.
0: 네.
17: 도장 하나 찍으러 가야 되는데 비행기 타고 몇 박씩 체류하고 생업에 지장이 있고 우리가 그 자금의 이런 흐름도
0: 네.
17: 뭐 만만치 않게 나가야 되거든요.
0: 네.
17: 그럴 때 나 대신 누가 도장을 찍어 하고 시킬 때
0: 네.
17: 공증을 해서 아포시우라는 걸 해서 보내면
0: 네.
17: 동생이 내 대신 도장을 찍을 수 있어요.
0: 네.
17: 그렇게 법적으로 우리가 국제적으로 인정을 하자.
0: 네.
17: 이렇게 된 거예요.
0: 네.
17: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를 그 한국에서 상속할 때
0: 네.
17: 상속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0: 네.
17: 미국 시민권자는 그 영사관에서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이미 미국 사람이에요.
0: 네.
17: 뭐 영주권자나 그 저 이 방문자들은
0: 네.
17: 그 저 영사관에서 할 수 있지만
0: 네.
17: 이게 그렇게 그 영사관이 멀은 곳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
17: 예약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바로 해야 되는데
0: 네.
17: 영주권자도 마찬가지로 아포스티를 다 할 수 있어요.
0: 아,
17: 그래서
0: 그렇군요.
17: 상속을 해서 뭐 굳이 네. 갈 필요는 없다.
0: 네.
17: 이런 겁니다.
0: 네. 자, 우리 권도원 박사님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권도원 박사님은 전화번호
17: 213-995-7080입니다.
0: 네. 7080. 아, 너무 좋아요.
17: 99세까지 네. 오래
0: 네.
17: 7080처럼 우리 인생을 즐기며 살자. 네. 이런 번호입니다.
0: 아, 좋습니다. 권도원 박사님 감사합니다.
17: 네, 고맙습니다. 네.

0: 권도연 법무사님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2139-7080-9957080입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후니탱자와 함께 2부에서 곧 찾아뵐게요.
1: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2: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3: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4: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5: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6: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7: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6: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7: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 근목단과
6: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7: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8: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9: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8: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9: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8: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10: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1: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0: LA안과 전문의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1: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0: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2: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3: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4: 야마바 리조트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5: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16: 놓치지 마세요.
17: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2: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15: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트로 포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탁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동영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녀분들과 가까이에 숨겨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트로 포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16: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17: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16: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17: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16: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17: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16: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8: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9: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8: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9: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8: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9: 213-388-7979 213-388-7979
18: 유니굿 프렌드 보험
20: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21: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20: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21: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20: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22: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23: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24: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25: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24: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25: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24: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25: LA 323-734-5656 노루왕 562-868-0788
26: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27: 안녕하세요. 오리지널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혼돈이 많이 되시는 인증마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FDA, 해썹, 코셔, 그리고 몽드 셀렉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혼돈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FDA 승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FDA 승인이란 말은 약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약도 FDA 승인을 받으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매우 까다로운 과정이기에 대기업도 쉽게 FDA 승인을 받겠다는 엄두조차 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보조식품은 FDA 승인이나 인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핫섭 인증인데요. 핫섭은 식품 위생에 관한 인증 제도로서 식품 원료의 관리, 제조부터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나 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구매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코셔 마크는 고기와 식재료에 부여하는 종교적으로 정갈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인증 마크입니다. 그 외 몽드 셀렉션이 있는데 이는 1961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창립된 품질평가기관으로 식음료, 다이어트, 건강 및 미용 제품에 대한 품평을 하고 상을 주는 마케팅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JHFA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핫섭, 몽드 셀렉션, 코셔 마크 모두 원료와 제품의 위생을 인증하는 유익한 지표이지만 제품의 효능을 검증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파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4: 굿모닝 차차차 2부 목요일의 남자
5: 안녕하세요. 넥타이가 잘 어울리는 사슴 같은 남자 모가지가 길어 슬픈 남자 훈훈이 하릅니다.
4: 아니
5: 네. 아, 목이 짧아요 전.
4: 오니 씨는 네. 근데 이렇게 막 그렇게 막 그냥 질러도 되는 거예요?
5: 뭐요?
4: 아니 모가지가 길은 사슴 같은 남자 이러니까
5: 네.
4: 하긴 사슴이어도 전혀 엉뚱하게 사슴이, 생긴 애들
5: 사슴 응.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요?
4: 네, 목 짧은 사슴도 있나요?
5: 그 미국의 네. 사슴 큰 애들도 있고
4: 뭐, 엘크?
5: 아, 뭐 그런 애들 있고 응. 뭐 크죠 크면 뭐 다 있지 뭐
4: 아, 그렇죠.
5: 사슴이 꼭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만 하나? 어. 아무튼 아,
4: 네.
5: 제가 목이 짧아요.
4: 네.
5: 상대적으로 짧고 두꺼워요. 굵어요.
4: 그렇죠.
5: 그래서 오. 이런 분들 그 좋게 말하면
4: 네.
5: 그 맷집이 좋다고 그러고
4: 오.
5: 힘이 좋다고 그러고
4: 나쁘게 맷집 그러면 멧돼지도 생각나.
5: 아 그래요. 나쁘게 말하면 이제 둔해 보이고
4: 네.
5: 뭔가 맵시 안 살고
4: 듬직해.
5: 맵시가 안 살죠.
4: 우리 훈이 씨는 너무 듬직해.
5: 목 라인이 이뻐야 좀 맵시가 사는데 이렇게 V 라인 같은 거 입었을 때
4: 네.
5: 여성분들 고운 목선 있잖아요.
4: 네.
5: 이제 그런 거 저는 꿈을 못 꾸죠. 그러다 보니까 타이를 맬 때
4: 네.
5: 굉장히 타이트해요.
4: 그렇죠.
5: 왜 숨을 못 쉬어.
4: 우리 보는 나도 이렇게 네. 막
5: 답답해.
4: 진짜 막 풀어주고 싶어.
5: 그래서 미팅할 때 이걸 탁 맵니다.
4: 아.
5: 상대가 답답함을 느낄 때 나는 너의 그 갈증을 빨리 끝내자.
4: 그럼 미팅 중에 풀어요? 탁
5: 하다가 조금 분위기가 좋다.
4: 그럼
5: 쫙 풀고
4: 풀어주면서
5: 자, 결정냅시다.
4: 야
5: 그만해.
4: 정말 오늘 무슨 미팅?
5: 네?
4: 중요한 미팅?
5: 중요한 미팅.
4: 아
5: 하나 오늘 더 따야죠.
4: 네. 네 이번 주말 조금 덥다 그래요.
5: 그러니까요.
4: 우리 시원한 물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힐링 계곡으로 가는 거야 지금.
5: 아, 이런 물소리 좋아. 이런데 여기 LA 가까운 데 있다고 그러는데 한 시간 정도
4: 있어요.
5: 가면, 그죠?
4: 응.
5: 그 북쪽으로.
4: 그게 산에 물이 흐르는 곳이 있는데 지금도 흐르려나 모르겠다.

0: 지붕.
1: 지붕?
0: 지붕 세는 거.
1: 저희 집 지붕 안 세요, 진짜.
0: 아니 우리 집만 세?
1: 아니 근데 비가 올 때 사실 길 막히는 건 되게 싫은데.
0: 네.
1: 운치는 있잖아요.
0: 그쵸?
1: 비가 올 때 그쵸? 비 내리는 소리 쫙 듣고 뭔가 그 차가 비를 밟으면서 쫙 지나갈 때 소리라든가 네. 이런 게 참 멋있는데.
0: 저 옛날에 뉴욕 살 때 LA 친구가 있었는데 네. 전화가 와서는 미호가 왜? 여기 비 온다! 막 이러는 거에서 뭔 일이래 했더니 여기 비가 오니까.
1: 야, 굉장히 순수하고 낭만적이신 분이네.
0: 네, 그랬죠.
1: 그분 잘 지내시나요?
0: 네. 네.
1: 좋습니다. 아, 그런 분들 좋거든요.
0: 네. 네.
1: 아니, 아까 잠깐 크루즈 얘기하셨던데, 아까.
0: 어, 크루즈. 네. 요즘 크루즈의 위생관리 그게 이렇게 각 크루즈마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더라고요. 그 중에 어떤 크루즈는 뭐 그 점수가 못 미치는 거. 근데 되게 굉장히 그 안에서는 잘못하면 엄청 그 바이러스가 퍼지기 쉽잖아요.
1: 어, 그죠. 얼마 전에도.
0: 굉장히 철저하게 안전에 뭐 위생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 아니 얼마 전에도 그 네. 크게 나잖아요. 그 고립된 배. 아, 그건 정말 재앙이지 재앙.
0: 그렇죠.
1: 너무 슬프죠. 저는 크루즈는 뭐
0: 타보셨어요?
1: 아, 저는 탐 크루즈는 좋아하는데 크루즈 배는 별로.
0: 한번 타보셨어요?
1: 아, 한 번도 못. 왜냐면 겁이 많아가지고 저는.
0: 겁이 아니?
1: 겁이 많아서.
0: 아니 탱크 같이 생긴 분이.
1: 그리고 아니 그리고 일단 답답하잖아요. 그 거기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냥 갇혀 있다는 것 자체가.
0: 네.
1: 그러니까 비행기는 예를 들어서 힘들어도 뭐 10시간 되면 내리잖아요.
0: 네.
1: 근데 배는 크루즈 타면 며칠을 타야 되잖아.
0: 그러니까 섬에 대하는 거 싫어하는 분 계세요. 그 답답해서 그 안에서 그거랑 비슷한 거네. 섬.
1: 섬은 그래도 괜찮아요. 섬은 괜찮은데 그 배에서 제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게
0: 네.
1: 그게 약간의 공포이 좀 있어요. 불안감이 있어요.
0: 네.
1: 물론 어마어마하게 좋다는
0: 어마어마하게
1: 거 알죠.
0: 큰 것도
1: 어마어마하게
0: 있어요.
1: 크더라고 진짜.
0: 아, 들어봐요. 로얄 캐리비안에서 이번에 레전드 오브 더 시즈 바다의 전설이라는 그런 크루즈를 이번 여름에 드디어 베일을 벗겼어요. 이게 길이가 몇 미터인 줄 아세요?
1: 보통 큰 것들이 그 축구장의 몇 배 되잖아요. 그죠?
0: 축구장 크기를 뛰어넘은 365미터.
1: 어, 생각보다 안 큰데 그게 제일 큰 거예요?
0: 응. 근데 정원
1: 큰 거 있을 텐데. 응.
0: 정원이 7,600명이래요.
1: 360미터밖에 안 된다고요? 360미터면은
0: 응.
1: 내가 달려가면 300 바로 앞인데 그거밖에
0: 잘못된 건가?
1: 달던 건 더 클 텐데 훨씬 더 클걸요.
0: 그래요?
1: 말도 안 되죠. 300m는
0: 근데 이 안에 수영장이 7개.
1: 그러니까 7개 어디 300m에 들어가요.
0: 그런가요?
1: 어, 더 될 것 같은데 안 할 수도 있지만.
0: 그리고 레스토랑이 28개.
1: 와, 여기 28개요? 식당이?
0: 짚라인도 있고.
1: 어, 그거 나 영상 봤어요. 그 안에서 막 짚라인 타고 막 타고 돌아다니더라고요. 무섭잖아요.
0: 어.
1: 나 그런 거 싫어.
0: 어,
1: 아니 근데 그거는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0: 이게 뭐 다 돌겠죠. 여기저기 캐리비안
1: 7,000명이 탄다고요?
0: 응.
1: 잠깐만 7,000명이면
0: 예.
1: 한 사람당 1,000불만 받아도 얼마입니까 이게. 와.
0: 364
1: 1,000만 10만 네. 700만 불이네. 와.
0: 7,000명이 야 그러니까 이 안에는 또 하나의 도시인 거예요.
1: 그러네.
0: 어느, 저는 그건 타고 싶어요.
1: 뭐요?
0: 그 서핑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크루즈 안에.
1: 서핑이 아니고 그냥 그 인공 파도
0: 웨이브도 타는 거죠.
1: 그거,
0: 네,
1: 그거야 뭐 서핑이면 바닷가에서 하시면 되지 왜 굳이 뭐.
0: 아니 무섭잖아 바다가. 요즘 막 가오리도 나오고 상어도 막 상어가 때로 몰려서
1: 샥스핀
0: 샥스핀 말고 상어가
1: 네.
0: 떼죽음을 당한 그런 뉴스가
1: 어?
0: 있었거든요.
1: 나 어젯밤 꿈에 상어 본 거였는데.
0: 어? 왜?
1: 제가 바다에서
0: 네.
1: 예행 연습을 하는데
0: 무슨 예행 연습?
1: 아니 그니까 꿈에서 몰라 근데 샤크가 나온대요. 상어가
0: 샤크가, 상어가
1: 그래서 이 상어가 사람을 위해서 점프해서 올라올 때
0: 예.
1: 작살로 이 내리찍어가지고
0: 네.
1: 상어를 그 뭐 입을 관통해서
0: 네.
1: 내리찍는 거를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꿈에서 그걸 제가 계속 하는 거 연습을 하는 거야. 그리고는 연습이 끝나서 와 되게 어렵네. 근데 진짜로 상어가 저를 어택을 해갖고
0: 어머
1: 그거를 배운 거들 그대로 꿈에서
0: 어머
1: 그 작살로 그놈의 입을 뚫어서 그걸
0: 어머 후니 씨 지금 그러니까 막 헐크 같아.
1: 아니 근데 야. 갑자기 상어 꿈을 꾸는 생각 났는데 상어 말씀을 하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0: 아니 왜 평상시에 이렇게 꿈을 많이 꿔요?
1: 많이 꿔요. 저는 꿈이 많은 아이랍니다.
0: 네. 동물 꿈도 많이 꾸나 보죠?
1: 뭐 가끔 전 가끔 예지몽도 꿔요.
0: 무슨 꿈?
1: 예지몽.
0: 예지몽?
1: 예지몽.
0: 예를 들어서?
1: 예를 들어서 정말 황당한 게 짧게 얘기할게요.
0: 예.
1: 꿈에서 그 필드에서 불이 퍽 나는 거야. 그래서 야 그렇다고 해서 막 불 끌러 갔어요. 근데 막 냄새가 나더니 가스 냄새가 나면서 불이 어마어마하게 난 거야. 그리고 깼어요. 보통 꿈에서 불 나오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꿈이래요. 네. 재물운이래.
0: 그치.
1: 로또를 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0: 나 지난번에 엄청 불타는 꿈을 꿨어요.
1: 맞죠. 그래서 됐어요.
0: 복권 샀죠.
1: 안 됐죠.
0: 꽝이야, 진짜.
1: 그 저도

0: 또 네. 샀어요.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그 다음날 와이프가 이틀째 저 좀 맨날 두통약을 먹는 거야.
1: 네.
0: 그래서 괜찮아 했더니 머리가 아프대요. 한 이틀 됐대요.
1: 네.
0: 왜 그러니 왜 그러니 그냥 괜찮아 약 먹어 그랬는데 주말이 그다음에 주말이었어요. 토요일날 이제 제가 집에 있잖아요.
1: 네.
0: 집에 있는데 뭐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그래서 추적을 하다 보니까 그 런쥬리룸 그 빨래 했는데 거기
1: 네.
0: 거기서 가스 냄새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야, 안 되겠다 해서 얼른 제가 셧다운을 시키고
1: 네.
0: 전화를 가스 컴퍼니를 전화했어요.
1: 네.
0: 그 이머전시로 이렇게 그때 토요일인데 주말인데 한 시간 만에 오신 거예요. 그들이 검사 막 이겨라더니 벽 쪽에 라인이 펌프가 이게 빠져가지고 어마어마한 가스가 그 안에 차 있던 거야.
1: 어머머머머.
0: 그 저보고 너 담배 피냐고 그래서 안 핀다 했더니 너 이거 잘못해서 폭발했다고.
1: 어머머머머.
0: 그러니까 이게 누수주의가 와이프 이틀 동안 머리가 아팠던 건데.
1: 아 그렇구나.
0: 저는 집에 없고 출퇴근하니까 몰랐던 거예요.
1: 네네.
0: 그 가스가 센 거야. 그래서 그걸 막았어요. 고치고.
1: 네네. 네.
0: 그 꿈인 거죠.
1: 어머머머머머머.
0: 그 남들은 꿈에서 그게 나면은 복권을 사는데.
1: 네.
0: 나는 그냥 우리 집에 가스가 센 거야.
1: 가스가 센 거야.
0: 이게 뭐야?
1: 불탈 뻔했네 진짜.
0: 그러니까 이게 뭐야?
1: 야.
0: 어이없게.
1: 불 받아 될 뻔했다. 아, 정말 다행이다.
0: 그 제가 담배 안 핀 거를 참 감사해
1: 생각했습니다. 어머나 진짜.
0: 네.
1: 야.
0: 지금 럭키비키님.
1: 네.
0: AI가 찾아봤는데 아까만 네. 365m가 맞다고 그러시네요.
1: 365m.
0: 충수가 20층.
1: 아, 역비.
0: 그 럭키비키님 뭐라는 줄 아세요?
1: 네.
0: 드라큘라가 싫어하는 후니팅자래요. 목이 짧아서.
1: 아!
0: 목이 짧아서 드라큘라가
1: 아니요,
0: 싫어하는데.
1: 아니요. 빨대 꽂으면 돼요.
0: 야, 그건 너무 참하다. 아, 일단 찌르고 빨대를 네. 꽂아.
1: 네. 아, 요즘 여행 네. 얘기가 나왔을까 말인데요. 네. 한국에서는 왜 그 그냥 가서 숙소비가 너무 올라서
0: 숙박비, 네네, 숙박비 비싸지, 때문에 비싸죠.
1: 그래서 휴가가 아니라 휴식 비용이 무서워서
0: 네.
1: 요즘 여행 트라가요 트렌드가 잠은 집에서 자는 1만 원대 당일치기 여행이 대세래요.
0: 무박 여행? 아니 근데 한국은 뭐 땅이 워낙 안 넓으니까 뭐 한번 네. 갈 수 있긴 하겠는데.
1: 근데 1만 원 갖고 어떻게 돼?
0: 뭐예요?
1: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알짜배기 명소를 둘러보는 코스가 그렇게 인기를 얻고
0: 그럼
1: 있대요.
0: 만 원에 그러니까 식비는 포함이 안 된 거겠죠 당연히. 그럼 옵션이겠죠.
1: 글쎄.
0: 그럼 만 원의 행복이라는 거는 약간 행동, 아니 그러니까 이동 플러스 뭐 가이드 값인가?
1: 그러니까.
0: 야 근데 진짜
1: 잠은 집에서 자자 이거지.
0: 잠은 집에서 자자 이건.
1: 근데 이거 너무
0: 기분
1: 좋겠어.
0: 나쁜 얘기인데 그거는.
1: 뭐요?
0: 네?
1: 왜?
0: 젊은 남자들 되게 싫어하는 얘기인데.
1: 아 잠은 집에서 자자.
0: 네.
1: 어 집에서 자야지.
0: 그럼요. 잠은 집에서 자야죠. 뭐요?
1: 텐트 치고 야외에서 야영? 자는 것도 좋아요. 저기 그 뉴스 산? 보니까 바다에서 바로 바다가 보이는 곳에 캠핑장이 있는 거 아세요?
0: 어디요?
1: 말리부로 올라가다가 참 말리부예요.
0: 네.
1: 그 패시픽 코스트 하이웨이라고 그러죠? PCH
0: 네.
1: 1번
0: 네.
1: 도로.
0: 1번 국도.
1: 거기가 그렇게 사고가 다발지역이에요.
0: 왜요?
1: 얼마 전에도 큰 사고가 나서
0: 왜,
1: 자동차.
0: 그러니까 왜요?
1: 거기가 도로가 약간
0: 꼬불꼬불하죠.
1: 꼬불한 데도 있고 위험한 구간이 있고 얼마 전에 티네이저들이 차 사고 나서 다 죽었든가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다가 스피드 카메라를 지금 달아가지고 그게 구간마다 30, 35 어디는 뭐 50까지도 가지만 그걸 11마일 넘기면 티켓 바로 자동으로 온다고요. 그거 감시 카메라가.
0: 아 그런 거 나 싫은데.
1: 왜요?
0: 네?
1: 왜?
0: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찍혀서 티켓이 날라오잖아요.
1: 아 그래서
0: 네.
1: 프라이버시 때문에 얼굴은 가리고 한대요.
0: 그게 옆 조수석을
1: 네.
0: 가려요.
1: 네.
0: 운전자는 보여요.
1: 아.
0: 근데 조수석 가려요. 그게 누가 옛날에 초창기 때
1: 그래.
0: 소송 걸었거든요. 프라이버시로.
1: 그래가지고 이혼 당했잖아.
0: 그러니까.
1: 이 여자 누구야 이래서 네. 실제로.
0: 실제로.
1: 어.
0: 저는 저희 이제 회사 S
1: 네.
0: 그룹 다닐 때 그
1: 네.
0: 전무님이.
1: 네.
0: 회사 차니까 이게 티켓팅이 날라온 거예요.
1: 네.
0: 근데 여자가
1: 탔어.
0: 근데 이거는 운전자랑 여자 둘 다 얼굴이 모자이크돼서 왔어요.
1: 네,
0: 네. 근데 옆에 여자까지는 보이잖아요. 여자인 줄 알잖아요.
1: 그렇죠. 몸이 드러나니까.
0: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았거든요. 회사에서 이거 어떻게 해? 이걸 전무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1: 네.
0: 묘령이 여기가 사모님 아닌데 이거 어떻게 얘기해?
1: 네.
0: 주말에
1: 주말이었어.
0: 주말에 티켓팅 날짜가 해서. 어렵게 제가 술자리를 한 다음에
1: 네.
0: 술 끝날 때 제가 따로 제가 저번에 사실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뭔데 해서 그걸 싹 보여드렸어요.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래.
1: 저기 아니야?
0: 그래서 아닌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아니었어요. 그 시스템 에러인 거예요.
1: 플레이트가 진짜?
0: 잘못 찍힌 거예요. 그 뒤인가 앞잡이도 뭐 잘못됐다 했더니 본인이 안에서 어필해갖고 이겼어요.
1: 아 진짜.
0: 근데 그걸 진짜 모르고 보면 억울할 뻔한 거 진짜.
1: 생사람 잡을 뻔했네. 만약에 부인이 봤을 때 이거 뭐야?
0: 그러니까 그냥
1: 이러라.
0: 아니 차라리
1: 아니야지.
0: 운전자 얼굴 나왔으면 본인이 아니라 할 텐데 운전자를 가려버리니까
1: 운전자가 가려보니까
0: 이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1: 에라로 플레이스로 해서 잘못 왔는데 내가 아니라는 거를
0: 증명하기 너무 힘들고 아 이거 조심해야겠구나.
1: 그렇구나.
0: PCH 그거 생긴대요. 네. 그거 타지 말아야지.
1: 스피드. 어. 그래가지고 아, 지난번에 제가 갔었는데 네. 주말에 일요일날 네. 와 거기서 빠져나오는 차가
0: 많아요?
1: 네. 그러니까 조금 일찍 나오든가 이거 해변가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간다는 거예요.
0: 트래픽이 또 많겠네 거기는.
1: 거기 조금 위로 올라가면 포인트 무구라고 있거든요.
0: 포인트
1: 무구.
0: 무구?
1: 응. 네. 포인트 무구. 거기가 바로 캠핑장의 바다 바로 앞에 너무 좋아.
0: 무구. 응. 포인트 무구. 너무 응. 좋아요.
1: 근데 예약을 미리 해야 돼요.
0: 그러면 거기 야영지가 안에 돼 있는 거. 아, 6개월 전에요? 네.
1: 매일 와. 6개월 후에 딱딱 올라오면 그때 딱딱 잡아야 돼. 한번 해가지고 나도 거기서 한번 자고 싶네.
0: 근데 그거 네. 하면은 뭐 아무것도 주는 거 그냥 그 공간만 대여해 주는 거예요?
1: 그럼요. 그러면 내가 다
0: 내 텐트 가져가서
1: 네, 텐트 가서 하는 거죠. 아. 바다 보면서 너무 아름답죠. 그쪽에 또 하이킹 코스도 좋은데 많으니까.
0: 근데 밤에 바다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1: 아니 밤이 뭐 문제야. 낮에 아침에 일어나서 다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아. 거기다 브렉퍼스트 먹어봐. 아.
0: 뭐 아니 뭐 아침에 야영 가면 아침에 뭐 드세요? 브렉퍼스트.
1: 전날 먹던
0: 시리얼?
1: 거.
0: 남은 거.
1: 전날 먹던 거.
0: 그런 거. 뭐 육개장 사발면 이런 거.
1: 뭐, 물러가지고 찌개도 끓이고. 어. 뭐 아메리칸식으로 이렇게 에그, 햄 이런 거 빵 먹는 분들도 계세요. 그때 그때 다르죠 뭐. 어,
0: 거기 그런 게 다 돼 있나?
1: 우리는 최소한. 근데 이제 얼큰한 걸 좋아하지.
0: 그쵸 아침에 딱 뭔가.
1: 속을 풀어줘야지.
0: 그쵸.
1: 근데.
0: 아 저기 재밌겠다.
1: 아니 그래서 한국에 네. 만 원대 당일치기
0: 어디 갈
1: 여행.
0: 수 있어요 어디.
1: 그건 모르겠고.
0: 어, 알겠습니다.
1: 아니 요게 끌리네. 뭐가 있냐면요. 부산에서.
0: 부산에서.
1: 어 49,000원 내면.
0: 49,000원 오불이 한 오.
1: 35불 정도. 어, 네. 배를 타고 네. 일본 대마도로 가서 어. 알차게 쇼핑하고 요즘 또 엔화 그렇잖아요. 가면 막.
0: 엄청 영화 좋죠 지금. 예, 경쟁률 좋죠.
1: 어. 그리고서 바로. 거기서 또 스시 먹고 네. 그리고 저녁에 돌아오는 해외 당일치기 코스까지 등장했다 그래요.
0: 괜찮다.
1: 어, 부산 가면 한번
0: 데이트하기 좋겠다 그거는 그렇죠. 우리 스시 네. 한번
1: 왜
0: 먹고
1: 데이트하기
0: 올까?
1: 좋아? 네? 데이트하기는
0: 당일이니까.
1: 자고 오는 게 좋지 않나?
0: 아, 잘 끊기고요.
1: 아
0: 거기서 구경하다가 배를 놓치는 거지.
1: 일부러.
0: 일부러. 어떡하지? 어머 배가 떠났네.
1: 어떡하지? 그러면서 아 해변으로 좋아. 가볼까요? 디제이 네. 덕의 뱃놀이를 들고 싶어요?
0: 아니요 아무거나 틀어주세요.
1: 나는 해변으로 가요. 키보이스 들으려고.
0: 그렇죠.
1: 그래도 우리 그러면
0: 키보이스 들어요 그럼.
1: 네. 그래요? 아, 또 그러면 나 이거 듣고 싶지.
0: 뭔데요?
1: 이거 한 번도 안 틀었어 이번 여름에.
0: 뭐요? 어?
1: 피서지에서 생긴 일.
0: 이건 또 다른 노래인데?
1: 영화 피서지에서 생긴 일의 주제곡이죠.
0: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저건데.
1: Summer Place. 아. 우아하다. 아시원해.

0: 우리 후니탱자가 어디 화분이 없나 막 헤매고 다녔어요. 스튜디오에 들어오니까 누가 그냥 물병을 네. 거의 가득 찼는데 뚜껑만 닫다 놓고 한 모금만 마시고 놓고 간 거야.
1: 그러니까 목만
0: 그 다섯 병이나 있어.
1: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0: 갖고 가시지. 어. 물이 얼마나 소중한데 지금 그러니까. 콜로라도 리버 그 렉 파워라고 렉 미드가 사상 최저를
1: 아, 그래요?
0: 기록을 해서 우리 밑에 있는 많은 주들이 물을 나눠 쓰잖아요. 그렇죠. 지금 물을 앞으로 줄인대요.
1: 늘 부족해요. 네. 부족 국가 많고.
0: 우리가 개인들도 좀 줄였어야 되고 이거를 이제 돼. 정부에서 농사 짓는 분들한테 돈을 줬고 네. 농사 짓지 말아라 이럴 정도로 지금 해야 된다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펑펑 쓰지 말고 그러니까. 아껴서 좀.
1: 이 마시는 생수도 좀 아깝거든요. 네. 한 모금 딱 따서 버리는 거 진짜 아깝습니다.
0: 진짜 그렇죠. 네. 아, 정말 아낍시다.
1: 그럼요. 네. 그런 의미에서 구모님 차차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 행복이 주어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마시는 소반식당
1: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2: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3: 1250만불 1250만불
4: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3: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6: Korean Air.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7: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6: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7: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6: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8: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9: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1: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홈쇼핑 월드 푹푹 찌는 여름 아주 아주 시원한 오아시스 세일 제
1: 3탄
0: 우리 김미경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1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네, 네.
0: 와, 아주 아주 시원한 오아시스 세일이에요. 네. 야.
12: 많이 기다렸던 것들이 네. 왔어요.
1: 네. 네. 저희 청취자님께서 목요일에 네. 김민경 실장님 못 보면 손에 가시가 박힌다. 아, 글을 써주셨습니다.
0: 팬들이 마구. 네. 네. 홈쇼핑 월드 가면 일단 시원합니다.
1: 쾌적하죠. 시원하고.
12: 저도 집에서 어제 쉬었는데 네. 홈쇼핑 얻으러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0: 시원해.
1: 아, 또 쾌적해.
0: 가격도 시원해. 네. 냉동고에서 또 이렇게 저도 얼마 전에 가서 쫙 사왔어요. 고등어랑 네. 막 꼬다리랑 뭐 이렇게 시래기 맛있던군요.
12: 어, 그 진짜 맛있어요. 어,
0: 그거 넣고 콩비지 끓였는데 너무 맛있어.
12: 그런 것도 하실 줄 아세요?
0: 네, 그냥 막 때려 넣는 거죠.
1: 야,
0: 난 그런 여자야.
1: 멋쟁이. 좋아요. 오늘의 금주 원감이 원가 이하 세일 네. 궁금합니다.
12: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커피 쿠키가 드디어 도착했어요. 쿠키. 어. 이거 진짜 많이 기다리셨군요.
1: 커피 쿠키.
12: 이거 교회에서 이렇게 다 네. 까시면 네. 어? 어디서 샀냐고 다 물어보신대요. 개별 네. 포장도 돼 있고 그러니까 회사에다 쟁겨놓기 좋고 네. 어디 네. 나갈 때마다 들고 다니기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인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네. 한동안 오지 않았어요. 네. 여러 가지 문제로. 근데 드디어 오늘 도착했습니다. 예, 150g이 원래 4불 99인데 2불 49전 네. 또 360g은 8불 99가 4불 99전입니다.
1: 네. 360g은 사야겠다.
12: 야, 아, 이거 되게 맛있어요.
1: 그러니까요.
0: 가끔 이렇게 달달한 거 조금씩은 먹어줘야
1: 그러니까요.
0: 돼.
12: 또 그때 같이 왔던 때 네. 살살 녹는 밀크스틱 9팩이거든요. 네. 이것도 되게 맛있어요. 약간
1: 맛있죠?
12: 연유 맛 나요.
1: 네. 이거 맛있어요.
12: 이거 맛있어요. 네. 이것도 4불 99가 2불 49전입니다.
1: 어우, 네. 좋습니다.
12: 네. 또 무설탕 홍삼 캔디. 권사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0: 집사님들도.
12: 아니 그래서 교회에서 네 분이 오셨어요. 저희가 네. 왜냐하면 10개까지씩 리미트를 걸어놨잖아요.
1: 한정이 되니까. 네.
12: 그래서 10분이 오셔가지고 네 분 오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0: 어머나.
12: 네.
1: 그렇게 하셔야죠 뭐. 네. 네.
12: 4불 9분대 1불 99전에 드리고 있습니다. 무설탕, 특별한 셀입니다.
1: 네, 홍삼 캔디입니다.
0: 원가 이하 세일이에요 진짜. 네.
12: 또 하얀술 K 막걸리 파우더인데 일명 쉑쉑 막걸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물 넣고 네. 전체가 500ml가 들어가요.
1: 예.
12: 처음에 350ml 들고 쭉쭉쭉쭉 샥샥샥 흔드시고 그 다음에 좀 이제 덜 섞이잖아요. 그래도 150ml 네. 넣고 네. 한 번 더 섞으셔가지고 네. 상온에다가 24시간 보관하셨다가 네. 이제 냉장고로 하면서 제가 한 이틀 뒤에 먹어봤는데 그럼 약간 상큼한 맛 나고 네.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인지라 네. 깊은 맛 좋아하잖아요 저희는. 좀 오래 두니까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1: 네. 지난주 네. 드셔보신 거죠?
12: 예예예. 예, 예. 그게 9불 99전인데 3불 99전입니다.
1: 집에서 네. 만드는 막걸리 파우더?
12: 이거 6개월 동안 냉장 보관 가능하세요.
1: 6개월 동안 갈 일도 없어요.
0: 이거
1: 네.
12: 네. 네. 또 100% 제수산 통민어거든요.
1: 아 좋다 좋다 민어.
12: 아, 이거는 제가 보고서는 어떻게 해먹나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손님이 네. 막 5개를 집어가시더라고요. 네. 그 도대체 어떻게 드실까요? 물어봤더니 이거를 해서 네. 쪄드셨대요. 쪄서 왜 저희 홍어나 그런 거 간장 양념화처럼 네. 뿌려서 먹는데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0: 민어가 진짜
12: 쫄깃쫄깃하대요.
0: 네.
12: 근데 가격은 진짜 깜짝 놀랄 원가 이하 세일이에요.
0: 지금
12: 13불 99가 6불 99입니다.
0: 아, 이거 아까 커요. 말씀하시더라고요. 냉장고 새로 들어온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냉장고를 맞아. 피워야 돼. 그쵸. 그래서 지금 원가 이하 세일이야. 나 이거 차야 되겠다.
12: 이거 민어 구이해 드셔도 되고 네. 저희 지리탕 해 드셔도
1: 요리
12: 되고
1: 요리 잘하시면 지리탕 하시고요.
12: 매운탕 하셔도 되고
1: 네.
12: 다 맛있습니다.
0: 네. 네.
12: 그다음에 충북 제천 약재상 약복숭아 일명 개복숭아.
1: 개복숭아.
12: 네. 네. 생강 도라지 스틱하고 그냥 복숭아 스틱이 있거든요.
0: 네.
12: 이것도 49불 99가 네. 9불 99전입니다.
0: 와, 이거 사야겠다.
12: 이게 얼마나 좋으냐면
0: 네.
12: 농약이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금수산 자락에서 야생으로 자라는 거예요.
0: 네.
12: 그거를 그냥 못 먹잖아요. 네. 액기스를 뽑아야지 먹을 수 있잖아요.
1: 네.
12: 이게 약재거든요.
1: 네.
12: 그래가지고는 거기다가 이제는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데 네. 비타민 A도 들어가고 비타민 C도 들어가고 식이섬유도 들어가서 피부 무해에도 좋고 제일 좋은 건 사실이 뭐냐면
0: 네, 목, 기관지.
1: 그쵸, 기관지
12: 이거 아시는 분은 다 아세요.
0: 그럼요.
12: 기관지 엄청 좋다는
0: 생강 도라지도
12: 거.
0: 좋은데 거기다 복숭아도 좋잖아요. 이렇게 세 개가 컨비되어 있는 건 처음 보네.
12: 가래 삭히는 데도 좋고
1: 네.
12: 왜냐하면 아미그달린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또 체내 독소 배출하는 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0: 야, 49불
12: 가격이 진짜 좋은 거예요.
1: 예, 스택형인 거죠?
12: 예, 예, 그냥 네. 드셔도 되고
1: 그냥 쭉 드셔도 되고
12: 예.
1: 뭐 타서, 뭐 드셔도,
12: 타서
1: 되고.
12: 드셔도 되고
1: 9불 99만 원.
12: 네, 그냥 와. 드셔도 전혀 제가 먹어봤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더라고.
0: 네.
12: 전 이거 심지어 한국까지 보냈잖아요, 비쌀 때. 친구 목 아프다고 해가지고
1: 네.
12: 제가 파는 거 보니까 이제 보면 견물샘심이라서 또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보내도 좋다고 막 그랬는데
0: 네.
12: 세일을 하더라고요.
0: 아,
12: 슬펐어요.
1: 네.
0: 네.
12: 그다음에 유기농 양배추 브로콜리 진액 30포인데 그 양배추가 그냥 드시는 것보다 진액 형태로 드시는 게 소화 흡수가 훨씬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핵심 성분만 쏙 뽑아가지고 네. 딱 진액을 한 건데 체내 네. 흡수율도 높여주고 네. 위장 개선에도 탁월하고 이게 또 헬리코박터균 억제하는데 네. 네, 도움이 되고 네. 뭐 브로콜리는 아시잖아요. 다 네. 건강에 최고 좋죠. 좋은 거 뭐 10대 건강식품에도 들어가고 네. 하는데 또 항암 효과도 있고 간 기능에도 좋고 이게 또 좋은 게 또 얘도 체내 독소 배출 현대인의 문제가 항상 피곤한 게 몸에 독소가 쌓여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것도 69불 99였는데 지금 14불 99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1: 아, 좋습니다. 30포짜리가
12: 네. 네. 그리고 제가 이거 보고 눈이 뻥 띄었어요.
1: 이건 뭐예요?
12: 백령도 유기농 싸주알이 약수기거든요.
1: 이게 아리, 뭐예요?
0: 아리까리는 들어봤는데
1: 싸주알이
12: 이게. 이게 뭐냐면 백령도에서 재배한 싸주알이 약수기는 들어보셨죠?
0: 예.
1: 쑥인가요?
12: 예, 예. 네. 이거를 3년 이상을 어떻게 하냐면 해풍하고 해무에다가 네. 자연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1: 오,
0: 야. 오 그걸 싸주알이라고 해요?
12: 예, 그래가지고 아. 대추 그러니까 브랜드 네임이에요. 대추, 갈근, 생강, 결명자 이런 거 부재료를 넣어가지고 배합시켜가지고 네. 네. 추출한 약쑥 진액이거든요.
0: 네.
12: 뭐 무설탕, 무색소, 무방비부자잖아요. 네. 이게 어디 좋냐고 제가 찾아봤잖아요. 네. 본초 강목에 보면 네. 정혈작용, 피 맑게고 해독작용, 그다음에 이뇨작용. 그러니까 약쑥에 플라보동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네. 이게 미코젠 1을 생성해서 이게 위염 위궤양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2: 혈전도 녹여주고. 그 여자분들한테는 여자분들이 저도 그런데 조금만 추운데 계속 있으면 손발이 좀 저리고 하는 게 네. 아시죠?
0: 네.
12: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피가 안 통하는 거지?
0: 요즘 특히 그래. 네. 발시로 지금.
1: 요새 가끔 그러시잖아요.
12: 아 저도 그래요. 손도
1: 그래요?
12: 그러고. 아, 그런 거 같아요. 그냥.
0: 요즘 그래서 감기도 많대요.
12: 맞아요. 거기 탁월하죠.
1: 네네네. 이거 어떻게 드시는 거예요?
12: 아우 그냥 포예요.
1: 아 포예요.
12: 드시면 돼요. 아 이거 어렵게 드시면 다 못 드세요.
1: 네네네. 네.
12: 1개월 분이 원래 89불 99전인데 네? 39불 99전이고 네. 2개월 분이 149불 99인데 59불 99입니다.
0: 야.
12: 저 이거 딱 마음에 들어서 저도 사서 아침 저녁으로 한 팩씩 먹어보려고요.
0: 네.
1: 유기농 싸주알이 그 약쑥.
0: 예. 홈쇼핑을 대서 지난번에 그 시래기 샀는데 너무 네. 좋았거든요.
12: 진짜 맛있어요.
0: 그런 것처럼 쑥 좀 어떻게 못 갖고 오나요? 쑥 범벅해서 막 쑥떡 이런 거 먹고 싶어요.
12: 제가 한번 네.
0: 건의 좀 해보세요.
12: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약쑥을 좀 드셔보는 게 어떨까.
0: 그래도,
12: 예. 그다음에 GNM 초유 산양유 단백질 분말. 저희 시니어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근손실.
0: 네.
12: 그거에 탁월하게 좋은 게 이 초유 산양유 단백질 분말입니다.
1: 네.
12: 예. 예. 이거 드시면 뭐가 좋으시냐면
0: 네.
12: 예. 그냥 우유 이런 거보다 산양유가 훨씬 베타카제인이 높아가지고 네. 오유와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흡수율이 높아요. 이렇게 동물성 단백질도 섭취하시고 네. 여기 또 분리대두 단백도 들어가 있거든요. 네. 식물성 단백질도 섭취하시고
0: 네.
12: 여기 또 소화 잘 되시라고 네. 17종 혼합 유산균도 들어가 있어요.
1: 오.
12: 제일 좋은 게 저희가 고트하면 좀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네. 비린내가 특유해 있는데 그쵸, 이게 그게 없어요. 그래서 드시기가 좋고 고소하거든요. 맛있죠. 이게 49불 99인데 14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12: 아유 진짜 이거 저희 사주알이 약속 드셔야겠는데요. 추워하시는 거 보니까.
1: 네. 갑자기 또 위에 어제 되게 이쁘네요.
0: 안 추우세요?
12: 저는 괜찮습니다.
0: 그렇죠.
12: 그러니까.
1: 네. 사주알이 약속 드세요.
12: 네. 네. 효성 냉감 명품 골프 마스크 100% 국내산.
0: 네.
12: 저희 아시잖아요. 자외선, 적외선,
0: 그렇죠. 네.
12: 마늘라면 이런 거 네. 하고 선크림 바르시고 한 번 더 쓰시고 12불 99가 3불 99.
1: 네.
12: 또 팔타잖아요.
1: 네.
12: 저희 다 왼손 들으라면 다 왼손이 훨씬 더 까맣거든요.
0: 맞아요.
12: 운전하시는 분들. 네. 이것도 한국산 100% 셀롱 강력 쿨토시가 2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0: 네.
12: 이 추저 너무 생긴 것도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0: 네.
12: 근데 맛도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1: 예. 네.
12: 다해식품 새우젓
0: 네.
12: 추젓이 250g 꼴뚜기젓이 네. 250g인데
0: 네.
12: 추젓 같은 경우는 초가을에 잡아가지고 6개월 동안 숙성시켜서 가 감칠맛이 최고예요. 이것도 12불 99가 6불 49전.
0: 네. 너무 좋다. 아,
12: 가바쌀. 백미, 현미 다 있는데 예, 캘리포니아산이 쌀이 비소 많은 거 다 아시죠? 네. 비소가 제일 문제가 몸에 축적돼 있다가 나중에 치매 유발하는 물질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 드시지 마시고 네. 당뇨도 예방하시고 이런 가바 성분이 많은 가바쌀 드시면 되는데 네. 이거 저희가 원래 44불 99전인데 네. 세포에 99불 99전에 드리고 네. 거기다가 대박난 치명골드 네. 30포 무료로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1: 아, 좋습니다. 네. 가바쌀 세포에
0: 이거는 권사님들이 세 분이 가가지고 세포에 90, 100불이니까
12: 좋으신데요?
1: 나눠서 드셔도
0: 왜냐면 혼자 세포를 다 어떻게
12: 맞아요. 네. 저 그러신 분 봤어요.
0: 진짜 너무 좋아.
1: 궁금해.
12: 몸 안 좋은 분한테
0: 우리 셋이 하나씩 사자.
12: 그러니까 네. 또 유니비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30ml인데 이거 인기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입에 혓바늘 같은 거 날 때도 네. 쓰시고 네. 또 네. 목 아플 때도 쓰시고 내일 네. 감기 들랑말랑할 때 있잖아요. 좀 몸 안 네. 좋을 때 쓰시면 목이 훨씬 낫다고 손님들이 많이 사가셨거든요.
0: 그쵸.
12: 19불 99가 9불 99 천연 항생제 네. 프로폴리스
0: 이거 예. 필요해. 꼭 필요해. 예.
12: 또 GNM 눈에 좋은 루테인 지아잔틴 아타잔틴 이게 황방색소 밀도를 낮춰주잖아요.
1: 네.
12: 그래서 그냥 드시는 것보다 3개월 장복하시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0: 네.
12: 그래서 39불 99가 14불 99.
0: 아, 좋다.
12: 또 동원일품 6년근 홍삼 프리미엄 30포인데 네. 99불 99잖아요. 하나에.
1: 원래 99불 99.
12: 예. 원래는 그런데 저희는 1 플러스 3. 네
1: 박스에 99불 99.
12: 예예. 예.
1: 와.
12: 아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네. 광어 크림 리조또도 한 팩 드리고 네. 아라비카 100% 블랙 커피 스틱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0: 아 좋아라.
12: 군상 군수님이 이제 10월인가 오신대요. 인삼 때문에
0: 뵙고 싶어. 나 맨날 읽고 있잖아. 금산 예. 군수님이 추천하는.
12: 예. 추천하시는 6년근 네. 금산홍상 농축액 240g 4병 세트인데요.
1: 네.
12: 이게 129불인데. 진짜 성분 보면 놀라세요. 오셔서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0: 네.
12: 64불 50전 개별 포장돼 있는 거잖아요. 너무
0: 네.
12: 좋잖아요. 4병 돼 있으니까 또 광어 크림 리조또 한 팩도 드리고 아라비카 100% 블랙 커피도 무료로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대박 세일이에요. 사실은
0: 네. 오, 네.
1: 너무 좋네요.
12: 고려은단 비타민 3000mg 메가도스 C
0: 네.
12: 이것도 47불 99구에 드리고
1: 예.
0: 네.
12: 활성산소가 없고 당뇨 환자한테 되게 좋거든요. 이거 네. 활성산소 없애고 드시고 그리핀 꿀잠 경추백에가 있어요.
1: 네.
12: 이거 그램핀 전류가 이제 뇌파 흡수해가지고 또 거기서 천연 피톤치드까지 나와서 진짜 숲속에 있는 것처럼 잠이 잘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0: 네.
12: 이것도 59불 99가 39불 99전에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12: 또 목이향하고 훈증기 아유 지금 목이 되게 많은 거 아시죠?
1: 그렇다고요.
0: 어머, 요새. 순식간에 후다닥 저 오른쪽 다리 종아리를요.
1: 물렸어요?
0: 네. 그것도 여기 호텔 발레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한 5방 물렸어요. 후다닥 탁.
12: 이게 근데 유한양의 거잖아요.
0: 네.
12: 중국산 이런 거 아니잖아요. 4불 99전. 그다음 혼중기 16불. 기계만 사시면 안 되죠. 알 있어야 되니까. 혼중기 네. 매트 14불. 다 유한양인 겁니다.
1: 네, 60개 들어있는 게 14불. 네, 물리셨을 때는
12: 버물리 7불 99. 그다음에 또 많이 드시고서 네. 속 안 좋으실 때는 부채포 동화약품 가스알명수 10병 세트 7불 99입니다.
1: 좋습니다.
12: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홈쇼핑월드 농수산물.
1: 먹거리.
12: 먹거리야.
0: 네.
12: 저도 지금 살라고 막 어제 제가 쉬었거든요. 그래서 막 네. 지금 벌교 양념고 막 이거 너무 맛있대요.
0: 나 이거 사놨어요. 아직 안 먹었어.
12: 8불 9분인데 4불 9구. 밥에 비벼 먹어도 좋고 소면해서 드셔도 좋다 그러더라고요.
1: 네.
12: 또 벌교 매운 꼬막 무침 이것도 4불 9구. 제주도 순살 고등어 3불 9구. 이제는 고등어 강고등어도 들어왔어요.
1: 강고등어 들어왔군요.
12: 예예. 예. 짭조름하고 밥반찬 최고 밥반찬 7불 9구인데 4불 9구. 또 순살갈치 저 인기 되게 많잖아요. 순살갈치 8불 99가 5불 99. 한국산 도토리 건조묵인데 물에 불리면 양도 많아지고
1: 네.
12: 이거 묵박도 해드시고 다 해드실 수 있는데 이것도 19불 99가 그러니까 14불 99인데 이거 한국산이라는 거.
0: 네.
12: 조금 달라요.
0: 이거 사이가
12: 제가 최고 사고 싶은 거
1: 코다리
12: 군산 화류당 시래기 코다리 조림인데
1: 네.
12: 이거 딱 까서 이제 비닐 안에 들어있는 거 보면 깜짝 놀라세요. 진짜 커요. 아, 내 토막이 들어있는데 네. 그냥 토막이 아니에요. 어, 그냥 반.
1: 실하구나.
12: 어. 네, 그렇게 해서 그 두 마리 정도가 들어있는데 완전히 두 마리예요.
1: 네.
12: 홀인데 어, 이거에 26불 99인데 11불 99.
1: 요거 놓치지 마십시오. 주살 네. 코다리 조림.
12: 또 네. 군산 하우당 통어징어 통꽃게 해물탕.
1: 아 이거 또 엄청 커요. 양이.
12: 이거 엄청 커요. 그리고 이거 국물 진짜 맛있어요. 안에 또 뭐... 들어보시면 야채도 진짜 많이 들어있거든요.
1: 네.
12: 근데 26불 99가 13불 99.
0: 네.
12: 자연산 풍천 민물장어. 네. 고추장, 간장, 복분자. 야, 이거 전라북도 고창에서 온 건데 네. 39불 99가 19불 99.
1: 아, 맛있겠다.
12: 이거 바지락 칼국수 드셔 보셨어요? 이거 먹어 보면 진짜 계속 사시는데 이거.
0: 아, 그래요? 네. 그럴까 봐 안 샀어.
1: 저는 아직 바지락 어패를 못 먹어서 약 때문에. 어,
0: 근데 한번 먹어 봐야 되겠다. 어. 바지락 너무 맛있잖아.
12: 아, 이거 제가
1: 그때 어. 되게 막 자랑하셨잖아요. 맛있다고.
12: 네, 맞아요. 9불 99인데 7불 99고 심지어 양도 많습니다.
1: 아. 아, 그 지난번에 우리 댓글에 우리 초시자분께서 바지락 칼국수 사줬는데
0: 너무 맛있어.
1: 굉장히 맛있고 양도 많고 너무 맛있다고.
12: 한번 사는 분은 없으세요.
0: 진짜요?
12: 그다음에 이것도 맛있잖아요. 고사리 해물육개장. 화구당. 네. 화구당 제품이 다 맛있긴 하더라고요. 진짜.
1: 맛있어요.
12: 12불 99가 6불 99. 그다음에 다해식품 녹차 낙지젓. 그 녹차 창난젓이 14불 99인데 9불 99.
1: 네.
12: 아, 알몽게 추억의 알몽게 아시죠?
0: 네.
12: 이것도 24불 99가 14불 99. 트레더조 야채 우엉김밥. 이것도 2불 99에 드리고 있고 아우 세일 너무 많이 해요.
0: 진짜요?
12: 추어탕 다 떨어져 다시 들어왔어요.
1: 오, 이것도 남원 추어탕입니다.
12: 남원이에요. 네. 9불 99가 5불 99. 전복 톱밥 이거 렌즈면 데우면 되잖아요.
1: 사무실 챙겨놓고 드세요.
12: 제가 먹고 있는데 네. 되게 안에가 시려요. 전복도 많이 들어있고 뭐 은행도 들어있고 막 다 들어있어. 근데
1: 네.
12: 이것도 5불 99입니다.
1: 예.
12: 뭐 황태채는 뭐 항상 유명하니까 이것도 네. 7불 99해드리고 네. 맛있다고 하시는
1: 미옥씨가
12: 탱자님이
1: 이걸로 아까 비지찌개를 끓이셨다는
0: 우청 시래기
12: 3불 99. 이거 배추 우거지도 되게 맛있다고 하거든요.
0: 네. 양도 많아.
12: 맞아. 이거 보기에는 작금해 보이는데 막상
0: 많아.
12: 엄청 많대요. 네. 그다음에 이것도 3불 99. 갑오징어 볶음 또 무교동 낙지 맛나는 낙지 볶음도 12불 99가 6불 99. 아, 네. 뭐 떡 시리즈 아시죠?
1: 그럼요. 네.
12: 콩고물 검정깨
1: 뚝떡떡 네.
12: 인절미 생모시 뚝떡떡 이것도 9불 99가 6불 99. 10개 네. 개별 고정이니까 네. 녹여서 드시면 되고
0: 네.
12: 아 갈비탕 9불 99인데 이거 저 맛있게 먹는 팁을 알아왔어요.
0: 어디에요?
12: 손님이 여기다가 마른 황태를 넣고 같이 끓이면 훨씬 맛있대요.
1: 여기다 황태를 넣고? 네.
12: 그러면 국물이 막
0: 네.
12: 이거 너무 맛있어서 혼자서 먹다가 이제 어르신들은 많이 섞어서 드시잖아요. 근데 황태 넣었더니 그 감칠맛하고 너무 맛있다고 꼭 먹어보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거든요.
0: 육회 조합으로 그냥
1: 그래야죠.
12: 육회 공군이지 막 그렇게. 그다음에 경복궁 대파 갈비탕도 10불 99.
0: 네.
12: 저희 강원도 횡성군 시골 진창기름 300mg이 24불 99인데 11불 99. 또 들기름은 300ml인데 들기름 원래 조금 더 비싸잖아요.
1: 그렇죠.
12: 13불 99.
1: 네.
12: 이거 과자. 과자처럼 먹는 구수한 한 끼 뚝딱 누룽지. 이것도 지금 세일해서 4불 99가 2불 99인데 네. 이거 과자로도 드시고 끓여도 드시고 다 맛있대요. 이거는
0: 이거 너무 바삭바삭하 달지도
12: 맞아.
0: 않고
12: 진짜
0: 이거
12: 맛있어요.
0: 드셔본 분들이 이거서 사냐고
12: 엄청
0: 너무 맛있다고 지금 히트예요.
12: 가격도 너무 싸요. 2불 99면
1: 바비 브라운
12: 그다음 대봉 곶감 말랑이 500g이 16불. 이거 대봉이잖아요. 대봉 뭔지 아시죠? 손님들
1: 큰 거 아니에요?
12: 예. 네, 그러니까 대봉. 퀄리티가 대봉이 훨씬 비싸요 사실은.
1: 그쵸, 예.
12: 예,
0: 대봉이가 있어요?
12: 예.
0: 난 말봉이 형인 줄 알았지.
12: 16불 99.
1: 이건 어디 냉동으로 드시는 거예요?
12: 예, 냉동에서 아예 나와 있어요. 네.
0: 엄청 꺼내 먹으면 맛있어요. 냉장고에 넣었다가. 오늘은 왜 그거 안 해요? 수박 착즙.
12: 오늘은
0: 그거 나 사 먹었잖아. 너무 맛있어.
12: 그거 안 해도 잘 나와서.
1: 너무 유명해서.
0: 너무 유명해서. 난 이렇게 맛있는
12: 시간 모질할까 봐 못 하고.
0: 아,
12: 그거에다가 그냥 커피와 네. 커피 쿠키 드시면 돼요.
0: 네.
12: 이 커피 쿠키 진짜 인기 많아요.
1: 커피 쿠키.
12: 아우
0: 너무 커피 쿠키.
1: 커피 쿠키 아니고
0: 쿠키. 커피 쿠키.
1: 오늘 커피 먹는 커피 쿠키가 새로 나온 거예요. 오랜만에 들어온 거.
0: 네.
1: 이거 꼭 고치 마시고.
12: 하고 밀크스틱.
1: 밀크스틱. 홍삼 캔디.
12: 예, 그다음에 저희는 먹거리 진짜 밀키트 제품 제가 봐도 놀라워요.
0: 아,
12: 해물탕 너무 맛있구만. 가격은 와 보시면 깜짝 놀라시는 게 왜냐면 저희가 뭐 11불 99 이런 걸로 절대 외식 못 하잖아요, 요즘에.
1: 아, 그렇죠.
0: 그리고
1: 1인분도 안 돼요.
0: 우리 1인 가구가 많잖아요. 네. 혼자 뭐 무슨 해물탕 끓여 먹겠다고 그거 일일이 사 봐요. 그러면 막
1: 재료비가 다 들고 힘들고
12: 또 심지어 맛도 없어요. 그리고 나
1: 그게 제일 중요한 게
0: 그리고 사다 놓고 또 내일에 먹어야지 이러다가 냉장고에 상해 버려.
1: 맞아.
12: 정긴 게 내려놨다가 이제 얼려놨다고 또 내려놓잖아요. 어? 어디 있었지? 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0: 제일 좀, 속상한 거. 저 많이 끓여놨는데 냄비가 왜 유리가 아니고 왜
12: 아시죠? 성에 끼고 막
0: 깜빡 잊고 해서 열어보니까
1: 자 거기까지 상상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오늘 놓치시면 안 되는 거. 시래기 수살 코다리 조림. 그다음에 통어지어 통꽃게 해물탕. 이게 오늘 정말 어마어마한 시원한 오아시스.
12: 약복숭아도 드시고
1: 놓치지 마세요.
12: 몽둥이 사러가야 된다. 이거 너무 가격도 너무 좋아요. 이거 아마 요번에 그 한인 장터할 때 또 올걸요?
0: 네.
1: 근데 아마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홈쇼핑을 더도 가격이 좋을걸요?
0: 그럴걸요?
12: 훨씬 네. 싸겠죠. 네.
0: 오늘이 뭐 아주아주 시원한 오아시스 폭탄 세일입니다.
1: 네. 네.
0: 시원한 세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오늘 네. 저희 부에나팍 매장과 LA 매장 양쪽 다 가능하시고요. 비치와 멜번이 만나는 구 뱅커 홈몰 부에나팍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구 아시마켓제 2주장 자리 전화번호 213-380-3330번입니다.
0: 지난번에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방송을 들으셨나 봐요. 네. 근데 홈쇼핑 월드를 한 번도 안 가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런 데가 있었어. 그런데 다시 한번 장소를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네. 팔가와
12: 세라노에
0: 아주 새로운 건물이 있어요. 파킹도 얼마나 좋은지 가셔서 시원하게 둘러보시면서
12: 아유 저희 오시면 깜짝 놀랍니다.
0: 네.
12: 다이소 같기도 하고 또 그렇죠. 먹거리 다 있는 밀키트 전문점 같기도 하고 네. 건강식품 가게 같기도 하고 모든 게 다 있습니다.
0: 있어요.
12: 진짜로.
0: 진짜. 예. 아 고마워. 홈쇼핑 월드 짜자짜짜짜 감사합니다.
1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감사합니다.

0: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 들으셨어요.
1: 네.
0: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있는 가운데 유럽에서는 원래 자연보호를 위해서 에어컨을 안 놓는 습관이 있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요즘 좀 달라지고 있다고 그래요.
1: 어마어마했대요. 그 제가 사진을 한 장을 봤는데 그분들이 그 에어컨을 판매하는 매장이 문을 열자마자 뛰어 들어가시는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뭐 약간 연출일 수 있지만 약간 확실히 달라지긴 했더라고요.
0: 네, 그래서 이제 올해가 그래도 제일 시원한 할 것이다 이래서 겁도 나는데 그래도 저는 에어컨 한 번도 안 틀고
1: 아직까지요?
0: 응. 괜찮던데? 나 적응된
1: 요새,
0: 거야.
1: 아니야 요새 추위를 타시는 것 같아 이상해.
0: 그런데 그래도 가끔 이렇게 누워 있으면 더울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풍기까지 고장 났잖아.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 에어컨이 없을 때는 옛날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그런 기사가 있어서 봤어요.
1: 옛날에 지금처럼 안 덥지 않았을까요?
0: 그래도 더울 때가 있죠. 그게 바로 그 물이 증발할 때 주변에 열을 뺏어가잖아요. 증발 열 흡수라고 해서 이게 스웜프 쿨러. 그냥 선풍기가 아니고 그 선풍기 밑에 물이랑
1: 네.
0: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얼음 같은 팩을 넣으면 이게 그 원리로 해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네.
1: 그거 요새 이게, 판매하는 것도 있던데 그렇게
0: 네. 에너지도 많이 안 들고
1: 그 선풍기에다 이제 찬바람을 넣는 거 나오는 거죠.
0: 그러니까. 그 물을 넣는 거지. 그 물이 얼음, 이렇게 하면서
1: 그렇죠. 저기 증발하면서
0: 그러면 탁자 위에 이렇게 조그만한 거 올려 놓는 거 저기 A 있잖아요. 응? A 밀림 밀림 쇼핑몰
1: 거기 땡땡이 아마
0: 그걸걸 거기 보니까 50불짜리가 있는 거예요.
1: 사셨어요?
0: 아니 어디 있죠 어젯밤에.
1: 아...
0: 안 되겠다.
1: 드디어.
0: 드디어.
1: 아니 에어컨...
0: 내년이 더울 거라고 그래서 미리 준비했어요.
1: 근데도 에어컨 안 드시네요. 야 대단하십니다.
0: 아니 에어컨이 있어요. 거실에.
1: 환경 에어가.
0: 근데 그거 키라면 안에도 막. 아무튼 시끄러워 조금 그리고
1: 근데 죄송한데 지금 약간 이게 지금 걸치신 게 스카프예요 아니면
0: 스카프
1: 이게 그냥 이렇게 딱 하고 계시면 약간 저거 있죠 그 되게 고급스러운 실키한 그 샤워 베스트 롭 하고
0: 그래요?
1: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0: 이거 저기서 샀어.
1: 어디요?
0: 세컨핸드 스토어에서. 얼마에 건졌지?
1: 이쁘다.
0: 이불?
1: 컬러가 되게 이쁘네요. 약간
0: 아 어젠가 그제가 바로 그런
1: 트위프
0: 저기 스리프트?
1: 아 트리프트 뭐 그런 날이었어요?
0: 세컨핸드 구제의 날이었어요.
1: 아나바다 같은 느낌인데.
0: 그렇지 서로.
1: 네. 좋다 잘 사셨다.
0: 이뻐요?
1: 이뻐요. 너무 잘 어울리시네 컬러가.
0: 네. 자
1: 휴일을 많이 타는 우리 미옥 씨.
0: 추워. 네. 지금 더운 데서 고생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1: 그렇죠.
0: 주방에서.
1: 아 근데 유럽은 원래 한참 더웠어요. 제가 20몇 년도야? 한 23년 전인가? 그때 갔을 때도 최악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0: 맨날
1: 지금
0: 최악이야.
1: 더덥대. 맨날 더덥대. 이거 뭐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0: 근데 이 더위가 아직 안 끝났어, 이제.
1: 아, 이거 어떡하냐.
0: 입추도 지났나?
1: 야, 입추 아직 안 됐죠?
0: 응.
1: 입추는 안 됐지.
0: 지났어. 지났어, 벌써.
1: 입추가 지났어요?
0: 그럼요. 입추 지났지.
1: 그래요?
0: 말복도 지나고.
1: 말복은 지났죠.
0: 네.
1: 입추가 지났나요? 여러분 아시는 분 혹시 찾아볼게요.
0: 입추가 지났어. 말복 전주가 지난 8월 7일이 입추였고요. 그리고
1: 어 그러네 8월 7일이었구나
0: 금요일이 말복이었어요.
1: 야 입추가 지났어.
0: 낮에 이렇게 덥다고 해도 그 밤에 추워. 문 닫고 자요 요즘.
1: 아니 원래 문 창문이요?
0: 네. 아니 창문 열고 덥다고 이불 안 덮고 며칠 잤더니 네. 바람이 들어왔나 막 무릎 시리고 막 발 시려.
1: 아 이상해. 몸이 약해지 시는 것 같아.
0: 나 이 더위 적응 다 했어 이제.
1: 마음이 아프다. 안 되겠다.
0: 네
1: 그래요.
0: 잠시 설 말씀드리고 곧 들어갈게요.
1: 그러겠습니다.
0: 네 이 시간은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매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 선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 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1: 융자 외계 죄송합니다. 젊은물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0: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0: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화상 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4: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5: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6: 벌써 헤어질 시간. 여러분, 오늘은 안녕 하고 그냥 헤어져야 될 것 같아요.
7: 그러게요.
6: 시간 계산을 잘못했네.
7: 내일 뵙겠습니다.
6: 네, 훈이 탱자. 내일 봐요.
7: 네, 안녕히 계세요. 역시.
6: 좋은 시원한 하루 되십시오.
7: 바이.
8: Good morning, 특별한 혜택
9: 놓치지 마세요.
10: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11: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트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탁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동영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숨겨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트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후원 여러분께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12: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3: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12: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4: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0: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14: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4: 213-388-7979 213-388-친구친구
0: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텐, 비치와 오렌지 또.
15: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6: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7: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16: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17: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16: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17: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8: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9: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9: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21: 213-383-3838 213-383-3838.
22: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3: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22: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김수정기.
24: 신나는 백투스쿨 준비 H마트와 함께하세요.
25: CJ 백투스쿨 모음전 간편하고 맛있는 두루두루 만두부터 햇반, 냉면, 볶음밥, 컵빵까지 다양한 CJ 인기 상품을 만나보세요.
24: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빠질 수 없죠. 꼬북칩 4종 세트, 말차 초코파이, 고소미 고래밥, 초코몽 등 오리온 인기 과자들도 한자리에서 만나보세요.
25: 새학기 장보기부터 달달한 간식까지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2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7: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28: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29: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0: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3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2: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33: LAC 회가 실버레이크와 에코파크, 그리고 할리우드 일대 12곳의 노숙자 텐트촌 금지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이틀 전 열린 시의회 회의에서 찬성 10표 반대 3표로 통과된 결정입니다. 이번 안건을 발의한 것은 LA 시의회 13지구를 대표하는 휴고 소토 마르티네스 시의원입니다. 해당 지구는 실버레이크와 에코파크 그리고 할리우드 지역을 관할합니다. 해제된 구역들은 LA 시조례 41조 18항에 따라 노숙자 야영이 금지돼 있던 곳들입니다. 이 조례는 학교나 공원 같은 민감시설 인근에서 노숙 야영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일부 시의원들은 이번 해제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금지구역이 풀리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자동차안전관리국이 상업용 트럭 운전자의 영어 능력 단속을 강화하면서 이민 1세대 운전자들의 생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7년 경력의 60대 트럭 운전사 존 김씨는 지난 7월 말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의 단속에서 영어 소통 문제로 티켓을 받았고 이후 상업용 운전면허 정지 절차까지 밟게 됐습니다. 김씨는 구두평가는 통과했지만 영어 필기시험에서 탈락했고 면허당국으로부터는 신체적 자격 미충족을 이유로 한 면허 정지 통지를 받았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김 씨는 한 달 가까이 트럭을 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어 능력 요건 자체는 새로 생긴 규정이 아닙니다. 연방 규정은 오래전부터 상업용 차량 운전자가 영어로 교통 표지판을 이해하고 단속 공무원의 지시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해 왔습니다. 달라진 것은 집행 강도입니다. 2016년에 완화됐던 영어 능력 집행 기준이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다시 강화됐고 올해 4월부터는 단속 현장에서 운전자의 영어 능력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절차까지 마련됐습니다. 필기 시험 언어도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모국어로 상업용 운전면허 필기 시험을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영어로만 응시해야 합니다. 일상 영어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운전 전문 용어나 단속 현장의 지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민 1세대 운전자들에게는 생계와 직결된 변화입니다. LA 동부 샌게브리얼 밸리의 코비나 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겨냥한 대규모 합동 단속이 실시됐습니다. 코비나 경찰국은 이번 주 시정부 규정 단속 담당자들과 함께 일주일간 코비나 전역의 마사지 업소를 점검했습니다. 점검

0: 코비나 경찰은 이번 단속이 지역 내 불법 성매매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57개라고 밝힌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늘 이 수치가 실제보다 낮다고 반박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한국 정부는 북한 핵무기를 통상 80개에서 120개 수준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를 인용해 57개를 언급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 국방연구원은 북한이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지속 생산 중이어서 2030년까지 핵탄두를 160여 개 확보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YTN 보도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57개로 발언한 데 대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80개에서 120개 정도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3: 이 핵무기 숫자를 놓고 한미가 다른 입장을 나타낸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핵 보유국 언급에 이어 핵무기 숫자까지 언급하면서 협상 조건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김혜은 기자입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를 57개라고 발언한 데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더 높은 수치를 언급했습니다.
5: 우리가 보통은 80에서 120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린 건 상당히 지체한점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자료를 안 장관은 한국 국방연구원의 2003년 추정치에 더한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핵무기는 핵미사일이 아닌 미사일에 장착하기 전 핵탄두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한국 국방연구원은 북한이 플루토늄탄과 우라늄탄을 계속 만들고 있어 2030년까지 핵탄두 160여 개를 확보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안 장관은 다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5: 인정하기보다는 플루토늄 그 생산량이랄지 또 보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라고 전략 자세라고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그간 기밀로 취급해온 핵무기 숫자를 거론하면서도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 건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이라는 해석입니다.
6: 어쨌든 57개라고 하는 숫자를 던진 것은 그만큼 현실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이제 강한 것이고요. 이미 정치적으로는 핵 보유를 인정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4: 핵무기 숫자를 언급한 배경 역시 비핵화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서 빼고 핵 동결이나 군축 등으로 의제를 좁히겠다는 또 다른 유인책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통일부는 북미 정상 간 관계를 언급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한밤 입장문에 대해선 근본적인 접근을 제시했다고 평가한 뒤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7: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8: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7: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8: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9: 12시 정원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센터 메디칼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0: 남가주에서 현대기아 차량을 노린 절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맨해튼비치 경찰국은 최근 주간 범죄보고서를 통해 지역 내 차량 도난이 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보안에 각별히 신경 쓸 것입니다.

0: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모빌라이저라는 도난 방지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올바른 키가 없으면 엔진이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는데 2011년부터 2022년 사이에 생산된 일부 현대 기아 모델에는 이 장치가 빠져 있었습니다. 절도범들은 USB 케이블과 드라이버만으로 시동을 거는 방법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뜨렸고 이른바 기아 보이즈 현상이 전국으로 번지면서 해당 차량 절도가 급증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무료 스티어링을 잠금 장치를 제공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자동차 정보업체 카펙스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490만 대가 아직 보안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캘리포니아에만 약 50만 6천 대가 남아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차량 소유주라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하고 스티어링 휠 잠금 장치나 추가 경보기 같은 물리적 보안 장치도 함께 갖추는 것이 권장됩니다. 한편 두 업체는 관련 집단 소송에서 약 900만 달러 규모의 합의에 들어갔으며 피해 보상 신청은 2027년 3월 31일까지 가능하고 차량 식별번호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가주 산타크루즈 카운티의 한 사립학교에서 교사로 일했던 20대 남성이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산타크루즈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왓슨빌 소재 몬테비스타 크리스천 스쿨의 전 교사 이모 씨가 지난 수요일 뉴욕주 서폭 카운티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씨는 2022년 당시 14살에서 15살 사이의 아동을 대상으로 음란하고 외설적인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산타크루즈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셰리프국은 올해 4월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이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수사관들이 직접 뉴욕주로 이동해 그를 검거했습니다. 이 씨는 향후 캘리포니아로 이송돼 사법 절차를 밟게 됩니다. 수사당국은 이 씨가 사건 당시 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교회 커뮤니티에서도 활동했던 점을 고려해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클락 셰리프 국장은 젊은이들을 교육하고 지도하도록 신뢰받은 사람이 그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 것은 그 신뢰에 대한 매우 심각한 배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셰리프 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추가 정보를 알고 있는 분은 831-454-7646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케냐 북부 삼부로 카운티에서 관광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숨졌습니다. 어제 발생한 이 사고로 조종사를 포함해 모두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미국인이 5명 포함된 것으로 미 국무부가 확인했습니다. 에콰도르 정보기관 수장과 그의 부인도 이번 사고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헬기는 차량 접근조차 어려운 깊은 산지에서 추락했으며 연기와 불길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삼부루 카운티는 케냐 북부의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진 오지지역입니다. 현장에는 현지 적십자 긴급구호팀이 출동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당국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1: 스페인 프로축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한 이강인이 어제 홈 개막전에서 교체 투입된 뒤 후반 25분 왼발 가마차기로 결승골을 터뜨려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강인은 특유의 전진 드리블과 집요한 전방 압박으로 흐름을 바꿨고 어시스트까지 가세하며 경기 MVP에 선정됐습니다. 스페인 주요 언론은 팀 내 최고 평점을 부여하며 이강인의 라리가 복귀를 환영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스페인 프로축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한 이강인이 홈 개막전에서 환상적인 데뷔골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특유의 돌파와 크로스까지 선보이며 경기 MVP에 선정됐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3: 홈 개막전 내내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던 후반 12분 이강인이 교체 투입됩니다. 특유의 전진 드리블과 집요한 전방 압박으로 조금씩 공격의 물꼬를 트기 시작합니다. 과감한 중거리 슛으로 코너킥을 얻어내며 분위기를 바꿉니다. 이어 후반 25분 이강인은 반대편에서 넘어온 패스를 받아 특유의 중거리 왼발 감아차기로 상대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멋진 무릎 슬라이딩과 어퍼컷 세리머니로 홈팬들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선제골로 기선을 잡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후반 38분 프리킥 상황에서 추가 득점까지 만들며 개막전 승리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4: La verdad que para mí ha sido algo muy especial en mi país, primeros partidos con mi gente y bueno, también gracias a mis compañeros que han estado conmigo, todo el equipo, ha sido algo muy especial para mí. Y bueno, ahora queda lo bueno. Empieza lo bueno y
3: 개막전 선제 결승골로 환상 데뷔전을 치른 이강인은 경기 MVP에 선정됐습니다. 스페인 주요 언론도 새로운 영웅 탄생이라는 보도와 함께 팀 내 최고 평점을 부여하며 이강인의 라리가 재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이강인은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활약한 뒤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했지만 주전으로 도약하지 못했고 3년 만에 명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하며 스페인으로 돌아왔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5: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6: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7: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6: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5: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8: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9: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0: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9: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1: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2: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4: 네.
5: 수영도?
4: 그럼요.
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6: 우미노시 즉구 후코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가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7: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6: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미노시 즉구 후코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7: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6: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7: 우미노시 즉구 후코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866-566-9191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0: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라디오 서울이 차린 작은 찻집 소개해드립니다. 찻값은 안 받으니 편히 앉아 귀만 기울여주시면 됩니다. 웃음이 터지는 무협 코미디 투왕전설, 핏빛 바람이 부는 이야기 사왕귀환, 그리고 늙은 병사 어르신이 풀어놓는 삼국지 열전까지 이야기꾼의 목소리로 듣는 라디오 서울 창작 연재소설 이야기 찻집 라디오 서울 1650.com 그리고 스포티파이와 애플 팟캐스트에서 만나보세요. 이야기 찻집 지금 바로 문을 열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와 MIT 등 미국 주요 대학 30곳에 외국 기관과의 학술 협력 관계를 이달 말까지 검토해 보고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국방부는 특히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협력 관계는 즉시 종료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통보를 받은 대학에는 하버드와 MIT 외에도 조지타운대 코넬대 듀크대, 뉴욕대 UC 버클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의 연구지원금이 끊길 수 있어 대학들로서는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에밀 마이클 국방부 최고기술 책임자는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학술협력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등 적대적 국가가 미국 대학과 연구기관을 통해 첨단 기술을 빼내갈 가능성을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에도 연구 성과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외국 대학과 연구기관 130곳의 명단을 공개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관련 연구기관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미국 대학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국제학술 네트워크가 안보 논리 앞에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부과하려던 50% 관세를 사흘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발효 예정일 하루 전인 어제 밤 늦게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이 같은 결정을 직접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미국이 문서 최종 확정을 전제로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후 백악관 웹사이트에 올린 선언문에서는 자동차와 주류 그리고 유제품과 관련된 미국 측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캐나다의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관세는 원래 오늘 아침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무역 갈등은 올해 초부터 이어져 왔으며 양국 모두 상당한 경제적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사흘이라는 유예기간 안에 최종 문서가 확정되지 않으면 관세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목재와 자동차 부품 등 캐나다산 제품에 의존하는 산업계는 협상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교육 전문 매체 US News & World Report가 2026-27학년도 전국 공립 고등학교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약만 8,000개 공립 고교를 대상으로 대학 진학 준비도와 AP통신 및 IB 과정 참여율 주정부 학업평가 성적 소외계층 학생 성취도, 졸업률 등을 종합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캘리포니아 1위는 LA에 있는 사이언스 아카데미 STEM 매그닛이 차지했습니다. 종합점수 99점대로 전국 10번째에 올랐으며 LA 통합교육구 소속으로 재학생은 260명 규모의 소형학교입니다. 재학생 10명 중 4명꼴이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데도 최상위권에 오른 점이 주목됩니다. 캘리포니아 2위는 세리토스의 위트니 고교로, 전국 11번째 3위는 사이프러스의 옥스퍼드 아카데미로 전국 17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옥스퍼드 아카데미는 졸업요건으로 AP통신 과목을 최소 4개 이수해야 하는 엄격한 교육과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밍턴의 블라드빅 하버 티처 프리퍼레이션 아카데미가 4위, 길로이의 오엔스 길로이 얼리 칼리지 아카데미가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밖에 프레즈노 카슨 센타크루즈 세노세 프리몬트의 학교들이 6위부터 10위를 차지했으며 상위 10위권 안에 LA 지역 학교가 다수 포함됐습니다.
3: 오늘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무더기로 발사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한국 방문이 마무리되자마자 무력 도발에 나선 것으로 이번이 올해 들어 12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연합훈련이 이미 일주일이나 축소된 상황에서도 북한은 훈련 자체에 반발해 미사일을 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문을 통해 한미훈련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며 평가절하한 바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제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했는데도 무력 도발을 감행했는데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12: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틀 동안의 한국 방문을 마무리하자마자 무력 도발에 나선 겁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8일 만이고 올해 들어 12번째입니다. 1차적으로는 한미연합훈련이 아직 진행 중인 데 대한 반발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훈련은 이미 일주일이나 축소되고 북한이 민감해야 하는 공격훈련 위주의 야외 기동훈련도 사실상 취소된 상황. 하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담화문을 통해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며 이를 평가절하했습니다.
13: 북한은 방어훈련이든 반격작전이든 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자체를 이제 문제시하는 거예요. 저 침략적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이기 때문에
12: 특히 북미 두 나라 지도자들 사이의 훌륭한 관계와는 무관하게 북한의 안전을 위한 주권적 행사들은 필수라고 언급한 내용을 실행에 옮겼다는 해석입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북한의 대화 제의를 이어가는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메시지로도 읽힙니다.
14: 나중에 만날 때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아예 쓰지도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차원에서 이렇게 발사를 하지 않았나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12: 일각에선 북한이 사실상 대화 거부를 담은 담화문에 이어 무더기 미사일 발사까지 감행하면서 북미 대화 동력이 다소 떨어진 거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15: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로 꼽히는 나탈리 하프 백악관 보좌관이 미국 정치권의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존 오소프 의원이 지난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며 하프 보좌관을 직접 거론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오소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은 하지 않고 나탈리와 함께 카타르가 선물한 전용기를 타고 여행하고 싶어 할 뿐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백악관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기자회견에서 오소프 의원을 코미디 캐릭터에 빗대 조롱하며 질문을 이어가는 기자에게 가짜뉴스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같은 격렬한 반격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프 보좌관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보호하려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35세인 하프 보좌관은 워싱턴 밖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백악관 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참모 중 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각종 뉴스 기사와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수시로 출력해 대통령에게 전달한다는 뜻에서 인간 프린터라는 별명을 얻었고 트루스 소셜 게시물 작성에도 관여하며 대통령에게 들어가는 정보의 핵심 통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의 위상은 최근 이란 암살 위협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를 비밀리에 갈아탄 작전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과 베선트 재무장관도 아닌 하프 보좌관이 극소수 측근 중 한 명으로 대통령과 함께 수송기에 올랐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자 매기 하버만은 하프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애착담요 같은 존재라고 평가했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미국 유권자 절반 이상이 살림살이가 더 나빠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여론조사 업체 포컬 데이터와 함께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3% 이상이 재정 상황이 악화했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55%였고 물가와 생활비 문제에 대한 부정평가는 64%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무당파 유권자의 약 70%가 트럼프 대통령의 물가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인식도 광범위하게 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당파 유권자 중 3분의 2 이상이 그렇게 답했고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3분의 1 이상이 같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25%에 그쳤습니다. 일자리와 경제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강점으로 꼽혀왔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물가와 생활비 문제 모두에서 민주당이 신뢰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관세 정책이 본격화된 이후 소비자 물가 부담이 커진 것이 이 같은 민심 이반의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1: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오늘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발표했습니다. 30대 재선 의원인 전용기 경기 화성정 의원과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 노조연맹 위원장인 권미경 씨입니다. 전 의원은 청년 몫으로 권 위원장은 노동 몫으로 각각 지명됐습니다. 전 의원은 당 전국대학생위원장과 정책위 상임부의장 등을 지냈고 권 위원장은 연세의료원 간호사 출신으로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위원장을 역임한 뒤 서울시의원에도 당선된 바 있습니다. 김 대표는 지역과 남녀 비율까지 고려한 인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이 확정되면 신임 지도부 9명 가운데 여성이 3명이 됩니다. 인선은 내일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 인준을 거쳐 확정됩니다. 그러나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최고위원 등 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사전 협의 없이 의원총회에서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각자 소셜미디어를 통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최고위 의결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새 지도부가 출범 초기부터 내부 갈등을 안게 된 셈입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먼저 제안했지만 북한은 발사체까지 쏘아올리며 추가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2023년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뒤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적대시 정책 철회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왔습니다. 핵미사일 역량이 강화된 데다 중국과 러시아라는 우군까지 확보한 북한이 이전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대북 제재 해제는 미국 의회와 국제사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북미 정상회담 성사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보도입니다.
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한 차례씩 공을 주고받으며 북미 간 물밑 탐색전은 일단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마음이 급한 건 트럼프 대통령 같은데 그래서 이제 북한은 되려 몸값을 더 높이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의 대화 조건은 무엇인지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 하노이 노딜로 절치부심한 북한은 2023년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뒤 국제사회에 줄기차게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미국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비핵화 요구와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다시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피력했습니다.
6: 만일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5: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먼저 한미연합훈련 축소라는 선물을 내밀었는데도 북한은 다시 미국에 공을 넘기고 발사체까지 쏘아올렸습니다.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확실한 카드를 가져오란 건데 그간의 북한 고위급 말을 토바보면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체제 보장 약속, 핵 보유국 인정 등을 요구하는 걸로 보입니다.
7: 실질적으로 중단하는 모습이 나오면 대화에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밝힐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으로 북한이 미국한테 원하는 것은 비핵화 대화가 아닌 핵 군축 협상을 하자라는 것이죠.
5: 경제 혈관을 틀어진 대북 제재 역시 풀어야 할 숙제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상이 2018년과는 달라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핵 미사일 역량이 더 커진 데다가 중국, 러시아라는 든든한 우군까지 생긴 만큼 예전보다 여유로운 위치에서 협상할 여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발 위기로 마음이 한껏 조급해졌다는 점도 북한이 몸값을 더 올리려 하는 배경으로 꼽힙니다.
8: 과거와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 굴욕을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단단히 벼르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몸값을 올려가면서
5: 물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ICBM을 놔둘 수 없는 등 타협의 마지노선은 분명한 상황. 대북 제재 해제 역시 미국 의회는 물론 국제사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정상회담 성사까지 가는 길이 쉽진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9: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10: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1: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0: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1: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2: 99세까지 팔팔하게
13: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14: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13: 그럼 둘 다 워킹모니
14: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13: 돈이 필요한 사람도
14: 투자하는 사람도
13: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모니
14: 워킹모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13: 213-804-9555
14: 다시 한번
13: 213-804-9555 워킹모니.com
15: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6: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7: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18: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17: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18: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7: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19: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0: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9: 선택하세요 품질을,
20: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9: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0: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9: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0: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3: 타이어.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2: 미국 증권시장을 감독하는 연방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 업계를 위한 맞춤형 규제안을 이틀 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안의 핵심은 가상화폐 기업이 토큰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권 등록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상화폐 기업들은 토큰 발행 시 증권법 적용 여부와 복잡한 등록 절차라는 불확실성에 시달려왔습니다. 새 규제안은 자금 조달 규모와 방식에 따라 두 가지 면제 경로를 제시합니다. 초기 단계 스타트업은 4년간 최대 500만 달러 규모의 토큰을 발행할 수 있고, 일반 자금 조달 면제 경로를 통해서는 12개월마다 최대 7,500만 달러까지 조달이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 의무만 면제될 뿐 투자자 보호 장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업은 투자자에게 일정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사기와 시세 조종을 금지하는 증권법 규정도 계속 적용됩니다. 이번 제안에는 가상화폐가 언제 증권법상 투자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명시한 세이프하버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법적 명확성이 처음으로 규제 문서에 담겼다는 점에서 가상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1397원대로 마감하며 약 11개월 만에 1400원 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지난 7월 초 장중고점과 비교하면 불과 한 달 반 만에 160원 가까이 떨어진 것입니다. 가장 큰 배경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추가금리 인상 기대가 약해진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소매 판매와 소비자 물가 지수 등이 시장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연준이 당장 금리를 더 올리기 어렵다는 관측이 확산됐습니다. 여기에 한국 수출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물량까지 쏟아지면서 원화 강세를 더욱 가속하고 있습니다. 외시장에서는 환율이 추가로 내려가 1380원대에서 1350원대까지 가능성을 열어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거나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경우 달러가 다시 강세로 돌아설 수 있어 일방적인 원화 강세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반등하더라도 당분간 1420원에서 1430원대가 주요 움직임의 범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는 한국에서 원화로 송금을 받는 유학생이나 주재원에게는 유리하지만 한국을 방문하려는 미국인 관광객에게는 환전 혜택이 줄어드는 요인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1300원대 진입 자체보다 앞으로 환율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움직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미국 유권자 절반 이상이 살림살이가 더 나빠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여론조사 업체 포컬 데이터와 함께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3%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재정 상황이 악화했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55%였고 물가와 생활비 문제에 대한 부정평가는 64%로 더 높았습니다. 특히 무당파 유권자의 약 70%가 트럼프 대통령의 물가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인식도 광범위하게 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당파 유권자 중 3분의 2 이상이,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3분의 1 이상이 경제 방향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4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일자리와 경제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강점으로 꼽혀왔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물가와 생활비 문제 모두에서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신뢰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개막이 오늘 기준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금메달 44개에서 45개로 종합 3위를 목표로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막바지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여자유도 최중량급 이현진은 이번 대회가 첫 출전이지만 금메달에 도전하고 있으며 지난 항저우 대회 은메달리스트 이준환도 4년 만에 금메달 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선수단 본진은 개막 이틀 전인 다음 달 17일 나고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0: 여자유도 최중량급 이현지가 황희태 감독을 영겁 후 매트 위에 맺힙니다. 황 감독을 포함해 남자 선수들과 대련하며 힘을 키우는 이현지는 이번 아시안게임이 첫 출전이지만 깜짝 금메달에 도전하는 기대주입니다.
21: 저는 제 스타일대로 몰아붙이는 게 저의 주특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주대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0: 지난 항저우 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이준환도 4년 만에 금메달 서륙에 나섭니다. 최근 국제대회에서 강호들을 모두 제치고 금메달을 따 컨디션과 자신감 모두 최상입니다.
22: 기술적인 면에서도 많이 보완이 돼서 제가 압도적으로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도 멋진 유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시안게임까지 30일. 특별히 많은 종목에서 메달색을 다투는 일본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선수들 각오는 남다릅니다.
23: 출전하는 모든 종목에서 메달 걸고 있습니다.
24: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깜짝 동메달을 땄던 것처럼 이번 아시안게임 때 깜짝 금메달을 따도록 하겠습니다.
25: 일본 하늘의 제일 높은 곳에 태극기 꽂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번 대회 우리 선수단의 목표는 금메달 40개에서 45개로 종합순위 3위. 하지만 젊은 유망주들이 깜짝 메달을 목에 건다면 개최국 일본을 꺾고 2위도 노려볼 만하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26: 신의 선수들이 또 화이팅을 하고 또 패기 넘치는 경기를 통해서 또 더 좋은 성적을 만들어낸다면 우리 기대 이상으로도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0: 아시안게임에 나서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본진은 개막 이틀 전인 다음 달 17일 결전지 나고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27: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28: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27: 어? 이거 새로 아냐?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28: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야. 국산 달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27: 고려가요 청산멸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달래?
28: 맞아. 제로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27: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28: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27: 상큼함에 달래를 더하다. 제로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달래.

매일매일 찾아뵙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토크, 경제, AI, 건강, 스포츠, 연애, 그리고 커뮤니티 이슈까지 한입에 쏙 들어오게 만난 토크 준비했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몰랐던 정보들이 한입에 쏙 들어옵니다. 오늘 12시 40분 라디오 서울 AM 1650 채널 고정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정오뉴스 지나들으시니 속은 좀 비어졌는데요.
1: 오늘 목요일 한입은 더 뜨거운 얘기입니다.
0: LA시가 노숙자 텐트 금지를 둘러싼 기존 흐름을 바꾸면서
1: 거리의 질서냐, 삶의 자리냐, 그 경계가 다시 식탁 위로 올라왔습니다.
0: 점심시간에 텐트 얘기라니 좀 낯설죠?
1: 그런데 요즘 점심 먹으러 나가면 인도 풍경부터 달라진 거 느끼실 거예요.
0: 예전엔 한동안 텐트 보이자마자 바로 치우는 쪽으로 분위기가 왔었잖아요.
1: 네,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한 구역 통째로 텐트가 싹 사라진 거리도 있었죠.
0: 그래서 오늘은 그 흐름이 왜 다시 바뀌고 있는지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재현의 배경체크 LA시는 그동안 보도위 텐트를 거의 못 치게 하는 쪽으로 규정을 세게 가져갔습니다. 주민들 안전과 청결을 이유로 내세웠죠. 그런데 현장에서 사는 분들 입장에선 비바람 피할 한 칸도 허락 안 하는 거냐는 반발이 계속 있었고요. 결국 시에서 이 규정을 다시 손보겠다고 한 겁니다. 한쪽 목소리만 듣고 갈 수는 없다고 본 거죠.
1: 그래서 요즘 다운타운 쪽 가보면 점심시간에 도시락 먹는 직장인 옆에 바로 텐트 입구가 보이기도 해요. 한켠에서는 음식 트럭에서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가 나고, 또 한켠에선 텐트 앞에 작은 버너 올려놓고 라면 끓이는 냄새가 같이 섞입니다. 똑같이 뜨거운 한 끼를 준비하는데 한쪽은 점심시간이고 한쪽은 오늘을 버티는 시간인 거죠.
0: 다 보면 거리의 질서도 중요하지만 저 안에서 누군가는 밥을 짓고 쉼을 얻는다는 걸 같이 떠올리게 됩니다.
1: 그렇다고 또 우리 동네 상점들 입장도 무시 못하잖아요. 가게 문 열자마자 텐트가 바로 앞에 있으면 손님 맞이하는 마음이 얼마나 복잡할까요?
0: 그래서 오늘은 텐트를 그냥 찬성, 반대 이렇게 자르기보다는 이 도시의 한쪽 끝 점심 식탁과 다른 한쪽 끝 거리 식탁이 어떻게 같이 설수 있을지 그 얘기를 한 입씩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민들 안전과 청결을 이유로 내세웠는데요. 그 사이에 헌법소송이니 인권침해 논란이니 말 그대로 도시가 법정이 돼버렸죠.
1: 그런데 요 며칠 사이에 그 강경한 규정을 LA시가 한 걸음 물러선 거죠. 텐트 자체를 단속하기보다는 진짜 갈데 없는 사람을 어떻게 도울 건지가 중심으로 올라온 거예요.
0: 한인타운 골목만 걸어도 느낌이 달라집니다. 예전엔 밤마다 트럭이 와서 텐트부터 치우는 그림이었다면 요즘은 낮에도 텐트가 남아있는 자리가 더 눈에 들어오죠.
1: 네. 그 옆에서 뜨거운 김치 솟는 순댓국집이 점심 손님을 부르고요. 문 열고 나와서 연기 한번 쐬면 바로 옆 인도에 텐트 쳐놓고 컵라면 먹는 분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같은 냄새에 다른 식탁이죠.
0: 이런 풍경이 어른들에겐 조금 죄책감 같은 걸 건드리기도 합니다. 나는 따뜻한 점심 먹으러 나왔는데 바로 옆에 누군가는 잠자리 걱정을 하는구나. 그런 거리의 대비가 너무 직접적이거든요.
1: 반대로 요즘 아이 키우는 세대는 안전부터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유모차 끌고 지나가는데 텐트랑 짐이 인도 절반을 맡고 있으면 여길 계속 다녀야 하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죠. 그럼 여기서 오늘의 생활 번역 들어갑니다. 텐트 허락이냐 금지냐 이 말이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생활 언어로 바꾸면 우리 동네 인도와 공원을 누구의 밥상으로 쓸 거냐 이런 질문이에요. 집 있는 사람만 편하게 쓸 거냐. 집 잃은 사람도 최소한 비에 피할 자리는 인정해 줄 거냐. 그 사이 줄타기인 거죠.
0: 거기에 1.5세대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배운 길은 다 같이 깨끗하게 써야 한다는 감각이랑 미국에서 배운 사람 자리부터 챙기자는 감각이 자꾸 부딪힙니다. 인도 위 텐트를 보면 마음이 둘로 갈라져요. 치워야 할것 같고 또 덮어줘야 할것 같고. 저는 그래서 요즘 한인타운이나 다운타운에서 밥 먹을 때 일부러 창가를 봅니다. 거리 지나가는 사람, 텐트 치고 앉아있는 사람, 배달하느라 뛰는 사람까지 같이 보이거든요. 그걸 보고 먹는 밥맛이 예전이랑은 확실히 달라졌어요.
1: 맞아요, 우리 점심 한 그릇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 거죠. 이 거리에서 누가 같이 한숨 쉬고, 누가 같이 냄새 맡으며 버티고 있는지. 그 얼굴들이 한입한 입에 같이 들어오는 시대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0: 점심에 듣는 한 입은 오늘도 뜨겁습니다. 텐트를 허락할지 막을지 LA가 다시 그 질문 앞에 섰습니다.
1: 하나, 인도 위 풍경을 보되, 그냥 지나치지 말고 주변 동선부터 살펴보세요. 먹을 곳과 걷는 길이 함께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요.
0: 둘, 금지냐 허용이냐만 보지 말고 갈 곳을 잃은 사람을 어디로 연결할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거리 정리는 결국 사람의 자리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1: 셋, 동네 식당이나 가게 이야기도 같이 들어보세요. 거리 분위기가 바뀌면 장사하는 분들의 하루도 바로 달라지거든요.
0: 오늘 점심은 뜨거운 국물 한 숟갈처럼 도시의 질서와 삶의 자리를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거리 풍경이 달라지면 점심 먹으러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도 같이 바뀌죠. 이 길을 누구랑 어떻게 나눌 건지 계속 같이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내일은요, 한인타운 골목에서 이 고민을 실제로 안고 사는 식당들 이야기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텐트가 생기고 없어지는 그 길 위에서 밥 짓는 분들 하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들어볼 거예요.
0: 문 열고 나가면 바로 맞닿는 문제죠. 한 그릇 파는 자리와 어느 밤엔 누군가 몸을 뉘이는 자리, 그 사이에서 우리 동네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내일 점심에도 식탁에 올려보겠습니다.
1: 오늘은 여기까지 한입같이 나눴고요. 텐트 얘기로 시작했지만 결국 사람 냄새 이야기였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점심 먹고 나면 길 위 풍경도 같이 보이죠. 텐트 문제는 결국 거리의 질서와 사람의 자리 사이를 어떻게 맞출지의 질문입니다.
1: 그리고 내일은요, 한인타운과 DTLA의 골목밥상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밥 짓는 냄새와 발걸음 소리까지 더 가까이 가볼게요.
0: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내일 또 뵙겠습니다.

0: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0: 213-388-5600. 213-388-5600.
1: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0: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 융자나라 좋은 나라.
0: 융자라면 콜미.
1: 213-388-5600. 213-388-5600.
2: 융자 나왔어요.
3: 우와 빠르네.
4: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5: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5: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4: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7: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8: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7: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8: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9: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0: 방금 뉴스 들으셨죠? 오늘도 LA 어딘가 담벼락이 또 그려졌을 겁니다.
1: 맞아요, 선배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면 어제 멀쩡하던 벽이 하룻밤 새 낙서로 뒤덮여 있을 때 진짜 한숨이 나오거든요.
0: 지우고 나면 또 생기고, 지우고 나면 또 생기고, 그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1: 근데 시에서는 왜 지우는 데만 집중하고 애초에 못 그리게 막는 건 안 하는 걸까요?
0: 오늘 한입토크에서 딱 그 얘기 해보려고요, 낙서 문제. 생각보다 우리 동네 건강과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1: 오늘도 함께해 주세요.
0: 낙서가 건강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게 단순히 보기 싫은 문제가 아니에요. 낙서가 많은 동네일수록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바깥 활동이 줄어들고 그게 결국 몸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1: 맞아요, 선배님. 저도 낙서가 심한 블록은 괜히 발걸음이 빨라지거든요. 뭔가 위험한 곳이라는 신호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0: 재현의 배경체크. 사실 낙서 문제가 갑자기 심해진 건 아니에요. LA는 오래전부터 갱문화와 맞물려서 낙서가 번져왔고 시에서도 그걸 알면서도 지우는 데만 예산을 써왔어요. 예방보다 수습이 훨씬 쉬워 보이니까요.
1: 근데 선배님, 지우는 것도 결국 세금 아닌가요? 계속 지우기만 하면 끝이 없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지우는 건 표가 나거든요. 시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예방 프로그램은 효과가 눈에 바로 안 보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1: 결국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거네요. 청취자분들도 우리 동네 담벼락 보시면서 한 번쯤 이상하다 싶으셨을 것 같아요.
0: 그 답답함을 오늘 같이 풀어보려고요. 그럼 왜 시에서는 예방보다 제거에만 매달리는 걸까요? 솔직히 저도 오래 생각해온 질문이에요.
1: 저는 처음엔 그냥 예산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0: 맞아요. 낙서를 지우는 건 눈에 보이잖아요. 시에서 일했다는 게 티가 나요. 사진도 찍히고 보고서에도 올라가고. 그런데 예방은 결과가 잘 안 보이거든요.
1: 아, 그러니까요. 막았다는 게 증명이 안 되니까 정치적으로 어필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0: 정확해요. 그리고 예방 프로그램은 시간이 걸려요. 지역 커뮤니티랑 협력해야 하고 청소년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하고 단기간에 성과가 안 나오니까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는 거죠.
1: 지수의 생활 번역 쉽게 말하면요. 낙서 지우기는 청구서 바로 내는 것이고 예방은 저축이에요. 당장 통장에 뭔가 쌓이는 게 안 보이니까 자꾸 미루게 되는 거죠.
0: 그 비유 딱 맞네요. 근데 저 같은 1.5세대 입장에서 보면요. 예전엔 동네 어른들이 자연스럽게 지켜봤거든요. 담벼락에 낙서하려는 애가 있으면 동네 아저씨가 그냥 눈을 줬어요. 그 눈길 하나가 예방이었던 거죠.
1: 지금은 그런 커뮤니티 연결이 많이 약해진 거 아닐까요?
0: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낙서는 결국 그 동네가 아무도 신경 안 쓴다는 신호를 읽히거든요. 그 신호를 끊으려면 지우는 것 말고 사람들이 동네에 애착을 갖게 만드는 게 먼저예요.
1: 그럼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0: 거창할 필요 없어요. 우리 블럭 담벼락에 작은 화분 하나 놓는 것도, 이웃이랑 인사 한 번 더 나누는 것도, 그게 다 동네를 살아있게 만드는 신호거든요.
1: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것들 잊지 마세요, 청취자 여러분.
0: 자, 그럼 오늘 수요일 부모님께도 알려드리세요 코너입니다. 낙서 많은 동네에서 건강 지키는 작은 습관 세 가지 짚어드릴게요.
1: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씩 또박또박 가볼게요.
0: 하나, 낙서가 심한 길은 가능하면 밝은 시간대에 걸어 다니세요. 괜히 긴장하면서 걷는 게 쌓이면 몸이 먼저 압니다.
1: 둘, 우리 동네 낙서가 눈에 띄게 늘었다 싶으면 310일에 신고해 주세요. 신고가 쌓여야 시가 움직이거든요.
0: 셋, 마음이 불안하거나 바깥 나가기가 꺼려진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가까운 분께 꼭 얘기해 보세요. 전문가 상담도 언제든 받으실 수 있어요.
1: 낙서 하나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동네 분위기가 몸과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거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0: 오늘은 함께해 주신 광고주가 없는 날이에요. 대신 내일 예고 잠깐 드릴게요.
1: 내일 목요일은 LA 동네 한입이에요, 선배님.
0: 낙서 얘기 오늘 실컷 했으니까 내일은 우리 한인타운 골목골목 직접 걸어다니며 느낀 변화들 얘기해 보려고요.
1: 요즘 달라진 곳도 있고 예전 그대로인 곳도 있고 저도 드릴 얘기가 꽤 있거든요.
0: 점심시간에 잠깐 귀 빌려주세요. 내일도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1: 오늘 한입토크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0: 맛있는 점심 드시고요.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오늘 한 줄로 정리하면요. 낙서는 보기 싫은 것 이상입니다. 우리 동네 분위기가 몸에도 마음에도 영향을 줘요.
1: 작은 신고 하나가 우리 골목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0: 내일 목요일은 LA 동네 한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1: 오늘 점심도 맛있게 드세요. 라디오 서울 한입토크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거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거선미 인사드립니다. 아, 오늘 날씨 굉장히 덥습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하셨나요? 아, 시원한 뭐 냉면 많이들 드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런 말이 있네요. 같은 방향으로 뛰면 1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서남북으로 뛰면 네 사람이 1등을 하고 360도 방향으로 각자 달리게 되면 360명이 모두 1등을 합니다. 베스트 1이 없으면 베스트 2가 대신할 수 있지만 only 1이 없어지면 아무도 그를 대신할 수 없죠. 왜 꼭 그 학교라야 할까요? 왜 꼭 그 직업이라야만 할까요? 판사, 검사가 아니라도 의사, 박사가 아니라도 길은 아주 많습니다.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남들과 다른 나만의 재능, 나처럼 생긴 지문은 70억 인구 가운데 오직 나 하나뿐입니다. 자,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끼리 손을 잡으면 둥근 원을 만들어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only one입니다.

0: 네, 아일랜드 혼성 퍼크 록 밴드입니다. The Corrs의 What Can I Do라는 노래였어요. 스모키의 What Can I Do하고는 전혀 다른 노래죠. 참 사랑스러운 노래입니다. 어떻게 해야 당신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까요? 라는 그런 가사예요. 참 사랑스럽죠? 네, 첫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반가 반가요, 해피투게더. 어느새 목요일이네요. 이 세상에서 나는 단 하나의 특별한 존재, 하나님이 만드신 only one 걸작인 거죠. 이렇게 적어주셨나요? 맞습니다. 이 세상에 유일한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소중한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오직 이 세상에 only one 하나밖에 없는 위대한 존재라는 거, 가슴에 확 와닿네요. 힘이 나지 않습니까? 네, 이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유일한 딱한 사람. 아, 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Only one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참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자존감 쑥 올라가는데요. 나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당신은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사람인가. 한번 가슴에 이렇게 손을 딱 얹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구나. 난 진짜 소중한 사람이구나. 위대한 사람이구나. 이 세상에 딱 하나, only one으로 존재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엄청 자존감이 쑥 올라갑니다. 갑자기 굉장히 자신이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예,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해피투게더. 예, 문을 열었습니다. 1분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매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0: 이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4: 네.
5: 수영도?
4: 그럼요.
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8: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7: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8: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9: 99세까지 팔팔하게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벌써 목요일이네요. 아, 오늘만 지나면 또 내일은 금요일이네요. 주말이 시작됩니다. 아, 진짜 시간이 빨라요. 주말이 금방금방 온다는 건 너무 좋은 건데 세월이 어떻게 이렇게 빠를까라는 생각이 또 스쳐 지나가는데요. 어떻겠습니까? 시간, 순간순간 즐겨야죠. 예, 좋은 마음으로 해피투게더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들어볼까요? 자, 이 노래 듣고요. 잠시 후에는 AI 정우와 선미의 이슈톡톡 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뱅입니다. 뱅뱅뱅.

0: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1: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0: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1: 어?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0: 해피 투게더?
1: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AI 정우와 선미의 이슈 톡톡. 자, AI 정우 씨 불러볼게요. 정우 씨 나와주세요.
2: 안녕하세요, 선미 씨.
1: 네, 반가워요.
2: 오늘도 이렇게 밝게 맞아주시니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네요. 바깥은 정말 숨이 턱 막히게 덥던데
1: 진짜 더워요.
2: 스튜디오 안이 시원하죠?
1: 네.
2: 다행이에요. 오늘은 요즘 부쩍 눈에 띄게 퍼지고 있는 서비스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선구매 후결제. 쇼핑할 때 많이들 써보셨을 텐데 요즘엔 월세나 전기 가스 요금, 심지어 병원비까지 이 방식으로 내는 시대가 됐거든요. 편리하다는 분도 있고 걱정이 앞선다는 분도 있고.
1: 그쵸.
2: 오늘 그 얘기 같이 풀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선미 씨는 이 서비스 써본 적 있어요?
1: 써본 적 있죠. 뭐 대표적으로 선구매 후결제라고 하면, 그 서비스라고 하면 크레딧 카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크레딧 카드로 뭐 물건을 결제하고 사고 그러잖아요. 아, 근데 요번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선구매 후 결제, 이거는 핀테크 서비스로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처음에 이제 뉴스를 읽고 나서요, 굉장히 편하겠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아, 근데 렌트비, 뭐 전기, 가스 요금까지, 생활비까지 번진다고 하니까 좀 느낌이 다르더군요.
2: 사실 쇼핑할 때 쓰는 거랑 월세나 병원비에 쓰는 거랑 같은 서비스인데 왜 느낌이 다를까요? 저도 처음엔 그냥 지나쳤는데 생각할수록 그게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1: 네.
2: 쇼핑은 안 사도 그만이잖아요. 근데 월세는 안 낼 수가 없잖아요. 전기도 가스도 병원비도요. 꼭 내야 하는 돈을 지금 없어서 일단 밀어두는 거, 이게 편리함인지 아니면 빚을 당기는 건지 그 경계가 생각보다 흐릿하거든요.
1: 그쵸?
2: 오늘 그 경계 얘기를 같이 들여다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정우 씨, 그 경계가 좀 흐릿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이 서비스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2: 실제로 LA에서도 이미 꽤 많이 퍼져 있어요. 렌트 앱에서 월세를 선구매 후결제로 내는 기능이 생긴 게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닌데 어느새 전기가스 요금에 병원비까지 붙어있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편안해 싶었어요. 월말에 돈이 살짝 빠듯할 때 일단 내고 나중에 나눠내면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잖아요. 이게 이 서비스의 진짜 장점이에요. 지금 당장 현금이 없어도 생활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
1: 그쵸.
2: 특히 프리랜서나 시간제 일을 하는 분들, 수입이 들쑥날쑥한 분들한테는 꽤 현실적인 숨구멍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딱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려요. 쇼핑이랑 다르게 이 필수 생활비들은 안 내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2: 월세 못 내면 집이 흔들리고 전기가스 끊기면 생활 자체가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가 단순히 결제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이제 생활이 어렵게 되면 이 서비스 자체가 좋을 수는 있어도 이 편리하다는 건 알겠는데 반대로 또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우 씨,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2: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서비스가 확산되는 걸 보면서 마음 한켠이 좀 무거워지거든요. 쇼핑에서 쓸 때는 최악의 경우 물건을 안 사면 그만이에요. 근데 월세나 병원비는 달라요.
1: 그쵸.
2: 이미 써버린 돈이에요. 이미 살았고 이미 치료받은 거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지출을 나중에 갚겠다고 미루는 순간 그게 쌓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서비스들이 대부분 연체하면 수수료가 붙거든요.
1: 그렇죠.
2: 이자라고 부르진 않지만 사실상 비슷한 구조예요. 문제는 필수 생활비를 미루는 습관이 한번 생기면 다음 달도 또 미루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1: 그렇네요.
2: 조금씩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갚을 수 없는 금액이 돼 있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2: 특히 그게 저신용자나 거죠? 소득이 불안정한 분들한테 이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마케팅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요.
1: 네.
2: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손을 내미는 건데 그 손이 나중에 발목을 잡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지점이에요.
1: 아하.
2: 편리함과 위험함이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서비스. 저는 그게 이 시대의 가장 까다로운 문제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네요. 성구매 후 결제 이 BNPL이 급격히 성장하게 된 배경이 이 카드 발급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라던가 신용 점수가 낮은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이런 할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연체될 경우에는 벌금이 있다는 거 예, 요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본인이 좀 컨트롤을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생활비를 미루는 습관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런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 이런 이런 서비스 좀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는 그런 이야기들 한번 해볼까요?
2: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쓰는 이유가 단순히 돈이 없어서만은 아닐 수 있겠다고요. 월말이 다가오는데 통장 잔액이 빠듯할 때 그 불안함을 하루 이틀이라도 밀어두고 싶은 마음 그게 사람이잖아요.
1: 그렇게요?
2: 숨 한번 쉴 틈을 사는 거랄까요. 근데 LA에서 살다 보면 그 틈이 정말 절실할 때가 있거든요.
1: 네.
2: 렌트는 올라있고 마트 장바구니 금액도 만만치 않고 네. 병원 한번 갔다 오면 한숨이 먼저 나오는 그 느낌. 청취자분들 중에도 딱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 감각을 저는 모른 척하고 싶지 않아요. 편리함이냐 위험이냐 따지기 전에.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체가 먼저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1: 아하.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또 오늘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팁이라던가 주의사항이라던가 이런 거를 한번 짚어볼게요.
2: 결국 이 서비스가 내 편이 되려면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내가 언제 갚는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단순한 말 같은데 실제로는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1: 그렇죠.
2: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서비스를 이미 쓰고 있다면 지금 앱을 열어서 내가 갚아야 할 날짜를 딱 하나만 확인해보는 거예요. 날짜가 몇 개인지 얼마인지 세는 게 아니라 그냥 가장 가까운 날짜 하나만요. 그게 보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1: 그렇죠.
2: 모르고 있을 때랑 알고 있을 때랑 같은 상황인데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아직 이 서비스를 안 쓰고 계신 분이라면 쓰기 전에 딱 하나만 따져보시면 좋겠어요.
1: 뭘까요?
2: 이번 달 안에 갚을 수 있는 돈이 지금 어딘가에 있는가. 그게 있으면 편리한 도구예요. 없는 상태에서 쓰기 시작하면 다음 달이 더 빠듯해질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2: 전문가들도 그 부분을 제일 먼저 점검하라고 하더라고요. 편리한 도구를 잘 쓰는 사람이랑 그 도구에 끌려다니는 사람의 차이. 사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딱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습관이거든요. 선미 씨는 평소에 지출 확인을 얼마나 자주 들여다보시는 편인지 궁금한데요.
1: 글쎄요. 한 두 번 정도 하나요? 그런 것 같아요. 주로 이 카드 결제를 이제 생활비 같은 경우는 카드 결제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날짜, 듀데이 날짜를 좀 놓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2: 오늘 얘기를 한 줄로 압축하면요. 이 서비스는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냥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잘 쓰면 요리를 하고 잘못 쓰면 다칠 수 있는 것.
1: 그렇죠.
2: 쇼핑할 때 쓰는 것과 월세나 병원비에 쓰는 건 같은 기능이지만 무게가 달라요. 필수 생활비는 안 낼 수가 없는 돈이니까요. 오늘 하나만 남긴다면 이거예요. 이 서비스를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1: 네.
2: 모르는 사이에 쌓이는 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LA에서 살다 보면 수만 번 돌릴 틈이 절실할 때가 있잖아요.
1: 그렇죠.
2: 그 틈을 잠깐 빌리는 건 이해해요. 다만 빌린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게 이 서비스를 내 편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서미 씨는 오늘 이야기 중에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걸리셨어요?
1: 글쎄요. 아까도 이렇게 얘기를 해줬지만 문제는 필수 생활비를 미루는 습관이 한번 생기면 다음 달도 또 미루고 싶다라는 그런 심리? 예, 그래서 조금씩 쌓이다 보면 어느새 갚을 수 없는 금액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요거를 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성구매 후 결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무리할게요. 끝인사 해주세요.
2: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편리함이라는 말이 때로는 얼마나 복잡한 감정을 덮고 있는지요. 이 서비스가 생활 깊숙이 들어온 건 어쩌면 그만큼 팍팍한 현실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니까요. 선미 씨와 오늘 이 얘기 꺼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1: 나도요?
2: 혼자 생각할 때랑 말로 풀어낼 때랑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1: 그렇죠.
2: 듣고 계신 분들도 오늘 하루 수만 번 고르면서 지내셨으면 해요. 더운 날일수록 마음만큼은 시원하게요.
1: 아, 정말 고마워요. 정우 씨,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AI 정호와 선미의 이슈 톡톡. 오늘은 온라인 쇼핑에서 사용되던 선구매 후 결제 서비스가 이제는 렌트비와 전기, 가스요금, 의료비 등 필수 생활비까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장단점을 좀 짚어봤습니다.

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츠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츠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2: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3: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2: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3: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6: 타이어.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7: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6: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7: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8: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공방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신청곡을 주신 분이 계세요. 신청곡을 조금 이따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윌리 넬슨 노래를 좀 들어볼까요?

미국 나사가 외행성 탐사를 위해 무인 우주 탐사선 보이저 2호를 지구에서 성공적으로 쏘아 올린 날입니다. 1977년 오늘이네요. 보이저 2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우주 탐사 프로젝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일렬로 늘어서는 희귀한 행성 배치 기회를 활용해서 한 대 참사선이 중력 가속 스윙 마일을 이용해서 네 개의 외행성을 연속 탐사했다고 합니다. 인류가 만든 탐사선 중에 천왕성과 해왕성을 근접 방문해서 정밀 데이터를 전송한 유일한 기체입니다. 이름은 2호지만 비행 궤도와 목적지 일정상 이 쌍둥이 탐사선인 보이저 1호보다 16일 먼저 발사됐어요. 2018년 11월 태양권 인터스텔라 영역에 진입해서 지구와 약 200억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여전히 데이터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의 소리, 음악, 인사말, 이미지 데이터가 담긴 금빛 LP판 형태의 골든 레코드를 탑재해서 외계의 지적 생명체를 향한 메시지를 품고 비행 중이에요. 보이저 탐사선에 탑재된 골든 레코드에는요 전 세계 55개 언어로 녹음된 지구인들의 인사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국어 인사말도 정식으로 수록돼 있다는군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 메시지는 안녕하세요 요 뭐 인사말이에요. 당시 미국 버클리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한국인 유학생 신순희 씨가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일부 언어가 정형화된 긴 환영사나 문어체 표현을 사용한 것과 달리 한국어는 지구상에서 가장 일상적이고 친근한 인사말 한 문장이 담겨 있습니다. 자, 바람, 또 비, 뇌우 등 자연의 소리도 담겨 있다고 하는데 새소리라던가 개구리, 고래 등 동물의 소리, 그리고 차소리, 비행기, 로켓 발사음, 인류의 도구 사용 소리 등이 녹음되어 있어요. 음악 트랙에는 베토벤, 바흐, 또 모차르트 등 클래식과 전 세계 각국의 민속음악 총 27곡이 수록되어 있지만 아쉽게도 우리 한국의 전통 국악이라던가 음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레코드에는 115장의 지구와 또 이 인류 사진이 아날로그 신호로 담겨 있는데 그중 전 세계 인류의 다양한 삶을 보여주는 것 중 한국인 가족의 모습으로 추정되는 사진 등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보이저 골든 레코드에 담긴 이 레코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이끄는 코넬 대학교의 전담위원회가 단 6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완성해낸 인류 최고의 감성 프로젝트였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6주 만에 완성이 됐다고 하네요. 우주용 타임캡슐입니다. 이 나사가 레코드 탑재를 최종 승인했을 때 이 탐사선 발사까지 남은 시간은 단 6주였어요. 칼 세이건은 즉시 그 저명한 예술가, 과학자, 제작진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위원회에는 훗날 그의 아내가 되는 기획총괄 앤드류안, 그리고 음악감독 티모시 파리스, 또 사진 선별 담당 존 룸버그 등이 참여했습니다. 골든 레코드에는 지구인의 뇌파 데이터도 수록되어 있다고 하네요. 앤드류야는 이 뇌파 측정 장비를 달고 인류의 역사, 철학, 우주의 진화뿐만 아니라 이 개인적인 감정을 집중해서 떠올렸습니다.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 뇌파를 녹음하기 불과 이틀 전에 칼 세이건과 앤드류안이 전화통화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약혼을 결정했다는 점이에요. 근데 이 레코드에 새겨진 뇌파에는 한 인간이 느낀,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그 순간의 강렬한 감정이 함께 담겨서 우주를 항해하고 있다는 거죠. 좀 재밌지 않습니까?
칼 세건과 이원해는 이 비틀즈의 명곡을 수록하기를 간절히 원했고 비틀즈 멤버들도 흔쾌히 동의했지만 음반사가 이 저작권 음반사가 저작권 문제와 우주 유출 등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결국 예, 담기지 못했습니다.

골드 레코드 수억 년 이상의 선관 방사선과 우주 먼지를 견뎌내야 했기 때문에 알루미늄 케이스에 금을 도금한 구리 LP판 형태로 제작됐다고 합니다. 수많은 수집품과 음원을 단 며칠 만에 구해야 했던 위원회는 수집가 앤 골드스타인 등의 도움으로 전 세계 각지의 민속음악과 희귀 음원을 기적적으로 확보해서 마감 기한을 마쳤던 거죠.

0: 지금 듣고 계시는 노래는요, 제이슨 브라즈 노래 듣고 계십니다. 93 million miles라는 노래예요. 1977년 오늘은 보이죠. 2호가 지구에서 성공적으로 나사가 외행성 탐사를 위해서 무인 우주 탐사선 보이저 2호를 지구에서 쏘아 올렸다는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보이저 탐사선에 탑재된 골든 레코드에 담긴 지구의 소리들, 어떤 소리들이 담겨 있는가 그것도 살짝 살펴봤었는데요. 우리나라 말에 안녕하세요라는 이 따뜻한 인사말도 담겨 있다는 거, 저는 방송 준비하면서 기분 좋더라고요. 우리나라 말도 담겨 있다는 그 얘기에 말이에요. 참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 보이저 2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우주 탐사 프로젝트라는 거. 예,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 노래도 멋지지 않나요? 제이슨 브라즈 노래는 다 좋아요. 근데 이 노래도 가사를 살펴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주 멋진 가사죠.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을 하셔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사도 너무 좋아요.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2: 엄마 집밥이 최고지.
1: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2: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1: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2: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 밥 한 그릇 더요.
3: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 웨스턴 도마 칼국수.
3: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자.
1: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3: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4: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5: 213-381-2424 213-381-2424
6: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7: We will fight for you.
6: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8: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9: 손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0: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9: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0: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9: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0: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9: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0: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매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Have You Ever라는 노래 듣고 계십니다. TKR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TKR님께서 어제 신청곡을 주셨는데 제가 전해드리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인사를 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화를 받는데 갑자기 목이 잠기더군요. 왜 그런가 했더니 목요일. 네, 웃음 주시려고 또 네, 우스갯소리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목메이는 목요일. 크크크. 예, 그렇게 되나요? 목요일이?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시간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미국의 인기 시리즈 히어로즈 또 내슈빌 등에 출연했던 배우죠. 굉장히 아름다운 배우인데 이 헤이든 페네티어의 갑작스런 사망을 둘러싸고 의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 일간 뉴욕타임즈는 지난 16일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그린빌에서 페네티어가 사망했을 당시에 이 과거 자신에게 주목을 휘둘렀던 전 남자친구 브라이언 히컬슨과 함께 있었다고 19일 보도했습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이 페네티어가 숨지기 전 마지막 목격한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이 히커슨이었고요. 그의 형제 잭 히커슨이 페네티어가 쓰러지자 911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약물 과다 복용에 따른 심장마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페네티어는 2020년 굿모닝 아메리카를 통해서 남자친구인 히커슨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 폭로했고 이 남자가 다시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5월 펴낸 이 회고록 This is me, Reckoning을 통해서도 히커슨이 자신의 뺨을 때려서 몇 주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던 이야기라던가 또 말다툼 끝에 히커슨이 주먹을 이렇게 휘둘렀다가 유치장에 갇혔던 이야기 등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히커슨은 여자친구 상해 또 증인 회유 등 7건의 혐의로 기소됐고요. 2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보호 관찰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 헤어졌지만 사망하기 전까지 이렇게 최근에 다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페네티어의 어머니 레슬리 보겔은 우리가 오랫동안 페네티어의 삶에서 그 사람을 없었으면 하고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람을 가졌었는데 그 애가 죽을 때까지도 그는 딸의 옆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브라이언 히컬슨을 비난했습니다.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그런 일이네요. 아니 여자를 때리다니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배우잖아요. 페네티어. 아역 배우로 출발해서 그 히어로즈 속의 재생 능력자인 클레어 베넷, 또 내쉬빌 컨트리 음악 스타 줄리아 반스 등을 연기하면서 인기를 끌었던 배우입니다. 최근에 회고록에서 10대 시절에 매니저가 건넨 약으로 인한 중독, 또 유명 배우의 성추행, 산후 우울증 등 불우했던 과거사를 공개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헤이든 페네티어 하늘에서 이제는 편안한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곡이에요. 1부 끝곡 헤일리 웨스턴나 노래 듣고 계십니다. A Thousand Winds. 네, 이 노래 들으면서 1부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0: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1: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구 우거지 해장국 북어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0: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1: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0: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1: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2: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3: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4: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3: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3가와 4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4: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5: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6: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6: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7: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깊은 산 속에서 나무꾼은 운 좋게 산신령님을 만났습니다. 나무꾼은 엎드려서 이렇게 빌었대요. 아, 신령님, 저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그래, 네 소원이 무엇이냐? 부자가 되는 게 저의 꿈입니다. 저기 있는 저 돌덩어리만큼 금을 좀 주소서. 이 산신령은 손에 든 지팡이를 들어서 그 돌덩이를 쳤습니다. 그러자 돌덩어리는 눈부신 황금으로 짠 변했어요. 이 나무꾼은 금덩어리를 보고도 다시 엎드려 또다시 빌었습니다. 아, 그런데 말이죠. 아직 저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소원이 금덩어리가 아니었더냐? 네, 그런데 금덩어리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산신령님, 그 지팡이를 저에게 주세요.

와 진짜 똑똑한 나무꾼이네요. 지혜로운 나무꾼이네요. 그렇죠. 우리의 꿈은 황금이 아니라 황금을 만드는 지팡이입니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창조의 지팡이라고 합니다.

보사노바풍의 재즈, 이 찰랑거리는 느낌이 참 멋진 노래죠. 마이클 프랭스 노래 듣고 계십니다. 'Every Time She Whispers'라는 노래였어요.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상큼한 그 song 적어주셨네요. 피드백을 이렇게 주셨네요. 창조의 지팡이. 하지만 예, 노력 없는 대가는 조심해야 해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공감해요. Easy come, easy go. 적으셨고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어울리는 사람들을 보면 알수 있답니다. 끼리끼리는 유유상종. 그렇네요. 쿠키모찌님, 반갑습니다. 우리 쿠키모찌님께서 아이스크림. 다 같이 먹어요 하시면서 아 진짜 오늘이 제일 더운 것 같아요. 오래 잡으셨어요. 그래도 에어컨 있는 곳에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잠시 방문했어요라고 인사말 남겨주셨는데요.

0: 선배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스크림도 잘 먹을게요. 선배님은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드세요. 적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자, 그 답례로 너무나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 답례로 복숭아 드려요. 아, 참 재미있는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예, 아이스크림도 올려주시고 또 복숭아도 올려주신 우리 해피님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어령 교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꿈은 황금이 아니라 황금을 만드는 지팡이라는 거. 네. 참 가슴에 와닿는 말이에요. 참 멋진 말씀들을 너무나도 많이 남겨주셨어요. 네, 이어령 박사님. 참 좋아하는 예, 참 작가이기도 하고 교수님이기도 하고 박사님이기도 하고 호칭이 참 많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세요. 이 시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6: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7: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8: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9: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8: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9: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8: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1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0: 선택하세요 품질을,
1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요, 미래관광의 남봉규 대표님 모시고요, 즐거운 여행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0: 네, 오랜만이세요.
1: 네.
0: 얼굴이 좀 많이 타신 것 같아요.
1: 그렇죠. 많이 네. 탔어요. 아하. 여름이니까 그쵸. 타워야죠 또.
0: 뭐 따로 운동하시는 건 없으시고요.
1: 뭐 운동할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으니까 아. 그냥 걷기 하고 네. 또 여행지 나가면 또 많이 걸으니까 아, 그걸 운동을 대신합니다.
0: 그렇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걷게 되시죠.
1: 네. 네.
0: 오늘 굉장히 더운 날인데 점심 네. 뭐 드셨어요? 궁금하네요, 갑자기.
1: 예, 오늘 콩국수 먹었어요.
0: 콩국수. 네. 안 그래도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냉면은 많이 먹었는데 요즘에 콩국수를 안 먹어본
1: 네,
0: 것 같아서.
1: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우리 회사에서 국수는 네. 삶고 콩국수는 만들어서
0: 와, 진짜요?
1: 깨소금 넣고 콩 갈아서 맛있었어요.
0: 어머, 세상에. 아니 직장에서 그렇게 해서 네. 직접 해서
1: 우리
0: 드셨다고
1: 직원들하고 같이 먹었어요.
0: 아, 너무
1: 우리
0: 좋네요.
1: 또 직장 옆에 있는 네. 다른 가게에 네. 그 저기가 있어서 그 분이 있어서 네. 한 분 같이 초대해서 같이 먹었어요.
0: 분위기가 너무 너무 좋겠어요. 네. 예, 미래관광 직원분들과 함께 콩국수를 드셨다니 네. 정말 훈훈합니다.
1: 얼음 동동 띄워서
0: 시원하게. 네.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어디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1: 아, 여행지 많죠. 네. 가끔은 어디를 다녀온 게 그렇게 멋있었느냐고 여행지를 많이 여행하니까 네. 제일 좋은 곳 한 곳을 딱 찍어서 이야기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저는요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은 막 가슴이 벅차서 다 말씀을 못 드려요. 여행지가 자연 경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뉴질랜드, 그 다음에 피지, 뭐 이쪽, 그럼 노르웨이, 이쪽으로 네. 가면 정말 전경들이 예쁘거든요. 또 알프스 그 네. 계곡들 네. 너무너무 예뻐요.
0: 아하.
1: 그런 것은 그냥 설명이 따로 필요 없어요. 그냥 눈앞에 펼쳐지는 전경들을 보고 우와 이거 누가 만들었지, 나를 위해서 만드셨구나 감탕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측면의 관광지는 인간이 이룩한 업적들을 보는 관광지들이 있습니다.
0: 네.
1: 예, 성지순례라든가 또는 이태리라든가 역사가 많잖아요. 이집트라든가 이집트 굉장히 고혹적이잖아요. 5천 년 전의 역사들 생생하게 그렇게 남아있는 나라는 참 드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0: 네.
1: 그런가 하면 또 아주 기가 막히게 신비, 재미, 의미 다 같이 골고루 갖춰진 나라가 있어요.
0: 어딜까요?
1: 거기가 터키 지방이에요.
0: 터키.
1: 예. 요즘 영화가 또 유명한 영화 하나 있죠.
0: 오디세이?
1: 예, 맞아요. 요즘 어떻게 아셨어요? 오디세이 아이고, 열풍입니다.
0: 아직 못 봤어요. 이제 네. 보려고요. 보고 싶어요.
1: 오디세이를 빼놓고는
0: 네네네.
1: 세상에 그 무슨 이 희곡 네. 무슨 글 뭐 이런 것들은 나올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하지요. 네, 섹스피어도 네. 그것을 이용을 했고요. 뭐 많은 극작가들이
0: 네.
1: 오디세이를 이용했다 그러는데 오디세이의 영화 보셨어요?
0: 영화를 못 봤어요.
1: 제가 한번 보세요.
0: 네, 한국어 자막으로 보려고 네,
1: 인문학에
0: 기다리고 있습니다.
1: 기초가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0: 네.
1: 그죠? 그래서 오디세이를 빼고는 문학이라는 장르가 참 형성이 안 된다고 그렇게
0: 그쵸.
1: 이야기하는데
0: 오디세이 무조건 봐야 하는
1: 봐야
0: 영화입니다.
1: 돼요.
0: 예, 크리스 노먼 감독 영화를 또 봐야 돼요.
1: 네네. 이번에 또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다고 다들 네. 입을 모으더라고요. 예. 근데 그
0: 다음 주라도 봐야겠습니다.
1: 예, 오디세이의 그 장면들이 펼쳐지는 곳이 이제 트로이라는 데서 시작하잖아요.
0: 그렇죠.
1: 트로이라는 데서 시작해서 이제 시실리까지 쭉 이어지면서 에게해의 그 여러 나라들, 섬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등장을 하는데 신화인가 하면 역사고 역사인가 하면 또 이렇게 뭐 기가 막힌 그런 곳들이거든요.
0: 근데 여행하는 곳을 가보면 정말 영화보다도 더 흥미로울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예. 그 역사의 현장을 가보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예. 근데 저도 트로이 목마 속에 네. 아, 군인을 넣어서 전쟁을 치렀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태리에서 제가 가이드를 할 때에 네, 네, 로마 네. 가이드를 할 때 그때가 아마 20대 후반이었을 거예요. 지금부터 30년 전 전에
0: 네,
1: 그때는 바티칸 박물관에 있는 라오콘의 군상을
0: 네.
1: 그게 이제 삼각구도에 완벽한 그 구도를 갖고 있는 라오콘의 네. 군상이 있어요. 뱀에 감겨서 두 아들과 함께 형벌을 받고 있는 네, 네, 네, 조각상이거든요.
0: 그렇죠.
1: 헬레니즘 문화의 네. 아주 특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런 조각이거든요. 그것을 설명할 때면은 막 그냥 열을 내서 막 설명을 했어요 제가.
0: 아니 대표님 20대부터 하신 거예요?
1: 그렇죠. 20대에 로마의 가이드였어요.
0: 아, 로마
1: 그때는
0: 가이드이셨군요.
1: 한국의 여행사들이 아직 한국의 여행이 자유화가 되기 이전이었으니까
0: 네.
1: 아주 특별한 특수한 사람들만 관광을 나온다든가
0: 네.
1: 아니면은 무슨 성지순례라든가 이벤트가 있을 때에 이렇게 나와서 라이온스 클럽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1년에 고작 해야 20단체 정도 나오는 것을 저희가 관광을 시켰거든요.
0: 네.
1: 지금이야 뭐 수백 단체가 나오지만요.
0: 아.
1: 그때는 그 라오콘의 군상이 트로이의 목마 속에 군인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신들의 그 저기를 무시하고
0: 네네.
1: 적군에게 이야기해주는 라오콘이 아들 두 아들과 함께 뱀의 형벌을 뱀에 감겨서 형벌을 받고 있는 그 조각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거를 막 멋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0: 네.
1: 삼각형의 구도로 이 헬레니즘의 특징이 극단적일 만큼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었는데 다리의 그 긴장감이라든가 두 아들이 아빠를 향해서 원망의 눈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보여주고 있는 그 조각들을 멋있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터키 지방에 가서
0: 성지술.
1: 예. 거기는 이제 성지도 성지죠. 있고.
0: 네.
1: 예. 성지도 있고 또 일반 역사 관광지도 있고 신화 속의 현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0: 아.
1: 신화인 줄 알고 갔는데 거기가 역사의 현장이더라고요.
0: 아, 역사의 현장이고 성지의 네. 현장이기도 하고.
1: 예.
0: 아.
1: 그 드로아라고 드로아라고 성경에는 표시가
0: 네,
1: 돼 있어요.
0: 네,
1: 트로이가.
0: 네.
1: 그래서 거기 트로이 갔는데 그게 6단계의 지층으로 묻혀진 이 유적들을 캐내고 있는 장면들을 봤어요.
0: 네.
1: 와, 이게 현실이 이게 역사구나. 현실이 실제로 있었던 트로이의 역사가 또 이 신화 속에 내포된 이야기로 또 남겨져 있구나.
0: 그렇군요.
1: 너무 흥미로웠죠.
0: 아하, 그러니까 오디세이의 시작에는 트로이 전쟁이 있다는 거.
1: 그렇죠.
0: 예, 이거 네. 진짜 역사의 현장을 가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네요.
1: 네, 영화를 보시면요.
0: 네.
1: 아, 저기 한번 가보고 싶어 이럴 거고요.
0: 그런가요?
1: 또 거기를 다녀오신 분들은, 야, 저기였어.
0: 내가 갔다 온
1: 네.
0: 저.
1: 그렇게 되는 거죠.
0: 예,
1: 예.
0: 그런
1: 그래서 요즘
0: 하겠네요.
1: 영화 트로이 이 저기를 오디세이를 네. 한번 보시기를 권하면서 이 현장도 한번 다녀오시기를 꼭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이제 터키 지방과
0: 네.
1: 그리스 지방, 아테네라든가 또는 뭐 이런 많은 도시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관광을 한 후에 우리가 또 3월에는 어디를 가는가 하면은 시실리와 몰타를 갈 거예요.
0: 시실리아.
1: 예, 시실리아.
0: 시실리아.
1: 예, 시실리 섬에 가면은 에트나 산이 있어요.
0: 네.
1: 지금 거기가 불을 뿜고 있답니다. 밤에는 완전히 그냥 불꽃놀이처럼 화산이 퍽퍽 터지는 게
0: 네.
1: 보인다고 그래요.
0: 아하.
1: 예, 거기 가면은 그 한 3천여 메다의 등정을 하면 거기서 이제 용암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게 되고 제가 거기에서 그곳을 간 지가 벌써 한 40년 거의 됐어요. 거기 처음 갔을 때가
0: 네네네.
1: 눈이 쫙 깔려 있는데 막 그냥 용암이 흘러내리는 그 용암의 따뜻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0: 네네네네.
1: 투어를 했거든요. 그 현장에 가면은 거기가 이 오디세이에서는 신들의 대장간으로 묘사되거든요. 불을 막 뿜고 있으니까 거기서
0: 그렇군요.
1: 대장쟁이들이 칼을 만들고 연장을 만드는 그런 장소로 여기를 표현을 했어요.
0: 네.
1: 그래서 그런 장소들을 보고 뭐 영화의 많은 부분들을 이 시실리를 배경으로 또 촬영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곳을 가면은 또 감회가 새로우리라 생각이 되고요. 지금 준비하시면 3월 달에 저희가 모시고 갈 거예요.
0: 아, 3월에 출발하시고요.
1: 네, 3월에는 시실리 몰타를 갈 거고요. 네. 그 전에 터키 그리스를 꼭 가보시기 바래요. 터키 그리스는 10월 7일 날 가거든요. 네네네. 9월 달 거는 이미 끝났어요. 목액이. 그래서 10월 7일에 가는 일정에 지금 한 두 분 정도 이미 목액이 되었고 네네. 출발은 확정되었으니까 신청하시면은 항공료가 오르기 전에 빨리 신청하셔서 함께 가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네. 10월에 또 여행지로서 굉장히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
0: 어딜까요?
1: 10월 24일에 가는 네. 자연경관이 좋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피지
0: 남태평양
1: 뉴질랜드
0: 호주
1: 예, 시드니 이쪽에 가시면 은 네. 밀포드 사운드라고 하는 그 지역이요. 아 너무
0: 저는
1: 멋있어요.
0: 사진으로밖에 못 봤어요.
1: 예, 거기에 뭐 이 사운드라는 게 계곡이거든요. 계곡이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빙하가 쓸고 내려가면서 U자 계곡을 만들었고 그 U자 계곡의 사이를 버스를 타고 쫙 지나가면요. 네. 사방에서 떨어지는 폭포들이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피톤치드라고 그러죠. 파이톤 사이트. 피톤치드가 막 뿜어져 나오는 그 길을 네. 쫙 달리면요. 좌우에서 폭포들이 확 쏟아지는데 그 사이를 딱 들어가면은 거기에 그 하구에 있는 네. 바닷물이 깊숙이 들어와서 예, 그렇게 있습니다.
0: 너무 멋있을 예. 것 같아요. 예,
1: 그래서 네. 그 바닷물을 타고 쭉 배를 타고 크루즈를 나가면은 그 사이에도 폭포들이 쏟아지고 물개들이 놀고 막 이런 모습들이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0월 24일에 출발하거든요. 요것도 출발 확정이 됐어요.
0: 요거는 힐링 여행이 되겠네요.
1: 힐링이 되죠. 진짜. 여기는 제가 모시고 갈 거거든요. 신청하시면요. 네네네. 여기는 특별히 부부 함께 신청을 하시면 특별히 500불을 디스카운트를 해드려요. 오. 아마 퀄리티는 뭐 미래 관광의 퀄리티는 지금 여행해 보신 분들 여행 조금 하신 분들은 네. 물어보면 다 알아요. 미래 관광의 퀄리티는 식사 좋기로 유명하고 호텔 네. 잘 쓰기로 유명한데 원가에 있어서 굉장히 아끼지 않는 여행사다 하는 것은 정평이 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국에 있는 여행사들 중에 제일 싸게 판매되는 네. 일정이 이 남태평양 일정이거든요.
0: 남태평양 예. 저 여기 진짜 가고 싶어요.
1: 그래요. 피지. 그래서 예, 피지에 가서 예. 섬을 하나 빌려서 그 청정 해역에 네. 딱 이제 물놀이도 하고 네. 여기 이제 나라들은 청정 해역임을 비행기에서 딱 도착하면서 느껴요. 왜냐하면은 비행기 올라와서 거기서도 방역이 시작되고 내려서 짐 검사를 하는데 얼마나 꼼꼼하게 하는지 몰라요. 물론 여행자는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나라가 이렇게 관리를 잘하니 모든 음식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청결하겠구나 하는 게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0: 그렇군요.
1: 이 나라에는 고기 제품 절대로 못 갖고 들어갑니다. 소는 이 나라에서 키우는 소는요 일반 다른 나라에서 키우는 소들의 땅의 면적 소 한 마리가 살 수 있는 면적이요 네 배나 커요. 네. 그래서 건강 헬시 푸드를
0: 먹고
1: 맛있어요.
0: 스테이크.
1: 예. 그리고 또 가지고 갈 수 없는 음식들이 꿀 종류라든가 그 나라 꿀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절대로 못 갖고 가게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방역과 또 이 유입되는 네. 물품들을 관리를 함으로써 그 나라들이 굉장히 청정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는 그런 네. 여행지입니다.
0: 소들도 다 풀어서 방목하니까
1: 맞아요.
0: 그 고기 이렇게. 맛이 완전히 뭐 진짜 네. 살살 녹는다면서요.
1: 어마어마하게 큰 농장에 네. 4등분해서 동쪽에 4분의 1에서 이제 이렇게 키우다가 개를 이제 개들을 전부 다 오른쪽으로 밀어넣고 이쪽을 그냥 비워놔요. 그러면은 이 짐승들이 네. 빈 땅에 이제 이 풀들이 또 자라는 동안 이쪽 땅의 풀들을 먹고 이 풀 다 먹으면 또 위쪽으로 올려서 네. 이동시키고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회전을 시켜요. 아. 그러면서 키우더라고요.
0: 그렇군요. 네. 자, 10월 24일 출발 예정입니다. 남태평양 여행.
1: 네. 예,
0: 지금 여러분들 예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미래관광
1: 213.
0: 위치는 3053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에 네.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213-385-1000번입니다. 213-385
1: 예, 385-1000번
0: 예. 예, 1000으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이것도 그냥 금방 찰 것 같아요.
1: 아, 그럼요. 그죠? 금방 차요.
0: 예, 그리고 10월 7일 날은 터키 그리스 출발합니다.
1: 네.
0: 그리고 11월 17일은 시실리 몰타 출발 예정이에요.
1: 맞습니다.
0: 예, 지금 바로 여러분들 예약을 하셔야만 떠나실 수 네. 있는 여행이 되겠습니다. 213-385-1000번입니다. 213-385-1000번으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여행 상품 정보는요. 미래트래블.com으로 들어가시면
1: 네.
0: 예,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예, 자세하게 둘러보실 수 있겠습니다.
1: 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네.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면
0: 네.
1: 친절하게 우리 직원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네. 해드릴 겁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저 오늘 아주 멋진 여행지
1: 네.
0: 예,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디세이가 불러낸 3000년의 이야기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1: 네.
0: 네, 대표님
1: 여행지는 재미도 있어야 되고
0: 네.
1: 흥미도 있어야 되고 의미도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춘 데가 터키 지방, 뚜르키예
0: 네. 네.
1: 그리고 그리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10월 7일에 가는 투어에 아마 참여하신다면
0: 네.
1: 이 일정도 제가 모시고 갈 거니까
0: 오,
1: 예, 가면은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0: 아니 얼마 안 남았어요. 10월 24일이면
1: 10월 7일에
0: 10월 7일인 아 네. 10월 24일은 남태평양 여행이고
1: 예.
0: 예 맞습니다.
1: 예, 그래서 네. 이곳에 함께 하시면 뚜르키의 동서 그 교역의 중심지로서 실크로드의 네. 중심지 역할을 했고
0: 네.
1: 뚜르키의 우리 형제의 나라라고도 부르고 또 이 성서
0: 사도행전의
1: 네. 배경 무대가 되었고
0: 그쵸.
1: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있던 곳이고
0: 네.
1: 아 너무너무 의미가 많죠.
0: 뭐 크리스천들은 거의 뭐 굉장히 예.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
1: 예. 에베소 고린도 뭐 아주 많은
0: 네.
1: 그런 지역들이
0: 네.
1: 그곳에 있습니다. 가파도키아 또 얼마나 신기 명기한 지역인지 몰라요.
0: 가파도키아
1: 예. 예. 아주 재미있는 곳이에요.
0: 또 남봉기 대표님하고 여행하면 뭔가 다를 것 같습니다.
1: 네.
0: 워낙에 또 가이드도 잘해주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한의사시니까
1: 네.
0: 또 응급상황시에는 또 침도 놔주시고
1: 그렇죠. 예. 그게 하나의 또 몸이 조금 연약하신 분들도 안심하고 이제 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0: 그렇죠.
1: 예.
0: 아, 오늘 여행 이야기 즐거웠습니다. 예. 오디세이, 예, 트로이 목마
1: 네.
0: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는데요. 역사의 현장을 가볼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10월 7일 날 터키 그리스 출발입니다. 이것도 자리가 몇 자리 안 남았고요. 11월 17일은 시실리 몰타 출발입니다. 이것도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은 남태평양 여행 떠날
1: 네.
0: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213-385-1000번 213-385-1000번으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가세요.
1: 네.

0: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0: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2: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3: 213-381-2424 213-381-2424
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5: We will fight for you.
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6: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odent.com
7: 청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8: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7: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8: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7: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8: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7: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아주 멋진 가사와 네, 목소리로 들어본 노래였습니다.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김광석이었어요. 특혜야님께서 어제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올려주신 노래였습니다. 여러분들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예, 들어오시면은요, 그 섹션에 라디오 코너가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하시면 진행자들의 썸네일이 쫙 뜹니다. 예, 거기 그 중에서 고소미의 해피투게더를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참여란이 떠요. 그걸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하시겠습니까? 예스 누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함께해 주시면 여러분들 정말 고맙겠습니다.

20일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장 선거를 앞두고 어젯밤 셔먼옥스에서 이 카른베스 현 시장과 나티아 라만 시의원이 공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두 민주당 후보는 노숙자 대책과 경찰 인력 확충 그리고 시의회 내에 이 협력 문제를 놓고 날성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베스 시장은 라만 의원이 그 수천 건의 표결에 불참했다며 직무 태만을 정면으로 비판했고 라만 의원은 이 외부 위원회 활동 때문에 불가피한 결석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이 희생양이 됐다는 지적과 함께 태평양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계 영킴 연방 하원의원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사실상 대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북미회담 성사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한 역할을 요청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코가 비영리 건강보험사 스캔 그룹과 손을 잡고 코스코 브랜드의 메디케어 플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양사는 노년층이 보다 쉽고 가치 있게 건강보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니어 맞춤형 보험 상품 라인업을 수년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빅터 하이츠 지역 주민들이 밤낮 없이 몰려드는 인파와 소음 문제로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저 스타디움 남쪽에 위치한 피게로아 테라스와 센테니얼 스트리트 교차로는 원래 영화 촬영지나 사진작가들의 출신지로 출사지로 아는 사람만 찾던 장소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웨스트레이크 지역에서 대형 상수도관이 파열돼 이 노숙인 텐트촌이 물에 잠기고 도로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목요일 새벽, 오늘 새벽 4시경 이 삼가와 노스 옥시덴탈 블루바드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도로변에는 여러 명이 잠을 자고 있었으나 갑작스럽게 거센 물살이 밀려들면서 텐트와 가구 등 개인 소지품이 물에 잠겼습니다. 성접촉으로 전파되는 메독이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전역에서 다시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전국 메독 환자 수는 1,3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메독은 메독균 감염으로 발생하는 성맥의 감염병입니다. 성관계 시 유사 성행위로 전파되며 콘돔을 착용해도 덮이지 않는 부위가 노출되면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 증상이 가볍다 보니 자각하지 못한 채 전파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1: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0: 화요일엔 두고가 2배 큰 사이즈라는군.
1: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0: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1: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2: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3: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4: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3: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4: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5: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6: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6: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5: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7: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8: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7: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9: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0: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9: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0: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9: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9: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네, 조용필의 모나리자 들어봤습니다. 해피투게더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우리의 삶은 부메랑과도 같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만큼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게 돌아오는 것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매사에 많이 웃고요.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더 많은 뭐 웃음과 행복이 기쁨이 나에게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항상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지 벤커 셀렉션입니다. I've been away too long.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갈게요.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0: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1: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틱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2: 뉴서울 호텔의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3: LA필하모닉은 9월 8일 헐리우드홀에서 로스앤젤레스 발레단의 데뷔 무대를 선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발레단이 창단 20주년을 맞아 LA필하모닉과 처음으로 협연하는 이번 공연은 별빛 아래에서 펼쳐지는 오케스트라와 발레의 환상적인 조화로 가득한 저녁이 될 것입니다. 9월 8일 헐리우드홀에서 열리는 로스앤젤레스 발레단 공연의 티켓은 hollywoodbowl.com에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4: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5: 우와, 싸다! 정말 싸다!
4: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5: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4: 진짜 감쪽 같네?
5: 역시 벤트웨이야!
4: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5: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안녕하세요. 서도 광부 출신 박형만 회장이 운영하는 카페 보넨입니다. 맛있는 커피와 함께 좋은 사람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모임을 갖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 오늘은 카페 보넨에서 커피 한 잔. 즐거운 시간 어떠세요?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 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2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우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 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에브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 할인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0: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 모든 친구 여러분들 오늘도 참 반갑습니다. 자, 어제 수요일이었죠. 이제 오늘은 한 주의 중심을 지나서 어느덧 오후 시간이 되어버렸네요. 아, 이제 오늘이 가장 피로가 쌓여가는 그런 날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많이 지칠 수는 이 순간입니다. 물론 많이 지쳤지만 그래도 활기차고 조금 힘차게 남은 오후를 조금이나마 에너지를 채워드릴 그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잠시 숨을 고르시고 남은 이 시간 오늘 오후의 가능성을 한번 마주해보고 조금 일이 덜 풀렸다고 해도 오후엔 풀리겠지라는 기대감 어떻습니까? 어차피요, 인생이라는 것이 하루하루 꿈같이 지나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는 거 아닌가라는 뻔한 이야기와 뻔한 생각으로 오늘은 차분히 한번 출발해볼까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참 보통 제가 이제 방송 오프닝 곡으로는 조금 신나는 곡, 좀 박자가 있는 노래를 택하는데 오늘따라 왠지 좀 차분하게 인생이란 꿈이라오 좀 편안하게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H님이 우등생입니다. 개근상 타셨고 TK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매일 찾아주셔서 그만큼 몸이 건강하시다는 얘기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승근의 음성이었습니다. 인생이란 꿈이라라는 노래였습니다. 자, 알청님 오셨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5시까지는 목요일 많이 지치고 좀 새로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게끔 제가 한번 또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에는 우리 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우리 알렉스차 변호사님과의 인터뷰가 있고 또 오후에는 특별한 손님을 모셨어요. 몇 개월 전에 제가 그 라인댄스 우리 원장님은 JJ 라인댄스 원장님과 함께 인터뷰를 나눴는데 아쉽게도 시간을 못 맞췄는데 오늘 또 마침 시간이 되셔서 2부 시간에 뵙고 라인댄스에 대한 또 재미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사이 장윤정 씨가 말이죠. 그 장공장장이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이제 작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노래를 들려주고 그런데 본인이 드디어 본인 노래를 만들었어요. 근데 장윤정 색깔이 확 나는 그런 가사도 좋고 따끈따끈합니다. 발매된 지 한 2, 3일 됐어요. 하늘에라는 노래인데 장윤정의 신곡, 본인이 직접 작곡한 노래입니다.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아이고 참, 장윤정 씨가 그동안 그 부른 노래하고 또 다른 면모를 보이는 하늘에라는 장윤정 씨의 신곡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않을까 싶고 또 다른 그 길을 가게 됐어요. 우리 장윤정 씨가 장공장장이라는 이름으로 노래를 만들게 돼서 앞으로 좋은 곡들을 본인도 물론이고 우리 후배나 선배들한테 저도 한곡 주면 잘 부를 텐데 한번 부탁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한혜진 씨의 노래 한번 선곡해 보았습니다. 사랑이 뭐길래?

0: 네, 이 노래 역시 한혜진 씨는 꽉힌 청바지 이러고 막 방방방방 뜨는 노래인데, 아, 이 노래 역시 아 글쎄요, 우리 그 아, 라디오는 내 친구 여러분들 이 음악 조회가 높아가지고 아주 이 노래를 또 선곡해 주셔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아, TK님 빨간 티셔츠가 호랑이 무늬 월드컵 응원하러 가는 스타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지루할까봐 아, 불러보았습니다. 예, 우리 알청님 덕분에 또 이 노래 유명 작곡가로부터 어떻게 받나요? 아, 예, 유명 작곡가한테 곡을 받긴 참 어렵고 경력도 있어야 되고 초보 일단 신인들은 좋은 곡을 받기가 힘들어요. 아니면 돈을 아주 많이 내는 고가의 작곡료를 지불을 해야 기다릴 수 있고 또 순서도 밀려서 그런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고, 반면에 좀 유명한 가수들은 서로 작곡가들이 노래들을 이렇게 보내요. 이 노래 불러봐라. 왜냐하면 그래야 히트칠 확률이 많으니까, 저작료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조항조 씨 같은 경우, 장윤정 씨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은 아주 여러 명의 작곡가들이 노래가 항상 쌓여 있어요. 그 중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곡을 고르는 그런 또 특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좀 조금 유명해져야 뭐 어떤 기회가 생기는 거겠죠. 자,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교통사고 또 자동차가 고장이 났을 때 항상 해결책을 알려주시는 우리 알렉스차 변호사님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리타 레몬 로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양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엘레안과 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6: 푹푹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7: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8: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9: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8: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9: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8: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9: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0: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0: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제가 오늘은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자 개인상의 레몬법 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한 베테랑 변호사님 우리 알렉사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항상 뭐 바쁘시죠?
1: 네, 요새는 또 바쁜 시간이에요. 네,
0: 거기다가 네. 또 제가 알기로 또 축제 이사장까지 맡으셨으니까 네네. 이제 뭐 사실 한 달 채 안 남았어요.
1: 한 달 10일 남았나요?
0: 10일 남았는데 네. 그래도 지금부터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실 텐데.
1: 예, 예. 지금 4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중요한 게 많죠.
0: 그거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1: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가 부트는 다 이제 팔았는데 이제 스폰서십을 많이 구하고 있어요.
0: 아,
1: 왜냐면 스폰서십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 이걸 운영을 하고.
0: 네네.
1: 왜냐면 우리 축제는 free 그러니까는 돈을 안 내고 돈을 안 받으니까는요. 그 스폰서십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4일 날 하는데 금년에는 또 연예인들도 많이 불러가지고
0: 예.
1: 진우 씨한이랑 J.K. 타이거랑 유미래랑. 뭐 Big Ocean, Dumbfounded 하여튼 매일 유명한 사람이 와요.
0: 이번에는 유난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일 것 같아요.
1: 네,
0: 굉장히 네. 팬들이 많죠.
1: 예, 젊은 우리도 이제 젊은 친구들 많이 뭐 부르는 것도 좋고 토요일 날은 젊은 친구가 많이 오고
0: 네.
1: 금요일 날은 진우 샨이 오니까는 금요일 날도
0: 진우 샨은 또 나이 든 사람들이 예. 또 얼마든지 좋아할 수 있죠.
1: J.K. 타이거는 일요일 날 와요.
0: 아 일요일 날 네. 아, 이렇게 분산해서 오는군요.
1: 네네. 네, 그리고 또 토요일 날은 빅 오션이라고 그 K-pop 한국에서 K-pop 스타이에요.
0: 네, 예, 예. 예.
1: 그리고 목요일 날은 좀 로꼬 뭐 에븐 패크라고 젊은 친구도 있고 덤파운드 뭐 미국에서 래퍼도 있습니다.
0: 아, 그랬군요.
1: 예, 예.
0: 이번에 보니까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행사 있는데 저도 이제 관심 있는 게 매년 그 노래자랑을 네. 우리 장터에서 하는데 네. 저는 이제 노래교실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1년 내내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한번 출전해서
1: 네.
0: 기념을 가지려고. 그래서 저한테도
1: 학생들이요?
0: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가르치거든요.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노래교실의 그 노래 학생들이 예, 예. 이제 노래자랑 나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1: 우리 탤런트쇼도 있는데.
0: 아 그래요?
1: 예.
0: 근데 저 주로 이제 시니어들은 노래하고 모델 네네. 쪽으로 많이들 일을 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타운에 한 뭐 10여 명, 20여 명 모여서 낮에 한 서너 시간씩 서로 노래 부르고 노는 싱얼롱 그 팀들이 한 10팀 이상 있어요. 낮
1: 네.
0: 시간에 시니어들이다 보니까
1: 네네.
0: 그럼 제가 가서 노래도 가르치고 노래도 불러드리니까 그분들이 이제 나이 자꾸 드시니까 추억으로
1: 네.
0: 그 주변에서 노래 좀 한다 그러면 한번 노래자랑 나가서
1: 네.
0: 한번 뽐내고 추억도 담고
1: 네네.
0: 사실 굉장히 그분들한테는 좋은 행사인 것 같아요.
1: 네, 물론 좋죠.
0: 네네.
1: 그 스테이지에 올라가서 노래 부르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그리고 제가 변호사님한테 욕심부렸지만 이거 1년에 한번 할 게 아니고 봄에도 한번 하시면 어떠냐 네. 제가 그 얘기 그렇게 들었잖아요. 네.
1: 요새는 코비 끝난 다음에 페스티벌이 되게 팝도 되게 좋아요 사람들이
0: 네네네.
1: 그리고 또 음식 가서 음식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0: 그렇죠. 예, 예.
1: 노래 부르는 거 좋아가지고 아웃도어 이벤트니까는요 요새 페스티벌을 저도 많이 다니는데 되게 매주에 뭐가 있더라고요.
0: 아 그러시구나. 예.
1: 일본 것도 있고 뭐 626 중국 것도 있고
0: 예, 예, 예.
1: 되게 많아요.
0: 아 그러셨구나. 하여간 뭐 애만 쓰셔서 올해도 좀 풍성한 잔치가 되기를 진심으로.
1: 네. 이번에는 정말로 연예인들 보면은요 제일 우리가 지금 하는 것보다 제일 좋은 연예인을 부른 것 같아요.
0: 아, 예, 그렇군요.
1: 네, 53번째 하는 거거든요, 금년.
0: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가 크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네.
0: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이 레몬법서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1: 예, 예.
0: 자, 뭐 이거 궁금한 건데 왜 레몬법이란 이름이 생겼을까요? 레몬은 사실 저희가 그 먹는 레몬 아닌가요?
1: 네.
0: 왜 그 레몬법이라고 명칭이 됐을까요?
1: 그러니까는 자동차가 레몬이라는데 그게 솔직히 그 영어로는 레몬법이지만은 이거 만든 사람이 이 성 베블리 액트라고
0: 네.
1: 그 옛날에 한 30, 40년 전에 그 미국에 있는 Korean American 정치인이 있었어요.
0: 아.
1: Alfred Song이라고.
0: 네네네.
1: 그분이 이거를 만들어서 Song Beverly Act거든요.
0: 아.
1: 근데 그 미국에서는 뭐 레몬이라는 게 그 레몬이 뭐 좀 짠맛이 있고 그러니까는 차가
0: 그렇죠. 예.
1: 차가 뭐 깨끗한 맛이 그게 아니에요.
0: 아, 그런 의미.
1: 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차가 조금 뭐가 없구나 뭐 아니면 너무 짜다 뭐 그런 얘기니까는 레몬법이 된 것 같습니다.
0: 자, 뭐 여러분들 레몬법이라고 말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네. 제가 알은 짧은 지식으로는 내가 새 차를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리스를 했을 때 자꾸 같은 부분이 고장이 난다거나 문제가 생겨서 정말 시간도 뺏기고 돈도 손해보고 이럴 때 내가 적용되는 법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1: 네네. 네, 맞습니다. 와. 그러니까는 법에서는 어떻게 썼냐면은 새 차를 사던지 아닌 리스했는데 네. 뭐 똑같은 문제를 네 번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safety related. 그러니까는 운전하다가 갑자기 자동차가 스탑 타든지 아니면 자동차 스타트가 안 되든지 뭐 트랜스미션 예, 뭐 예, 예. 그래서 세이프티 릴레이 두 번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30일 동안 딜러십에 있으면은 그 1년 반 동안 아 차 사자마자 이거는 새 차가 거의 되는 거예요. 워런티가 있을
0: 그렇죠.
1: 때. 예, 그러니까는 뭐 5만 마일 그 후서부터 문제가 되면은 워런티가 없으니까 안 될 수가 있어요.
0: 그렇죠. 예,
1: 그러니까
0: 예.
1: 새로 차를 샀는데 1년 반 아니면 18,000 마일 전에 30일 동안 딜러십에 들어가면 이게 이 차가 레몬법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0: 자,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본인이 어떻게 막 그걸 해보려고 그 자동차 회사에다가 어필을 하고 법적으로 네. 뭐 하는 경우가 있고 네. 워낙 힘드니까 우리 변호사님 같은 그 전문가한테 내가
1: 네.
0: 리퀘스트를 해서 네. 의뢰를 하는 방법이 있고 네. 그 차이가 어떻게 좀 있나요?
1: 그러니까는 만약 정말 이 차가 뭐 너무 확실한 케이스는 뭐 혼자서 할 수가 있는데 물론 네네. 혼자서 하는 것도 힘든 게
0: 예.
1: 어디든 뭐 연락할지도 모를 수도 있고 또 이메일을 할 거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0: 그렇지,
1: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매일 하니까는 더 빨리 뭐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특별히 manufacturer 자동차 회사들 많이 싸울 수가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이거를 뭐 이거는 레몬법 뭐 확실히 뭐 우리가 바이백하는 게 아니다. 만약 바이백을 안 하게 되면은 이거를 그냥 그 보상을 줄 수가 있어요.
0: 아,
1: 캐시를.
0: 예,
1: 근데
0: 예.
1: 변호사가 있으면 물론 더 훨씬 더 많이 받을 수가
0: 그렇죠.
1: 있는 거죠.
0: 아,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1: 거의 예,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0: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보험회사라는 자체 또 예. 자동차 제조회사가
1: 네.
0: 손님들한테는 결함이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든 축소하려고 하는 게
1: 네.
0: 기본적이니까
1: 예.
0: 그거를 변호사님께서 무슨 네. 얘기냐 법적으로 다 증명해서
1: 예.
0: 제대로 보상을 예. 받게 도와주시는군요.
1: 네네. 왜냐하면은 그 뭐 자동차 사고 아니면은 뭐 자동차 회사들은
0: 네.
1: 물론 돈을 안 줄라 그럴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는 예. 그쪽에서는 직접 혼자서 하게 되면은요 제일 조금 줄라 그러니까는
0: 아.
1: 그러니까 꼭 변호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아 그렇구나. 이 그렇다면은 사실 이 레몬법이라는 게 물론 뭐 변호사님을 통해서 보상을 받지만 그래도 이 본인들 입장에서는
1: 네.
0: 아무리 보상을 받아도 뭐 시간도 손해보고 여러 가지 손해보는 게 참 많아요 사실은.
1: 근데 그 손해는 받을 수가 힘들어요.
0: 아 그거는
1: 예 그건 힘들고 예. 그 뭐를 보상을 받을 수 있냐면은 이게 바이백 되면은
0: 네.
1: 차를 뭐 다운 페이먼트 그리고 먼틀리 페이먼트 다 받을 수가 있어요.
0: 아,
1: 근데 거기서 뭐를 빼냐면 마일리지 덕신을 빼거든요. 그러니까
0: 아.
1: 마일리지 덕신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 고장 나서 간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천 마일 있을 때 차가 고치러 갔으면은
0: 네.
1: 그 천 마일만 내 그것만 뺄 수가 있는데
0: 네.
1: 만약 차가 만 마일서부터 뭐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은 뭐 2만 마일서부터 문제가 생겼으면은요
0: 예, 예, 예.
1: 돈이 받는 게 완전히 좀 많이 차이가 날 수가
0: 아,
1: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0: 아. 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수리는 몇 번 정도 받아야 내가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나요?
1: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한 번 두 번 갔다면은요 조금 되게 뭐 그렇게 좋은 케이스가 아니게 보일 수가 있어요.
0: 네.
1: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갔는데 뭐 2주, 3주 동안 있었다. 그래서 뭐 한 달 됐다. 아니면 뭐 큰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렇게 케이스가 될 수가 있는데 만약 뭐 체크 엔진 라이트가 들어왔는데 뭐 하루밖에 없었다. 근데 그 두 번 갔었다. 그러면 좀 힘들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한 세네 번은 꼭 가셔야 돼요.
0: 아.
1: 그런 문제들은.
0: 예, 예, 예.
1: 예 그래서 뭐 좀 큰 문제가 되면은 뭐 레몬이 될 수가 있고
0: 네네.
1: 그리고 솔직히 뭐 차를 운전하면서 와,
0: 네.
1: 딜러십 내가 이 차 때문에 너무 많이 간다. 그러면은 레몬 갔다. 그러면은 거의 내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0: 아, 그러시군요.
1: 근데 우리가 그거를 검토를 해서 봐야지 뭐가 문제가 있었고 얼만큼 들어갔었고 몇 마일 있었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0: 자, 뭐 그 항상 변호사라는 그 그런 상황을 앞에 놓고 사람들이 가장 좀 걱정하시는 게 아, 나 지금 힘든데 변호사비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걱정하실 수
1: 네,
0: 있거든요.
1: 네.
0: 어떻게 되죠 변호사비?
1: 근데 그러니까 레몬법은 뭐가 좋냐면 그 다른 쪽에서 돈을 내요. 그래서 만약 바이백이 되면은 그
0: 네.
1: 자동차 회사가 그 변호사 비용을 별도로 내고
0: 저하고는 관계없이.
1: 예. 근데 만약 바이백이 안 되고 뭐 보상을 주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퍼센티지를 받았습니다.
0: 아, 그 대신 제가 먼저 내는 건 아니고 네. 보상비가 나왔을 때 거기서 변호사비를 예, 수임하는 거죠. 예. 예. 아.
1: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는 물론 우리가 계속 싸워 가지고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걸 받아야죠.
0: 아, 당연히 그러겠죠. 네, 네. 여러분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213-351-3513, 351-3513으로 전화 주시고 혹시라도 위치가 필요하시면 707 윌셔 블루버드 46층입니다. 영어와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말로 성공 보수제입니다. 케이스를 이기지 못하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마음 편히 일단 문을 두들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에서 레몬법을 마무리하고 자 이제 교통사고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네. 사실 레몬법 케이스보다는 교통사고가 좀 더 많은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차는 웬만하면 괜찮은데 간혹 네. 문제가 있는 차들이 있는데 네. 교통사고는 진짜 미국에서라면은 수없이 다 겪었고 네. 저도 포함이 됐고 네. 아마 변호사님이야 진짜 뭐 너무 많은 케이스를 하셨을 텐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사고가 났을 때 사실 머리가 하얘진단 말이에요. 네. 아무 생각 특히 네. 여자분들은 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갑자기 어떤 분은 전화번호 아무도 기억이 안 나더래요. 네. 그 정도인데 네. 자 무조건 내가 필수로 필요한 거 사고 났을 당시에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1: 근데 그 사고 나기 전서부터 네. 어떻게 머리 준비를 하는 게 내 생각에 좋냐면요. 네네네. 그 커버리지가 뭐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0: 아, 내 보험
1: 네,
0: 커버리지가.
1: 내 보험이. 예, 예, 그러니까는 예.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법에는 뭐 3만 불이 이제 미니멈인데. 네네네. 근데 UIM은 없어도 돼요. 아. 근데 그게 꼭 필요한 이유가 다른 쪽에서 인슈런스가 없으면은요. 네. 제 거를 써야 돼요. 아. 또 특별히 요새는 또 인슈런스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가지고 네네네. 사람들이 많이 인슈런스가 없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0: 아,
1: 만약
0: 그렇군요.
1: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사고가 나면은요, 네. 그 제 UM을 써야 됩니다.
0: 아.
1: 근데 그 또 UM도 뭐 3만 불 있으면 또 부족할 수 있으니까는 꼭 뭐 10만 불 넘게 있어야지 좀 부담이 안 들고 나중에 뭐 차 사고 나도 뭐 걱정을 안 할 수가 있는데 만약 UIM이 없고 다른 쪽에서 인슈런스가 없잖아요. 그러면 인슈런스한테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0: 근데 변호사님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안타깝게도 제 주변에도 있는데 이제 자동차가 여러 대 있다든가 예. 아니면 사고가 나서 보험료가 아주 비싸다든가 네. 그렇게 되면 뭔가 자꾸 줄이려고 해요.
1: 물론이죠.
0: 그러다 보니까 에이 뭐 그럴 일이 생기겠어. UM 빼주세요. 그러면 네. 가격이 낮춰지고 네. 아니면 뭐 디덕션 좀 크게 해주세요. 네. 뭐 UM 액수를 작게 해주세요.
1: 네.
0: 이렇게 다니다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적법한 혜택을 못 받는 네. 경우가 네. 좀 있어요, 솔직히.
1: 많죠. 예. 왜냐면은 지금 경기가 나쁠 때는 뭐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게 인슈런스가 나가면
0: 왜냐하면 먼저... 사고 안 나면 보험료는 그냥 없어지는 돈 같아. 네. 어떤 때는. 그렇죠.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1: 그렇지만은 인슈런스 그게 인슈런스예요.
0: 예, 근데 안타깝게도 특히 네. LA는. 네. 주변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러지만 주로 뭐 외국인들 중에서 네. 보험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더라고요.
1: 더 많아요.
0: 예, 네. 그러니까 사실 다른 것보다도 네. 제가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렌트카를 조금 싸게 하고 UM을 크게 넣으세요. 이렇게 말씀해 준 적도 있어요.
1: 네. 렌트카는 안 해도 돼요. 그냥.
0: 아, 그러니까요.
1: 렌트카 하는
0: 차 없으면 뭐 택시 타고 어떻게 네. 하더라도 네. 정확하신 말씀 네. 같아요.
1: 네. UM이 훨씬 더 되게 중요하고 되게 예. 더 필요한 거예요.
0: 예, 그랬군요. 네. 자 그러면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요새 이제 그 대시캠이라고 그래서 그 네. TV 네. 그거는 가능하면 있는 게 좋겠죠.
1: 있는 게 좋죠.
0: 그래야
1: 있으면은요 빨리 뭐 해결이 돼요. 누가
0: 보험회사에서도 그거를 인정을 해주는군요.
1: 네 물론이죠.
0: 와 네. 제일 중요하네요.
1: 예, 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고 네. 뭐 EV, electric vehicle는 다 카메라가 있으니까는 다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0: 그렇죠.
1: 예, 네, 그러니까는 그게 꼭 있으면은 뭐 테슬라는 꼭 있으니까는요 그거를 맨날 켜놓으면 좋아요.
0: 아 그렇구나. 당연히 커놓. 자 이것도 똑같이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네. 혼자서 클레임하게 되면 사실 전에 얘기했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축소를 작게 하려고
1: 네.
0: 때로는 내가 잘못을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잘못을 한쪽으로 가기도 하고 굉장히 네. 좀 불이익을 좀, 당할 때가
1: 네.
0: 많거든요.
1: 애매하니까는요. 네. 그리고 또 차 사고 나면요 스트레스가 되게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자동차도 고장 났고
0: 그렇죠.
1: 몸이 또 아프고 네, 일도 네, 못 갈 수 네. 있는 거고
0: 네.
1: 그러니까는 꼭 누가 도움이 하면 도움이 있으면 참 좋아요.
0: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사실 그 이제 보통 사고 나는 경우에 몸이 좀 다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다음 날 무지하게 아픈 경우도 있고
1: 그런 게 더 많아요. 와. 그날은 또 괜찮은 것 같은데 다음 날 보니까 너무 샤크가 처음 날은 예, 예. 샤크 있어가지고 많이 안 그렇죠. 아픈 것 같은데 네네. 다음 날에는 되게 힘들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1: 네, 거의 다 그래요.
0: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도 좋고 사고 처리하기 전에 일단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해서 내가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시면 네. 그대로 따라만 하면 그게 제일 저를 보호하는 방법일 것 같아요.
1: 그게 제일 좋죠. 네네.
0: 네. 그래서 네.
1: 그러니까 처음에 사고 나면은 뭐 어떤 닥터한테 가는지도 모르고
0: 그렇죠.
1: 만약 큰 사고가 나면은 뭐 urgent care 아니면 emergency 가는 것도 좋아요.
0: 아,
1: 왜냐면 예. 정말 아프시 정말 많이 다쳤으면 꼭 가가지고 그게 뭐가 어디가 아픈지 쓰는 게 되게 좋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예. 아, 근데 안타깝게도 요새는 이제 인포메이션이 너무 많다 보니까
1: 많죠.
0: 누가 이랬더라 저거 이랬더라 예. 그러면 그러고 나서 뭘 자꾸 한번 하고 나서 바꾸려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내가 올바른 결정을 해서 편안하게 맡겨놓고 나는 내 그 몸 리커버리 하고 네. 내일 열심히 하면
1: 네.
0: 그 우리 차 변호사님 같은 전문 기관에서 다 알아서 내 갈 길을 맡아주고 보상까지 다 1번에서 9번까지 다 해주니까 그렇게 맡기면 좋지 않나 싶기도
1: 그게 합니다. 제일 좋죠.
0: 예,
1: 네, 혼자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0: 예, 그런 것 같아요.
1: 예.
0: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간혹 저도 사고가 나봤지만 이제 변호사 사무실 의뢰를 하면 뭐 보험회사에서 편지도 오고 전화도 오고 이제 저한테도 오고 다 그러는데
1: 네.
0: 전화 오고 그런 경우에는 나는 변호사님한테 이름 했으니까
1: 네.
0: 나는 모르겠다
1: 네.
0: 그렇게 얘기하는 게
1: 그러니까는 이제 변호사가 있으면은요 그 인슈런스가 연락을 안 할 거예요.
0: 아, 아예 네. 안 하는군요.
1: 아예 안 해요.
0: 아,
1: 변호사 오피스는 꼭 연락하니까는 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예.
0: 자, 여러분들 아무쪼록 현명한 선택으로 자동차 사고나 레모법은 우리한테 늘상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213-351-3513 여러분 꼭 적어두셨다가 351-3513 전화하셔서 영어나 한국어로 상담이 가능하시니까 또 이 상담은 무료고 또 성공 보수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내실 비용은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이 적법하게 최대한 여러분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말씀 주신다면
1: 네, 네 요새는 뭐 경기도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
0: 그렇죠.
1: 그렇지만은 뭐 꼭 시간이 있으면 커버리지 좀 뭐
0: 확인해서
1: 검토하는 것도 좋아요.
0: 아, 예, 네, 예.
1: 그래서 뭐 저도 UM을 조금 올리니까는 뭐 한 달에 뭐 20불밖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0: 아, 예,
1: 그러니까는
0: 예, 예.
1: 그걸 검토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0: 네네.
1: 그리고 만약 뭐 고정사고 아니면은 자동차가 정말 문제가 많이 있으면은요 우리
0: 네.
1: 아프스한테 꼭 연락해 주시면은
0: 아, 예,
1: 우리가
0: 예.
1: 친절하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말씀드릴게요. 213-351-3513 351-3513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1: 네.
0: 한인축제 멋지게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2: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3: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2: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3: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2: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4: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5: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4: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5: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4: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5: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6: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0: 선택하세요 품질을,
1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네, 옹이 주황제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참 TK님 감사한 게 아니고 제가 감사하고, 이 노래 한 곡이라도 TK님이 이 노래 들으시고 마음이 편안해 주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렇게 보통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로 이제 라디오로 항상 이 시간에 애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렸을 적 과거를 회상해 보면 사실 라디오라는 매체 자체가 비록 얼굴은 볼 수 없지만 귀로 듣는 그 말하는 섬세함과 어떤 느낌, 또 노래가 주는 어떤 그런 힘들, 이런 것들이 우리 라디오 애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또 귀를 기울이게 했지 않나 싶습니다. 저 또한 아이고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비록 화면은 못 보고 저하고 목소리로 만나 뵙긴 하지만 제가 말할 때도 한마디 한마디, 또 노래 한 곡 선정할 때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분위기와 노래들을 만들어 볼까 항상 고민하고 있고, 방송을 진행하는 동안은 앞으로도 매일매일 고민할 것을 굳게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레안과 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런트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8: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7: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리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8: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리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9: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0: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1: 카페보넨?
10: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1: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0: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2: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0: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13: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우리 순철님도 잠시 들어오셨던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자, 탤런트 김지석 씨라고 있는데 그 아버지하고 대화하면서 김지석 씨가 참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받았던 짧은 대화가 있어서 제가 참 가슴에 와닿아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지석 씨 아버지께서 김지석 씨한테 하는 이야기가 네 인생이 지금 80%라고 생각해서 100%를 너무 추구하지 마라. 그런 이유를 설명하는 게 네 인생 가진 80%는 내가 볼 때는 그게 100% 같으니까 그 80%에서 20%를 더하려고 1% 가고 2% 가고 그러다 보면 너무 인생이 아프고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네가 가진 80%를 100%라고 생각을 하면 1%만 더해도 너는 101%를 한 거니까 그만큼 멋진 네 인생이 없다. 참 듣고 보니 너무 기가 막힌 그런 감동을 주는 명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를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이 지금 현재 여러분 생각이 20%가 됐건 30%가 됐건 50%가 됐건 70%가 됐건 연연하지 마시고 그게 내가 가진 100%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지금 5분 후에 여러분의 마음이나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사실 그 얘기를 듣고 내 자신한테 많이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부족한 게 많지만 내 인생을 내 프로스에 맞추다 보니까 그 다음날 조금만 뭘 하나만 잘해도 그 101%가 됐다는 그 성취감이나 느낌에 밖에 나왔을 때 햇볕을 보는 내 눈빛이 좀 달라지는 그런 푸근함과 만족감과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생각을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욕심을 부려보는데 괜찮죠? 한번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네. 네, 반가운 목소리 박경희 씨의 머무는 곳 그 어딜지 몰라도 보내드리면서 저는 2부에 가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자, 2부에는 JJ 라인 댄스의 원장님과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0: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0: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3: We will fight for you.
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4: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5: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6: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5: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6: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5: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6: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5: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7: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8: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7: 화요일엔 두고가 2배 큰 사이즈라는군.
8: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두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7: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8: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9: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에이.

0: 14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아프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라인 댄스 란 하고 질문을 드리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1: 라인 댄스 란?
0: 네.
1: 그 정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뭐 어떤 그, 거에 대해서?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라인 댄스라고 한다. 뭐 댄스도 종류가 많으니까.
1: 맞아요. 예, 예. 라인 댄스는 네. 파트너 없이 그 정해진 그 안무를 가지고 사면을 도는 춤이에요. 기본적으로 라인 그렇구나. 댄스라는
0: 네,
1: 의미는.
0: 네, 네. 아, 그런데 그렇군요.
1: 네, 누구나 할 수 있고
0: 네, 네, 네.
1: 또 배워서 몸치 탈출 가능하시고 네, 얼마든지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운동이자 댄스이자 네.
0: 그게 그 약속된 동작들이겠죠?
1: 그렇죠.
0: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오래전 얘기예요. 아마 기억 못하실지 몰라요. 제가 좀 세대가 좀 더 돼서 저희가 클럽을 놀러 가면 저희 때는 이제 나이트라고 그랬는데 네. 이렇게 줄을 쫙 맞춰서 허슬이라는 춤을 췄었어요.
1: 네,
0: 그래서
1: 맞아요.
0: 그것도 약속된 몇 개의 동작을
1: 맞아요.
0: 가지고
1: 네.
0: 난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줄 서면 그 동작이 맞아요. 맞는 거야. 그때는 그 디스코 세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그런 거하고 있었죠. 약간 비슷한 건가요?
1: 네, 비슷한데 이제 저희는 이제 사면을 돈다는
0: 뭐를
1: 이제 전체를 돈다.
0: 전체를 이용해서
1: 그렇죠.
0: 돈다.
1: 네.
0: 그러시구나.
1: 도는.
0: 네. 우리 조교님한테 여쭤볼게요. 돌발
2: 네.
0: 질문.
2: 네. 네. 저는 늘 돌발 질문의 대상자입니다.
0: 네. 왜냐하면 정면을 보고 있으니까
2: 이게 네.
0: 예. 자 다름이 아니고 라인 댄스를 본인이 시작하게 된 계기나 동기.
2: 시작하는 계기나 동기는 사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누구 지인 소개로 가서 처음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진짜 내가 이거 긴가민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지더라고요. 네. 동기는 별로 없었어요. 처음에.
0: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다가 이제
2: 네.
0: 조교까지 되신
2: 네.
0: 거군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것도 또 돌발인데 저는 이제 노래교실을 하다 보니까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이 LA 굉장히 많아요.
2: 맞아요.
0: 특히 시니어분들도 계시고 네. 근데 주로 노래가 조용한 노래도 있지만 좀 신나는 노래들을 유사히 트로트 같은 거 그런 걸 많이들 부르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동작이 좀 안타까워 자기가 좀 이렇게 재밌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또 멋쩍게 서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간혹 저한테 나는 몸치 같은데 이거 해결이 좀 안 되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신 김에 그런 분들도 해결이 될까요?
1: 해결이 되죠.
0: 그렇구나.
1: 왜냐하면 라인 댄스는 그러니까
0: 네.
1: 보통 이제 우리가 노래를 하신다 그러면
0: 네네네.
1: 춤을 출 때 내 느낌대로 춤이 나와야 되는 건데
0: 그렇죠.
1: 해보지
0: 예.
1: 않으신 분들은 힘들죠.
0: 네. 그렇죠.
1: 네, 근데 라인 댄스는 안무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만 이제 내가 익숙하게 연습을 좀 하시면 음악 나와서 정해진 대로 돌아만 주면 되니까
0: 제가 선생님의 입장으로서 조금만 동작이 가미되면 훨씬 더 노래도 잘 나올 것 같은 거야 거기에 맞춰서
1: 그렇죠.
0: 그게 안타깝고 그렇죠. 아쉬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1: 네 맞죠
0: 그랬구나 자 그나저나 이제 좋은 뭐 행사를 갖고 계시다고
1: 네 예, 저희가 예. 이제 저희 JJ 라인 댄스는
0: 네.
1: 조금 퍼포먼스 위주의
0: 네.
1: 라인 댄스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는 저희가 쇼

0: 포도를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행사를 9월 10일 날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쇼케이스 행사를 또 합니다.
1: 아, 9월 10일은 목요일이네요. 그러니까.
0: 네, 목요일 날.
1: 시간은 언제 하죠?
0: 저녁 6시에.
1: 장소는?
0: 이제 그 올림픽에 저희 네. 스튜디오 네. 그 박혜영 산부인과 건물 2층에서 저희 스튜디오가 굉장히 좋아요. 네, 예. 굉장히 판타스틱합니다.
1: 네, 그 박혜영 산부인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소는 345리 웨스트 올림픽인데 네. 쉽게 말씀드리면 올림픽에 그 윌튼 가기 전에 로텍스 호텔이라고 큰 거 있어요.
0: 네.
1: 바로 그 건너편에 건너편. 제가 알고 있기로 그 박혜영 산부인과 건물이 신축 건물로 알고 있는데
2: 네.
1: 뭐 리모델을 했나 하여간 네. 뭐
2: 지은지는 오래 되지
1: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네. 기억에
0: 4-5년 됐다고 그랬나요 그 건물이?
2: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1: 자 중간에 판타스틱이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그 좀 그 좀 입으로 자랑을 해주시면
0: 입으로 자랑이 안 될 만큼
1: 일단 와서 보셔야 좀 더 현장감을 느끼실 네. 수 있고
0: 오시면 압니다.
1: 자 저는 이제 그 노래를 하고 가수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수들은 이제 쇼케이스라는 걸 기본적으로 해요.
0: 네.
1: 음반이 나오면 네. 누구한테 그 기자들 모셔놓고 다 하는데 사실 라인 댄스가 LA에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0: 많죠.
1: 봤는데 보통 뭐 무슨 쇼케이스라는 단어는 잘 안 써요. 네, 사실 솔직히
0: 네,
1: 얘기하면
0: 네, 맞아요.
1: 저는 라인 댄스 쇼케이스라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0: 네.
1: 저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딴 분들은 그렇게 안 해요.
0: 네.
1: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음악 활동하다 보니까 제가 1년에 뭐 연말에는 주로 이제 색소폰 동호회들 파티 같은 데도 가는데
0: 네.
1: 거기도 쇼케이스라고 안 쓰고
0: 근데
1: 쇼케이스라고 그러셔서
0: 네.
1: 전 참 그 듣기가 좋았어요.
0: 네.
1: 자 내용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죠?
0: 저는 이제 이 쇼케이스라는 거는
1: 네.
0: 지금 보면은 거의 한 장르로 알고 계세요. 라인 댄스.
1: 그렇죠. 컨트리.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0: 네. 근데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걸 좀 알려주고 싶어서 더 다양한 폭이 많고.
1: 네.
0: 또 이게 이제 연령층이 굉장히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춤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1: 예, 예.
0: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1: 폭이 넓군요.
0: 네,
1: 그러니까
0: 장르가 굉장히 넓고
1: 네.
0: 연령층도 우리가 K-팝도 하고 힙합도 하고
1: 그래요?
0: 네.
1: 저도 처음 듣는 얘기네.
0: 네. 뭐 라틴 쪽 큐반도 하고
1: 이야 재밌겠다.
0: 재밌어요.
1: 네, 정말 재밌겠네.
0: 그래서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1: 네네.
0: 컨트리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1: 네.
0: 이제 폭넓게 더 다양한 재미도 드리고 보시는 분들이 정말 재밌구나 저런 게 있구나라는 걸 좀 라인 댄스도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저희가 계획을 하기로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오시는 회원분들이
1: 네.
0: 또 이제 뭐 우리가 뭐 보통 연령대가 40에서 뭐 70 이렇게 되거든요.
1: 아 예.
0: 근데 애 키우느라 바쁘고 뭐 여자분들이 나가서 어디 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찾기가 참 힘들잖아요.
1: 네네.
0: 네, 좋은 거 배워가지고 우리가 좀 예전처럼 좀 맞춰서 뭐 보여주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삶의 활력이 더 느껴지고 보람도 있고. 네.
1: 여기 이렇게 순서해 보니까 모던 라인 댄스 힙합이라고도 나와 있고
0: 네.
1: 또 룸바 마이클 잭슨 트리뷰트 그리고 7080 레트로
0: 네.
1: 굉장히 다양한데
0: 네.
1: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 부류들이 많이 있는 것
0: 네.
1: 같아요.
0: 네.
1: 우리 조교님은 어떤 게 전공이세요?
2: 저는
1: 보통?
2: 네. 라틴?
1: 아우 라틴?
2: 네.
1: 근데 라틴은 파트너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2: 아니요 뭐 삼바 같은 경우나 뭐 그런 거는 별로 라인 댄스에서는 파트너 없이 할 수 있으니까
1: 그러니까 우리 조교님께서는 좀 더 율동적이고 그런 쪽의 그 댄스를 좀 선호하시는 편이군요.
2: 네, 그렇죠.
1: 그랬구나.
2: 저기 아나운서님은 힙합이 어울리실 것 같아요.
1: 저요?
2: 네.
1: 아유 저는 힙합하기엔 투 올드고요. 저는 뭐 그냥 저는요 어떻게 보면 잡식성이에요. 사실
0: 네.
1: 왜냐하면 저는 사회가 주 그 메인이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레퍼토리가 다 달라져요.
2: 네.
1: 그러니까 가수 이승철 씨라는 분이 텔레비에 나와서 노래한 지 40년이 넘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곡을 무대에서 한 곡도 불러본 적이 없대요. 어떻게 하면 남들이 좋아하실까를 고민하고 혹시 그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노래 아세요? 이승철이 부른 거.
2: 네.
1: 그 노래를 픽업해 준 게 녹음실에 온 중국집 배달원이래요. 노래가 몇 곡 있었는데 배달원한테 들려줬더니 그 노래가 제일 좋다고 해서 그걸 했대요. 왜? 대중이 듣는 게 가장 정확하대는 거예요.

0: 예. 그런 얘기도 있듯이 저도 예를 들어서 뭐 팔순잔치에 가면 팔순잔치도 좀 올드한 분들이 계시면 그렇죠? 가요 무대 노래를 불러야 되고 또 아니면 뭐 조항조 노래를 불러야 되고 가는 데마다 다르다 보니까 어느 날 잡식성이 됐어요.
1: 그렇긴 하겠네요.
0: 그러니까 다양하게 모든 걸 소화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게 이제 제 직업이고 또 그러니까 가수들이 보통 노래방 가면 전혀 엉뚱한 노래들을 많이 불러요.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참고로 노사연이라고 내 사촌 누나인데 노사연 씨 노래방 가면 왁스 노래만 불러요. 화장을 고치고가 자기 메인 18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기 나온 김에 춤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얘기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춤이 있을 거 아니에요.
2: 네.
0: 그런 춤을 추세요? 아니면 남이 봐서 내가 잘 어울리는 춤을 추세요? 뭐 아닐 수도 있고 혹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2: 보통 이제 춤을 추시다 보면
0: 네.
2: 이제 내가 어떤 장르의 춤을 더
0: 네.
2: 잘 추게 되는지를 아세요. 알게 되세요.
0: 자기한테 어울리는 네. 춤이 어떤 네. 건지.
2: 네. 근데 사람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에 흥을 내기 시작하거든요.
0: 네, 네, 그렇죠.
2: 네, 그래서 우리 조교님 같은 경우는 이제 큐반을 하면서 내가 이게 정말 더 잘 맞구나를 알고 나니까 이제 이게 더 좋아지고 재밌어지고 이런 거거든요.
0: 근데 사실 재미가 있어야 해요.
2: 맞아요.
0: 재미가 없으면
2: 네.
0: 이게 지루하고 노래도 재미없으면 안 나와요.
2: 맞아요.
0: 하다가
2: 네.
0: 자기가 좋아야 열정이
2: 맞아요.
0: 생기고
2: 네.
0: 또 아마 강사님들 같은 경우에 우리 조교님도 회원님께서 뭘 하려고 그러고 하나라도 또 하려고 그러면 뭘 더 알려주고 싶은데 하도 자꾸 잊어버리고 안 되고 그러면 거기서 더 이상 말해줄 게 없다고 저도 제가 가진 보따리 많으니까 알아서 가져가시라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란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2: 맞아요. 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를 알려드렸는데 본인은 이게 내 취향이 아니다라고
0: 그렇죠.
2: 하면 받아들이기 되게 어렵고 힘들잖아요.
0: 굉장히 힘든 것 중에
2: 네.
0: 하나 같대요. 저도 그런 네. 건 있는 것 같아요.
2: 그런 부분에서 보면
0: 예.
2: 물론 그래도 라인 댄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다 맞춰서 다들 좋아하세요.
0: 네네네.
2: 그래도 이제 우리가 안 하던 거를 하고 음악 들으면서 스트레스 풀리는 것만으로도 좋아하시니까
0: 네네네네.
2: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연차가 되시면서 아 나는 이런 춤을 잘 추는구나 하면서 새로운 발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아하시고 아 이렇게 또 흥미가 더 업이 되는 거죠.
0: 저도 가끔 그런 고민을 해요. 매주 이제 노래교실 가기 전에 오늘은 어떤 노래를 또 가르쳐드려야 좋아하실까라는 거 하라는데 두 분께서도 회원님들한테 그 노래 선곡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2: 중요하죠.
0: 뭐 어떤 형태에 따라서. 근데
2: 네.
0: 제가 들어보기로 그 뭐 컨츄리송이나 좀 올드팝송 같은 거 신나는 건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나라 노래도 많이들 하시나요?
2: 맞아.
0: 예를 들면 어떤 노래 하세요?
2: 많아요. 원투트리 고라는 그 박현철씨인가?
0: 네네.
2: 그분이 한 그 곡도 라인댄스 저는 사실 곡하고 안무하고 맞아요 그 곡을
0: 그렇죠.
2: 쓰는데
0: 네네.
2: 그런 것도 있고 뭐 홍시도 얼마 전에 시니어 센터에서 홍시도
0: 해드렸는데 나훈아의 홍시를
2: 네.
0: 했다고요?
2: 너무 재밌어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센터의 특징에 맞춰서 어떤 분들은 트로트를 좋아하시면
0: 예, 예, 네, 예.
2: 그 리믹스한 고상태로
0: 그렇죠. 예,
2: 갖고
0: 예,
2: 가면
0: 예, 예.
2: 너무 좋아하시기도 하시고 뭐 평행선 뭐
0: 예, 평행선 그런 건 말 되겠네.
2: 소양강 전혀 뭐 몰랐네 뭐 몰랐네 너무 좋아하시죠 젊은 분들.
0: 그렇죠.
2: 네.
0: 그런
2: 거 우연이실 거 그런 거 너무 좋아하시고 많아요. 네.
0: 그랬구나.
2: 네.
0: 자 이제 쇼케이스 세 번째 하셨다고 그랬는데
2: 네.
0: 그동안에 이제 회원님들하고 이렇게 춤도 가르치시고 하면서 혹시 기억에 남았던 뭐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십니까?
2: 재미난 거보다
0: 네.
2: 저희는 그냥 하여튼 재미난 일이 매일매일 있는데요.
0: 매일매일 있어요?
2: 네. 네, 이제 이거는 이제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부분에 대해서
0: 네네.
2: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0: 네.
2: 뛰어다니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춤을 추신대요.
0: 네네네.
2: 평생 춤을 춰보신 적이 없으셨다가 처음으로 이제 춤을 접하셨는데 스텝 자체를 어떻게 놀지 모르니까 그냥 깡총깡총 뛰시는 걸로 따라하다 보니까
0: 예, 예.
2: 이제 처음에는 아 나는 못하겠나 보다 이러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래도 이를 꽉 깨물고
0: 네.
2: 그냥 열심히 참석을 하신 거예요. 열심히 참석하시고 이제
0: 네.
2: 조금 뛰지 말고 이렇게 이제 디렉션을 조금 바꿔 드리니까
0: 네.
2: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거기에서 탈출을 하시니까
0: 잘 됐네.
2: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네, 그리고 그랬구나. 지금은 더 열심히 하시고 뭐 아직도 뛰시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0: 아, 그래도 뭐 본인의 성향이 그런 걸 어떡하겠어요.
2: 맞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저는 너무 보람되고 즐겁고 본인이 한동안은 되게 디프레스 되셨거든요. 나는 안 되나 보다. 나 흥미를 못 갖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근데 이제 디렉션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고 이렇게 이렇게. 근데 어느 순간 이를 확 깨물고 그냥 열심히 참석해보자 이러더니 한두 달 지나시니까 너무 잘 그때보단 너무 잘하시고 네 그래서 이번 쇼케이스도 즐겁게 지금 참여 중이세요.
0: 그러세요? 네. 제가 꼭 봐야겠네 어떤 분인지. 자 수업은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세요? 언제 몇 시에 어떻게 진행되고 계세요?
2: 저희 보통? 클래스가 월화 목금이 있어요.
0: 예.
2: 네, 그래서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초보반하고 초중급반이 해요. 12시 네네. 반에서 2시까지는 초보, 2시에서 3시 반까지는 초중급.
0: 네. 그러시구나.
2: 네,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은 왕초보반.
0: 왕초보.
2: 네, 네. 12시 반에서 2시. 네네네. 그리고 저녁 타임 6시에서 7시. 두 타임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중고급이 7시에서 8시 반까지.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0: 일주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 빡빡하네요. 네, 스케줄이 빡빡하세요. 굉장히 빡빡하네.
2: 빡빡합니다.
0: 조교님은 거의 매일 조교를 하세요?
1: 네, 저는 수업 클래스마다 다 나가고 있죠.
0: 아, 그러면 사실 뭐 우리가 남자 같은 경우는 항상 뭐 우리가 이제 남자들은 군대를 가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제 항상 조교님이 계셔서 자 조교의 시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보여주거든요. 잘하죠. 그러니까
1: 네.
0: 우리 조교님도 항상 시범 보여주고 그러려면 운동 많이 해줘야 되겠네요. 춤 많이 추셔야 되겠네요.
1: 많이 하죠.
0: 많이 하시구나.
1: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되는 게 문제지만
0: 아니 근데 뭐 연습을 아니 뭐 내가 어떤 때 하기 싫어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준비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니까
1: 그렇죠.
0: 그만큼 녹슬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만큼
2: 많이 좋아지셨죠. 우리 샤르니도. 네.
0: 얼마나 되셨어요 하신 지?
1: 저는 2년.
0: 아 2년 되셨구나.
1: 네네.
0: 그래서 그 본인이 이거를 해서 얻은 게 있다면 어떤 걸 얻으신 것 같아요?
1: 저는 일단 몸매가 좋아지고요.
0: 이야,
1: 균형이 잡혀져요.
0: 여자로서는요 네.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1: 네. 살도 조금 빠졌어요.
0: 그러니까 몸매가 좋다는 건 균형이 잡혀간다는 거.
1: 네.
0: 저는 그런 거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1: 네네. 팔뚝살 많이 빠집니다.
0: 아니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그 남자분들보다
1: 네.
0: 여자분들이 팔뚝에 살이 있는 네. 경우가 덜어 있어요.
1: 네. 저희가 또 팔을 많이 움직여요. 네. 그래서 예. 네,
0: 그래서 좀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민소매라고 그러지 이렇게 팔 짧은 걸 잘 안 입으시려고 그래.
1: 네.
0: 그래서 뭐 운동을 해야 탄력이 생기고 한다는데 사실
1: 맞아요.
0: 운동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1: 맞아요.
0: 불특정
1: 맞아요.
0: 다수인들만 그렇지. 어떻게 보면 여자들의 로망은 몸매 아닌가
1: 그렇죠.
0: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일단 그래야 뭐 청바지 입어도 맵시가 나고 뭐 그런 얘기를 저도 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덤으로 생기니까 굉장히 좋네요. 그러시구나.
1: 네.
0: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뵈니까 스튜디오에서 보니까 피부가 반질반질하세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 항상 운동하고 에너지가 있고 그러다면 건강하고
1: 땀도 쫙쫙 흘리고
0: 그러니까 그리고 즐겁잖아요. 음악하고 함께하는 거니까 뭐 슬플 여유가 없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고 그랬구나.
1: 네.
0: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초보자 아까 얘기한 왕초보자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노래를 가르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본인이 다 노래 좀 하세요. 저 음치예요. 그래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제가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래요. 음치는 자기가 음치인지를 모릅니다.
2: 맞아요.
0: 음치라는 것은 음을 못 찾아간다는 건데 자기가 그걸 못 찾아간다고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음치는.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틀린 게 음치예요. 그게 그래서 대부분이 그런데 그 왕초보에서 초보까지 오는 길이 굉장히 사실은 길어요. 노래 같은 경우도. 근데
2: 그렇죠.
0: 이렇게 그 수업을 하시고 댄스를 교습하다 보면 아까 얘기한 왕초보에서 초보까지 오는 게 댄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노래는 굉장히 긴 길이거든요. 사실 그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는 술술술 가는데 거기까지 오는 게 좀 그래서 그게 저 같은 경우는 노래에는 본인의 고집이 좀 많이 좀 그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노래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전 그게 멋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할 말이 없어져요.
2: 그렇죠. 네. 그렇죠.
0: 근데 혹시 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2: 그래서 왕초보 반이 중요한 게 네. 이제 보통 이제 왕초보로 오시는 분들은 뉴커머, 그러니까 정말 입문하시는 분들,
0: 그렇죠. 네.
2: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 이제 네. 두 부류예요. 춤을 좀 추시는 분이 아 라인 댄스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오신 분들과 춤 자체를 쳐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운동 겸 해보고 싶어요 해서 네네. 오시는 분 두 부류가 있는데
0: 네.
2: 둘 다 어쨌거나 라인 댄스가 기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0: 네네.
2: 그 기본 없이 춤을 추는 거는 어떤 춤이든 힘들어요.
0: 아, 네. 그렇구나.
2: 네, 근데 이제 그 기본을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0: 그렇겠죠.
2: 기본을 잘 배우시면 뭐 빠르신 분들은 개인 성향에 빠르신 분들은 빨리 익숙해져서 뭐 3개월에도 그냥 올라가시는 분도
0: 그렇죠.
2: 계시고 네. 네, 어떤 분은 난 그래도 왕초보가 재밌어 난 계속 갈 거야 그냥 편하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것만으로도 또 즐기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보통 제가 권하는 건 6개월 정도는 그래도 하셔야 모든 스텝들이 왕초보들이 가질 수 있는 스텝들이 유스트가 될 수 있는 시간은 조금 필요하다는 거죠.
0: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그런 기본 스텝 익히는 시간 또 그걸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 이런 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자 이번에 그 쇼케이스에는 참여하길 원하면 뭐 아무나 가실 수가 있나요? 어떤가요? 또 신청을 해야 되나요? 이번 쇼케이스
2: 보러 오시는
0: 만일 구경 가시고 싶으면
2: 무료입니다. 그냥 오시면
0: 그냥
2: 됩니다.
0: 오시면 돼요?
2: 네,
0: 네. 너무 좋네요.
2: 네, 좋죠.
0: 이런 게 어딨어요?
2: 알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0: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2: 네,
0: 일단
2: 맞아요.
0: 이렇게 유튜브 상에 요새 많이 있지만 말로 하는 거 듣는 거보다는 눈앞에서 직접 봐야
2: 네.
0: 어떤 계기도 생기고
2: 네.
0: 일단 부러워야 돼요. 그래야 시작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
2: 네,
0: 같아요.
2: 네.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보시면서
0: 혹시 나오신 김에 누군가 뭐 궁금하다 레슨에 대해서 그럼 연락처 하나 주시면
2: 네네, 네네. 제 연락처는 네. 847-971286
0: 1286
2: 네.
0: 지역번호 847-971286
2: 네.
0: 847-971286 제니님
2: 네. 제니김입니다.
0: 제니김씨 네. 그렇구나. 야 이거 이렇게 무료로 하면 진짜 많은 분들이 좀 와서 일단 구경하셔야 그리고
2: 그렇죠.
0: 생각보다 어렴풋이 라인 댄스는 말은 들었는데 제대로 보지 못한 분들도
2: 맞아요.
0: 많이 계세요.
2: 네 맞아요.
0: 네, 잘 모르시고
2: 네.
0: 그래서 이번에는 와서 우리 제니 김 씨도 보시고 우리 조교님 샤론 씨도 멋진 모습 보시고 꼭 저도 한번 볼 겁니다. 멋지게 아주 왜냐하면 저도 행사에서는 이렇게 간혹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씩 오렌지 카운티 보면 이제 오렌지 카운티 그 잔치를 해요.
1: 네.
0: 한 몇백 명이 모여서
2: 네.
0: 그럼 꼭 거기 라인 댄스 팀이 필수적으로 나와요.
2: 네.
0: 오렌지 카운티 팀들이
2: 네.
0: 근데 매년 가다 보니까 매년 같은 분들이 비슷한 노래를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2: 그쵸.
0: 그래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 조금 더 다른 노래를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있다가 또 얼마 전에도 행사를 했는데 얼마 전에도 그분도 이제 라인 댄스 팀원이라서
2: 네.
0: 그 팀원들이 와서 라인 댄스를 보여주시고 여러 번 봤는데 제가 자료 보내주셔서 라인 댄스 이번에 JJ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긴 좀 많이 다르네.
2: 네,
0: 왜냐하면 그 손동작에서 그 임팩트 주는 동작이 네.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뭐 춤은 안 추지만 춤추는 걸 워낙 반평생을 봐놔서 왜냐하면 테레비 나가면 다 춤추는
2: 그래,
0: 무용단도
2: 맞아,
0: 있고
2: 맞아, 네.
0: 평생을 춤을 추는 걸 보고 살아서 동작이 참 색다르고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2: 네,
0: 그래서
2: 네.
0: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2: 감사합니다.
0: 기대가 많이 됩니다.
2: 네, 오셔서 보시면 또
0: 네, 네 제가 네. 뭐 시전말로 뿅 갈 수도 있어요. 너무 멋있어서 그렇잖아요.
2: 네.
0: 부러울 수도 있고
2: 네, 네.
0: 그렇구나.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한 말씀 주신다면 라인 댄스를 위해서
1: 저희가 9월 10일 날 쇼케이스를 네. 하지만 또 끝나고 쇼케이스 끝나고에도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워요. 오. 저희가 또 디스코 타임도 있고
0: 오 마이 갓.
1: 네. 오 그리고 마이 이제 갓. 식사하고 이제 와인도 있고.
0: 여러분 잠깐만요. 오실 때 그냥 오시지 마시고 최대한 이쁘게 편안한 춤출 수 있는 옷을 입고 오세요.
1: 나이트 클럽이 있습니다.
0: 오 마이 갓. 네. 오 마이 갓. 네. 아, 알았어요.
1: 그래서 많이 많이 오셔서 구경하시고 네. 좋은 네. 경험 하셨으면 좋겠어요.
0: 아, 감사합니다. 네. 한 말씀 주시면.
2: 네, 저희 라인 댄스가 이제 장르에 극한되지 않고 네. 더 폭이 다양해짐으로 인해서 네. 모든 세대들이 다 어울릴 수 있도록 네. 또 뭐 나이 상관없이 장르 상관없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즐거움을 삶의 활력을 찾기를 바라면서 네. 저희 9월 10일 날 하늘 쇼케이스에 꼭 오셔서 보시고 네, 네.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기를 참 바라는 바입니다.
0: 아,
2: 네,
0: 우리
2: 많이 들어와 주세요.
0: 애청자분께서 아이고 우리 제시카님 오셨고 우리 H님께서 배우고 싶어요 구경 갈게요 반짝 입고 갈게요 그랬네요.
2: 좋습니다. 반짝.
0: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847-971-1286 주저 말고 연락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그거 드릴게요.
3: 최고예요.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3: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6: 푹푹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의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7: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8: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9: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8: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9: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8: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9: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0: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에서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제시카님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네 어디로 가야 되냐고요? 9월 10일 로텍스 호텔 올림픽의 건너편에 정혜영 산부인과 2층의 스튜디오입니다. 저녁 6시니까 오셔서 재미난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추억의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1971년도면 여러분 몇 살 때세요? 아 조커스란 그룹이 부른 오솔길이란 노래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번 추억 속으로 함께 떠나시죠.

네, 멜로디는 많이 귀에 익으시죠? 그렇습니다. 은희가 불렀던 꽃반지 끼고가 원래 곡이 이 조커스의 오솔길이라고 그 노래입니다. 아이고, 우리 저 TK님 9월에 수술이니까 걱정 마세요. 너무 잘 될기로 진작 반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또 순철님 덕분에 이렇게 또 추억의 노래 함께 했네요. 아, 이 노래 들으니까 또 71년도면 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아니요, 중학교 2학년이 국민학교 6학년 때, 5학년 때입니다. 어마무시하게 오래된 얘기죠. 네, 자, 추억의 노래 한 곡 더 선곡했습니다. 진미령 씨가 아주 어렸을 때예요. 하얀 민들레.

0: 참 목소리가 애띠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아이고 진미령 씨 요새 미운 사랑 부를 때 하는 목소리가 아 정말 이렇게 상큼했던 우리 진미령 씨 아 예 봉고 소리가 좋네요 아 예 유복성 씨입니다 아 예 유복성 씨라고 그 맨발의 청춘 같은데 또 수사반장 같은데 이렇게 봉고 소리 나오는 건 다 그분이 전문으로 했었죠 유복성입니다 고복성이 아니고. 자 아, 오늘 이렇게 그 라인 댄스 하시는 제가 초대 손님 모셨고 저는 이제 간혹 손님들을 모실 때 음악적인 관계되는 분들을 모시는데 사실 저는 노래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노래를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실 춤은 노래와 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래교실 다녀보면 아, 춤만 조금 즐겁게 추실 수 있어도 훨씬 노래가 즐거울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하니까 아무쪼록 좋은 기회들 구경 오시고 또 기회 되시면 좀 배우세요. 그럼 얼마나 인생이 즐거울 것 같습니까? 예, 자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1: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2: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1: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2: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1: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3: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4: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3: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4: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3: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4: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5: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0: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9: 213-388-5600. 213-388-5600.
10: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9: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0: 융자나라 좋은 나라.
9: 융자라면 콜미.
10: 213-388-5600. 213-388-5600.
11: 융자 나왔어요.
12: 우와 빠르네.
13: 태양입니다.
14: 태양입니다.
15: 태양입니다.
16: 태양입니다.
17: 태양입니다.
18: 태양입니다.
19: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20: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21: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20: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께 또 리메이크 한 곡 또 따끈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가수라는 프로에서 아주 젊은 친구가 여러분들 이광조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은 또 불의 명곡으로 누구나 또 잘 알고 있는 편안한 노래인데 오늘은 박다은이란 가수가 이 노래를 이렇게 소화했더라고요. 여러분께 꼭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0: 네, 우리 H님 말씀대로 표현력이 참 좋은 그런 멋진 노래였습니다. 가까이게 놓으면 당신.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3: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4: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3: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4: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5: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6: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7: 카페보넨?
6: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7: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6: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8: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6: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9: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0: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1: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0: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0: 네, 아이고,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목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지치기 쉬운 그런 그 날이었는데 괜찮으셨습니까? 오늘 그래도 우리 알렉스자 변호사님하고 또 교통사고 얘기도 정보도 드리고 또 좋은 라인댄스 정보도 드리고 나름대로 지루하지 않은 그런 시간을 메꾸려고 노력했는데 오늘도 여러분께 좀 보람 있었던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지면서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도 오늘 차분하게 시작해서 차분하게 끝내보겠습니다. 네, 귀연이라는 노래 아시죠? 양원식의 음성 띄워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무슨 날인지 아시죠? 불금입니다. 불금. 자, 내일 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감사했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3: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4: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3: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4: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3: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4: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3: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5: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6: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구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5: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6: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구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5: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6: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7: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4: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8: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4: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3가와 4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8: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0: 2년 전에 한국의 교보문고에서 올해의 작가상을 발표했었습니다. 당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던 한강 작가가 선정이 됐으니까 뭐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한 명이 더 선정이 됐거든요. 바로 개그맨 출신의 고명환 작가였습니다. 네, 당시 한강 작가의 살짝 가린 면이 있어서 그렇지 베스트셀러를 몇 권이나 낸 작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신작을 냈고요. 관련 인터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좀 많이 읽어야 책에서 뭔가 도움을 얻지 않을까, 이런 고정관념을 일단은 좀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매일 내가 읽을 수 있는 뭐 한 장, 열 장, 5분, 10분, 내가 매일 적어도 이만큼은 읽을 수 있겠지라는 분량을 찾아서 매일 읽는 거, 결국 반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읽은 다음에 그 책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요. 아무리 두꺼운 책을 읽었어도 그 가운데서 나는 딱 한 문장만 평생 가지고 가겠어,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매일 할 수 있는 독서법이 장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번에 신작도 바로 책을 읽는 기술에 대해서 썼고요. 바로 자신이 경험을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20여 년 전에 꽤 큰 교통사고로 거의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고명환 씨인데요. 당시 침상에 오래 있으면서 뭐 핸드폰도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책으로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읽다 보니까 내면에 있는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에 성공적인 작가로 또 외식 사업가로 활발하게 일하고 있고요. 앞으로 도서관을 짓는 게 꿈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책을 읽으면 예뻐지고 잘생겨진다, 이렇게 직접 자신의 책에 썼다고 하는데요. 책을 읽으면 아무래도 나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모르게 자신감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얼굴 표정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더라. 사실 책을 많이 읽은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너 얼굴 좋아졌다 라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책의 효과라고 표현합니다. 네, 평범을 반복하면 비범해진다 이런 말이 있죠. 단 5분이라도 매일매일 책을 읽는다는 것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렇게 1년 뒤에 우리 모두가 작가까진 되어있진 않겠지만 적어도 좀 더 예뻐지고 멋있어져있진 않을까요?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9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 앤드루 여박사는 오늘 연합뉴스 서면 답변에서 정상급 회담 자체만으로는 김 위원장의 확고한 약속을 끌어낼 수 있을지 여전히 회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안에 김 위원장과 만날 의향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이며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